0: 들어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 약한 게 많이 나와서 기분도 안 좋고 돈도 낭비한 것 같았어요.
1: 그랬구나. 낭비라고 하면 대부분 돈을 떠올리는데 빈둥빈둥 거리면서 하루를 대충대충 보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돈이나 시간 이외에 또 어떤 걸 낭비할 수 있을까요?
2: 에너지요.
1: 오, 맞아요.
2: 전기요.
1: 맞아요.
2: 음식이요.
1: 맞아요.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 모두 낭비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뷔페에서 음식을 잔뜩 담아서 남기면 이걸 뭐라고 하죠? 음식 낭비라고 하죠. 또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두면 이것을 바로 에너지 낭비라고 해요. 이렇게 모두 모두 낭비네요. 그러면 이쯤에서 낭비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를 만나볼까요? 낭비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절약, 절약이에요. 절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2: 그 필요하지 않은 거나 아니면 안 쓰는 거를 사지 말거나 아니면은 쓰지 말자라는 말 아닐까요?
1: 절약은 함부로 쓰지 않고 꼭 필요한 데에만 써서 아낌이란 뜻이에요. 용돈을 절약해서 사고 싶던 학용품을 샀어요. 에너지를 절약하면 환경에 도움이 돼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어떤 물건을 절약해서 아주 오래 써본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0: 저는 할머니가 옛날에 신문지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걸 붙인 다음에 그걸 천으로 감싸서 다리미판이 됐는데 그게 벌써 40년이 됐어요.
1: 그게 아직도 있어요?
0: 네.
1: 우와.
0: 아직도 할머니가 쓰고 계세요.
1: 진짜 멋진 할머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건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지구에도 좋은 일이에요. 다 같이 물건을 절약하자라는 뜻을 가진 아나바다라는 재활용 운동이 있어요. 아나바다 우리 친구들 들어봤나요?
2: 네.
1: 좋아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해볼게요. 선생님이 아 하면 제니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2: 네.
1: 아.
2: 아껴 쓰고.
1: 나.
2: 나눠 쓰고.
1: 바.
2: 바꿔 쓰고.
1: 다.
2: 다시 쓰기.
1: 잘했어요. 이렇게 돈, 시간, 물건, 에너지 모든 걸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배운 낭비와 절약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2: 꺼내고
1: 펼쳐서
3: 펼쳐서
1: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3: 네.
4: 낭비. 시간이나 재물 등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씀. 절약. 함부로 쓰지 않고 꼭 필요한 데에만 써서 아낌.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3: 네.
1: 우리 민준이부터 발표해 볼까요?
0: 게임을 너무 오래 하면 시간을 낭비한다. 우리는 지구를 위해 에너지 절약을 약속했다.
1: 오, 민준아 너무 잘 썼는데요? 잘했어요.
5: 나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1: 오, 우리 제니 포스터에서 나올 법한 문구인데요.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오늘 우리는 낭비, 절약 이 두 단어를 배웠어요. 낭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친구들이 돼요.
3: 네.
0: 네.
1: 그럼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7: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8: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6: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7: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1: 라라에게 물어보자.
2: 라라야, 알려줘!
3: 안녕, 나는 마법의 펜 라라야.
2: 안녕!
3: 안녕, 그림남매. 오늘도 재밌게 퀴즈 풀 자신 있지?
1: 그럼!
3: 좋아, 그럼 오늘의 속담을 공개할게. 닭 잡아먹고 라라라 내놓기.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1: 닭 잡아먹고.
4: 아!
1: 어? 깜짝이야. 왜?
4: 알겠어.
1: 뭔데?
4: 닭 잡아먹고 먹은 값 내놓는다.
1: 아, 닭을 잡아먹었으니까. 어? 닭 잡아먹고 닭죽만 내놓는다? 닭죽으로 만들어서 그래도 먹으라고 주는 거지. 닭 잡아먹고 닭뼈만 내놓다?
3: 여기서 닭을 잡아먹었을 때는 닭을 허락 없이 몰래 잡아먹었을 때를 뜻해. 아,
1: 나는 그럼 닭뼈로 해야지. 아.
3: 그럼 우준이는 닭뼈, 윤슬이는?
1: 닭알?
4: 알?
1: 그래.
3: 그럼 둘 다 정한 거지?
1: 응.
3: 좋아, 그럼 둘 다 한번 재밌게 그려볼까요?
4: 쥐.
3: 그럼 우준아.
1: 응?
3: 닭 잡아먹고 닭뼈만 내놓기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1: 뻔뻔하게 다 그냥 먹어놓고 몰래 훔쳐간 사람이 우리를 약보고 아우 됐어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그런 거 아닐까?
3: 아, 상대방을 약볼 때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구나.
1: 응, 맞아.
3: 그럼 윤슬이는?
4: 남의 닭을 훔쳤을 때 그 사람이 그 닭을 잡아간 사람을 혼내서 여기 닭 알을 줄 테니까 용서해 주시오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
3: 아, 잘못을 한 다음에 용서를 빌 때 쓰는 말이구나.
4: 응, 맞아.
3: 좋아.
4: 쟤 좀 똥 색깔 같아.
1: 뭔가 벌레 같아졌어.
3: 그럼 윤슬이는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 용서를 빈 적 있어?

0: 좋아요. 그럼 우리의 그림 남매 오늘도 함께 씩씩하게 정답을 맞춰볼까요?
1: 네. 그러면 나 이렇게 그렸어.
2: 오.
1: 여기에 닭이 있고 그리고 닭이 알을 낳는 모습이 보이지? 그 닭이 알을 낳고 그리고 품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친구가 우리 걸 가져갔다면 우리가 갑을 내놓으라고 했어. 근데 갑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동물을 잡아갔으면 동물의 새끼든 알들 이렇게 다시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시 키우는 거야. 근데 키우긴 다시 키우는 힘들지.
2: 네가 방금 말한 값이 돈을 말하는 거야?
1: 응.
0: 무언가를 지불해서 용서를 빈다는 뜻인 거지?
1: 응, 맞아.
0: 좋아. 그럼 윤슬이는 닭 대신에 닭 알을 지불해서 용서를 빈다. 그럼 우준이는?
2: 나는 이렇게 그렸어. 도둑이 닭 살은 다 먹어버리고 에라 이거나 버려줘 하면서 우리를 무시하면서 막 뼈만 버리고 간 거지.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악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뜻은 남의 걸 훔쳐가놓고 뻔뻔하게 막 무시하는 그런 무례한 사람을 뜻하는 것 같아.
0: 아, 자기가 닭을 먹고도 닭을 먹은 흔적을 치우지도 않을 만큼 뻔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뜻할 때 쓸 수 있는 거구나.
2: 응.
0: 좋아요.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지 라라가 오늘도 알려줄게. 뾰로롱.
3: 뾰로롱.
0: 오늘의 속담은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기야.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닭을 잡아 대접했어. 옛날에는 보통 집집마다 닭을 기르고 있어서 필요할 때는 잡아 요리할 수 있었지. 그런데 내가 키우던 닭을 옆집 사람이 몰래 잡아먹었다고 생각해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옆집 사람을 찾아가 왜 그랬냐고 물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먹은 건 닭이 아니고 오리인데요? 라며 물갈퀴가 달린 오리발을 내민다면 어떨까? 그가 닭을 잡아먹은 걸 뻔히 알지만 너무도 황당한 거짓말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 거야. 이렇게 옳지 못한 일을 저질러 놓고 엉뚱한 수작으로 속여 넘기려 할 때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기라는 속담을 사용해. 남에게 잘못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황당한 핑계나 이유를 대는 것은 더 나쁜 일이지. 잘못을 했다면 무슨 일이든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거야. 만약 같이 먹기로 한 케이크를 오빠가 몰래 다 먹어버리고선 이걸 누가 다 먹었지? 귀신이 와서 다 먹었나?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4: 우와, 오빠 정말 뻔뻔하다. 완전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미는 격이네.
0: 라고 말이야.
2: 아, 그랬구나. 아쉽다.
1: 근데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속담 엄청 재밌지 않아?
2: 맞아.
1: 오늘의 속담은
3: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기.
2: 잘못을 저질러 놓고 엉뚱한 방법으로 덮으려 한다는 뜻.
1: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3: 안녕.
0: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0: 내 말을 잘 들어라. 가장 아름다운 새를 왕으로 삼겠다. 일주일 뒤에 이곳에 모이도록 해라.
1: 새들의 왕 뽑기. 구슬이와 함께 이야기 여행을 떠날 친구는 승현이,
2: 앙,
1: 에이든,
2: 앙,
1: 예은이,
3: 앙,
1: 민찬이. 모두 준비됐지? 새들은 어떻게 왕을 뽑았을지 함께 떠나보자. 뿅뿅.
4: 뿅뿅. 내가 왕이야.
5: 아니야. 왕은 내가 할 거야.
1: 무슨 소리? 왕이라면 당연히 나지. 삐삐삐, 쪼쪼쪽, 삐어. 치치치, 삑삑, 찍찍. 왁왁. 서로 왕이 되겠다고 새들이 나서는 바람에 조용하던 숲속이 시끄러워졌어요.
0: 아니, 이게 웬 소란이야?
1: 참다 못한 산신령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숲속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새들은 모두 산신령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0: 내 말을 잘 들어라. 가장 아름다운 새를 왕으로 삼겠다. 일주일 뒤에 이곳에 모이도록 해라.
1: 새들이 바빠졌어요. 깃털을 고르고 예쁘게 꾸미느라 통통한 지렁이가 지나가도 잡아먹을 겨를이 없었어요. 새벽이면 연못에서 먼저 목욕을 하려고 줄을 섰어요. 잠꾸러기 부엉이가 대낮에 돌아다닐 정도였다니까요. 아무리 봐도 내가 가장 아름다워. 당연히 내가 왕이 되겠지. 두루미가 연못에 몸을 비춰보며 말했어요. 까마귀는 나무 위에서 두루미를 바라보았어요.
4: 나에게도 눈부시게 하얀 깃털이 있다면.
1: 까마귀는 제 몸을 쳐다보며 한숨을 후유 내쉬었어요. 그때 꾀꼬리의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5: 꾀꼬리, 꾀꼬리. 내가 바로 새들의 왕. 내 노란 깃털이 가장 아름다워.
1: 꾀꼬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자신의 노란 깃털을 한껏 뽐냈어요.
4: 아, 나에게도 화사한 노란 깃털이 있다면.
1: 까마귀의 한숨 소리가 더 커졌어요. 실컷 꾸며보라지. 내 꽁지를 따라올 수 있을까? 어림없어. 공작이 오색 찬란한 꽁지를 활짝 펴며 우쭐댔어요.
4: 우와, 정말 아름답다.
1: 까마귀는 공작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러고는 자신의 꽁지를 곁눈질했어요.
4: 내 꽁지는 왜 이렇게 자꾸 볼품없을까?
1: 약속한 날 새들은 산신령 앞에 모였어요. 산신령은 하나하나 살펴보았지요.
0: 그래, 아주 우아하구나. 멋지긴 한데 그렇게 졸린 눈을 해서야. 오, 정말 아름답구나. 왕관 같은 깃털이며 오색 찬란한 꽁지며 나무랄 데가 없어. 너를 왕

0: 바로 끝내었어요. 산신령의 입이 딱 벌어졌지요.
1: 이렇게 아름다운 새가 있었다니! 무지갯빛 깃털을 가진 내가 바로 새들의 왕이다!
0: 그 말에 새들이 모두 놀라 산신령이 가리킨 새를 쳐다보았어요.
2: 누구지?
3: 처음 보는 새인데?
0: 그때 꾀꼬리가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2: 이건 내 깃털이잖아!
0: 그러고는 노란 깃털을 뽑아갔어요. 이건 내 건데. 두루미는 하얀 깃털을 뽑아갔어요.
4: 이건 내 거야.
5: 이것도!
3: 이것도!
0: 새들이 모두 달려들어 자신의 깃털을 뽑아갔어요. 가장 아름다웠던 새가 있던 자리에는 온몸이 온통 까만 까마귀가 서 있었어요. 까마귀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었죠.
4: 남의 깃털을 자기 깃털인 척 하다니.
0: 다른 새들이 까마귀를 놀려댔어요. 조용하던 숲속이 다시 시끄러워졌어요.
3: 산신령님, 왕을 다시 뽑아야 해요.
4: 그래요, 맞아요.
0: 새들이 시끌시끌 떠들어댔어요.
6: 가장 큰 새를 왕으로 뽑아요.
2: 줄무늬가 있는 새가 왕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4: 아니에요.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는 새여야 해요.
0: 삐삐삐, 쪼쪼쪼, 삐요, 치치치, 삐삐, 찍찍, 왁왁. 과연 새들은 왕을 뽑았을까요?
7: 정말 왕을 뽑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아.
8: 맞아.
9: 나는 까마귀가 충분히 예쁘고 되게 아름다웠는데 자존감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불쌍하고 좀 아쉬웠어.
7: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학급의 대표로 뽑는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
10: 난 약간 슬플 것 같아.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가 엄청 못생겼어. 근데 성격은 엄청 좋아. 근데 난 다른 애는 성격이 엄청 나쁜데 되게 예뻐. 아니 그러면은 무조건 걔가 되잖아. 자기도 해보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그건 공평하지가 않은 방법인 것 같아.
7: 너희가 산신령이라면 어떤 새를 새들의 왕으로 뽑을 거야?
11: 항상을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친구들에게 잘해주고 성격 좋고 엄청나게 다 좋은 새를 뽑을 거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른 새들도 도와주고 자신도 착하게 생활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의견도 잘 말하는 그 새를 뽑을 것 같아.
7: 내가 까마귀라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야?
10: 나는 공부를 할 거야. 공부를 많이 해서 왕이 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러한 가장 예쁜 왕을 뽑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줄 것 같아.
7: 새들이 하루빨리 평화를 찾고 제대로 된 왕을 뽑았으면 정말 좋겠다.
12: 맞아!
7: 친구들이라면 어떤 새를 왕으로 뽑고 싶은지 생각해보길 바랄게.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0: 친구들 그거 알아?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원래부터 영어를 할 수 있었대.
1: 와우!
0: 왜냐면 흩어져 있던 알파벳 글자들을 슈퍼두퍼 위저드들이 모아서 슈퍼두퍼 잉글리시 월드에 갖다 둔 덕분이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 글자들이 모두 달아나 숨어버려서 우리가 영어를 잊어버리게 된 거래. 하지만 걱정 마. 새로운 슈퍼두퍼 위저드들이 숨어버린 영어를 찾아오면 우리가 다시 영어를 할 수 있대.
1: 예!
0: 우리 슈퍼두퍼 위저드를 함께 불러볼래?
1: 예! 슈퍼두퍼 위저드!
2: Here we are!
3: Woo!
4: Hello, everyone!
5: 안녕, 친구들! 우리는 슈퍼두퍼 마법사!
6: We are the
1: Super Duper Wizards!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Oh yeah. 빨리 가서 숨은 단어들을 찾고 싶어.
2: 나도.
0: Find E.
1: 오, E. 오, 친구들 혹시 기억나? 이건 big E.
3: 이건 small, 작은 E.
1: E.
3: E.
1: E.
3: E.
4: 둘 다 E.
3: 와! 그럼 are you ready?
1: Yes, we're ready.
2: Go, go, go, go.
3: Super duper magic. Don't

0: World인가?
1: 내가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0: They are E.
1: 우와, 새가 엄청 높은 데로 간다.
0: 나도 저기 가보고 싶다.
2: Energy, don't do it.
0: Hey guys, come over here. Ta-da!
2: Wow!
0: It's an elevator. Eh, eh, eh. Elevator. Elevator.
2: Wow, super duper energy.
0: Yes, I'm super duper energy.
1: 아,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위로 올라갈 수 있겠다.
2: Wow!
0: Let's get in! Yay!
1: 어, 저기 봐! 알이 있어!
3: Egg, egg, egg. Egg, egg.
0: Wow! I found it!
2: Energy! The egg!
4: 다행이다.
0: 아, 아우치. 어, 미안 미안. I'll put it back.
1: Energy, hurry up. Let's go.
2: 와우.
1: 엄청 큰 코끼리다.
3: 에, 에, 에. Elephant, elephant.
0: 어? 아까 그 새다. 오! 오! 슈퍼 듀퍼 슈퍼 듀퍼.
2: 아!
0: 오! 혹시 우리를 따라온 게 아닐까?
5: 어? Maybe. 그럼 우리 한번 소리를 들어볼까?
0: 오케이.
3: 에? 에? 에? 에? 에?
1: 어? 어? 어? 얘들아, 들린다! 여기 있는 게 맞나 봐!
0: 진짜네, 진짜! 어? Let's find it!
5: Okay!

0: please. Oh, where are you?
1: 우진이, come out, please.
0: 혹시?
2: 어, 이상하다.
1: 어, 어떡해. 아무데도 없어.
0: 못 찾겠어, 꾀꼬리.
2: 어, 아니, 여기서 분명히 소리가 났는데.
0: 어, 아니, 다들 왜 그래?
1: 너한테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0: 아, 진짜? Yeah. 나한테?
2: 아, 아, 맞다!
0: 왜, 왜, 왜?
2: 얘들아, 에너지! 에너지였어! 봐봐. 에, 에, 에. 에너지! 에너지!
0: 오! I get it! My name is Energy! 에, 에, Energy! 힘든 듯도 있지?
2: That's right!
0: Oh, yeah!
2: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ar!
0: 다 찾았다.
2: Great.
0: 에에에. Elevator. Elevator.
3: 에에에. Egg. Egg.
1: 에에에. Elephant. Elephant.
0: 에에에. Energy. Energy.
2: Woo!
4: Good job.
2: Yeah, we're done today.
0: Yeah, we're finished.
1: Yeah. 아니야.
0: 왜, 왜?
1: 아직 끝은 아니지.

0: time to sing a song.
1: Let's go, Melody, go. You're the best.
0: 아, 역시 우리 위저드들이 잘했네요, 용감하게.
2: 아참,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알파벳 E를 쓰는 법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3: 자, 잘 따라해봐요.
0: Big E는 one, two, three.

0: 계속 기억할 거거든. 그렇지, 친구들?
1: 맞아, 맞아. 우리 친구들, remember E. Please.
2: 친구들, 다음에 또 재밌게 놀자.
0: 아,

0: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오늘 밤 유성우가 쏟아져요. 그것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어? 하? 유성, 즉 별똥별은 혜성의 작은 조각들이 대기에 떨어지며 빛나는데 많이 떨어질 때 이를 유성우라고 부른답니다.
0: 벌써 많은 테라시티 시민들이 유성우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가 빌라도 함께하고 있어요.
1: 아, 빨리 별똥별을 보고 싶다.
2: 별똥별이라니 진짜 예쁠 거야. 너무 신나.
3: 그냥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건데 뭐가 신나?
1: 그냥 돌덩어리? 어? 유성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0: 아빈, 혹시 오늘 유성우 이벤트에 대해 더 전할 말 있나요?
4: 그럼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재미있는 전통이 있는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0: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가 들던 팀이 커다란 전망대를 지을 거예요. 타라시티 모든 시민이 별똥별을 잘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소원을 빌 수 있게 말이에요.
1: 우와, 나 소원 빌 거 진짜 많은데.
2: 어? 그럼 나는 소원 10개 빌 거야. 아니, 20개!
0: 기가 빌더, 이제 테라시티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지워볼까?
3: 좋아! 다 같이 지워보자!
0: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4: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2: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3: 기가 들다 출동!
0: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타워를 아주 높이 쌓아 올리고 꼭대기에는 전망대를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별똥별을 잘 볼 수가 있게.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자. 다들 이해했지?
4: 자, 가자!
5: 우릉!

0: 가서 별똥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야.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1: 고마워, 화이팅! 잘하고 있어, 스키. 이제 마무리로 최고의 장식을 올릴게.
2: 우리는 하나! 기가비도 임무 완수!
3: 시민 여러분, 테라시티 별똥별 전망대가 개장했습니다. 우와!

0: 무쇼가 곧 시작되려나 봐요. 저기 첫 번째 별똥별이 보여요.
1: 이야, 엄청난데?
0: 너무 멋져요. 자, 시장님, 딱 지금이에요. 소원을 빌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빌어야 한다고요. 기가 빌더, 어떤 소원 빌었어?
2: 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게 해달라고 빌었어.
3: 난 예술적 영감을 찾게 해달라고 했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4: 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늘 함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어.
5: 내 첫 번째 소원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구멍을 파는 거고, 내 다음 소원은 보다시피 소원 빌 게 너무 많아.
0: 설마 그 많은 소원을 다 빌었다는 거야? 넌 뭘 빌었어, 스키?
6: 내 소원? 내 소원은 비밀이야.
0: 어, 저기 좀 봐.
4: 우와, 진짜 예뻐.
5: 저렇게 큰 별똥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4: 나도.
2: 별똥별은 뭔가 좀 이상한데. 내 계산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유성체가 테라시피를 향해 떨어지고 있어.
7: 저 어쩌지?
0: 그럼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못 막으면 테라시티가 파괴될 거야. 기가 빌더, 빨리 유성체를 막자.
4: 그래.
0: 유성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기가 빌더뿐이에요. 모두 행운을 빌게.

0: 변신 완료! 마이티보 변신 완료!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부스터 발사! 스페이스 부스터 장착 완료! 이제 저 유성체를 잡아볼까? 그물 하나 발사! 같이 그물을 잡고 올라가자.
1: 그래.
0: 내가 유성체를 꼭 잡아낼 거예요.

0: 하지만 유성체 속도가 전혀 안 줄고 있어. 화성을 향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이런 속도라면 시민들이 탈출할 시간이 부족해. 테라시티를 산산조각 낼 거야. 어떡해.
1: 산산조각 난다고?
0: 잘 찍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엄청난 순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흔치 않아. 여러분, 저 거대한 유성이 보이세요?
2: 제일 대피해야 해, 빨리.
0: 안 돼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기가 발사! 이 단단한 별을 쓰는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기가 빌더는 포기하지 않아요.
3: 별이!
0: 걱정 마. 눈에는 눈, 별에는 별이야.

0: 위험해! 나의 PSP! 오버레퍼스만 있다면 두렵잖아! 으유! 제발 멈춰줘!
1: 스피, 우리 다 도와줄게!
2: 이제 이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기가빌더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 우주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막아 테라시티를 구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
0: 여러분, 감사합니다. 테라시티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뻐요. 스키, 이번엔 네가 큰 역할을 해줬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어?
3: 처음엔 별똥별이 무서웠는데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
4: 우와, 그럼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준 거네.
3: 맞아, 아니면 키가 더 크게 해달라고 빌까 그랬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피자 요리사.
1: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아주 큰 부엌에서 일할 거야. 반죽을 밀고 치즈랑 토핑을 얹은 다음에 피자를 구울 거야. 그럼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겠지?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피자삽 같지 않아? 피자를 오븐에서 꺼낼 때 쓸 거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피자 요리사거든.

같이 피자 요리사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그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피자를 만들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그럼 피자를 오븐에 넣어볼까? 안으로 쏙! 절컥! 띵! 우와, 신난다! 피자 다 됐어! 꺼낼게. 조심해! 뜨겁거든! 절컥! 부채질해서 피자를 살짝 식히자. 맛있겠다!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피자 요리사! 그럼 가서 피자 만들자!

0: 재밌었어.
1: 둘 다 잘했어. 어, 딜런 안녕. 안녕 오지. 안녕 데이지. 안녕 비씨. 우린 피자 요리사 놀이 중이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피자를 만들 건데 같이 할래?
0: 좋아.
1: 나도 피자 요리사 할래. 토핑 벌써 준비했어.
0: 자, 소개합니다. 멋쟁이 손님이야. 그게 바로 나지. 그 특별한 피자를 먹으면 난 이렇게 할래.
1: 그래, 맞아. 바로 그 표정이야. 그것도 좋아. 또 그것도. 너인 놀랐을 때 어떤 표정이야? 진짜 놀란 것 같아. 여기가 손님들이 와서 주문하는 곳이야. 띠링. 만들 준비 됐나요?
2: 준비됐어요. 토마토 소스랑 치즈, 페퍼로니, 그리고 또 깜짝 토핑도 있지. 근데 뭐가 나올지 나도 몰라.
1: 아, 이건 우리 오븐이야. 그럼 피자 가게 드디어 준비 완료!

0: 또 깜짝 토핑도 올라간답니다.
1: 어, 그거 좋네요.
0: 준비되면 부를게요. 이름은요?
1: 스멜링턴 부인이에요.
0: 그건 어떻겠어요?
1: 그걸 내가 알겠어요.
0: 좋아요. 주문 받아요. 페퍼로니 치즈 피자 하나에 깜짝 토핑 추가요.
2: 네, 알겠어요. 받았어. 자, 여기요.
0: 우, 우, 나 좀 봐. 어? 어?
1: 어디 갔지?
0: 어? 어? 요리사 친구들, 손상안경으로 한번 찾아보자. 혹시 피자 반죽이 보이니? 저기 있어! 야! 야!
1: 야! 곧 내려오겠지 뭐.
0: 쉬자고? 벌써?
1: 먼저 소스 펴바르고 그 다음은 치즈 그리고 페퍼로니.
0: 잠깐! 또 깜짝 토핑도 넣어야지.
1: 당연하지. 자, 그럼 넣는다. 보면 안 돼. 깜짝 토핑이 뭔진 피자가 오븐에서 나오면 보일 거야.
0: 안녕하세요. 제가 좀... 그러니까 도와드릴까요? 다섯 판이나요? 좋아요.
3: 드릴게요. 깜짝 특별 피자로 드릴까요?
0: 야호! 피자 다섯 판이면 다섯 번 더 깜짝 놀래줄 기회가 있는 거잖아. 잠깐만요. 이름이 뭐죠?
1: 치즈요.
0: 비약 치즈요 씨, 좋아요. 스멜링턴 부인 피자가 다 됐어. 스멜링턴 부인, 피자 나왔어요.
1: 오, 피자에 피클이 들었네.
3: 놀라셨나요?
1: 뭐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렇게? 은 아니에요. 고마워요.
3: 다음 피자는 아마 더 특별할 거예요.
0: 어떡해! 비약 치즈오씨 피자 다섯 판! 주문 들어온 걸 깜빡했어. 오지! 깜짝 토핑 피자 다섯 판이 필요해.
1: 깜짝 토핑!

0: 안녕하세요. 난 눈사람 고신사라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로 드릴까요?
0: 치즈 듬뿍 든 피자 한 판이요. 깜짝 토핑이랑 당근은 빼고 주세요.
1: 새로운 깜짝 토핑을 찾았어. 바로 당근이야.
0: 와! 당근! 으아!
2: 당근은 안 돼.
1: 네, 알겠어요. 피자 다섯 판. 잠깐 기다리세요. 빨리 피자 다섯 판이 필요해. 아주 특별한 피자여야 한다고.
0: 그럼 다섯 판을 한 번에 구워야겠네. 반죽죠.
1: 내가 소스 바를게. 넌 토핑 얹어.
3: 마시멜로, 감자튀김, 또 뭐가 있지? 짭짤한 과자랑 또.
0: 어, 뭐야! 깜짝 토핑이 또 다 떨어졌잖아!
1: 아무거나 써도 돼!
3: 토핑, 토핑.
0: 핫도그야!
1: 빨리! 너는 못 버틸 것 같다고! 이제 토핑 얹으면 돼.
0: 와우! 와우! 와우!
1: 핫도그!

0: 세상에 이런 피자가 있다니.
1: 그럼 놀랐단 뜻이지?

0: 하게. 그럼 또 만나?
1: 핫도그 가든 피자라니 진짜 특별한걸.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1: 야, 대박 치키!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너, 너 뭐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기시라고 내미하고, 이기시라고 내미하고, 내미하기니?
0: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영원 점심 치킨이! 가자!
2: 응?

0: 위험천만 고드름.
1: 현재까지 파악된 아이스걸의 능력은 얼음을 만들거나 냉기를 뿜어낼 수 있는 것 같다.
2: 아마도 구출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 일렉트로가 장갑에서 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야.
3: 부츠와 장갑이라... 같은 편인 걸까요?
1: 그럴 가능성도 있지. 저 장비들이 둘 중 하나의 작품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 저 둘을 이용하는 더 위험한 악당이.
4: 겨우 일렉트로를 물리친 줄 알았더니 곧바로 다른 녀석이 나타날 줄이야.
5: 자자, 너무 긴장들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내일은 야유회라도 가자고.
6: 좋아요. 간다.
7: 나이스 리시브.
4: 역시 최고 존엄 테디 형님에게는 안 되지.
7: 저게? 야, 제이! 넌 왜 우리 형만 응원하냐?
4: 어? 테디 형님은 외모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최고로 멋진 국제 소방관이잖아.
7: 그럼 우린?
4: 야? 미안.
7: 저 꼬맹이가
3: 흥분하지 마.

0: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1: 어? 그거 기대되는데?
0: 자,
2: 뭐야? 이런 게 어딨어?
3: 하늘도 안 도와주네.
4: 어? 아니.
1: 맙소사, 토네이도야, 모두 조심해.
2: 어? 보안대 팝콘.
4: 저쪽은 메가시티 중심가인데?
5: 그럼 당장 막아야지. 말해, 팀장님.
6: 우리도 확인했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7: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0: 저기.
1: 어?

0: 도와주세요!
1: 걱정 마세요! 제발!
2: 고마워요, 파일로브.
3: 피닉스 등장! 모두 안심하세요. 저 피닉스가 왔으니까요.

액션!

0: 대령님!
1: 이건 날아가지 않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을게.
0: 네, 부탁해요.
2: 메가시티는 토네이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역인데 설마 아이스골이 토네이도까지 만들어낸단 말인가?
3: 박사님, 저기 좀 보세요.
2: 아이스골.
4: 토네이도는 어찌어찌 막은 것 같지만 경기는 아직 안 끝났어.
2: 전 대원은 즉시 벼룩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출동하라. 그곳에서 아이스글의 또 다른 음모를 막아야 한다.
0: 네!
5: 아유, 보세요.
3: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5: 어, 뭐야?
6: 소화액을 써서 막아야겠어.
0: 그러자! 좋았어!
7: 아니야! 점점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 이 집은 막을 수 없게 될 거야!

0: 부딪히는 건 일단 내가 좀 막아볼게.
1: 조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 하하, 그래? 내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지.
0: 방법이 뭔지 말해봐. 이 형님이 해결해 드릴 테니까.
1: 간단해. 나는 아이스걸을 만들 테니 형은 고드름을 한 방에 싹 없애버리는 거야. 할 수 있지?
3: 그게 뭐야?
0: 하지만 그런 거야 쉽지.
4: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그럼 오늘의 마지막 선물!
1: 사라졌어.
5: 형, 고드름을 부탁해.
0: 네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님. 배우러

0: 역시 태병님 최고 최고 최고.
1: 이번엔 내 완벽한 지휘가 성공한 거라고.
2: 예예 아무렴요.
3: 이제 팀워크는 충분히 다져진 것 같은데.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 파이어로봇은 돌풍과 고드름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럼 강한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창문과 유리문 근처는 피해요. 유리가 깨지면서 다칠 수 있거든요.
3: 또 공사장처럼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이 많은 곳도 피해야 해요. 바람에 날아올 수도 있어요.
0: 나무나 전신주 등도 바람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4: 맞아요. 강풍 때문에 전기줄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절대로 안 돼요.
1: 그래, 뭐니 뭐니 해도 집에 머무르는 게 가장 좋겠지.
0: 그럼요. 바람이 강한 날에는 창문을 꼭 닫고 집안에 머무르도록 해요.
1: 모두 잘 알고 있네. 아주 좋은걸.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0: 사라진 숫자들을 찾아라.
1: 이상하다. 왜 요원 친구들이 아직 안 오지? 토토는 왜 안 오고? 지금이 몇 시인데? 뭐야? 시계 숫자가 왜 없어?
2: 키키, 키키! 이것 좀 봐!
1: 왜, 왜? 뭔데?
3: 뉴스 속보입니다. 어젯밤 지구의 숫자들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1: 뭐? 숫자가 다 사라져?
4: 숫자가 사라지자 지구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는데요.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5: 아, 버스 번호가 다 사라져서 버스를 탈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걸었는데. 아, 여기가 어디예요? 일단 회사에 가야 하는데. 여기가 어디야?
6: 여보세요? 엄마?
7: 잘못 가셨어요.
6: 뭐야? 엄마?
8: 거참, 번호 좀 똑바로 보고 전화합시다.
6: 어떻게 똑바로 봐요? 숫자가 없는데.
4: 이렇게 큰 혼란에 빠진 지구를 구할 유일한 영웅은 바로

0: 뭐해?
1: 곰기 요원? 숫자를 찾아올 수 있습니까?
0: 나! 할 수 있어! 에? 숫자가 사라졌다고요? 숫자가 사라지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2: 역시 거대 운석의 충돌로 벌어진 일이야. 운석의 충돌로 인한 가라행성과 오라행성의 자기장의 변화로 우주 폭풍이 발생하면서 숫자들이 모두 따라간 거지.
3: 어쨌든 중요한 건 빨리 숫자를 되찾는 거야.
0: 맞아. 근데 어떻게 숫자를 되찾아야 하지?
3: 숫자가 처음 생겨난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거야. 그곳에서 숫자를 찾아오면 돼.
0: 아하! 그럼 당장 떠나자고. 자, 목적지 숫자가 생겨난 과거로. 좋았어. 기차 출발.

0: 여긴 어디지? 어?
1: 염소 하나, 둘. 어?
0: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1: 조용. 아우, 말 시키니까 헷갈리잖아.

0: 누구야?
1: 쉿! 하나, 둘, 셋, 넷. 와, 염소 네 마리.
2: 뭐야? 아유, 이 사람 옛날 사람이구만. 요즘 누가 이 돌멩이로 수를 표시해?
0: 아이, 그러게나 말입니다. 숫자로 적으면?
2: 자, 이렇게 막대 눈금을 하나, 둘, 그어서 수를 표시하는 거. 이게 요즘 스타일이라고.
3: 아직 숫자가 생기기 전인가 봐.
4: 그러게. 꿈기, 여긴 아니다. 가자.
0: 그래, 알았어. 조상님들, 전 가보겠습니다.
5: 어디 갔어? 그러게.
3: 자, 그럼 또 다른 곳으로 이동. 와!
0: 자, 여긴 또 어디야?
6: 우다다죽은 전쟁을 끝내고 싶다. 와르르! 와르르족도 마찬가지야. 그래? 그렇다면 사과의 의미로 사슴을 주마.
7: 어? 몇 마리 줄 건데?
6: 엄지손가락만큼.
7: 아, 이 사람이 지금? 어? 왼쪽 어깨만큼? 에이!
0: 어우, 엄지손가락, 왼쪽 어깨. 그건 대체 무슨 말이야?
4: 아하, 저 사람들 몸으로 수를 표현하나 봐.
3: 아, 그러네. 엄지손가락은 5를 의미하고
4: 왼쪽 어깨는 15를 의미해.
6: 어허, 엄지손가락만큼.
7: 아니, 왼쪽 어깨만큼이라니까.
6: 이런 욕심쟁이!
7: 다시 전쟁이다!
0: 안 되겠군! 자, 헛! 큰일이구만. 숫자를 빨리 찾아야 하는데.
3: 저기 숫자!
0: 어디?
3: 근데 우리가 쓰는 숫자는 아니고 고대 이집트 숫자야. 옛날 이집트에서는 수를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나 봐.
4: 아하! 막대기, 연꽃, 손가락 그림이네.
8: 오, 근데 맨 아래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그림 같은데?
3: 맞아! 백만이 아주 큰 수라 사람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지. 이렇게. 야! 야!
4: 야! 어? 저건 로마 숫자다!
8: 차하, 로마 숫자는 나도 많이 봤다고. 시계에도 있잖아.
3: 나도!
4: 숫자 하면 우리가 쓰는 인도아라비아 숫자만 읽는 줄 알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었네.
8: 그러게, 정말 신기하군.
9: 저건 뭐지?
6: 기다란 게 하늘을 난다면. 어? 용?
9: 용?
6: 용이 이리로 날아온다.

0: 웃기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혹시 다른 별에서 오셨나요?
1: 네, 맞아요. 저희는 숫자를 찾고 했습니다.
3: 저희 세계에서 숫자가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2: 어머, 숫자가요?
0: 잠깐만. 숫자라면 이게 우리가 쓰는 숫자인데?

0: 정말 우리가 쓰는 숫자랑 비슷하구만. 자, 드디어 숫자를 찾은 것 같지?
1: 응. 저희는 미래에서 왔는데요. 미래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이런 인도아라비아 숫자를 쓰거든요.
2: 맞아요. 인도에서 만들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퍼뜨려서 인도아라비아 숫자라고 불러요.
3: 하, 참 신기하네. 우리가 별을 연구하려고 만든 숫자가 미래에는 그렇게나 많이 쓰인다니.
0: 저 그럼 저희가 그 숫자를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4: 그럼요.
3: 아니, 당연하죠.
0: 감사합니다. 자, 인도아라비아 숫자 소환. 자, 됐다. 인도아라비아 숫자 멋지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그럼 안녕히 계세요.
4: 그래요.
3: 잘 가요.
0: 자, 숫자를 찾았으니 돌아가야겠지.
1: 그래야지. 현재 지구로
0: 출발. 와!

0: 곰끼, 토토, 끼끼 요원들의 활약으로 숫자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숫자들이 돌아오자 시민들도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는데요.
1: 숫자들이 또다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숫자를 잘 지키겠습니다. 숫자를 소중히 여기면
2: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3: 네.

0: 이번 게임
1: 우와
0: 우주 최고의 왕
1: 렛고
2: 1, 2, 3, 4, 5, 6, 7, 8, 9, 10
1: 오케이
2: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1: 곱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1: 곱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0: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3: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지구 최강 중장비 대작전!
1: 우와, 우리가 정말 우주까지 왔네!
2: 우주엔 지구에서 보기 힘든 신기한 돌이 많겠지? 뭐든 캐낼 생각을 하면 벌써 신나는데!
0: 우주본부로 가서 자세한 얘기부터 듣자!
3: 좋은 생각이야!
0: 안녕! 우리 왔어!
4: 어서와! 중장비들도 안녕!
5: 본부를 고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아까 영상통화에서 말했듯이 스타코어라는 희귀 광물을 구해오는 게 너희들의 임무야. 스타코어는 태양계 밖에 위치한 미지의 행성 SX10에 있어.
6: 스타코어를 채굴해오면 그걸 월드우주본부의 에너지 수신기에 장착할 거야. 솔라는 월드 공항에서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모아서 우주본부로 보내줄 거고,
5: 스타코어는 강력한 동력 장치가 돼서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모두 흡수할 거야. 그 힘으로 우주본부를 다시 작동시키는 거지.
2: 광물 캐는 일이야 우리 같은 거대한 중장비들에겐 식은 죽 먹기지.
1: 문제는 우리가 XX10 행성에 대해 아는 게 없단 거야.
5: 그래, 맞아. 미지의 행성인 만큼 지구와는 환경이 많이 다를 수도 있어. 스타코어가 위험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더더욱 이번 임무는 슈퍼윙스와 중장비팀의 협력이 꼭 필요해.
7: 우린 뭐든 캐는 데 실패한 적이 없었어. 당연하지.
1: 우리만 믿어.
0: 중장비들이 든든한걸.
6: 맥스, 아리, 어? 너희는 여기 남아서 우리를 도와줘. 에너지 수신 장치를 미리 손봐야 하거든.
5: 그럼 준비됐지? 어서 출발해.
8: 골든 보이볼로 기껏 힘을 키워줬더니 감히 도망을 쳐? 골든 AI, 봉지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당장 찾아줘. 어? 잠깐, 확대해봐. 슈퍼윙스잖아. 게다가 엄청 힘세 보이는 중장비들까지 데리고 있네. 어디로 가는 거지? 뭔가 수상한데. 골든 AI, 어서 추적해봐.
9: 네, 주인님.
2: 우와, 저기 좀 봐. 돌들이 둥둥 떠다녀.
1: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10: 어, 이런! 어? 그냥 떠 있는 게 아니야!
1: 조심해!
10: 이대로 가다간 결국 운석에 부딪히고 말 거야!
2: 운석을 피할 수 없다면 뚫고 나가야 해! 그래, 맞아!

0: 너희 정말 멋진 한 팀이구나. 운석지대를 무사히 통과했어.
1: 계속 움직이자.

0: 온통 얼음이네. 얼음 깨는 건 일도 아니지. 금방 끝날 수 있어.
1: 얼음이라?
0: 내가 하는 거 잘 봐. 얼음이 아닌데?
2: 채굴이 쉽지는 않겠는데?
3: 다이아몬드 같은 광석인가 봐. 저기 좀 봐.
4: 스타코어가 분명해.
0: 우와, 내가 제일 먼저 캐야지.
3: 기다려, 우리도 같이 가.

0: 스타 고어구나.
1: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이 정도면 쉽게 캘 수 있겠어.
2: 겉으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 진짜 크기는 캐 봐야 알 수 있으니까.
0: 맞는 말이야. 그럼 채굴 작업을 시작해 볼까? 조니 초강력 드릴 액션!
3: 내가 단단한 지면을 갈라볼게.
1: 고마워. 단결 쉬워졌어.
4: 난 깨진 조각들을 옮길게.
1: 좋았어.
0: 휴,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4: 좋아, 이제 스타코어를 들어 올리자.
0: 잘못했어.
1: 회상은 액체가 우리 다 삼키려고 해. 이젠 끝났어.
4: 당황하지 마. 나한테 맡겨. 섀도우 스핀. 준비 출발.
5: 정말 아슬아슬했어. 아직도 크레인이 덜덜 떨려.
4: 그래도 너희들 덕분에 스타코어를 무사히 캐냈어. 이제 월드우즈본부로 돌아가기만 하면 임무 완료야. 어?
6: 가져가기 좋게 아주 잘 캐냈군. 슈퍼윙스, 또 만났네. 미안하지만 그 스타코어라는 건 내가 가져갈게. 너희 애송이들보다 나한테 어울리니까.
0: 골든보이!
4: 이건 절대 너한테 넘길 수 없어!
1: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캤는데!
6: 너희가 순순히 내놓지 않겠다면 힘으로 빼앗는 수밖에 없지! 다크 골든 로봇 연칭! 어? 골든 AI 시작하자고!
7: 네, 주인님.
6: 고작 그 정도 힘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4: 이거다!
6: 그래, 놔줄게!
4: 이대로 가다간 스타코어를 빼앗기겠어!
1: 좋은 생각이 있어! 중장비 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다크 골든 로봇을 상대하자.
8: 좋아. 이 광석은 우리가 캐낸 거야.
3: 저 녀석이 가져가는 걸 두고 볼 순 없지.
0: 오케이. 우린 스타코어를 옮기자.
1: 여긴 우리가 맡을게.
9: 중장비 팀 합체.

0: 너희만 믿을게.
1: 어, 어림도 없지.
2: 어? 골든보이, 넌 이제 우리가 상대해줄게.
1: 하, 성가시긴. 이거나 받아. 버티다니 제법인데. 골든 주먹
2: 잡았다.
1: 골든 AI 뭐라도 해봐.
3: 비상 탈출을 시도하겠습니다.
1: 안돼.
2: 어? 사라졌네. 어떻게 된 거지?
0: 그걸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어서 월드 우즈 본부로 돌아가야 해.
2: 좋아, 가자.
0: 조금만 더 옆으로. 좋아, 그렇게 천천히. 됐다, 스타코어 설치를 완료했어.
4: 모두 정말 잘했어. 사령관님, 에너지 발사 준비됐어요?
5: 당연하지,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단다.
0: 준비, 파이팅!

0: 자. 솔라 슈퍼 윙스 볼 에너지 발사! 우리가 해냈어!
1: 성공이야!
2: 누구지?
3: 저게 뭐야? 설마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BS
3: English.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독감.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비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팬이 함께합니다. 팬클럽.

0: 출동 슈퍼 강아지 해피.
1: 어? 어? 신호가 왜 저러지? 으아! 대체 무슨 일이야?
2: 시간 없어. 나 빨리 가야 한다고.
3: 걱정 마세요, 여러분. 봉반장이 왔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자, 순서대로 갑시다. 이쪽 차들부터 출발. 정지, 반대편 차들 가세요.
1: 아, 이런. 이러다 늦겠는데. 더는 못 기다리겠어.
4: 아, 가도 되는 건가? 좋아, 출발.
3: 안 돼. 조심하세요. 이거 큰일이네.
5: 봉반장. 우리가 도와줄게.
3: 와, 리얼 해피.
5: 준비됐지, 해피? 여러분, 해피의 안내에 따라 움직여주세요.
3: 교통이 다시 잘 풀리기 시작했어. 해피, 최고야.
6: 저 로봇 강아지 꽤 쓸모있어 보이는데?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말이야. 어? 쟨 여기 왜 있는 거야? 아, 저 녀석 골칫거린데.
5: 우와, 멋지게 잘 나왔는데?
6: 아하!
3: 둘 다 정말 잘했어. 나 혼자선 못했을 거야.
5: 도움이 돼서 기뻐. 그렇지, 해피?
3: 둘이 최고의 파트너구나. 그나저나 지금 싱가포르 곳곳이 혼란스러워.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5: 그럼.
1: 여기 좀 도와줘! 어? 이게 무슨 일이지?
3: 보트가 뒤집히려고 하잖아.
1: 더는 못 버티겠어.
3: 호수가 파도라니 말도 안 돼.
5: 저기 봐! 물이 엄청 세게 뿜어져 나오고 있어.
3: 내가 물 나오는 곳을 막아볼게. 물살이 너무 세서 버티기가 힘들어. 소용이 없네.
5: 해피, 그럼 우리가 해보자. 해피, 풍선 모드. 어서 가, 해피.
3: 좋은 생각이야.
1: 큰일 날 뻔했네. 고마워.
3: 천만에.
5: 잘했어, 해피.
7: 봉반장.
8: 안녕, 봉반장. 안녕, 리엔. 안녕, 해피.

0: 늦어서 미안. 일찍 오려고 했는데 철새들이 지나가는 걸 기다려주느라 발이 묶였어.
1: 미안해.
2: 그럴 거 없어. 훌륭한 파트너들이 날 도와줬거든.
0: 잠깐! 저 풍선 좀 봐! 응? 곧 터지겠어!
3: 도와줘!
0: 어서 가서 구해줘야 해!
1: 구중 루프 발사!
3: 잠깐만! 나 높은 곳이 정말 무서워! 내려줘!
1: 조금만 참아!
2: 움직이지 마! 안 그럼 더 흔들려!
3: 안 돼!
1: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4: 어딘가에 분수를 잠글 밸브가 분명히 있을 거야! 가자!

0: 귀엽기도 하지. 걱정하지 마. 네 안에 숨겨진 힘을 깨워주려는 거니까.
1: 됐어. 이제 분수가 멈출 거야. 물이 안 나. 어, 잠깐. 어? 해피가 어딨지? 해피! 응? 해피! 어? 어? 얘들아, 혹시 해피 못 봤어? 어? 해피가 아무데도 안 보여.
2: 뭐?
1: 해피! 걱정했잖아, 해피. 어? 모두 어서 피해!
0: 이 녀석 이름은 퓨리야. 내 비밀 무기로 다시 태어났다고.
1: 안 돼.
0: 준비됐지, 퓨리? 연습한 대로 해봐. 네 숨겨진 능력을 뽐내는 거야.
1: 안 돼. 이거 나.
3: 난 놀이기가 아니라고.
4: 골드보이, 보트를 내려놔.
0: 그래, 그럼. 하이야.
3: 도와줘.
4: 안돼.
5: 모션캠 발사.
0: 보트를 되찾고 싶다면 먼저 퓨리와 싸워 이겨야 할 거야.
6: 거기 방법을 생각해봐.
4: 섀도우 스피드! 잡았다! 해피! 돌아왔구나!
6: 야호!
1: 좋았어!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3: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
1: 거기! 해피의 구조 기능 버튼을 눌러!
4: 어? 해피! 부탁해!
3: 이제 살았다! 고마워, 얘들아!
6: 하, 정말 대단했어, 해피!
4: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뿐이야!
0: 채, 귀찮게 됐네! 오늘은 내가 봐준다!
4: 리인과 해피인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맥스, 어? 준비됐어?
7: 그럼 물론이지.

0: 스냅, 도와줘서 고마워.
1: 별 말씀을. 싱가포르의 멋진 풍경도 찍고 아주 즐거웠어. 알았어, 네 사진도 찍어줄게.

0: 언개맨의 도전 극한 직업.
1: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다. 달콤한 빵을 만드는 제빵사, 맛있는 음식이 가득 요리사, 나비가 되고 백조도 되는 발레리나 발레리노. 그런데 여기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아슬아슬한 직업이 있었으니 숨이 턱 막히도록 위험한 순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직업. 아슬아슬 위기일발의 순간.
2: 어, 위험해요. 번개아이, 저렇게 높고 높은 야자나무가 있는 곳 어딘지 알려줘.
3: 야자나무가 있는 곳은 너무 많아요, 번개맨.
2: 그렇다면 야자나무 위에서 아슬아슬 줄타기 한 곳.
3: 스리랑카. 스리랑카 야자나무가 검색되었습니다.
2: 고마워, 번개아이. 좋아, 스리랑카로 번개 이동! 여러분, 괜찮아요?
4: 아, 우린 괜찮아요. 줄을 타는 건 늘 하는 일이에요. 나무 위가 우리의 일터거든요.
2: 우와, 저 정도 실력이면 이분들도 혹시 슈퍼 히어로? 친구들,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번개맨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3: 나무에서 나무로 줄을 타며 휙휙 옮겨다니는 사람들.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이 나무는 흔히 코코넛 야자나무라고 부르는 코코야자예요. 엄청 높죠? 이 호리병처럼 생긴 통에 담긴 야자 수액을 가지러 가는 거랍니다. 이 통을 전날 미리 나무 위에 뒀다가 야자 수액이 가득 차면 이렇게 밧줄에 묶어 나무 아래로 전달해요. 이 수액은 이곳에서 음료수이자 음식의 재료로도 사용된다고 해요. 날카롭고 예리하게 잘라야 수액이 많이 모인다고 해요. 야자 수입으로 이렇게 감싼 후 수액통을 씌워놓아요. 야자 수액이 흘러나오거나 벌레가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랍니다. 이 일이 끝나면 줄타기를 시작해요. 나무에서 나무로 연결된 밧줄을 이용해 옆나무로 이동해요. 아찔한 줄타기. 대체 왜 하는 걸까요? 그건 여러 나무를 오르내리는 수고를 덜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예요. 이 직업을 가진 분들은 땅보다 나무 위가 더 편하다고 해요. 도시락도 나무 위에서 먹을 정도라고 하죠. 발에 상처가 많지만 이분들에겐 열심히 일해서 받은 자랑스러운 훈장이랍니다.
2: 우와, 야자 수액을 모으는 일은 강한 체력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일이로군요. 마치 슈퍼 히어로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을 나무 위의 슈퍼 히어로로 인정합니다.
3: 번개맨! 여기에도 나무를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연기가? 그리고 나무 위에 벌떼들이, 위험해요.
2: 뭐? 벌떼를 공격? 위험해. 번개아이, 저곳이 어디지?
3: 캄보디아. 캄보디아가 검색되었습니다.
2: 좋아, 캄보디아로 번개 이동!
3: 여기는 캄보디아.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깊고 깊은 숲속에 야생 꿀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꿀은 달콤하지만 꿀이 들어있는 벌집을 찾는 건 매우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꿀벌이 있을 만한 곳 찾기. 보통 꽃이 마른 곳이나 커다란 나무, 물이 있는 곳에 벌집이 있다고 해요.
2: 어, 벌이다!
3: 드디어 벌집을 발견했어요. 어른 20명 키만큼 높고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야 해요. 사다리가 필요할 땐 즉석에서 나무를 잘라 사다리를 만들기도 해요. 높이 올라갈 때마다 사다리를 하나씩 놓고 맨발로 조심조심

0: 몰라가요.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떨어질 수 있으니 늘 바짝 긴장해야 해요. 드디어 야생벌집 가까이 도착! 야생벌집은 한 개당 최소 10만 마리의 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아요. 어? 벌들이 눈치챈 것 같아요. 화가 잔뜩 난 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1: 저리가!
0: 연기로 벌들을 쫓아보지만 벌들이 더 맹렬하게 달려들고 있어요.
1: 벌에게 눈이 쏠 경우 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돼요.
0: 휴, 겨우 벌집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성공했어요. 우와, 달콤한 꿀이 가득 차 있어요.
2: 그렇게 좋은 거라면 타네까지. 꿀이 뚝뚝, 그거 맛있겠네. 이것들은 내가 가져간다.
3: 잡아라, 벌집 도둑. 목숨을 걸고 딴 벌집이야 이빨의 적. 어서 벌집을 돌려줘.
2: 내 마음이거든, 흠칫뿡.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저 멀리 아마존 밀림에 꼭꼭 숨어버리면 번개맨이라도 날 찾긴 힘들 테니까. 이빨 해적 좀비동. 메롱.
1: 이런, 또 도망쳐버렸잖아. 가만, 도망친 곳이 아마존 밀림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걱정 없지. 아마존 밀림에도 비밀 수호대가 있으니까.
0: 아마존의 비밀 수호대는 과연 누구일까요? 아나콘다 부대? 악어 부대? 도꼬미? 제규어? 아마존을 지키는 특수부대? 아마존 정글 전투여단이에요. 심장 쫄깃, 다리가 후들후들, 긴장 100배. 하지만 이분들은 두렵지 않대요. 최고의 강심장들이 모여있는 정글의 비밀 수호대이기 때문이에요. 아마존의 생존 훈련, 함께 따라가 볼까요? 무시무시한 동물들도 이들을 보고,
4: 헐, 정글 부대 무셔.
0: 쎄다 쎄. 아마존의 동물들도 숨어버릴 만큼 강한 체력을 지니기 위해 정글을 헤치고 엄청난 강도의 훈련을 한다고 해요. 덥고 습도가 높은 아마존 정글. 목이 마를 땐 나무를 잘라서 그 안에 든 물을 먹고 살아남아야 해요. 나무의 이름은 워터트리.
5: 맛있어요. 아마존 정글에는 이런 나무들이 많다고 해요. 워터트리는 정글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 하나죠.
0: 코코넛 씨앗에서 발견되는 고단백질의 애벌레 파푸르예요.
6: 번데기보다 더 맛있는 것 같다.
0: 이처럼 정글은 무시무시한 곳이지만 정글을 아는 사람에겐 생존하기 좋은 곳이기도 하답니다. 때로는 나무가 나일론 줄보다 강한 밧줄이 되고, 정글에서 얻은 재료로 집을 짓기도 한답니다. 물샐 틈 없이 지붕도 엮고 잠잘 수 있는 이동 침대도 설치해요. 정글에선 뱀과 같은 독을 가진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바닥에서 자면 매우 위험해요. 해먹이 필수죠. 단, 해먹에서 떨어짐 주의.
2: 여기 숨으면 아무도 날 못 찾겠지?
4: 아닐 것 같은데?
7: 이빨 해적,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2: 아, 정글의 악당? 전에 만나봐서 하나도 안 무섭거든.
4: 아니, 우리 말고.
7: 저분들 말이야.
2: 윙? 누구?
0: 이빨 해적을 찾아라. 수중 침투 작전. 이빨 해적을 찾아라. 고공 낙하 작전.
2: 아! 저 군인들 대체 뭐야? 아나콘다보다 악어보다 더 무서워.
8: 잘못했어요. 다 돌려줄 테니 쫓아오지 말아요. 지구에는 온통 비밀 소대뿐이네. 엄마야!
1: 숲과 정글의 슈퍼히어로들을 만났더니 이젠 바다의 슈퍼히어로가 궁금해지는걸? 좋아! 이번엔 바다로 떠나볼까?

0: 아세이 대왕
1: 잡아라
0: 유세이 오징어
1: 낚아라
0: 대왕
1: 잡아라
0: 오징어
1: 낚아라
0: 대왕
1: 잡아라
0: 오징어
1: 낚아라
0: 네가 아는 작은 오징어가 아니야 길이가 무려 20m 지구에서 눈이 가장 큰 생물 대단해요
2: 잡았다.

0: 극한 직업의 놀라운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중국에는 사람을 싣고 3,000개의 계단을 오르는 가마꾼이 있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중국의 아름다운 산 무산에는 가마꾼들이 일하고 있어요. 가마와 사람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며 일하는 사람들. 구불구불 높고 높은 산위까지 사람을 싣고 3,000개의 계단을 쉼없이 오르는 일을 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죠?
1: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 번개맨은 오늘 정말 최고로 멋진 슈퍼히어로들을 만났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슈퍼히어로기도 하지. 그럼 또 만나.

0: 돌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0: 세계의 탑.
1: 세계 비밀수호대원으로부터 방탈출 게임에 초대되었습니다.
2: 안녕, 번개맨.
3: 헉, 유령?
2: 글쎄, 일단 런던의 유령이라고 해두지.
1: 런던의 유령님으로부터 방탈출 게임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4: 방탈출 게임?
2: 축하하네. 런던탑에서 방탈출 게임 특별 게스트로 초대되었어.
3: 제가요?
2: 세계의 보물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거야.
5: 런던탑에서 방탈출 게임 도전하시겠습니까?
4: 세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게임이라면 번개맨 예스.
2: 런던탑에서 만나세.
1: 런던의 유령님이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4: 어째 좀 으스스한걸? 친구들, 번개맨이 도전하는 방탈출 응원해줘. 간다! 런던으로 번개 이동!
1: 영국의 수도 런던이에요. 템스강의 아름다운 타워브릿지 옆에는 영국 왕실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런던탑이 있어요. 몇백 년간 영국 왕실의 궁전이었지만 때로는 감옥이 되었다가 왕족과 귀족들의 처형장이 되기도 했답니다. 지금은 영국의 보물들이 보관되어 있어요.
3: 런던탑에서의 보물찾기? 이거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걸?
5: 런던탑에서 방탈출 스타트!
3: 오.
5: 당신은 런던탑에 갇혔지. 런던탑에서 탈출하려면 먼저 보물상자를 열어보도록.
3: 보물상자? 혹시 보물상자에 암호가 걸려있는 게 아닐까? 쉽네. 그냥 열리는데?
5: 이 중에 런던탑과 관련 있는 구슬은? 만약에 틀리면?
3: 틀리면?
5: 당신은 런던의 유령과 함께 영원히 이 런던탑에 갇힐 것이니.
4: 번개맨 도전! 그러니까 런던탑이랑 관련이 있는 거라고 했지? 색깔을 고르는 것 같은데. 하양, 분홍, 파랑. 런던탑과 관련이 있는 색깔이라면 하양, 화이트! 황금 열쇠?
5: 런던탑 방탈출 1단계 통과.
4: 예스!
5: 오, 잘 맞췄군. 번개맨, 암호를 어떻게 풀었지?
4: 런던탑에는 화이트 타워라는 높은 성이 있어. 잉글랜드에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다는 걸 알리기 위해 지어졌지. 런던 성이 아니라 런던탑이라고 불리게 된 것도 다 이 화이트 타워 덕분이지. 그러니까 런던탑을 상징하는 색깔은 하양, 화이트.
5: 완벽해. 번개맨, 퍼펙트. 런던탑에서 방탈출 2단계. 번개맨, 반역자의 문에 온 걸 환영해.
4: 반역자의 문?
5: 런던탑은 궁전이기도 했지만 감옥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했지? 바로 이 문을 통해서 감옥으로 갔어.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살아서 나올 수 없다는 전설의 문.
4: 하지만 난 달라. 방탈출에 반드시 성공할 테니까.
5: 반역자의 문을 나가려면 암호가 필요하지. 자, 이 암호를 풀어봐. 힌트는 번개맨처럼 런던탑에 갇혀있던 사람.

0: 글자 같은데 영어인가? H-O-L 홀? 런던탑과 홀? 홀... 아니...
1: 번개맨 결정했나?
0: 아, 아니, 잠깐만! 혹시 영어가 아니라 한글이라면? 자음이 앞에 오고 그 다음 모음. 그렇다면 N? 런던탑과 N? 그래, 정답은 N이었어!
1: 런던탑 방탈출 2단계 통과.
0: 예스!
1: 오, 용케 맞췄군. 번개맨, 암호를 어떻게 풀었지?
0: 영국 N왕비의 슬픈 역사를 알고 있거든. 헨리 8세는 N왕비를 무척이나 사랑했지만
2: 난 아들이 필요해, 딸은 필요 없다고.
3: 헨리, 이 아기는 커서 위대한 여왕이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2: 어림없어. 딸을 낳은 N왕비를 런던탑에 당장 가두어라.
3: 불쌍한 아가 엘리자베스.
1: 이렇게 헨리 8세의 아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N왕비를 런던탑에 가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0: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지금부터야. 헨리 8세는 오직 아들만 원했지만 정작 영국을 가장 강력한 나라, 대영제국으로 만들었던 건 N왕비의 딸 엘리자베스 1세였다는 사실. 그런데 날 런던에 초대한 유령은 대체 누구지? 설마 N왕비? 아니면 런던탑을 세운 영국의 정보광 윌리엄? 역시 런던탑은 미스테리해. 어째 좀 으스스한걸?
4: 뭐? 예, 분하다 분해. 번개맨이 방탈출 게임의 스타가 됐다고?
5: 번개맨 런던탑 방탈출 성공. 용감할 뿐 아니라 지혜까지 겸비. K-한류 히어로는 번개맨.
4: 번개맨이 K-한류 히어로면 이빨 해적도 K-한류 악당이라 이거야. 번개맨 가만 안 두겠어. 일단 번개맨을 어디에 완벽하게 없앨 방법이 없을까? 응? 가만, 이 탑은 곧 쓰러지겠는데? 오, 그래, 바로 이거야. 탑도 쓰러지고 번개맨도 쓰러지고.
0: 어? 번개톱?
6: 미스터리 이빨맨이 번개맨을 초대했습니다.
0: 미스터리 이빨맨?
7: 이번엔 우리 탑으로 와. 방탈출 게임하자.
0: 요새 방탈출 게임이 유행인가? 어디로 가면 되지?
7: 이탈리아.
0: 좋아, 이탈리아로 번개 이동.
6: 이탈리아 피사에 있는 사탑이에요. 사탑이란 비스듬히 기울어진 탑이란 뜻이랍니다. 1173년 처음 지어질 때 모래로 된 땅의 힘이 약해서 지반이 내려앉는 바람에 탑이 점점 기울기 시작했다고 해요.
4: 안 돼, 안 돼! 똑바로 세우면 안 돼! 번개맨을 위험에 빠뜨려야 하니까. 지금 이 탑 안에 번개맨이 들어가 있거든?
0: 듣던 대로 정말 기울어진 탑이네. 그런데 방탈출 게임은 언제 시작하는 거지?
4: 탑에 갇힌 기분이 어때?
0: 이빨 해적? 날 부른 게 너였어?
4: 당연하지. 기울어진 탑과 함께 넌 곧 쓰러질 거야.
0: 피사의 사탑이 쓰러진다고?
4: 당연하지. 지금도 이렇게 기울뚱한데.
0: 안 됐네, 이빨 해적. 피사의 사탑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는다고.
4: 뭐? 으잉, 진짜야?
0: 이빨 해적, 요즘은 악당도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라고.

0: 좋아. 그렇다면 뭐 내가 쓰러지게 해주지 뭐. 슈바라 슈바라 쓰러져라 슈바라.
1: 빠라자, 감히 피사의 사탑을 건드리다니.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0: 친구들, 번개맨은 지금 에펠탑에 와 있어요. 이곳 에펠탑에서 마지막 방탈출 게임에 도전하기 위해서랍니다.
1: 에펠탑 방탈출 게임 스타트. 다음 중 에펠탑과 관련 있는 신체 부위는?
0: 뼈, 심장, 엉덩이? 에펠탑이 우리의 몸과 관련이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는걸.
1: 시간 제한 3초 전, 2초 전, 1초 전.
0: 1번 뼈!
1: 오, 어떻게 맞췄죠?
0: 그게... 사실 번개맨도 잘 몰랐어요.
1: 정답은 1번, 뼈예요. 에펠탑은 우리 몸의 넓적다리 뼈와 닮았어요. 밑이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답니다. 무게를 가장 오래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이를 트러스 구조라고 해요. 번개맨, 대단해요. 당신을 방탈출 히어로로 임명합니다.
2: 예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와 독특한 형태로 이루어진 숲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놀랍고 비범한 숲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신비롭고 유구한 이 숲의 나무들은 묵직한 상징과 전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몸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텅 비고 비틀려 있습니다. 아담한 키에 뒤틀린 몸통을 가진 어떤 나무는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동물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왔죠.

속세를 초월한 듯한 모습으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작은 숲을 이룬 나무들은 독특한 생태계의 기반이자 인간의 영역 한가운데 위치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입니다.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하듯 대형을 이룬 숲, 그리고 거대한 군대처럼 각양각색의 동물들을 수호하며 풍성한 생태계를 키워가는 올리브나무 숲입니다.

유럽의 올리브나무 숲은 주로 지중해 유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터키, 중동, 북아프리카로 확장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은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 더 정확히는 안달루시아일 것입니다. 세계 곳곳의 원산림들이 인간 앞에 잇따라 무너지고 있지만 올리브나무의 입지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초 올리브나무 경작지는 이미 11만 제곱킬로미터를 넘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치로 보자면 올리브나무 숲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조림지입니다. 쿠바나 포르투갈의 국토 면적보다 훨씬 넓으니까요. 올리브나무 조림지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단연코 지중해 주변입니다. 전통적인 올리브나무들이 서두르지 않고 이곳의 환경에 적응해 느긋하게 자라고 있죠. 그 중에서도 안달루시아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이 특별한 산림지에는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몽구스 가운데 유일하게 유럽 자생종인 이 이집트 몽구스도 그중 하나죠. 활동적이고 유능한 이 육식동물은 이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녀석입니다.

안달루시아의 올리브나무 숲에서 생명의 리듬은 쉴 새 없이 흘러갑니다. 진정한 숲으로서의 자격은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분명한 건 올리브나무 숲이 차지하는 광대한 영역과 나무들의 오랜 수령, 그리고 이 숲이 지탱하는 풍성한 생태계가 생명력 넘치는 삼림지를 구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물학자들은 이 올리브나무 숲을 단순한 작물 경작지로 보지 않습니다. 숲을 둘러싼 생태계가 지중해 숲과 특징적으로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달루시아의 올리브나무 숲을 원시림과 매우 유사한 이차림으로 보기도 합니다. 높은 수준의 생물 다양성을 갖춘 생태계이자 수많은 지중해 고유종이 살아가는 보금자리니까요. 이 올리브나무 숲을 고대 올리브의 개간된 숲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죠. 고대의 야생 올리브는 현대의 올레아 유로파에아의 직접적인 조상인 실베스트리스 품종입니다. 차이점은 가지를 보호하는 가시가 있고 잎이 더 둥글며 열매가 더 작다는 정도죠. 올리브의 기온이 어떻든 올리브 나무 숲의 활기차고 강인한 생명체들은 1년 내내 부산하게 움직이며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갑니다.

봄이 되면 올리브 나뭇잎과 꽃 주변은 싸움터로 변합니다. 나무의 가장 민감한 부분과 그 주변부가 나방과 쥐며느리, 진딧물대에 포위당하고 말죠. 작고 탐욕스러운 해충들이 충격적인 속도로 번식합니다. 그렇다고 이 침략자들이 마냥 태평한 건 아닙니다. 올리브 나무에게는 꽤 강단이 있는 동맹들이 있거든요. 부모와 생김새가 전혀 다른 무당벌레 유충은 크기는 작지만 무시무시한 괴물입니다. 성체가 그렇듯 무당벌레 유충은 올리브 나무 숲의 해충 억제에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대자연의 진정한 친환경 살충제나 다름없죠.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는 풀잠자리의 유충도 같은 방식으로 올리브 나무를 돕습니다. 진딧물이 달콤한 과일이라도 되는 양 열심히 쥐어짜며 맛있게 먹어치우죠.

올리브나무 가지에서의 생존은 날마다 투쟁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나무 밑동도 상황은 비슷하죠. 또 다른 포식자가 사냥에 나섭니다. 이 녀석은 특별한 무기까지 갖췄군요. 이 무기를 이용해 치명적인 독을 주입해서 사냥감을 꼼짝 못하게 만들 겁니다. 전갈은 거미강에 속하는 절지동물로 올리브나무 숲 안에 곤충 개체 수를 조절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녀석들입니다. 오늘 사냥감은 신기하게 생긴 이 귀뚜라미인가 보군요. 이베리아 반도와 모로코의 고유종인 이 곤충은 올리브나무 숲이 생물학적으로 무척 풍요롭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귀뚜라미치고는 생김새가 꽤 특이한데 머리에 차양처럼 돌출된 부위의 쓰임새는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주목적은 방어와 공격일 겁니다. 영역과 하렘을 두고 싸우는 사슴의 뿔처럼 말이죠.

작은 곤충들과 올리브 나무는 길어지는 가뭄도 비교적 잘 견뎌냅니다. 게다가 올리브 나무는 이 반사막지대의 사막화를 늦추는데도 큰 몫을 하죠.

이곳에서 지내려면 고온의 기후에 적응하는 능력은 필수입니다. 지중해의 올리브나무 숲을 즐겨 찾는 전갈들은 더운 낮에는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몸을 숨기고 적당한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어둠이 내리면 마침내 사냥의 시간이 시작되죠. 전갈은 다른 절지동물을 먹고 삽니다. 특히 곤충을 좋아하죠. 이들은 먹잇감에 몰래 접근해 강력한 집게발로 상대를 제압한 후 독을 주입해 몸을 마비시킵니다. 먹잇감이 움직임을 멈추면 그 즉시 먹어치우죠. 마치 밀크쉐이크라도 마시듯이 메뚜기를 단숨에 빨아먹는 겁니다. 전갈의 타액은 강력한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곤충의 단단한 피부층을 녹이고 분해합니다. 그래서 전갈은 그 액체를 마시기만 하면 되죠.

올리브나무 숲의 수많은 동식물들이 열기와 가뭄에 맞춰 살아가긴 하지만 봄에는 이 기하학적인 숲도 알록달록하게 변합니다. 만 제곱미터의 올리브나무 숲에서 발견되는 식물은 100여 종에 이르는데 안달루시아에는 그 수가 몇백 종에 달하고 그중 다수는 지중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죠. 그리고 올리브나무 서식지의 식물은 그곳에서 발견되는 곤충의 가짓수가 많을수록 종류도 더 다양해집니다. 붉은 줄무늬에 거대한 복부를 가진 이 딱정벌레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특이한 딱정벌레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큰 몸집 때문에 움직임이 둔해서 포식자를 피해 재빨리 숨기는 어렵지만 피부를 자극하고 물집까지 생기게 하는 아주 강한 독성 물질인 칸타리린을 분비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죠. 올리브나무를 둘러싼 생태학적 그물망에는 지중해 생태계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작은 포유동물들이 많은데 유럽 토끼라고도 불리는 굴토끼도 그중 하나죠. 올리브나무 숲은 토끼에게 이상적인 생태계입니다. 영양가 높은 식물종이 다양하게 자라고 곳곳에서 안전한 은신처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래된 올리브나무의 몸통은 인상적인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이런 구멍과 틈새를 요긴하게 사용하죠. 이 토끼는 나무 속 안식처에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았군요. 갓 태어난 새끼들은 아직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지만 어미가 집으로 돌아온 걸 알아채고 애타게 젖을 찾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만 영양가 높은 젖을 먹으면 되죠. 넉 달 남짓 지나면 이들은 번식이 가능한 성체로 자라 이 올리브나무 숲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고리가 됩니다. 올리브나무의 관대한 호의를 누리는 게 토끼만은 아닙니다. 후투티 같은 새들도 올리브나무 구멍에 둥지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무 근처로 모여드는 곤충을 잡아 새끼들에게 먹이죠.

하지만 벌은 후투티의 식단에 오르지 않습니다. 벌들은 나무 깊숙이 벌집을 짓는데 올리브 나무는 이런 용도로 쓰기에 완벽하죠. 올리브 나무 숲의 흐드러지게 핀 꽃 덕분에 벌들은 꽃가루와 꿀을 충분히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나무 숲은 푸른 잎을 유지하며 나무 내부 또한 쾌적한 환경으로 관리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찬바람을 막아줘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올리브나무의 그늘은 일종의 지붕 역할을 해 주변에 자라는 덤불은 물론 토끼나 설치류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물론 올리브나무 숲에도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산토끼와 굴토끼, 비둘기와 작은 새들이 황조롱이처럼 몸집은 작지만 날렵한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죠.

이 황조롱이는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기 몸집만한 먹이 사냥에 성공했거든요. 이 비둘기 정도의 먹잇감이라면 오늘 사냥으로 소모한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고 내댄 마리의 배고픈 새끼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겁니다. 한편 올리브나무 밑동에 있는 전갈은 영 심기가 불편해 보입니다. 개미들이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지키겠다고 달려듭니다. 전갈을 쫓아내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할 태세군요.

봄, 여름에는 개미탑의 모든 개체들이 번데기와 유충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들은 개미 공동체의 미래지만 다른 생물들에겐 맛있고 영양가 높은 먹이기도 하죠. 이 녀석은 올리브나무 숲의 습한 구역에 주로 출몰하는 웨스턴 세발가락 스킹크입니다. 녀석이 천천히 개미탑으로 다가가 유충과 번데기를 음미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어느 정도 채워지자 이제 몸을 데우러 숲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개미들은 한숨 돌릴 새도 없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먹이가 풍부한 올리브나무 숲은 도마뱀이 지내기에도 이상적인 곳입니다. 이들은 나무 몸통과 초목, 흙덩이 사이를 자유롭게 누비죠. 이번에는 이 도마뱀이 분주한 개미탑을 공격해 먹음직스러운 애벌레로 배를 채울 모양입니다. 이들은 비록 몸집은 작지만 지중해 당당한 포식자니까요. 하지만 개미들은 굴복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자손들을 지켜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이 번데기들이 허물을 벗고 개미탑의 새로운 군단으로 성장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겠죠.

여름이 되자 봄에는 보이지 않던 동물들이 하나둘 올리브나무 숲을 찾아 모여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며 주변을 살피죠. 이곳에 머무는 동안 이들은 나무가 없는 벌판에선 볼 수 없었던 먹이를 찾아 나설 겁니다. 몇몇은 올리브나무에 서식하는 생쥐 같은 작은 척추동물을 사냥하러 오죠.

인적이 드문 외진 구역에는 야생동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곳은 이집트 몽구스가 가장 좋아하는 사냥터죠. 쥐와 뱀, 다른 작은 동물들이 넘쳐나거든요. 모두가 몽구스의 잠재적인 먹잇감입니다. 이들은 예리한 감각과 날렵한 속도를 자랑하는 사냥꾼이죠. 게다가 날카로운 이빨까지 갖췄고요.

규모가 큰 올리브나무 숲은 내부에 한적하고 고립된 호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달루시아의 소니아르 같은 작은 호수들은 흰머리 오리처럼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의 마지막 피난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한때 흰머리 오리는 거대한 올리브나무 숲 한가운데 고립된 채 개체수가 10여 마리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리브나무에 둘러싸여 보호를 받은 덕분에 서서히 개체수를 회복해 멸종위기 동물 목록에서 빠지게 됐죠. 가을이 되자 흰머리 오리를 지켜낸 올리브나무 숲에도 작은 변화가 감돕니다.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올리브나무의 열매가 무르익기 시작한 거죠. 사실 지금이 이 올리브나무 숲에선 무척 중요한 변화의 순간입니다. 올리브는 양분이 많은 완벽한 식량원이라 10여 종의 새로운 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르시도 올리브 나무 숲에 터를 잡고 나무에서 떨어진 올리브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올리브 열매는 지역과 국지 기후에 따라 보통 11월에서 3월 사이에 무르익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철새들이 가을 내내 올리브 나무 숲으로 이사를 오죠. 몇몇 철새들은 나무가 제공하는 안식처에 겨우내 머물며 식량을 비축합니다. 사실 이곳을 지나는 모든 새들이 올리브 열매의 유혹을 지나치지 못할 겁니다. 물론 검은 머리깨 꼬리처럼 열매에 맺힌 물방울을 마시는 걸로 만족하는 새도 있긴 하죠. 올리브는 다양한 품종이 있지만 모두 다 과육이 풍부하고 다량의 나트륨과 섬유질,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동물들 중 다수는 봄에 곤충의 공격을 물리치는 데 동참했던 이들입니다. 이렇듯 올리브나무 숲은 어떻게든 자신을 지켜준 생명들에게 빚을 갚습니다. 찌르레기, 쇠흰턱 딱새, 유럽 방울새, 솔새. 봄에 올리브나무 숲에서 수많은 곤충을 제거했던 작은 새들은 겨울을 맞은 지금 자신들이 지켜낸 나무의 열매 덕분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혹독한 겨울에 올리브나무를 찾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비둘기와 올리브나무는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이죠. 비와 서리, 가뭄을 이겨내며 뒤틀린 몸통에 역사와 전설을 새긴 이 풍요로운 올리브나무 숲 어딘가에서 금방이라도 올리브 가지를 뿌리에 문 비둘기가 날아오를 것만 같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대박이다.

Today, Elmo is teaching Tango some

0: 맛있는 토핑이 올라간 이 피자를 한 입에 고소한 치즈가 얼마나 맛있게요.
1: 맛있게요.

0: 그림을 할 때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조심해서 해야지.
1: 미안해 누나. 콜라를 먹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누나, 콜라를 마시면 왜 체름이 나오지?
0: 호떡아! 어젠 졌지만 내일은 꼭 이기겠다던 어젠 졌스 이야기 기억 안 나?
1: 어제는 졌지만 내일은 꼭 이기겠다는 그 어젠 졌스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이고, 기억 날 때도 된 것 같은데. 아이, 좋아, 누나가 또 얘기해 줄게.
1: 좋아, 좋아.

0: 옛날에 우주를 지키는 영웅들 어젠져스가 있었어.
1: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세지는 난 닥터 스트레스.

0: 난 어이없는 일이 생기면 출동하는 어이없맨.
1: 난 어댄저스의 비밀병기 크. 우리는 어제는 졌지만 내일은 반드시 이기고 마는 어댄저스.
2: 그리고 우주를 위협하는 악당 타조스.
3: 나는 타조스.
4: 보라돌이야? 뭐야?
5: 뭐야?
0: 멍든 거야? 뭐야?
3: 뭐라고? 어젠저스, 응? 너희들은 내 손가락 한 방이면 끝인 거지. 이

마르티의 마지막 희망. 트르가 드디어 비밀 무기를 공개했어.

0: 우리가 이겼다!
1: 트루의 비밀 무기는 바로 트림이었대.
2: 우와, 트루 트림 엄청나다.
1: 그렇지? 호떡이 네 트림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2: 근데 누나, 응? 트림은 왜 하는 거야? 몸에 이상이 생긴 건가?
1: 어? 어, 그게 그건 아닌 것 같고. 어, 그게 그러니까. 아, 그래! 홍실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트림 딱지. 트림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3: 안녕, 나는 위.
4: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3: 그 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먹은 음식을 소화시켜주는 위야.
1: 아, 트림은 위에서 하는 거예요?
3: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럼 지금부터 내가 트림은 왜 하는지 알려줄게. 트루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위에 쌓이지. 어? 오늘 점심은 피자를 먹었나 보군. 샐러드도 엄청 많이 먹었네. 자, 그럼 지금부터 위액을 발사해볼까? 우리 위의 중요한 임무는 바로 위액으로 고기와 지방을 죽처럼 만드는 소화. 그리고 또 위액에는
5: 야, 그만 좀 뿌려!
3: 음식물에 묻어서 세균이 들어왔나 보군. 세균, 죽어라!
5: 녹는다! 녹아! 아, 이거 세균 사이야!
2: 우와! 세균이 막 녹아요?
3: 당연하지. 위액에는 금속도 녹일 수 있는 강한 위산이 들어있거든.
1: 아, 그래서 세균도 죽일 수 있구나.
2: 그럼 소화도 끝이에요?
3: 아직 아니야. 위액을 뿌렸으니 소화가 잘 되게 잘 섞어야 돼. 꿈틀 운동으로.
2: 꿈틀 운동?
6: 음식물과 위액이 잘 섞이시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꿈틀 운동 시작! 꿈틀, 꿈틀, 꿈틀, 석자, 꿈틀,
7: 꿈틀, 꿈틀,
3: 석자. 이렇게 꿈틀 운동을 해서 음식물을 죽처럼 만드는 거야.
6: 꿈틀, 꿈틀, 꿈틀. 아, 아, 뭐야. 꿈틀 운동 하는데 누구야? 어? 너?
8: 공기. 안녕. 공기. 난 음식을 먹을 때 들어온 공기야. 공기, 공기, 공기, 공기,
1: 공기. 공기요?
3: 그래. 음식을 먹을 때 공기, 공기. 음식물과 공기. 함께 공기도 자연스럽게 위에 들어오거든.
9: 공기, 공기, 공기, 공기, 공기,
10: 공기, 공기,
9: 공기,
10: 공기,
9: 공기, 공기.
3: 아, 진짜 공기들 계속 공기. 들어오네.
9: 공기, 공기.
8: 와, 위 속 되게 신기하다. 어, 위야, 나랑 같이 놀자.
3: 야, 안 돼. 소화시키려면 꿈틀 운동 열심히 해야 돼.
8: 에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러지 말고 나랑 놀자.
3: 아, 안 된다니까. 꿈틀, 꿈틀.
11: 그럼 나랑 놀자.
8: 어? 넌 누구야?
11: 나는 고기를 분해하고 나온 가스야.
8: 우와, 살다 보니까 위 속에서 친구도 만나고 반갑다. 나랑 놀자.
11: 그래, 같이 놀자.
3: 진짜 신경쓰이게.
8: 공기, 공기.
11: 가스, 가스.
8: 공기, 공기.
11: 가스, 가스.
8: 공기, 공기.
11: 가스, 가스.
3: 아, 언제 이렇게 다 꽉 찬 거야. 다들 제발 좀 나가.
8: 어?
12: 나가래?
8: 나가래. 나가? 나가.
12: 나가자.
8: 나가자.
12: 나가자.
8: 어?
12: 어?
8: 다쳤는데?
12: 다쳤어?
3: 내가 열어줄게. 이렇게 입으로 들어온 공기와 음식물이 분해된 가스가 섞여 다시 입으로 나오는 게 트림이야.
1: 아, 그래서

0: 안에서 냄새가 나는 거구나.
1: 그렇지. 이렇게 트림이 나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2: 그렇구나. 근데 콜라를 먹으면 트림이 더 나오던데.
1: 맞아. 바로 탄산음료에 녹아있던 탄산가스 때문이지.
3: 트림?
4: 어? 넌 또 누구야?
3: 난 탄산탄산, 탄산탄산, 탄산가스야.
5: 만나서 반가워.
6: 반가워.
3: 반가 반가.
5: 가스 가스
6: 공기 공기
5: 가스 탄산, 가스
1: 아, 공기의 가스에 탄산까지. 위가 터질지도 몰라. 다들 제발 나가.
5: 나가?
6: 나가자.
5: 나가자.
1: 탄산음료를 마시면 탄산가스 때문에 트림을 더 많이 자주 하게 되는 거야. 만약 이유 없이 트림을 자주 하게 된다면 위에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으니까 꼭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해. 알았지?
2: 아, 나도 탄산음료를 많이 마셔서 트림을 자주 했나 봐.
0: 그러니까 트림하기 싫으면 조금만 마셔.
2: 알았어. 참, 근데 트르가 타조스를 완전히 무찌른 거야?
0: 글쎄, 어떻게 됐을까?
7: 드디어 우리가 이겼지! 드디어 우리가 이겼지! 우리가 이겼지!
0: 그런데 그때!
8: 어떤 악당이나 타도!
7: 지금은 계속 우리가 지킨다! 어제는 졌지만 내일은 꼭 이기고 말은.
0: 이렇게 어젠저스 덕분에 지구엔 평화가 찾아왔대.
2: 우와, 어젠저스 진짜 멋있다. 트루.
0: 누나는 이제 갈게.
2: 누나 어디 가려고? 트림 딱지는 주고 가야지.
0: 아, 차차 깜빡했네. 자, 트림 딱지. 누나랑 노래 잘 부르면 줄게.
2: 좋아, 좋아.
0: 좋아. 그럼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해볼까?
2: 야호!
0: 음식 먹으면
2: 공기 같이 들어와.
0: 위 속에 공기
2: 자꾸 많아져.
0: 입으로 올라와.
2: 트림 나오지.

0: 우와, 비 엄청 많이 온다.
1: 어? 그러네. 아까 일기예보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린다고 하더라고.
0: 그래? 그런데 왜 자꾸 비만 내리지?
1: 괜찮아, 누나가 있잖아.
0: 그래도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는 너무 무섭단 말이야.
1: 푸따가, 너 정말 아빠를 닮은 것 같아.
0: 내가?
1: 너 천둥 소리에 깜짝 놀란 아빠 이야기

0: 아이고. 자꾸 깜빡하는 너의 기억력에 새삼 놀란다.
1: 무서워.
0: 좋아, 그럼 무섭지 않게 누나가 아빠 이야기 다시 해줄게.
1: 우와, 누나 최고.

0: 번개를 쫓아가는 전동 소리. 엄마랑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일이었어.
1: 지연아, 빨리빨리.
0: 응.

0: 아유, 아유, 갑자기 웬 비람? 아, 이 원두막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1: 그러게 말이야.
0: 아, 근데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오붓하고 좋다.
1: 그렇네.
0: 어머.
1: 아이, 우리 공주님 비를 맞았네.

0: 왜 그래 왕구야? 바퀴벌레! 바퀴벌레? 아, 바퀴벌레. 어머, 바퀴벌레! 아이고, 무서워라!
1: 바퀴벌레!
2: 아빠는 정말 겁이 났지만 엄마를 위해서 용기를 냈지.
0: 지영아! 내 뒤로 숨어! 내가 지켜볼게!
3: 어? 바퀴벌레가 어디 있지?
1: 그러게! 어디 있지?
0: 무슨 일이야?
3: 바퀴벌레가 멀리 도망쳤나봐.
1: 그래? 다행이다.
3: 우리 원구가 그래도 날 이렇게 지켜주니까 너무 멋있다.
1: 나만 믿어. 난 이런 거에 놀라지 않아.
3: 멋있어.
0: 아이, 깜짝이야.
1: 괜찮아?
0: 괜찮아.
3: 원구야, 정말 괜찮은 거 맞아?
1: 그럼 괜찮지. 지연아, 많이 놀랐지? 내가 무섭지 않게 해줄게.
2: 아빠는 천둥 소리가 정말 무서웠지만 자기 귀가 아니라 엄마의 귀를 막아주었대.
0: 나 무서워.
2: 천둥 번개가 계속 내리쳤지만 아빠는 엄마를 위해 손을 떼지 않았어.
0: 그래도 안 무서워.
3: 아빠도 천둥 소리를 무서워했구나.
4: 그래.
3: 번개다. 천둥 소리는 너무 무서워.
4: 아직 천둥 소리 안 났는데.
3: 뭐라고? 번개는 아까 쳤는데 왜 천둥 소리는 나중에 나는 거야?
4: 그게 가끔 그래.
3: 뭐? 번개는 아까 쳤는데 왜 천둥 소리는 나중에 나는 거야? 왜 천둥 소리는 나중에 나는 거냐고? 왜?
4: 그게 나중에 알려주면 안 될까?
3: 안 돼.
4: 아, 그럼 할 수 없지. 우리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보자.
3: 좋아.
4: 호기심 딱지 따라.
2: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천둥소리 딱지. 천둥소리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3: 누구세요?
5: 난 동해번쩍, 서해번쩍, 번개 달리기 선수.
6: 우르르 쾅쾅쾅, 쾅쾅쾅쾅. 난 천둥소리 달리기 선수입니다.
7: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요. 번개가 번쩍하자마자

0: 바로 날 때도 있고 번쩍하고 한참 뒤에 천둥 소리가 날 때도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1: 그건 우리들이 서로 달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 먼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살펴볼까요? 구름 속에는 양전하와 음전하 그리고 얼음 알갱이들이 있죠. 그런데 얼음 알갱이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양전하는 구름 위로, 음전하는 구름 아래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3: 음전하! 보고 싶어!
0: 양전하! 나도 보고 싶어!
3: 음전하!
0: 너는 거기 있어! 내가 달려갈게!
2: 음전하가 양전하를 향해 움직이는 순간 전기가 흐르며 구름 속에서 번개가 만들어집니다. 번개 날리기 선수! 탄태! 지금까지 찌릿찌릿 번개 달리기 선수의 탄생 이야기였습니다.
0: 그럼 천둥 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1: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번개가 만들어질 때 구름 속에서 공기가 엄청 뜨거워지면서 순식간 팽창하고 주변의 공기와 마구 부딪히죠. 이때 나는 소리가 바로 천둥 소리입니다. 천둥 소리 달리기 선수! 선수! 우르르 쾅쾅쾅 쾅쾅쾅쾅.
2: 이렇게 번개가 만들어지면
1: 천둥 소리도 함께 만들어져요.
0: 우와! 바늘과 실 같아요.
2: 맞습니다. 우린 항상 함께 하죠.
1: 하지만 우린 큰 차이가 있어요.
0: 어떤 차이요?
1: 바로 속도의 차이죠.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천둥 번개 달리기 대회 현장입니다. 이번 대회의 결승점은 어디인가요?
5: 네, 호빵과 호떡의 집입니다.
4: 이곳에서부터 거리가 얼마나 되죠?
5: 네, 약 3,400m 정도 됩니다.
4: 아, 말씀드리는 순간 번개 달리기 선수와 천둥 소리 달리기 선수 등장합니다. 아, 선수들 몸을 풀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긴장이 되는 순간
2: 번개는 1초보다도 짧은 시간에 아주 먼 거리를 가기 때문에 번개가 치면 우리 눈에 바로 보여요. 하지만
4: 천둥 소리 달리기 선수들, 번개 선수들에 비하면 많이 느립니다.
5: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멋져요. 아주 멋져요.
4: 네, 드디어 결승점에 도착했습니다.
1: 천둥 소리는 번개보다 속도가 훨씬 느리기 때문에 번개보다 나중에 들리죠.
2: 우리 번개 달리기 선수들이 엄청 빠른 이유! 그건 바로 빛의 속도로 달리기 때문이에요.
0: 빛의 속도요?
2: 그래요.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어요.
0: 우와! 엄청 빠르다!
2: 그렇기 때문에 구름에서 번개가 만들어지면 여러분은 바로 번개를 볼 수 있죠.
1: 하지만 우리 천둥 소리 달리기 선수들은 소리의 속도로 달립니다. 소리는 1초에 약 340m를 갈 수 있어요.
0: 아, 빛의 속도와 차이가 많이 나네요.
1: 맞아요. 그래서 3,400m 떨어진 곳에서 번개가 치면 천둥 소리는 번개가 보인 후 약 10초 후에 들리는 거예요.
2: 그렇기 때문에 번개보다 천둥 소리가 늦게 들리면 들릴수록 먼 곳에서 번개가 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이제 궁금증이 풀렸나요?
0: 네.
1: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0: 안녕히 가세요.
6: 호떡아, 무서운 건 좀 괜찮아졌어?
0: 응. 근데 누나,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됐어?
6: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됐냐면

0: 그쳤다.
1: 정말? 어? 했었네.
2: 원구야, 그래도 네가 나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
1: 이 정도 가지고 뭘. 난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
2: 멋있어. 멋있어. 원구야, 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1: 어, 그럴까? 얼른 가자.
3: 그날 이후 엄마와 아빠의 사이는 더 좋아졌대.
4: 아, 그랬구나. 엄마 아빠는 추억이 참 많은 것 같아.
5: 맞아 맞아. 누나, 그럼 이제 전등 소리 딱지 주면 안 될까요?
3: 좋아, 노래 잘 부르면 줄게.
5: 와, 신나 신나.
3: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5: 오, 예.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껌? 아니, 껌을 싸는 그 포장지. 바로 껌 종이다. 껌 종이? 뭐가 특별할까? 자, 일단 자세히 보자. 반짝 반짝. 껌 종이는 은빛이다. 은으로 만든 종처럼, 은메달처럼 은빛. 껌 종이도 혹시 은으로 만들어졌을까? 지금부터 확인 들어간다. 껌 종이를 조심조심 심혈을 기울여서 떼어보면 하얀 종이 한 장이 분리된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은처럼 반짝반짝거리는 얇은 은박지. 은박지의 정체는 대체 뭘까? 정말 은일까? 은 무슨 뜻일까? 그렇다. 은박지의 정체는 알루미늄. 알고 보면 꽤 친숙한 알루미늄. 탄산음료를 담은 음료수 캔이나 가볍지만 튼튼한 사다리를 만들 때도 사용되는 금속이다. 뿐만 아니라 녹이 잘 쓸지 않아 자동차 바퀴를 만들 때도 쓰이는 알루미늄. 그런데 껌은 어떤 이유로 알루미늄을 입힌 은박지로 싸는 걸까?

은박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알루미늄 포일. 얇게 펼친 모습을 자세히 보자. 정말 얇다. 은박지는 얇게 펴지는 금속. 그리고 손으로도 잘 뭉쳐질 정도로 변형이 쉽다. 조금 더 노력해보자. 조심조심 망치질로 완성된 알루미늄 구슬. 제법 쇠구슬 같다. 무게는 어떨까? 기울어진 저울. 반대쪽에 비슷한 크기의 쇠구슬을 올리면 무거운 쇠구슬 쪽으로 기운다. 알루미늄은 가볍다. 얇고 모양이 잘 변하고 가벼워서 껌종이에 알루미늄이 쓰이는 걸까? 또 다른 비밀을 발견해보자. 동그란 금속에 연결된 같은 길이의 세 가지 막대 끝에 동일한 크기의 버터가 올려져 있다. 세 개의 막대가 꽂혀 있는 동그란 금속에 열을 가해보자. 어떻게 될까? 알루미늄 막대에 올려져 있던 버터가 가장 빨리 녹았다. 촛불에 열이 전달되는 속도, 알루미늄이 제일 빨랐다.

그 다음은 황동막대. 금속의 열 전도율이 큰 순으로 버터가 점점 녹아서 떨어진다.

얼음을 얼릴 때는 어떻게 될까? 가장 빨리 뜨거워졌던 알루미늄. 얼음이 어는 속도도 달라질까? 같은 온도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똑같이 얼려보았다. 3시간이 지나고 얼음틀을 확인해보니 그냥 얼린 얼음은 아직 완전히 얼지 않았다. 알루미늄 포일로 감싼 얼음틀은 어떻게 됐을까? 같은 시간 동안 얼렸는데도 얼음이 단단하게 얼었다. 열 전도율이 높으면 뜨거워지는 것도 차가워지는 것도 빠르다. 알루미늄의 높은 열 전도율. 얼음이 급할 때도 유용하다. 그러고 보니 상하기 쉬운 식품을 보관하는 가방이나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아이스박스에도 알루미늄 코팅이 되어 있다. 과자 봉지 안쪽도 예외는 아니다. 혹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알루미늄 코팅을 한 걸까? 만약 껌종이의 알루미늄 코팅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두 개의 껌을 같은 공간에 놓고 온도를 높여보자.

시간이 흐르고 검정이를 벗겨보면 은박지로 감싼 껌만 멀쩡하다. 똑같이 뜨거운 곳에 있었는데 은박지를 벗긴 껌만 흐물흐물해졌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알루미늄의 높은 열 전도율 때문. 알루미늄은 열 전도율이 높아 열을 빠르게 밖으로 내보내 껌을 보호할 수 있다. 껌종이에 숨어있던 비밀, 그것은 알루미늄의 과학이었다.

여기 계신 이분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프랑스 왕궁에서 연회가 열렸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계급에 따라 식기가 주어졌는데 서열 3위 은수저, 2위는 금수저. 서열 1위에 왕족에게 주어진 건 알루미늄 수저? 한때는 금보다 귀했던 알루미늄의 빛나는 과거. 나폴레옹 3세는 귀한 알루미늄이 검정이에 쓰일 거란 사실을 알았을까?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오늘의 보너스. 손으로는 휴대폰에 그림이 잘 그려진다. 볼펜으로는 터치가 안 돼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데 볼펜을 무엇으로 감싸면 터치펜이 될까?

볼펜 끝을 알루미늄 보일로 감싸면 정말로 터치가 될까? 써진다. 정답은 알루미늄 포일. 알루미늄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원리였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해볼 차례다.

오늘의 이야기는 젤리. 간식으로 즐겨 먹는 젤리. 알록달록 화려하게 빛나는 모습이 마치 보석 같기도 하고 작은 열매처럼 예쁘다. 색깔도 모양도 가지각색인 젤리. 젤리의 변신은 어디까지일까? 말랑말랑하고 쫄깃쫄깃한 젤리의 중독성 있는 촉감. 이건 바닷속 젤리로 불린다는 해파리? 해파리가 헤엄치는 모습도 젤리를 닮아서일까?

보면 알 수 있을까? 먼저 주스를 중탕하여 따끈하게 데워준 다음 젤라틴에는 물을 조금 부어 일정 시간 동안 불려준다. 그렇게 불린 젤라틴을 따뜻한 주스에 풍덩. 젤라틴이 잘 녹을 때까지 저어주면 젤리가 완성될까? 두근두근, 과연? 아직 멀었다. 젤라틴이 녹아있지만 아직 액체 상태인 주스. 한 시간 정도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면 쏟아지지 않는 포도맛 젤리가 됐다. 마음에 드는 모양들로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말랑말랑하게 굳었다. 젤리 만들기. 어렵지 않게 성공했다. 평범한 주스 한 컵을 젤리로 변신시킨 그 재료. 이제 뭔지 알았다. 바로 여기 있었던 젤라틴. 젤라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단백질의 일종인 젤라틴은 돼지, 소 같은 동물에게서 얻는 동물성 단백질이었다.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자. 아무것도 섞이지 않아 찰랑거리는 따뜻한 물. 이 물에 젤라틴을 넣고 녹여보자.

젤라틴의 작은 입자들이 물에 고르게 퍼져 떠다니고 있다. 낮은 온도에서 식히면 떠다니던 입자들이 점점 그물 같은 구조를 만들고 그 사이사이에 물이 갇혀 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말랑말랑하게 굳어지는 것이다. 이런 그물 구조를 만드는 건 젤라틴뿐 아니라 우뭇가사리, 도토리 같은 식물성 원료도 있다. 말린 우뭇가사리를 끓여 체에 받쳐내 잘 걸러낸 물을 차갑게 식히면 탱글탱글한 우무가 된다. 도토리 묵도 마찬가지. 도토리의 전분이 그물 구조를 만들어 묵의 형태를 유지한다. 탱글탱글한 젤리의 움직임 하나에도 그물처럼 얽혀있는 과학이 찰랑거리고 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녹기 시작한다. 젤리가 금세 완전히 녹아버렸다.

말랑말랑하던 젤리. 손에 오래 가지고 있으니 끈적끈적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젤리가 완전히 녹아 뚝뚝 흘러내린다. 혹시 손에 열 때문에? 한번 제대로 열받게 해보자. 프라이팬에 올린 젤리가

열에 약한 젤리. 그렇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색깔들이 섞여 있는 꼬마곰 젤리. 젤리를 색깔별로 나눠보자. 인내심이 무척 필요하다.

한 가지 색 젤리에 열을 가하면 당연히 젤리가 녹아내린다. 시럽처럼 흘러내리는 젤리를 유리병에 담고 잠시 식히자. 그동안 다른 색깔 젤리에 같은 방식으로 열을 가하고 굳어있는 젤리 위에 부어주면 색이 섞이지 않는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쌓아보면 완성되는 무지개 젤리. 작은 유리병 속에 무지개를 띄우는 힘. 그것이 과학이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 파인애플, 통조림 파인애플, 그린 파인애플이 있다. 파인애플 젤리를 만들기 위해 컵에 담고 녹인 젤라틴을 붓고 같은 시간 동안 식힌다면 이중 굳혔을 때 젤리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1번. 생 파인애플이 들어있는 컵이다. 왜 굳지 않았을까? 젤리를 굳게 하는 젤라틴은 단백질의 일종.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효소가 단백질인 젤라틴을 분해해 굳지 못한 것이다.

정조림 파인애플과 그린 파인애플은 젤라틴을 분해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굳어 젤리가 되는데 이유가 뭘까?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볼 차례다.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어,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 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4: 엄마.
1: 괜찮아?
4: 응, 괜찮아.
5: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6: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5: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6: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My ball. Where is my ball?
1: Is this your ex?
0: What? No, that's...

0: 대장이야.
1: 뭐야? 야, 빨리빨리 안 쓰러. 다시 걸레질을 해야 하잖아.
2: 빗자루질 다 끝나면 하라고.
1: 그럼 맨날 마지막에 나 혼자만 청소하잖아.
2: 순서를 지키라고. 네 맘대로 하지 말고.
1: 네가 대장이야? 왜 명령이야?
2: 명령이 아니라 순서지.
3: 자자, 오늘 저녁은 아이들이

0: 가장 좋아할 고기 볶음을 하는 걸로.
1: 잠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요리는 국물 요리지.
0: 맛을 안다면 볶음이지.
1: 뭐? 그럼 난 맛을 모른단 얘기야?
2: 쟤들 또 시작이다.
1: 맛을 네가 알아?
0: 네가 볶음 맛을 알아?
1: 그만 좀 해!
2: 배고픈데 다들 놀고 있으니까 알아서 먹는 중이야.
0: 놀고 있다고?
1: 우리가 노는 걸로 보였어?
3: 왜? 더 이상 너희랑은 같이 못 있겠어.
1: 누가 할 소리?
2: 다들 왜 싸우는 거지?
4: 마법 청소 도구, 마법 조리 도구, 마법 장난감들까지 다들 싸우는 거지?

0: 모두의 문제를 한 번에. 아하! 이제 알겠어! 우리에게 필요해 모두의 대장.
1: 대장?
0: 모두를 이끌어줘.
1: 아니, 왜?

0: 우린 대장 필요 없거든.
1: 저기, 어? 유치원엔 없지만 학교에선 대장이랑 비슷한 반장이란 걸 뽑는데.
0: 반장? 어떻게 뽑는 건데?
1: 투표?
0: 투표?
2: 자, 흰 종이에 우리들의 대장이들 친구의 이름을 적어줘. 종이는 상자에 넣어줘. 자, 가장 많은 이름이 나오는 친구가 우리의 대장이야. 자, 이제 하나씩 읽을게. 봉이,
3: 까이,
2: 스펀지, 베리, 알파, 국자, 케이크는... 어? 설마 모두 자기 이름을 적은 건가?
0: 아하, 나도 내 이름 적었는데.
2: 너도? 나도. 아, 군타. 와, 정말 모두의 이름이 하나씩 나오네.
0: 핀핀만 안 나왔어.
2: 핀핀. 아니. 군타.
4: 야호! 내가 대장 군타님이시다.
1: 군타님이시다.
2: 군타가 대장?
0: 핀핀이 군타를 적었나 봐.
4: 이제부터 내가 대장. 내 말을 들어. 이제부터 내 맘대로 모두 다 따르는 거야. 청소부터 먼저.
5: 아니 아니,
4: 밥 먹는 게 먼저야. 그 다음이 청소.
5: 아니 아니,
4: 배부르면 졸리니까 모두 같이 낮잠부터.
5: 자, 모두 나를 따라 낮잠을 잡을까나?
2: 이건 이상해. 모든 걸 다 같이 한다.
4: 이제부터 내가 대장. 내 말을 들어. 불만 있으면 투표해. 하지만 투표는 끝났어.
2: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0: 각자 하고 싶은 게 다르고 해야 하는 일이 다르잖아.
2: 토니, 좋은 방법 없을까?
0: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서 설득해보자.
2: 그래!
1: 왜 내 침대에서...
4: 자... 우리 마음대로 노니까 진짜 좋은데?
1: 좋다, 핑! 잠깐!
4: 뭐야, 너희들?
0: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 친구들을 모았어.

0: 전부 13! 우리가 더 많아.
1: 저기, 응? 12이야.
2: 뭐? 준이 어디 갔어? 응?
1: 그게 이쪽에서 놀다 보니 재밌더라고.
3: 우리도 12, 너희도 12, 어쩌나? 딴 생각하지 말고 대장만을 들으라고. 얘들아, 가자!
1: 가자! 쿤타, 분명 꽤 많은 돈이라면 뭔가 계획을 짤 거야.
3: 뭐? 계획?
1: 우리를 무너뜨릴 계획 말이야.
3: 스펀지, 네가 가서 무슨 속셈인지 엿듣고 와봐.
2: 어쩌지? 쿤타네랑 싸울 수도 없고 말이야.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3: 너희들 먼저 공격했지.
2: 아니야, 실수라고.
3: 먼저 공격한 게 틀림없어.
2: 공격한 게 아니야.
3: 이제부터 강호야.
2: 얘들아, 잠깐.
4: 이게 뭐야? 여기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1: 그만해!
4: 아, 실수. 다들 너무 더러워서 쓰레기인 줄 알았네.
0: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못 참아. 혼내주마.
5: 아무도 없어. 얼른 처리하고 나가는 거야.
1: 알았다,
5: 탱. 어이쿠, 미안.
6: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는데 몰랐어?
0: 몰랐어. 다음 계획은...
7: 슈퍼 슈퍼 축하 축하 쇽쇽쇽. 쿤타 대장 최고야. 축하 축하 축하해.
1: 아, 시끄러워.
8: 다음 작전을 설명할게. 토니가 이쪽으로 오면 우리가 따라.
9: 장난감 배달은 나한테 맡기라고.
3: 더 이상은 못 참아. 자, 공격.

이럴 땐 응원이 최고지.

0: 여러분, 초코 수액을 맞았으니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1: 죄송해요, 로블리.
0: 사과는 제가 아니라 케이크맨에게 해야지요. 야... 대체 왜 편을 나누어 그런 싸움을 한 건가요? 네?
1: 그게...
2: 대장인 제 말을 안 들어서요.
1: 대장으로 뽑혀서 이상한 규칙만 정했다고요.
0: 대장? 규칙이라고요? 그랬단 말이지요. 다들 대장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군요. 규칙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규칙을 정할 때는 자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서로 양보하고 존중해줘야 한답니다. 그럼 대장이 없어도

0: 미안해, 케이크맨.
1: 미안.
2: 셔플.
0: 초.

0: 네? A구역 소유주 정준순 씨, 사군자 교실 회원, B구역은...
1: 내가 왜 고부장한테 널 붙이는지 알지?
2: 네, 사장님. 만에 하나 뒤통수 맞을 때를 대비해서 고부장의 약점을 수집해두라는 말씀이시죠? 작년 정상무님 내쫓으셨을 때처럼요.
1: 아? 고부장이 일은 잘하는데 뭔 생각하는지 도통 모르겠단 말이야. 연애도 안 하고 가족과도 소원한 것 같고 취미도 없어서 밤낮 굴리긴 참 좋은데... 반대로 현생에 발목 잡는 게 없으면 언제든 궤도를 이탈할 수 있단 거니까 만일을 대비해 약점을 확보해둬야 해. 물론 고부장이 FM 스타일이라 소원이 네가 지금보다 편하진 않을 거야. 아, 더워.
2: 온도 내리겠습니다.
1: 아, 추워.
2: 온도 올리겠습니다.
1: 아, 건조해.
2: 미스트 뿌리겠습니다.
1: 내가 지금 뭔가 먹고 싶은 기분인데 뭔지 알아내? 내가 많이 그립겠지만 좀만 참아.
2: 네, 사장님.
1: 승날 때마다 고부장 관찰일지를 써서 보내.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상세하게.
2: 오늘 도토리문화센터 수강신청을 앞두고 K부장님과 사무실을 정비했습니다. 종일 누구와도 통화하지 않으셨고 사무실 밖을 나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수업날은 평소보다 밝아지십니다. 오늘은 타깃과 화방에 다녀오셨습니다. 사군자 교실 이강주 강사 해직 민원 제안서를 사장님께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재차 의사를 확인했는데 강경하셨습니다.
1: 아유, 독하다. 80 먹은 노인네, 이게 알짤 없이.
3: 그래서 좋아.
2: 오늘 오전 무전무님이 계신 구관 건물에 다녀오는 거.

0: 목격했습니다. 저희 업무와 관련된 일이 없을 텐데 이상하네요.
1: 아 참, 소은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0: 네? 무슨 말씀을?
1: 소은 씨 저번에 아이돌 모나카 씨 팬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어제 모나카 씨 꿈을 꿨지 뭡니까?
0: 헐, 대박 대박. 무슨 꿈이었는데요?
1: 그 넓은 잔디밭 한가운데 모나카 씨가 혼자 앉아있는데 뒤에서 손이 수십 개가 솟아나더라고요.
0: 무슨 의미지?
1: 손바닥에 숫자가 쓰여있는 것 같아서 얼굴을 들이밀었더니 백이라고 쓰인 손이 날아와 제 뺨을 갈기더군요. 그 순간 꿈에서 깼습니다.
0: 모나카님께서 부장님 뺨을 때리다니 길하다! 그 꿈 저한테 파세요!
1: 네? 됐습니다. 꿈을 어떻게 팝니까? 물건도 아니고.
0: 제발요 부장님, 얼마면 될까요? 5만원? 10만원? 15만?
1: 그럼 소은 씨에게 선물할게요. 제 꿈 갑자기 직속 상사가 바뀌어서 당황했을 텐데 소은 씨가 제 부족한 점을 채워줘서 실수 없이 움직일 수 있었어요. 선물이라고 하긴 좀 민망하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0: 부장님!
1: 그런데 꿈을 어떻게 선물하죠?
0: 이거 받으시고 꿈 팔았다 외치면 돼요.
1: 꿈 팔았다.
0: 더 크게요.
1: 꿈 팔았다.
0: 꿈 샀다. 부장님 최고야.
1: 축하합니다. 그럼 전 사업부 쪽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올게요.
0: 네 부장님. 무전무님 만나러 가는 거겠지? 보고해야 하는데.
1: 소은 씨는 내 생애 최고의 팀원이에요. 나와 평생 함께해요.
0: 왜 어쩔 수 없잖아. 난 일개 회사원일 뿐이라고. 까라면 까야지 어쩌겠어.
2: 오늘 무전무실 집무실에 방문. 알고 보니 K 부장님은
1: 이강주 선생님께선 강의 잘 진행하고 계시죠?
0: 따뜻하잖아. 계속 그 일을 신경 쓰셨구나. 소시오패스인 줄 알았는데.
2: 알고 보니 K 부장님은 무전무님께 사군자 교실 이강주 선생의 강사직을 개인적으로 청탁하신 걸로 보이며. 아,
0: 부장님도 어쩔 수가 없으셨던 거야. 나처럼.
3: 스승님.
4: 괜찮다 얘야.
2: 조사 결과 무전무님 택배가 K 부장님에게 잘못 발송되어 돌려주러 가신 것 뿐이었습니다. 별일 아니었네요.
5: 내 키가 안 큰 건 아빠 때문이잖아.
2: 오늘 부장님은 부모님을 뵈러 가셨습니다. 냉철한 부장님께도 가족은 아픈 손가락인가 봅니다. 해시태그 외곽내요. 해시태그 겉바속촉.
6: 뭐야 이거? 관찰 보고서 쓰라니까 왜 자꾸 지 생각을 써놓고 난리야?
2: 부하 직원의 소비 습관을 걱정하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발끈했네요. 앞으로 절약하는 부장님의 삶을 닮아가려고요. 해시태그 롤모델, 해시태그 자산관리. 부장님은 쿨톤이신데 베이지색 재킷은 미스? 하지만 패션센스 따위 발라버리는 부장님의 아우라는 퍼펙트! 그리고 부장님
6: 뭐야 이거? 오서훈이 자식 어딨어?
7: 지금 신관 3층 1회의실에 있답니다.
6: 이게 아주 이쁘다 하니까 천지분간을 못하고 까불한 이참에 아주
8: 오늘 오미라님이 모든 의사결정을 남편분께 맡긴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시는 것.
2: 저희 입장에선 아무래도 소유주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6: 아이쿠,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 사장님?
6: 내가 말한 대로 세팅해. 소유주 남편이 곧 위임장 가져올 테니까 난 간다.
1: 모미란 씨 남편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장님. 어? 모미란 씨가 반응이 느리긴 하지만 곧 본인이 가진 패를 알게 될 거고 협상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6: 고부장이 결혼을 안 해서 모르나 본데 부부라는 게 원래 좀 그래. 남편이 좀 별로여도 더 별로인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거든.
3: 그러니까 내 땅이 그대로 있고 유니버스 그룹에서 매수를 원한다고요?
9: 그렇다니까. 우리 땅 대박난 거야.
6: 몸이라는 겪어봤잖아. 함부로 욕심내면 전부 다 뺏길 수도 있다는 걸.
3: 내가 여기 도장만 찍어주면 당신이 나 대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6: 장담하는데 몸이라는 결국 남편 뒤로 숨을 거야.
10: 그렇지. 대기업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순진한 아줌마가 가면 받을 것도 다 못 받아보고.
6: 내가 잘 모르는 희망보다는.
10: 그러니까 얼른 도장 찍어.
6: 잘 아는 별로인 놈이 더 안락한 법이니까 내 말 알아듣겠나?
1: 네 사장님.
3: 근데 이 땅 팔면 도토리 문화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강사님들이랑 언니들이 정말 잘해줬는데.
10: 아, 당신은 그게 문제야. 사람은 이유 없이 친절하지 않아 이 사람아. 센터 언니들이 뭐 잘해줘? 거기 누구 보험쟁이랬지? 그거 두고 봐라. 슬슬 보험 얘기할 테니까. 당신이 쫓아다니는 이 오리진인지 오리발인지 닭발인지 걔도 마찬가지야. 새파란 놈이 당신 같은 아줌마한테 왜 친절하겠어? 그게 다 얻어먹을 게 있어.

0: 빵긋빵긋 웃어주는 거라고. 그것도 뭐라.
1: 야! 그럼 넌 왜 안 친절한 건데? 어? 나한테 삼시세끼 평생을 얻어 처먹은 넌 왜 빵긋빵긋 안 웃는데?
0: 아니, 이 옆에 내가 진짜 미쳤네. 내가 좀 심했지. 그 땅 문제는 우리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알았죠? 천천히.
2: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3: 뭐 오너가 가라는 대로 가야겠죠. 내일도 출근하려면 차는 잠시 꺼둬야죠.
4: 고부장, 직장인이 자아가 없다고 누가 그래?
5: 이건 골프장 영수증이에요. 비용 지급 안 돼요.
6: 야! 융통성 없게 이럴 거야?
5: 야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4: 모두가 영웅처럼 일하지 못해도 모두 다르게 일해.

0: 오랜만입니다. 저희 일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1: 어머, 선생님!
2: 뭐야! 옥경 출장 헤어가 미란 씨 거였어요? 이거 굉장한 우연이네.
1: 저희 시어머니 성함이에요. 어머님이 다 소개해 주셔서. 신기해요, 선생님. 한 동네 살아도 마주치기 힘든데 이렇게 만나다니.
2: 내 말이. 그렇잖아도 미란 씨한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잘 됐다.
1: 저한테요? 어떤?
0: 잠깐. 아직 이릅니다. 신호 보내면 그때 질문해 주세요, 남상희 씨. 남상희 씨, 에이전트 씨 콜!
2: 에이전트 블랙홀이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미란 씨, 내가 처음부터 궁금했는데 팔 거예요, 말 거예요?
1: 네? 팔다니요, 뭘.
2: 도토리 문화센터 딱 말이야.
1: 그걸 선생님께서 어떻게.
2: 어떻게는. 난 남샘이에요. 이 동네 소문 다 나한테 들어오잖아. 내가 나사장 승질 아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미란 씨가 땅 때문에 시달릴까 봐.
0: 망했다.
3: 싫은요, 선생님.
1: 팔고 싶어요. 기왕이면 돈도 많이 받고 싶고요. 저 욕심 많죠.
2: 어머, 무슨 소리야. 내 땅 내가 파는데 많이 받고 싶은 게 당연한 거지.
1: 도토리 문화센터가 사라지는 것도 미안하고 혼자 문제없이 계약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무엇보다 부득부득 가게 열었다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확인하게 될까 봐요.
2: 미란 씨, 그 돈이면 두 번, 세 번 망해도 끄떡 없어요. 나도 미란 헤어샵 단골이었잖아. 이 더운 날 출장 미용에 5만 원밖에 못 벌어가기엔 너무 아까운 실력이지.
1: 5만 원이요? 아닌데, 어머님이 분명 인당 15,000원이라고.
2: 세상에, 그게 없겠네. 그걸 떼먹어? 봐봐, 여기 맘카페에 올라온 거 5만 원 맞지?
1: 근데 사람들이 이 가격에 이렇게 많이 신청한 거예요?
2: 그럼, 맘카페에서 자기 꽤 유명해. 나도 겨우 예약한 거라고.
3: 아주 좋아요.
0: 에이전트 블랙홀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1: 대응 안 해주셔도 되는데.
2: 머리도 잘랐는데 집에만 있기 아까워서 그러지.
3: 제가 알려드린 동선대로 타겟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세요. 그곳에 상상력에 도움을 줄 장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1: 어머, 여기 이런 건물이 있음.
4: 그렇죠, 너무 괜찮죠. 오늘 딱 금매로 나왔으니까 보고 가세요.
1: 네? 아이, 저는
4: 그럼 천천히 보고 가세요.
0: 동경하는 공간에 서는 순간 꿈이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는 겁니다.

0: 위기의 중장비 레인저스.
1: 여긴 어떻게 된 거지? 맥스, 포코, 크리스, 다들 어디 있는 거야?
2: 얘들아.
1: 저건?
2: 나도 같이 놀자.
1: 로비잖아.
2: 열심히 준비했는데.
3: 이젠 아무도 우리 쇼를 좋아하지 않아.
1: 조이와 하트까지 모두 슬퍼하고 있었구나.
4: 작다고 예뻐지 말아요.
2: 절로는 답답하단 말이야. 그냥 장난친 것뿐인데.
1: 레인저스 다들

0: 아, 깨어났구나.
1: 괜찮은 거야?
0: 어떻게 된 거야?
2: 기억 안 나세요?
0: 윙을 구하고 갑자기 쓰러졌잖아. 얼마나 걱정했다고. 크리스, 너희가 윙을 유인해주면
3: 그럴 일이 없어.
4: 내가 쓰러지면 안 돼. 조금만 더.
0: 그랬었지.
5: 저 빌리,
1: 미안해. 우리 때문에 앞으로는
4: 됐어. 어차피 또 제멋대로 굴 거잖아.
5: 그렇지 않아.
1: 네가 쓰러지고 우리도 많이 반성했어.
4: 이번만이 아니었어. 임무가 힘들다며 뒤에서 투덜대고 자기 혼자만 뽐내려다 사고나 쳤지. 너희 우리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는 있는 거야?
0: 빌리,
5: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도 최선을 다했다고.
1: 맞아. 우린 힘든 게 없는 줄 알아. 늘 참으라고만 하고 우리 얘긴 듣지도 않았잖아. 대장은 그래도 되는 거야?
0: 뭐? 아니, 크리스, 너까지 왜 그래?
5: 우리 마음도 몰라주는 대장은 우리도 더 이상 필요 없어.
4: 잘 됐네. 그럼 너희끼리 잘해봐.
0: 빌리, 빌리!
2: 윙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6: 다음 에어쇼 때는 윙도 볼 수 있겠지?
5: 그럼.
2: 아까 윙이 본 건 뭐였을까?
6: 아참, 아까 하늘에서 이상한 우주선 같은 걸 봤어.
2: 우주선이라면 설마? 저기 봐. 저렇게 큰 새는 처음 봐. 저건.
7: 저리 비켜라! 저 미개한 녀석들 겁나서 도망치는 것 좀 봐.
8: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거냐?
7: 조금만 가면 돼요. 이쪽으로 쭉쭉 가면. 저건 레인저스? 그런데 저 녀석 끝에 마음에 든 반응이 잡힙니다.
8: 잘 됐고, 어서 저 녀석을 따라가.
2: 어서 레인저스에게 알려야 해.
5: 우리 마음도 몰라주는 대장은 우리도 더 이상 필요 없어.
4: 다신 돌아가지 않겠어. 하지만 모두 함께 했기 때문에 닉스를 막을 수 있었던 건데.
2: 용사님들, 출동이에요.
4: 얘들아, 지금이야. 그래, 대장인 내가 먼저 사과를 하자.
8: 왜 네가 그래야 하지? 그들은 네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4: 이건 설마.
8: 왜 너만 그런 모자란 녀석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해?
4: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친구들이 아니야.
8: 그럼 대장인 네 마음은 누가 알아주지? 난 너의 외로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마. 그러니 이제 팀을 이끄는 책임감이 정의를 지킨다는 의무감 따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그들을 향한 복수를 시작하자.
0: 얘들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빌리를 데려와야지.
5: 응, 싫다고 제 발로 나갔는데 우리가 왜?
2: 용사님들, 부끄러운 줄도 마세요. 중장비 레인저스는 모두 하나 아니었어요? 그동안 함께 쌓은 믿음을 이렇게 쉽게 버릴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힘냈어요. 닉스의 함선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1: 방어막이 있는데 어떡해.
2: 제가 한번 볼게요. 진짜 닉스의 함선이에요.
0: 바로 근처인데. 하필 빌리도 없을 때 어떡하지?
5: 오히려 잘 됐어.
1: 우리끼리도 막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기회야.
0: 뭐? 너희 어떻게...

0: 그런 생각을...
1: 용사님들, 시간이 없어요.
0: 이런...
2: 어서 출동하자.
3: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2: 휘몰아치는 폭풍이야!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아! 솟구치는 물줄기야!
0: 타오르는 화염이야!
3: 생명의 파도를!
0: 소멸의 불길을!
4: 겁도 없이 우리 기지를 쳐들어 왔겠다!
2: 온때를 보여주겠어!
0: 루아, 현재 상황은?
1: 함선에서 나온 무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왠지 익숙한 에너지가...
2: 틀림없이 닉스일 거야!
1: 앞으로 100m, 50m, 30m!
4: 저기, 뭔가 나타났어!
2: 숨어있지 말고 어서 덤비라고!
0: 모두 준비해!
4: 그런데 저건... 어? 어?
5: 저 얼마지 꼴 좀 보십시오.
6: 우리 젤러스 부대의 새로운 사령관을 소개하지. 아주 듬직한 녀석으로 골랐다고.
7: 그동안 우리 지독히도 괴롭히다니 꼴좋냐.
6: 너희의 잼도 모두 회수해주마. 물론 새로 오신 밀리 사령관님이 직접.
4: 뭐라고?
6: 저 녀석들을 쓰러뜨리고 에너지 잼을 모두 가져와라.
8: 네, 닉슨님.
6: 자,
8: 저는 공개.
2: 저리가.
4: 나한테 맡겨.
0: 괜찮아? 어? 기지를 지키려면 빌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
4: 하지만...
0: 얘들아!
2: 고마워. 그래. 지금 망설이면 다른 친구들까지 다칠지도 몰라. 네.
8: 실력 좀 볼까.
2: 얘들아, 지금이야.
8: 겨우 이 정도인가.
2: 이제 어떡하지?
4: 예전처럼 빌리가 우리 편이라면.
6: 좋았어. 이대로 모두 끝내버려.
0: 빌리,
2: 더 일찍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6: 어떻게 된 거냐?
7: 야, 그게...

0: 새로운 영웅의 탄생.
1: 빌리,
2: 너 일찍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0: 걱정 마세요. 이제는 제가 데인저스를 지키겠어요.
3: 하요?
4: 당장 내 추억!
5: 태우도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2: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3: 응? 그런데 빌리는 어디로 갔지?
0: 맛이 어떠냐? 무슨 일이지?
5: 태우가 위험해!
6: 아싸 부싸 말이야!

0: 스네크.
1: 주인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0: 주인? 내가?
1: 당신에게서 슬픈 마음이 느껴지는군요.
0: 친구들을 돕고 싶은데 나한텐 아무런 힘이 없거든.
1: 악당들이 무섭지는 않나요?
0: 악당은 무섭지 않아. 정말 무서운 건 친구들을 잃는 거지.
1: 자신보다 친구를 위하는 마음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 역시 당신은 제 주인이 될 자격이 있어요.
0: 근데 왜 자꾸 날 네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1: 주인님께 제 힘을 빌려드릴게요.
2: 좋았어. 바로 끌 거야.
3: 좋았어. 설마 타워를 통째로 날려버릴 줄이야?
4: 역시 레인저스의 대장은 뭔가 잘했네요.
2: 그게 무슨 뜻이지?
4: 아이, 우리 대장 닉스님에겐 상태가 안 된다고요.
5: 타요! 타요!
6: 어? 저게 뭐지?
1: 당신의 마음에는 욕심과 이기심만이 가득하군요.
2: 그렇지 않아. 자,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고.
1: 그런 마음을 가진 이는 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안 돼! 어디 가는 거야? 당장 돌아와!
4: 하긴, 닉스님이 참 이기적이긴 하지.
3: 욕심은 또 얼마나 많으신데.
2: 이것들이 넘어지 못해!
1: 주인님, 깨어나실 시간이에요.
0: 넌 꿈인 줄 알았는데.
1: 전 다섯 번째 에너지 잼인 마음의 잼이에요.
0: 뭐? 다섯 번째 에너지 잼?
1: 순수하고 용기 있는 타요님에게 제 힘을 빌려드릴게요. 저와 하나가 되어 레인저스가 되어주세요.
0: 한번 해볼게. 당신 전설의 레인저스. 정의로운 마음이요. 어둠을 밝힐 빛나는 용기를.
7: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8: 빌리!
9: 돌아와, 돌아와!

0: 좋다고.
1: 뭐야? 너희 왜 그래?
2: 저것들이 총공격을 준비해라! 레이저 에너지 최대 전력!
3: 미스민, 이러다 우리까지 통불이가 되겠어요?
2: 시끄러워! 내 손에 구워지고 싶나 보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다 부숴주마!
4: 이 에너지는... 닉스가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모두 조심하세요!
5: 이런...
6: 이대로는 도시 전체가 위험해져!
7: 어떡하지?
8: 모두 침착해! 이제 타요까지 합류했으니 분명 우리의 힘은 더욱 강해졌을 거야! 모두 준비됐지?
9: 물론이지!
2: 이제 다 끝이다! 3, 2, 1! 발사!
10: 모두의
9: 힘을 모아 하나로!
4: 용사님들 힘내세요!
2: 내가 제일 최고!
4: 우린 반드시 이길 거야!
2: 이럴 수가!
8: 당장 우리 친구에서
9: 가자!
2: 가! 레이저스 녀석들 죽어보자!
4: 용사님들 정말 고생하셨어요.
11: 타요, 처음부터 활약이 대단하던걸?
4: 응? 모두가 함께해주신 덕분이죠.
6: 타요가 레인저스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7: 무슨 소리야. 타요라면 충분히 자격이 있지.
8: 저, 얘들아. 그동안 너희 마음을 몰라준 거 사과하고 싶어. 멋대로 떠났던 나를 다시 받아줄래? 만약 싫다면...
12: 빌리는 은근히 걱정이 많다니까.
7: 그래서 우리랑 잘 어울리지만...
11: 아까 말 잊었어?
9: 함께 헤쳐나가기로 했잖아.
8: 얘들아...
4: 이제 타요도 합류했으니 앞으로는 걱정 없겠어요.
13: 아하! 타요라니 용사님이라고 해야지.
12: 뭐?
13: 따라해봐. 타요 용사님. 자,
4: 전설이나 어린 꼬마를 용사님이라 불러야 한다니. 아이고 내 신세야.
2: 이 지역은 반드시 대갚아주마. 에레보스님,
14: 결국 실패한 거냐?
2: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에너지잼을 모아서.
14: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서겠다.

0: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KBS의 추락.
1: 테디, 어떻게 된 거니?
2: 헬기는 무사히 구조했는데 이카루스가 추락했어요.
1: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이카루스는 튼튼하니까.
3: 지금은 구조 헬기를 인근 소방대에 인계하는 게 우선이다. 너희들은 지금 바로 태호의 수색을 돕도록 해라.
0: 네!

0: 미안하다 태호야. 하지만 네가 어엿한 파이어 로봇 대원이라면 내 선택을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지...
1: 팀장님, 이런 통신기가. 근데 여기가 어디지? GPS 가동. 아, GPS까지. 비행도 불가능하고 큰일이네.
2: 도와주세요.
1: 무슨 소리지?

0: 뭐죠? 오, 이런 기회가 다 있나?
1: 역시 사람이 있었잖아. 괜찮으세요? 일어날 수 있으세요?
2: 다리를 다쳐서 안 되겠어요.
1: 제가 내려갈게요. 119에 신고하셨어요?
2: 그게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질 않아서.
1: 등산로를 한참 벗어나서 그래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죠. 자, 자, 업히세요.
2: 산을 내려가나요?
1: 아니요. 일단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요청할 거예요. 길을 모르면 움직이지 말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낫거든요. 자, 구조대가 올 때까지 체온을 유지해야 하니 잠시 몸을 웅크리고 계세요. 또 체온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나무나 바위가 비바람을 막아주는 곳이 좋아요. 추가로 옷이나 비닐이 있으면 덮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요.
2: 네, 고마워요.
1: 그러면 이제 구조 요청을 할게요.

0: 여기는 인계했니?
1: 네, 인계하고 태호를 찾으러 가고 있어요. 어? 어? 구조 요청 신호가? 역시 무사했구나.
2: 여기야!
1: 괜찮지, 태호? 어서 타!
2: 아니야! 부상당한 등산객을 먼저 태워야 해!
1: 부상당한 등산객? 혼자 있던 게 아니었어?
2: 이분도 눈보라에 피해를 입으셨나 봐. 그것보다 구조 헬기는 괜찮아?
1: 그럼, 무사히 구조했지. 이 녀석,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나. 더 이상 코찔찔이 꼬맹이가 아니야.
2: 뭘 꾸물거리고 있어! 빨리 내려와!
1: 그래. 내려간다.
3: 잠깐만요.
4: 그렇게 될 수는 없죠.
1: 태호야!
2: 뭐야? 이번에 다리가...
3: 오늘의 특별 무대 시작합니다!
1: 안 돼! 이야! 에어로젯 액션! 형! 일단 이카루스부터 수리하자!
5: 이런 게 있었어?
1: 난 최신형이잖아. 넌 소리나 하고 있어.
2: 훌륭한데?
1: 형!
6: 허큘리스 액션!

0: 여기 있었구나.
1: 괜찮은 거야?
2: 일단은. 그런데 부상당한 등산객이 있어. 너희가 구조해줘. 나는 수리가 끝나는 대로 형을 도울게.
0: 알았어. 이번엔 조심해.
2: 응.

0: 천천히 일어나세요. 제발 방해 좀 하지 말아요. 제 목표는 따로 있으니까요. 이런. 수리 완료.
1: 고마워.
0: 좋았어. 간다. 자, 동료를 위한 희생이다. 눈물겹군요. 끝입니다. 어디? 뭐가 끝이라는 거야?

0: 직접 당해보니 어떠냐?
1: 둘다 부숴버리겠어요!
2: 어디 해보든가!
0: 그런 것 좀 못쓰게 만들면 그만이지! 어?
1: 에? 이거 왜 이래? 발사! 발사!
2: 에어로! 우메라!
1: 안 돼!
0: 악당이라도 추락은 막아야 해! 좋아! 이제 거의 따라잡았어!
3: 갑자기 웬 세월의 바람이!
0: 사라졌어. 그래도 뭐 무사한 것 같으니 다행이야.
2: 그래, 다음에 또 혼내주면 되지. 이제 네 형님도 계시잖아. 아우, 내 동생 언제 이렇게 컸어? 이젠 꼬맹이가 아니라 동료로서 존중해줄게.
0: 수상한데?
2: 수상하긴. 한번 알아보자. 기특한 내 동생.
4: 으아, 저리 가. 닭살 돋는다고. 저리 가라니까.
2: 아, 이리 와. 어?
4: 아, 싫어.
2: 한번 알아보자.
4: 싫다고.
5: 오늘의 안전교육.
6: 오늘은 산에서 조난을 당한 이카루스가 다친 등산객을 구조했지?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대처 요령을 알아볼까?
0: 왔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돌아갈 수 있지만
7: 그렇지 않다면 움직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를 해요.
5: 또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옷을 입고 몸을 웅크린 채 기다려요.
2: 그리고 구조대원이 찾기 쉽도록 가급적 눈에 잘 띄는 색의 옷을 입는 게 좋아요.
6: 그래, 산행은 즐겁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겠지? 그러니 오늘 배운 상황들을 잘 기억했다가 혹시라도 조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8: 안전! 안전!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아이스크림 캐슬. 너도 좋아, 나도 좋아, 모두가 좋은 아이스크림!
1: 와우!
0: 오예! 환상의 조합! 딸기, 바닐라, 그리고 민트 초코칩!
2: 민트! 초콜릿 피가 내린다!
0: 정말? 어디에?
2: 초콜릿 스프링클이야!
0: 이거 봐!
2: 와! 궁전처럼 생겼어! 아이스크림 캐슬이다!
0: 그곳에선 벽도, 문도, 그리고 욕조도 아이스크림으로 가득!
2: 아이스크림 화장실!
3: 아이스크림 욕조는 좋겠네.
0: 세계 최고의 궁전이 돼!

0: 너무 많이 먹었나 봐.
1: 우리 조금만 더 먹을까?
2: 좋아!
3: 아니, 잠깐!
1: 모르겠다.
2: 엄마!
1: 마법의 양탄장.
2: 좋았어!
3: 이겼다!
1: 이제 야옹코인 3개만 더 모으면 은색 샌드위치를 소환할 수 있어. 좋아, 다시 가보자고.
0: 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래.
2: 뭐? 왜?
0: 책 때문에! 이 책 엄청 재밌거든!
2: 너 책을 읽는다고?
0: 응, 곧 외계인이 쳐들어올 거야. 진짜 멋지지? 안녕!
2: 아, 책이라니!
4: 그거 좋은 생각인데, 너도 게임은 끄고 책 좀 읽는 게 어때, 티시?
2: 근데 엄마, 책은 지루하다고요.
4: 그렇지 않다니까. 여기, 그럼 엄마도 같이 읽을게.
1: 안녕, 티씨.
0: 책 읽고 있네.
2: 안녕, 태씨. 그냥 게임이나 하고 싶어.
0: 이왕 읽는 거 즐겨봐.
2: 뭐, 사실 그렇게 재미없진 않아.

0: 그것 봐, 태씨. 책도 읽다 보니까 재밌지?
1: 네! 정말 재밌어요!
2: 엄마! 아...

0: 화창의 우주여행.
1: 화창한 오후, 도리가 정류장에서 타요를 기다리고 있어요.
2: 우와, 정말 신기하다.
0: 도착했습니다.
2: 어? 타요!
0: 네, 안녕.
2: 이것 봐, 타요. 진짜 멋지지?
0: 우와, 우주에 관한 책이구나.
2: 응, 우주엔 별이 이렇게 많대. 그리고 달에 갔다 온 사람도 있어.
0: 이야, 정말 근사한데.
2: 타요, 나도 우주여행 시켜주면 안 돼? 넌 어디든 갈 수 있잖아.
0: 아이, 뭐? 우주라고?
2: 어, 나 우주여행 꼭 해보고 싶거든. 달나라도 가보고.
0: 하지만 둘이야, 나는 버스라서 우주까진 갈 수 없어.
2: 정말? 아쉽다. 아, 저 달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딱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다. 어? 저건
0: 둘이야.
2: 어? 타요. 무슨 일이야?
0: 너랑 우주여행 가려고 왔지.
2: 뭐? 정말이야?
0: 자, 찾겠습니다.
2: 어?
3: 어서 둘이야.
2: 타요, 여긴 정비소잖아.
0: 어?
2: 우주로 간다며.
4: 걱정 마, 둘이야. 지금부터 신나는 우주여행이 시작될 테니까.
2: 네?

0: 녀석,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1: 언제 이런 그림을 그렸지?
2: 둘이는 정말 우주를 다녀온 걸까요? 신나고 재미있는 환상의 우주여행, 함께 떠나봐요.

0: 날돌의 삼형제의 신기한 집.
1: 강한 강추와 강풍 같은 심한 대류성 날씨가 예상되니 모두 유의해야 해.
2: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곤충들에게 비조심하라고 해야겠어. 빨리 가보자.
3: 응.
2: 잠자리야 조심해.
0: 비가 많이 온대. 조심해야 해.
2: 어? 날돌이야, 안녕. 오후에 비가 많이 와서 위험할 테니까 미리 피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4: 아, 안녕. 알려줘서 고마워.
3: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
4: 아, 집을 짓고 있어. 우리 날돌애들은 몸을 보호할 집을 지어서 이렇게 얹고 다니거든.
0: 우와, 신기하다.
5: 아유, 답답해.
4: 형.
5: 집 짓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짓고 있어.
6: 그러게, 나뭇잎으로 집을 지었으면 벌써 다 지었을 텐데.
5: 누가 힘들게 돌로 집을 짓냐?
4: 그치만...
5: 나뭇잎으로 지으면 얼마나 가볍고 예쁜데. 잘 보고 배우라고.

0: 나뭇잎집 완성!
1: 우와, 솜씨가 대단한데?
2: 그렇지? 우리 날도래들은 집짓기 전문가라고.
3: 근데 집이 너무 가벼워서 떠내려가면 어쩌지?
4: 떠내려간다고?
5: 응, 오후에 큰 비가 내리거든.
0: 비 정도는 끄떡없어.
2: 끄떡없지.
5: 알려줘서 고마워. 고맙긴. 그럼 우린 가볼게.
6: 안녕.
2: 다 했다.
0: 이제 놀러가자.
5: 형들 잠깐만. 아까 다이노들이 비가 많이 내린다고 했는데 형들도 돌집을 짓는 건 어때? 돌로 집을 지으면 더 안전하고 튼튼할 거야.
0: 나뭇잎으로 지어도 문제없거든.
2: 맞아.
5: 그래도...
0: 아, 몰라. 우린 간다.
2: 돌집이나 열심히 지어.
5: 아, 형. 나 혼자서라도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지.
2: 아, 정말 재밌었다.
0: 어? 막내 어디 갔어?
5: 어? 형들아!
0: 정말 돌로 만들었네?
5: 응, 튼튼하고 정말 좋아.
2: 너무 무거워서 힘들걸?
0: 맞아! 우리처럼 가벼운! 진짜 비가 오네?
2: 물살이 점점 세져!
5: 형들, 이쪽으로 와!
0: 그쪽으로 못 가겠어!
1: 비가 좀 그쳐가는 것 같아.
0: 도와줘!
5: 이게 무슨 소리지?
7: 날도래 형제 목소리 같은데? 빨리 출동하자!
1: 응!
7: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6: 페이스! 밀루타워 갱신!
7: 넥슨 슈퍼이빨! 야, 날도래야 괜찮아? 집이 정말 튼튼하다.
5: 난 괜찮아. 우리 형들 좀 구해줘. 모래 떠내려갔어.
1: 뭐? 어?
5: 내가 볼게.
1: 저기 있다.
2: 핑, 집게 발사.
1: 어떡하지? 어떡해?
5: 도모, 파워 불도저!
1: 핑!
2: 물살이 너무 세!
3: 피키 터보엔진 가동! 피키 튜브 발사!
7: 내가 갈게! 선, 저 돌에 매달리자!
3: 저게 뭐지?
7: 얘들아, 물고기가 있어!
2: 물고기가 왜?
3: 우리가 작아진 게 문제지!
2: 아, 우리 지금 작아졌지?
1: 도망쳐!
7: 얘들아, 날 잡아! 렉스, 슈퍼 갈고리 발사!
1: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3: 어떡해.
7: 안 되겠어. 고고가디언, 얼른 출동해줘.
8: 알았다, 렉스. 고고가디언, 모션 파워

0: 고고다이너. 무사해서 다행이야.
1: 막내야, 미안해. 네 말을 들었으면 떠내려가지 않았을 텐데.
2: 집을 빨리 짓고 놀러가고 싶은 마음에.
1: 우리도 너처럼 성실하게 튼튼한 집을 지을게.
0: 저희 집 짓는 방법을 전부 다 알려줄게.

0: 쪽 하나, 또 이 작은 점 하나. 우와, 너무 좋아. 얘들아, 봐.
1: 말도 안 돼. 점이 하나, 둘, 두 개나 있네. 너무 멋있어.
0: 어? 나도 볼래. 점이 세 개네?
2: 네 개야. 사각형이네.
3: 다섯 개네.
2: 도대체 점이 몇 개야?
3: 1, 2, 3, 4, 5. 그리고 하나 더.
4: 5보다 하나도 많다고?
3: 그게 뭔지 알아?
0: 준비?
4: 완료!
0: 오? 닭이 이름?
3: 바로? 6! 나는 6이야. 맛을 좀 부려볼까? 6!
0: 닭이 이름?
3: 바로? 오! 1, 2, 3, 4, 5, 6, 점 6개. 나랑 똑같네.
0: 그게 뭐야?
3: 이게 뭐냐면 마법 블럭. 면이 6개, 1부터 6. 이건 주사위, 바로 주사위. 어딜 봐도 이거 주사위. 어디에서? 알려줄게. 자세 한돈 게임을 통해. 규칙은 아주 간단해. 자기 숫자가 나오면 변신해.
0: 1. 주사위에 점 하나.
3: 변신해. 1.
1: 2. 2. 주사위에 점 두 개.
3: 변신해. 2. 2.
0: 2. 3. 주사위에 점 세 개.
3: 변신해. 3.
2: 1. 2. 3. 4. 주사위에 점 네 개.
3: 변신해. 4.
2: 정사각형이다.

1, 2, 3, 4, 5, 6 주사위의 적 6개 변신해 난 수차유 게임을 시작해 내 이름 들으면 너무 기쁠걸 기회를 보고 내 말을 들어 몸을 흔들다가 주사위 던져 난 수차유 어디든 어울려 신나게 놀아보자 주사위를 굴려 새 게임 자기 숫자가 나오면 흔들어 흔들어 굴려 굴려 오우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0: 착한 개의 대명사 시추. 하지만 가족들 두 손두발 다 들게 한 요 녀석.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보는 사람도 혀를 내두르게 하는 아무도 못 말리는 감자의 유별난 취미.
1: 토피씨 같아. 눈이 돌아있어. 눈이 희번듯해 죽으면서 무화지 경에 빠져.
2: 안녕하세요. 좀 살짝하게 킹사이 썸.
0: 취미가 반려견 자랑하기인 남자. 삽살개에 빠진 영국인.
3: I love Kingsley, the wonderful dog. Honestly, they're the nicest breed.
0: 영국 신사와 한국 토종견 삽살개의 만남.
4: Good boy.

0: 화려한 발재간을 자랑하는 에너지 넘치는 오늘의 주인공 감자.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아빠 보호자 덕분에 감자가 심심할 틈이 없겠어요.
1: 자주 놀아주는 편이에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러면 얘가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날은 이렇게 놀아주고 나면 잘 자더라고요.
0: 순둥순둥한 모습이 매력인 감자. 하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자기 주장이 확실한 녀석이라는데요.
2: 근데 지금 봤을 때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3: 그래 보이시죠?
1: 곧 본색이 드러날 겁니다.
0: 그럼 본격적으로 감자의 일상을 관찰해 볼까요? 공놀이가 끝난 후에도 아빠 보호자만 졸졸 따라다니는 녀석. 아직도 기운이 넘쳐 보이죠? 그런데 대체 뭐라는 걸까요? 녀석이 호시탐탐 노린 건 다름 아닌 발? 그런데 이번엔 제작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녀석. 아무래도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인데요. 간식이라도 찾는 걸까요?
4: 빨리 내놔. 내가 좋아하는 거 내놔.
0: 감자가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1: 아유, 저 손이 괜찮더라고, 저 손이.
0: 녀석이 노린 건 다름 아닌 손. 정성스레 할랜 것도 모자라 꼭꼭 씹어 맛보기까지 하는데요. 가족들은 이미 해탈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1: 이제 손 금방 말라요. 그러면 이제 로션 바른 것처럼 아주 그냥 촉촉합니다.
3: 저희가 다 그래서 손이 늘 이렇게 보습이 잘 돼 있어요. 네.
0: 끊임없이 제작진의 손을 노리는 녀석.
4: 난 보기를 모르는 감자다.
0: 끈질긴 요구에 마지못해 손을 내주고 마는데요.
1: 요 손맛은 어떤가.
0: 문제는 녀석의 이런 행동이 하루 종일 계속된다는 것.
3: 빠는 자세.
2: 이렇게 손 나오는 경우는 처음 봐가지고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3: 저희도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듭니다. 그냥 저희가 TV 볼 때 너무 방해가 되고 이러니까 그냥 계속 주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시간이 재본 적은 없지만 주면 계속 빨고 있어 이렇게.
0: 보호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감자의 문제 행동.
3: 감자 일로 밥 먹어.
0: 감자야. 공놀이에 또 손까지 열심히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많이 먹어.
3: 밥 먹자.
1: 밥 먹읍시다.
0: 그런데 갑자기 식탁 쪽을 빤히 쳐다보는 녀석. 그리곤 식사 중인 가족들에게 다가가는데요. 식탁 밑에 들어가 뭘 하나 봤더니 아이고, 이번엔 발을 핥기 시작합니다.
5: 아, 감자야. 아이고, 진짜. 아, 감자야.
1: 야, 밥. 아. 어, 야. 이러는 거 아니야. 밥 먹을 때 이러는 거 아니야.
0: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되는 문제 행동. 감자야, 가족들 밥 먹을 때만이라도 얌전히 있어주면 안 되겠니?
1: 나 저기 양말 있어. 고개 바깥에 있어요, 뭐. 그래, 여기서 씻겨서.
0: 밥 먹다 말고 양말을 신는 가족들.
6: 특히 이렇게 맨발로 생활하는 거는 거의 꿈도 못 꾸고 대부분은 집에서도 양말을 같이 신고.
3: 그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 것도 있어요.
0: 식사 후 편하게 쉬고 싶지만 또다시 가족들 곁으로 와서 손을 핥는 감자. 도무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1: 자, 그만. 그만.
0: 보호자가 말려봐도 막무가내.
1: 안 돼. 하지 마.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설 녀석이 아니죠. 목표물 변경. 이번엔 엄마 보호자에게 손을 내놓으라고 보채는데요.

0: 우아지경에 빠진 감자.
1: 근데 그냥 주는 게 편해. 주면 TV를 볼 수가 있어 이렇게. 내가
2: 이렇게 TV 볼 때도 계속 이러면 힘들지 않으세요?
3: 그러니까 TV에 집중할 땐 잘 저도 모르는데 사실 근데 오고 나서 TV를 집중해서 본 적은
1: 진짜,
3: 없어요.
1: 진짜 뭘 봤나 싶기는 해요. 네.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네.
3: 그래서 잘 때 얘 몰래 TV로 다시 볼 때도 있어요.
0: 그래서 준비한 실험. 과연 감자는 가짜 손에도 집착을 할까요?
4: 제 생각엔 그래도 같은 모양이니까 하지 않을까요?
5: 촉감이 달라서 안 할 것 같아요.
0: 가짜 손을 내밀자 바로 검열에 들어갑니다.
6: 야, 넌 뭐야? 아무래도 좀 수상한데?
0: 손이라면 환장하는 감자. 그런데 가짜 손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짜증난 것 같은데요?
6: 감히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속을 것 같아?
3: 해야지, 주먹을 그렇지.
0: 이번엔 레몬을 이용해 감자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레몬 신맛은 웬만한 사람도 참기 힘들죠.
7: 이거 짰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1: 선생님, 선생님. 감자! 감자! 감자! 감자! 냄새나, 냄새나.
0: 과연 감자의 반응은?
7: 맛있다. 와, 진짜?
5: 와, 좋다.
7: 좋아해? 이제.
0: 레몬즙이 잔뜩 묻은 손을 열심히 핥는 녀석.
3: 어머, 눈 봐.
0: 야, 손에 대한 집착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날 오후, 감자와 함께 산책에 나선 가족들.
7: 야, 야.
8: 어디가, 어디가?
7: 천천히, 천천히.
0: 그런데 밖으로 나오자마자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가는 녀석. 농구장에 난입한 감자. 동네 아이들은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네요.
2: 얘들이 공을 붙여주 주네, 그냥.
7: 네, 알아서 이제는.
0: 멀리서 공 소리만 들려도 난리가 난다는데요.
3: 한 겨울쯤부터 공에 한번 저 공소리에 집착하더니 그때부터 나오면 정신이 못 차리고 정상적인 산책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잘 무지하니까 이게 ADHD 아니야? 이럴 정도로 뭔가에 집착하고 그런 게 있어요.
0: 그렇게 좋아하는 손도 밖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위에 이렇게 손이 많은데도 감자의 관심은 오직 공뿐인데요. 동네 아이들의 공을 막무가내로 뺏는 감자 때문에 보호자들은 난감할 때도 참 많다고 합니다. 공을 뺏으려고 하자 더욱더 흥분하는 감자.
7: 가자, 가자, 들어가자, 감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유, 화났어, 화났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들어가자. 아, 안 돼, 안 돼.
0: 유독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감자 때문에 평화로운 산책은 꿈도 못 꾼다는데요.
7: 감자, 감자, 감자. 흥분하지 마, 이거. 그만. 어, 됐어, 됐어. 어, 그래, 그래.
0: 결국 산책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쫓기듯 집으로 돌아갑니다.
7: 가자, 가자. 감자야, 안약 넣자. 안약.
8: 아유, 싫어.
7: 알았어, 알았어. 미안, 미안, 미안. 어, 이거 넣어야 돼, 넣어야 돼. 하나, 아이, 야, 아빠가 잡을게, 아빠가 잡을게. 어, 너무 싫어.

0: 온몸으로 안약을 거부하는데요.
1: 힘들어져라.
2: 됐어. 어휴, 너무 싫었어. 미안. 어휴, 그래. 안정제. 안정제. 왜?
3: 주로 간식 같은 거 주셔서 말리잖아요. 손가락 좀.
2: 예. 그래서 간식 값은 안 들어요.
4: 간식은 잠깐일 뿐.
0: 사실 감자는 어릴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데요.
2: 지금 현재 왼쪽 눈은 완전 실명된 상태이고요. 그 오른쪽은 그 동공 가운데 백내장이 너무 심해서 옆에만 조금 보는 상태라서 의사 말로는 시야가 정말 요 정도밖에 안 된대요.
0: 장애 때문이었을까요? 생후 3개월 무렵 회사 앞 상자에 버려진 채 발견된 녀석. 가족들은 감자의 문제 행동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든다고 합니다.
2: 인터넷 같은 거 찾아봤더니 이 아이가 아기 때 왔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젖을 충분히 못 빨아서 그래서 빠는 걸 수 있다라는 정보를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되게 안쓰럽게 보고 있어요.
4: 건강이 제일 걱정되긴 해요. 사람 손이 깨끗하진 않잖아요. 매번 자주 씻는 편이긴 한데 얘가 온 이후로 그게 제일 걱정되고 그래서 혹시 얘한테 무슨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0: 감자의 집착을 멈추게 해줄 단 한 사람. 설쌤, 오늘도 감자를 위한 특급 솔루션 기대할게요.
5: 나와. 이렇게 막 나와도 돼?
6: 사람을 엄청 좋아하네요. 다른 강아지 냄새가 나지? 스캔을 아주 열심히. 응?
7: 거의 집에서 매일 이러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계속?
5: 이건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 명확한 원인이나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일상생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4: 네.
0: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손을 달라고 떼쓰는 녀석. 마치 사탕 먹듯 보호자의 손을 핥아대는데요. 손을 못 핥게 하자 이번엔 발을 노립니다.
8: 잘된다. 이렇게 TV 보면은 손을 다 달라고 계속 이렇게 몸을 긁어요.
5: 손을 달라고?
8: 네. 그럼 저렇게 손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5: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문제로 봤을 때는 네. 막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는 하는데
4: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5: 조금 힘드실 것 네. 같다. 여기서 중간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잠은 잘 자요?
4: 잘 자요.
5: 잠은 잘 자요?
4: 네.
5: 그러면 잘 때만 빼고서는 계속 저행동을
4: 네,
5: 하는 거예요?
4: 네, 그렇다고 봐야 돼요.
0: 발을 핥는 감자 때문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
8: 감자야! 진짜!
0: 게다가 욕실에 씻으러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감자의 표적.
9: 빨리 나와! 대충 씻고 빨리 나오라고!
0: 욕실 문이 열리자마자 마치 닥터 피쉬처럼 구석구석 핥아대는 녀석.
5: 점점 제 마음속에서도 이 심각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0: 이번엔 설쌤의 손이 표적이 됐네요.
5: 내 지금 달래. 손 핥고 싶대. 계속 내 손을 지금. 줘봐. 자, 일로 와. 위험해. 왼손에다 오른손 마우스.
0: 생후 3개월 무렵 버려진 감자. 입양 당시에도 손과 발에 대한 집착이 무척 심했다고 합니다.
4: 너무 아기 때 버려져서 엄마랑 애착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돼서 그 결핍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5: 엄마랑 빨리 떨어진 애들은 이 행동보다 네.

0: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분석. 그렇다면 감자는 대체 왜 이렇게 가족들의 손발에 집착하는 걸까요?
1: 감자의 하루 루틴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실래요?
2: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고
1: 네.
2: 똥 싸고 한참 자요.
1: 한참 자고
2: 네.
1: 산책이나 놀이는요?
2: 산책을 제가 일부러 저희가 하루에 한 번은 꼭 시키려고 하는데 산책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일단 소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나가자마자 놀이터 쪽에서 아이들 웃음소리, 공 튀기는 소리
1: 네.
2: 그거에 미쳐서 컨트롤이 안 되게 뛰어가요. 좀 딸려,
0: 여보. 난리가 바깥에 난리가. 나가면 특히 소리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 감자. 제대로 된 산책이 불가능할 정도였는데요. 평소에도 외출 시 공을 비롯한 여러 소리에 과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1: 하나의 감각이 좀 줄어들면 다른 감각이 훨씬 더 예민해지거든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시각적으로 둔감해지고 잘 안 보이는 대신에 내 위험을 포착하기 위해서 청각이 더 많이 발달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것 때문에도 사실 이런 할퀴 행동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얘는 집에서 이걸로 내 그 스트레스와 기분을 푸는 아이예요. 강박적이지만. 사람도 똑같은 게 손톱 물어뜯기 같은 거. 이거 왜 하는지 자기한테 물어봐도 모를걸요? 근데 똑같아요. 했을 때 뇌 안에서 안정감과 기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에 빠져서 너무 하다가 여기 상처나고 문제 생기면 이거 강박행동이라고 하고 치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0: 외부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해 충분한 산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행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는 진단.
1: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2: 네.
1: 쇼츠 많이 보세요.
3: 네.
1: 그거랑 똑같아요. 중독됐어요.
2: 아, 중독. 네. 도파민 중독.
1: 실제로 강아지들이 막 이렇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뭐 네. 도파민뿐만 아니라
2: 네, 네, 네.
1: 엔돌핀이나
2: 아, 네,
1: 기분을
2: 네.
1: 좋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2: 네.
1: 많이 나와요. 오늘 했으면 내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내일 하면 또 내일 모레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신경에서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8차선 자동차 도로도 아니에요.
2: 아.
1: KTX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끊기려면 오랫동안 이 길을 안 써야 돼요.
0: 감자의 첫 번째 솔루션은 일명 슬로우 매트. 매트 사이사이에 홈이 파여 있어 간식을 오래 핥아먹을 수 있는 동시에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네요.
1: 우리가 안 된다라고 표현하거나 기다리라고 해서 잘 참아주면 그때 이런 장난감을 제공해주면 되고 이것도 규칙이 있어야 돼요.
3: 네.
1: 물론 안 보이는 아이들 훨씬 더 교육하기 어려워요.
3: 네.
1: 앉아. 감자 앉아. 말 안 들으면 안 줘요.
3: 네.
1: 감자 앉아. 기다려. 한 5초밖에 못 기다리구나. 뭔지 알 것 같아. 기다려. 옳지. 제가 이거 하면서도 느낀 게 있어요.
3: 네, 네.
1: 지금까지는 좀 못 봤던 그런 원인 중에 하나를 찾았는데
3: 네.
1: 10주 중에
3: 네.
1: 엄청 똑똑한 아이일 것 같아요.
2: 진짜요?
1: 네.
2: 그러니까.
1: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아까 앉아 기다려를 시켰을 때 행동을 자기가 여러 개를 보여줘요.
0: 교육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는 감자. 하지만 설쌤의 말에 뱅그르르 돌아도 보고 엎드려 보기도 하고 다양한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1: 지금 명확하게 막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자기가 여러 가지 행동을 보여주는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에요. 에너지가 많고. 그런데 지금 청각의 민감함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밖에서 다 못 풀어요. 그러면 집에서 이걸 푸는 방법을 처음에 하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보상작용이 되는데 그 보상작용으로 점점 강박으로 되는 거예요.
0: 감자야, 이제는 손이랑 발 대신 간식 맛있게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자.

0: 기다려.
1: 가장 기본적이지만 충동 조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다려 교육.
0: 기다려.
1: 야, 처음인데도 제법 잘하는데요?
0: 옳지, 먹어. 먹어.
2: 감동이야. 대박.
0: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뇌 안에서는 기다려라는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제 신경이 연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얘 이거 너무 좋아하네.
2: 네.
0: 던져주기 전에 기다려 시키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간식 있을 때만 기다려만 되면 안 되고 네. 이걸 실생활에 적용시키면 이건 교육이 되는 거예요.
2: 네.
0: 앉아. 기다려.
1: 얌전히 설쌤의 지시를 기다리는 감자.
0: 옳지.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습관만 되면 나중에 자기가 먼저 와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점잖게.
1: 엄마 보호자도 도전.
2: 앉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세요. 기다려. 기다려.
0: 보통 여기서 보호자분들이 포기해요. 근데 절대 규칙이 세워졌으면 깨지면 안 돼요.
2: 기다려.
1: 얌전히 기다리는 녀석.
2: 봐봐. 어우, 잘했어요. 감자 잘했어.
0: 확실히 브레이크는 조금 모자르지만 이것만 잘 계속 만들어주면 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3: 지금까지 감자한테 이런 것들을 많이 못해줬던 게 오히려 미안해지는 것 같고 감자가 손을 핥는 행동 말고도 다른 좋아할 거리들을 많이 찾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 설쌤의 솔루션 이후 매일 꾸준히 이어진 교육.
2: 이렇게 잘했어.
1: 간식 매트까지 열심히 활용한 결과 문제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반가운 소식. 더 이상 손발에 집착하지 않고 덕분에 가족들에겐 평화가 찾아왔다는데요. 감자야,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면 돼. 파이팅! 아주 특별한 취미를 가진 또 다른 주인공. 그림 같은 풍경 아래 평화롭게 산책을 즐기는데요. 반려견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다는 남자.
4: 킹스레이 타자. 킹스레이! 굿보이. This is Kingsley. It's a Sapsalgae. And he's about 1.5 years old. So the Sapsalgae have a very thick coat. So this time of year, he's hot. So we'll have a short time out with him in the morning.
1: 영국 남자 폴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 토종견, 삽살개 킹슬리.
4: Lilibet! Good girl. This is Lilibet. We got her from a rescue, so she's a gun dog mix. And she's part Spaniel. So 100% ADHD, but we'll try and, so she's partly, her breed is also to chase birds for hunting.
1: 보호소에서 안락사 직전 구조대 가족이 된 릴리벳. 견생 역전이 따로 없네요.
4: 킹스리, 따라. Good boy. 따라.
1: 척하면 척.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폴과 킹슬리.
4: Good boy.
1: 그런데 폴, 한두 번 교육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5: 너무 좋아요?
4: No. I have a professional job. But this is what I get to do sometimes in the evenings and weekends with our own dogs.
1: 얼핏 보면 두 녀석 다 삽살개처럼 보이지만 견종도 성격도 전혀 다르답니다. 특히 폴은 킹슬리를 만난 후 삽살개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는데요. 덩치는 크지만 어찌나 애교가 많은지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온순한 녀석.

0: 마치 영혼의 단짝을 만난 기분이라네요.
1: If you have a very high activity dog, like a border collie, which is a working dog, they need constant stimulation, and they're not suited to a family pet, which will stay at home for most of the day. So, Sapsalge suit me perfectly.
0: 충성심이 높기로 유명한 삽살개. 가족들은 킹슬리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기분이라는데요. 아내밖에 모르던 남편이 킹슬리를 만나고는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2: 원래는 제가 비그니스였죠. 근데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하는 센터 오브 라이프, 세상의 중심, 나 삶의 중심, 이제 킹슬리로 완전히 바뀌었죠. 사진 찍고 카메라 뭐 동영상 찍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셀리 사진 산에 데리고 가서 하는 거를 갑자기 왓츠앱으로 보내고.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0: 킹슬리 가족의 일상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반려견을 키울 결심을 한 후 한적한 시골 마을로 오게 됐다는 폴. 그 후 보호소에서 릴리벳을 데려왔고 2년 전 아내의 권유로 삽살개 킹슬리까지 입양하게 됐답니다.
1: You can see the dogs are resting happily. They're on their hammocks.
0: 신나는 산책 후 각자의 자리에서 여유를 즐기는 녀석들. 그 사이에 잠시 집 구경 좀 해볼까요? 고양이 집사이기도 한 폴은 네 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사랑이 남다른 영국 남자. 어린 시절부터 폴에게는 동물들과 함께 부대끼며 사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네요.
1: With four long-haired cats and two long-haired dogs, I always go to work decorated with hair.
0: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엔지니어로 일하는 폴.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도 반려견 교육과 공부에도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전문 서적을 주로 봤지만 삽살개 킹슬리를 입양하고 난 후에는 책을 고르는 기준도 달라졌답니다.
1: And I was really pleased when I found this in Australia that they had Sapsalge on the cover.
2: 아, 이거 진짜.
0: 출장을 다녀오며 사온 아내의 선물.
2: 이거를 사다 준 거예요, 저한테. 제가 분명히 캥거루 관련한 거 사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캥거루 키링 요만한 거. 그거 하나하고, 이걸 사오면서 하는 말이, 야, 삽살이 찾았어. 공항에서. 이러면서.
1: So they show the dogs of Korea?
2: 있다는 거예요, 삽살이. 삽살이. 그럼 내용도 여기에 보면 귀신 쫓고 이런 거 써 있다는 거예요.
0: 볼에 못 말리는 삽살개 사람.
2: 그게 나와서 속상해하고 그러나 표지에는 삽살이만 나왔다고 좋아가지고 그걸 또 엄청 강조하는 거 있죠. 요거 삽살이 여기 있다고.
0: 좀 손재주가 남다르다는 이거. 폴.
2: 이거 이게 우리 신랑이 폐 책상 이제 디스커드 하는 거 그거로 만든 거예요. 손으로. 12살 때 만든 거예요.
0: 폴의 오랜 취미 생활인 목공예. 그런데 킹슬리를 만난 후 목공예도 그만뒀다네요.
2: 이거 주면서 결혼하자고 해서 그냥 했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주는. 근데 원래 저희 신랑이 이 우드워킹을 테라피처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안 해요. 더 이상.
3: 왜요?
2: 킹슬리. 킹슬리가 나타나가지고 더 큰 테라피. 완전히 뭐 이거랑은 그냥 비교가 안 돼요. 킹슬리가 나타난 이후로 하나도 안 만들어줘요.
1: 킹슬리!
0: 평소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폴. 그런 그에게 킹슬리는 힐링 그 자체라는데요.
1: Yeah. Son, how do you do?
0: 헛짖음이 적은 삽살개 특유의 성향 또한 킹슬리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합니다.
1: So one of the really nice ones about Subsari is that they don't bark unless they're warning you as their owner that there's somebody approaching the property. So again, that's their guard instincts that they've been trained on or bred for, is that they tell you they'll bark when somebody's approaching as a possible invader to alert you as the owner. But apart from that, they don't bark.
0: 점잖으면서도 느긋한 선비 같은 킹슬리의 매력에 퐁당 빠져버린 폴. 폴은 요즘 아주 특별한 수업을 받고 있다는데요.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1: 킹슬리. 어머님.
3: 장모님.
0: 국악 명창인 폴의 장모님.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그는 장모님에게 민요를 배우고 있다는데요. 영국 남자가 부르는 한국 민요. 기대되는데요.
1: You're about to find out why I work as an engineer. I would be very poor working as a singer.
4: 지금부터 우리 폴 과외, 개인 과외를 시작하겠습니다.

0: 아라리카
1: 아라리카
0: 난네
2: 오, 잘했어 굿보이 완전 잘했어요.
1: So we get to do dog training. Yeah. Now I'm getting 남편 training.
3: Okay.

0: 민요 수업 내내 있는 듯 없는 듯 얌전히 자리를 지키는 킹슬리.
1: 내가 이렇게 장을 치면 그냥 옆에서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음악 소리 듣는 것처럼. 그렇게 순해요, 애가. 그냥 더 이쁘지. 순하고.
0: 강아지 시절부터 폴과 함께 꾸준히 민요 교실을 드나들었던 킹슬리. 소음을 비롯한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었죠. 특히 영국에선 퍼피 시기에 사회화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킹슬리와 함께 안 가본 곳이 없다고 합니다.
2: It's really important as a puppy to acclimatize them to as many different environments as possible. All the different things to get him used to different noises. So now he's hearing the drumming. He's mostly asleep.
0: 이렇게나 얌전히 있어주니 녀석과는 어디든 함께할 수 있다네요. 점심 메뉴는 장모님표 김치볶음밥.
2: And kimchi? Wonderful.
0: 음식 앞에서도 얌전한 녀석들. 맛있는 냄새가 나도 소란 한번 피우질 않습니다. 이러니 폴이 예뻐할 수밖에요.
3: 야. 맞아, 맛있어.
4: 네.
2: 맛있어.
3: 맛있어요.
2: 맛있어요.
0: 야, 젓가락질도 수준급인데요?
2: Eating in a Korean restaurant with a group of colleagues, and then it was practicing eating with peanuts to increase my speed and accuracy. Because there wasn't any Western cutlery, so you had to learn quickly.
0: 한국 문화의 진심인 영국 남자 폴.
1: 우리 폴은 말을 나랑 안 통해도 손발을 다 해 둘이. 우리 둘이 날 척척척척 잘해요. 그리고 첫째는 장모님이 해주는 걸 무조건 다 잘 먹어. 다 맛있다, 뭐 뱉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잘 먹으니까 이쁘고 너무너무 고맙죠.
0: 다음 날, 폴이 외출 준비를 하는데요. 영국 신사답게

0: 정장의 모자는 필수. 아무래도 특별한 곳에 갈 모양인데요. 킹슬리도 아주 예쁘게 단장했네요. 오메 불망 폴만 쳐다보는 녀석들.
1: 아우. 킹슬리. 아우. 아우. 킹슬리. 아우. Good boy. Well, first off, it's where Kingsley came from. The nice one there is that this is where there are other Subsalgis that he can meet, and we will hopefully find a pedigree mate for him in that location.
0: Kingsley를 만난 후 폴의 머릿속엔 오로지 삽살개 생각뿐. 대화도 삽살개로 시작해 삽살개로 끝납니다.
2: 삽살개.
3: 예스.
2: Which 삽살개? Just one 삽살개.
3: Kingsley. I can it's Korean history. They are the true Korean dog.
0: 잠시 휴게소에 들러 쉬어가기로 합니다. 외국 남자가 한국 토종개인 삽살개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은 흔치 않은 풍경. 킹슬리를 데리고 등장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1: Kingsley, sit.
4: 안녕. 여자?
1: 남자.
4: 남자.
0: 그런데 갑자기 휴게소에서 킹슬리 교육에 들어간 폴. 게다가 개인기까지 아낌없이 보여주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5: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있거든요. 지금 또 삽살개, 삽살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우리 슬리 잘해요. 이걸 이렇게 한단 말이죠.
6: 아, 여기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0: 아, 사람들에게 킹슬리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네요. 폴의 전략이 제대로 통한 것 같죠? 팬미팅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현장.
7: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것도 신기한데 영국 사람이 다니니까 그거 더 신기한 것 같아요.
0: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삽살개 재단. 킹슬리가 태어난 곳이기도 한데요. 한때 멸종 위기를 겪었던 삽살개. 삽살개는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견종입니다.
3: The Subsari Foundation. Professor Ha has been very impressed with Kingsley, and he wants to continue his genes as part of the recovery of the Subsari population. So we're very proud.
0: 사실 이곳은 폴이 꼭 소개하고 싶었던 장소이기도 한데요.
1: Yes.
0: 삽살개 중에서도 우수한 유전자를 인정받은 킹슬리. 그래서 삽살개를 보존하는 작업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토종견의 혈통을 지키는 데 킹슬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폴은 녀석이 무척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네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인 삽살개. 특히 충성심이 강해 한번 가족이 된 사람은 평생을 잊지 않고 기억할 정도로 영특하다고 하네요.
3: They're wonderfully friendly dogs. You can have them, they're focused on one person, so you can have a biting incident with another family member. With Subsalgae, these see their entire family as pack, and therefore they protect the pack. So, one of the things I haven't understood is why so many Koreans are raising Western dogs when you have particularly wonderful breed of Korean dogs.

0: 화창한 주말.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온 킹슬리 가족.
1: 아우치. 굿 보이.
0: 주말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폴. 킹슬리와 함께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바로 사람들에게 킹슬리 자랑하기.
2: 저렇게 자랑하러 갈 때는 꼭 저렇게 돌돌이를 여러 번 하고 나가요. 원래 그냥 트레이닝 입을 때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슬슬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저게 너무 귀여운 거 있죠.
1: Right, you're pulling too much. 가자.
0: 반려견을 사랑하는 만큼 교육을 할 땐 누구보다 엄격한 폴.
1: So what I'm doing now is figure of eight. I want them paying attention to me, not everyone else.
2: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싶은데 지금 땡기니까 다시 팔자를 그리는 중이에요. 강아지가 지금 살짝 새로운 환경에 와가지고 흥분해 있으니까.
1: 안녕하세요. So, 삽살개. There.
0: 드디어 시작된 삽살개 자랑.
1: 안녕하세요. So, 삽살개. So. 삽살개.
3: 삽살개.
1: 네. Kingsley, Tom.
3: Oh,
4: Jade.
2: 공격견이 아니고 수호견이라.
0: 아내도 못 말리는 폴의 유별난 취미. 킹슬리를 자랑하기 위해 안 가본 곳이 없다는데요.
2: 그 진도까지 갔다니까요. 진도. 진도 끝까지 가고. 그리고 막 진도 갔다가 그 다음날 서울 가고. 왜 한국 사람들이 삽살이 더 많이 안 키우는 거야? 맨날 왜 처음 봤어요. 내가 꼭 그 얘기를 들어야 돼? 막 이렇게 키우기 쉬운 강아지를 막 이러면서.
0: 자타 공인 삽살개 전도사 폴. 축제가 열리는 곳은 폴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킹슬리를 자랑하는 게 폴에게는 큰 행복이라네요.
1: 삽살개.
0: 영국 신사의 마음을 빼앗은 삽살개.
1: 삽살개. First off, I'm just really pleased that people get to see Sapsari because there's not many of them left, but also the people have heard stories. Everyone in Korea has learned, has grown up hearing about Sapsari, but most have never seen one. So Korea has the four breeds of native Korean dogs, but in my opinion, Sapsalge are the best.
0: 삽살개를 만나고 더욱더 한국을 사랑하게 됐다는 폴. 사랑스러운 반려견 킹슬리와 함께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가길 바랄게요.
1: 저는 삽살개 사랑해요.

0: 상담도 계속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아 분리불안이 있구나 했는데
1: 집에서 좀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 좀 보고 싶어요. 그냥 불안도만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0: 땅 불러 여기 땡 여기 이쪽으로 사랑해.
1: 스스로 다치게 하지 않고 이대로 좀만 더 건강하게 자라면 좋을 것 같아.

0: 페츠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댄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

0: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는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문학에 들어서 이런 그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0: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6.2열 요리연구가에게 배우는 한국 전통 보양식 레시피. 환절기 감기 뚝 떨어지게 하는 최고의 음식. 달달하면서 생강의 향이 솔솔 나는 천연 감기약 배숙부터. 입맛 없을 때 아침 식사 대용으로 너무 좋은 건강죽 레시피. 흑임자의 고소함이 폭발하는 건강 만점 깨죽까지. 육회 상쾌 통쾌한 요리명인 6.2열 요리연구가의 전통 한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비타민 박입니다.
2: 안녕하세요. 유빈입니다.
1: 네, 선생님. 선생님. 네. 이 배숙이 감기 증상에 좋다고 네. 이야기 들었는데요. 네. 저 집에서 짓는 천연 감기약, 네. 전통 배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2: 네네. 네.
1: 자, 그럼 재료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2: 네. 배숙이라 배만 있으면 됩니다.
1: 오.
2: 배. 요거 하나 있으면 되고요.
1: 재료가 배고요.
2: 네. 아, 거기에 네. 요상하게 요 후추, 통후추를 들어갑니다. 통후추가 들어가요.
1: 예.
2: 네.
1: 통후추 들어가고.
2: 네. 그리고 흰설탕.
1: 예.
2: 너무 다를까봐 색깔을 내기 위해서 흑설탕.
1: 네.
2: 그리고 생강이 있어야 돼요.
1: 어,
2: 생강 물을 빼요.
1: 오.
2: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수정과에다가 배를 삶아서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오, 야, 그런 느낌으로.
2: 네, 네, 그런 느낌. 네. 그리고 마지막에 네. 자수로 마무리 짓습니다.
1: 오.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이 목이 네. 아플 때 엄마가 배숙을 네. 만들어주셨던 기억이 나요.
2: 네, 그렇죠.
1: 자, 그래서 몸에 좋은 우리 배숙 만들어보도록 할까요?
2: 네,
1: 자,
2: 그렇죠.
1: 그럼 오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2: 네, 빨리 할까요?
1: 자, 그 배부터 네. 손질해야 되는데.
2: 네, 손질하면 껍질 까갖고 왔어요, 제가.
1: 아, 선생님, 근데요.
2: 네.
1: 이 배숙 네. 저희가 이제 많이 접해보지 못했는데
2: 네, 네.
1: 예전에 전통적으로 많이 먹었던 건가요?
2: 아, 글쎄, 제가 알기에는 일반 서민들은 잘 못 먹고요. 양반이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드신 것 같아요. 배 먹기도 힘든데.
1: 아, 맞아요.
2: 거기다 뭘 끓여서 집어넣어서 그냥 먹어요. 우리는 그냥 그러게. 어저거저 그냥 먹기도 바쁘잖아요.
1: 그러게, 그러게.
2: 그런데 이거는 후식으로는 진짜 좋은 거예요. 얌전한 요리면서도 몸에 좋고.
1: 아, 약간 네. 품격 있는.
2: 그렇죠. 품위가 자, 좀 있어요, 얘가요.
1: 그럼 한번. 네.
2: 해볼까요?
1: 해볼까요?
2: 네, 요 정도의 배면은 12쪽을 내면 아주 예쁜 그 모양이 나와요. 어,
1: 딱 적당한 예, 크기죠?
2: 예, 예, 그렇죠. 이렇게 잘라서.
1: 12개.
2: 네. 자, 12개.
1: 네, 12쪽으로.
2: 네, 4개 내서 네. 3쪽 내면 되겠죠?
1: 그렇죠.
2: 하나, 3개. 그죠?
1: 네.
2: 아, 쉽죠?
1: 그냥,
2: 예.
1: 선생님, 저는 네. 사실은 이 과일 중에서 배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배는.
2: 네.
1: 어, 약간 고급 과일 같은 느낌이 좀 그렇죠. 예전부터 있었어요.
2: 예, 예. 선물을 받아도 사과보다 배가 좋은데, 배가 비싸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1: 근데 오늘은 이 네. 맛도 좋고, 몸에도 네. 좀 배를 가지고, 또 건강에 좋게
2: 네, 네.
1: 약처럼 또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2: 네, 네.
1: 하니.
2: 네. 요즘 미세먼지도 안 좋고 하니까,
1: 예.
2: 이거 한 나갔다 들어오셔가지고, 딴 음료

0: 끓여서 드시지 말고 예? 요거 차게 식혀가지고 드시면은 진짜 별미예요.
1: 그러게요.
0: 예예예. 예, 예.
1: 목 아플 때 먹으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0: 아, 네. 감기 기운 있고 으실으실할 때 거기다 생강까지 들어가기 때문에요.
1: 예?
0: 아주 몸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1: 그러게요. 네. 왜 목이 아플 때 이렇게 배즙 같은 거 있잖아요. 도라지 예, 예. 배즙 같은 예, 예. 뭐, 예, 예.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0: 도라지 섞어가지고 예. 또 배즙도 만들어요. 자, 이렇게 잘라서 하면 네. 이뻐요.
1: 아니, 배 한 개에서 정말 많은 조각이 나오네요. 그렇죠?
0: 12조각입니다.
1: 네. 네. 확실히 과일이 큰 만큼.
0: 네.
1: 자, 이렇게 먹기 좋게 저희가 배를 손질해봤는데요.
0: 네.
1: 그냥 먹어도 이 맛있는 배를 네. 자, 좀 더 맛있게 배숙으로 만들 거예요. 자, 네. 이 다음 과정 한번 해볼게요.
0: 네. 생강. 생강 요거 양이 적죠. 이 생강을 많이 넣으면 써서 또 안 먹으려고 그래요.
1: 너무 많네.
0: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요.
1: 예?
0: 입에서 일단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0: 입에서,
1: 그럼요.
0: 입에서. 예, 입에서 맛있어야.
1: 선생님, 원래 네. 이 배숙에 이 생강이 들어가요?
0: 배숙에서, 예, 생강 들어가요. 네네네. 네. 수정과 끓인다고 생각하고 계피만 빼는 거예요.
1: 확실히 이 생강이 네. 이런 디저트 같은 것들 들어가도 향도 좋고 맛도
0: 그렇죠.
1: 좋더라고요.
0: 네, 이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1: 예?
0: 자, 이거 씻는 이유는?
1: 뭔가 좀 아린 맛을 조금 빼기 위해서인가요?
0: 아린 맛이 아니라 전분기가 있어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음식을 하게 되면
1: 예.
0: 이 배숙의 그 국물이
1: 예?
0: 뿌얘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전분기가 있어요. 맞아요.
0: 뿌얘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이거를 씻어서
1: 네.
0: 여기다 넣습니다.
1: 자, 그 전분기를 빼주는 거죠 지금.
0: 네네. 사실 뭐 그냥 뿌얘도 괜찮은데 네. 이 양이면
1: 깔끔하게.
0: 아 예.
1: 이거 국물 낼 때 하는
0: 네네.
1: 팩 아니에요?
0: 예,
1: 다시 팩.
0: 예. 그냥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그건 예. 조리를 건져야 되잖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1: 또 번거로움. 예.
0: 예. 이렇게 해서 여기다
1: 네.
0: 냄비에다가
1: 네?
0: 딱 집어넣고요.
1: 바로 냄비로 가나요?
0: 네. 그다음에 물 주세요.
1: 가볼게요.
0: 네. 물을 줘서 여기 1리터 정도 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거를 끓일 겁니다.
1: 자, 저희가 생강을 네. 물에 조금 담궈서
0: 네.
1: 자, 전분기를 뺐어요.
0: 네.
1: 그다음에 이런 팩에 넣어서 이제 끓여줄 건데 한 몇 분 정도 끓여주면 되나요?
0: 이거요 한 20분 끓으면 아주 맛있는 생강물이 우러나옵니다. 아,
1: 생강물을 좀 우리는 방법으로.
0: 예, 예.
1: 자 그럼 20분 동안 한번 끓여볼까요?
0: 네네. 걔는 끓으려고 그러고요. 우리
1: 네.
0: 또 딴 거 할 일이 있어요.
1: 그럴까요?
0: 네. 요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1: 예.
0: 또 후추가 또 잘 먹으면 얘도 약이에요.
1: 오 그래요?
0: 네, 그래서 후추를 여기다 박아요. 이렇게 놓으면은
1: 통후추를
0: 네 통후추를 이렇게 해서 박습니다.
1: 오 근데 깊이 안 넣으면은 다시 빠질 것 같아서 그렇죠?
0: 조금만 참아보세요.
1: 저?
0: 제가 잘할게요. 조금만 참으면은
1: 예?
0: 네 이렇게 살짝 3개 정도. 근데 아이들은 사실 이걸 빼고 먹더라고요. 애들을 주니까
1: 뭔지 모르니까
0: 예, 아우 매워. 예. 그래서 빼고 먹더라고요.
1: 그게 맛있는데 그죠?
0: 네, 그거 맛있는데 아직 몰라요 걔네들은.
1: 맞아요.
0: 그러니까 어른은 아시니까. 자 이렇게 했으면은
1: 젓가락으로 준비하셨는데요.
0: 네, 이렇게 살짝 살짝 먼저 지릅니다.
1: 아.
0: 이래도 배가 물러주면 얘네들이 튀어나와요.
1: 오.
0: 그래서 한 5mm 정도 다시 한 번씩 쏙 또 쏙 이렇게 안 보이게
1: 예?
0: 안 보이게 해도 얘가 물러주면서 얘가 싹 겉으로 나와요.
1: 나올 수 있으니.
0: 네네. 자 얘도 먼저 살짝 박아주고
1: 예?
0: 살짝 박아준 다음에 다시 뾰족한 데를 눌러서 쏙 5mm 정도
1: 네.
0: 쏙 또 쏙 이렇게 해서 오. 박은 게
1: 예.
0: 저기 있습니다. 네.
1: 자, 이렇게 선생님께서 준비를 네. 해주셨는데.
0: 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1: 자,
0: 이렇게.
1: 예, 네,
0: 아주 정갈하게. 예. 후추물 또 드네요. 네.
1: 자, 이렇게 이제 네. 배하고 후추를 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0: 네.
1: 자, 이제 다음 과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뭐, 그것도 간단합니다.
1: 예.
0: 기다려보세요.
1: 자, 아까 네. 저희가 생강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20분도
0: 네.
1: 지나서.
0: 네네. 네. 아주 잘 우러난 예.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1: 예.
0: 국물이 이렇게 우러났어요. 색깔이 있잖아요.
1: 이야, 아주 진하게 우러났어요.
0: 예쁘죠?
1: 예. 향도 너무 좋고요. 네.
0: 자,
1: 깔끔하게 또.
0: 예, 이렇게 뭐 얼마나 깔끔해요, 국물이.
1: 이렇게 하시려고 아까
0: 네.
1: 집어넣었던 거구나.
0: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1: 네, 생강을 준비했고.
0: 네. 여기다 흑사탕을 넣는데요.
1: 네.
0: 너무 하얀 거보다는 약간의 가무잡잡한 게 식욕을 또 돋구잖아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색깔에 네. 맞춰서 오늘은 흑설탕을 네. 준비했습니다.
0: 흑설탕을 넣고요.
1: 예.
0: 그다음에 밤맛은 백설탕으로
1: 네.
0: 단맛을 내는데 이걸로만 내면 여기가 시커멓게 돼요.
1: 너무 까매지니까.
0: 예. 그리고 얘로만 단맛을 내면 또 색깔이 안 이뻐요.
1: 예?
0: 그래서 전 섞어줬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1: 네.
0: 네. 됐습니다.
1: 자, 이렇게 해서.
0: 네. 자, 이렇게 해서 끓으면서
1: 네.
0: 얘를 살짝 집어넣습니다.
1: 네, 저희가
0: 쉽죠?
1: 예, 후추를 막아 놓은 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배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점이 그렇게 좋죠?
0: 이거요. 이제 감기 걸렸을 때, 네. 몸이 으슬으슬할 때나 뭐 이럴 때 좀 네. 같이 따끈하게 해서도 드셔도 되고 이거요. 따끈하게 해서 드셔도 돼요.
1: 따뜻한
0: 네. 차차로. 생강도 들어가고 예. 배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요즘같이 미세먼지도 많고 그럴 때
1: 목이 안 목이 안 좋을 때
0: 목이 안 좋을 때 목이 컬컬할 때 이렇게 한 잔씩 딱 드시면은 예. 피로회복에도 좋고 막 아유 다 좋아 다 좋아
1: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예. 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선생님 지금 네. 이제 배를 넣고 네. 한 몇 분 정도
0: 요거 되나요? 오래 끓으면은요 네. 배가 물렁물렁해져요. 물렁물렁해져갖고 또 식감이 안 좋아.
1: 그럼요.
0: 네, 그러니까 한 5분 정도만 끓이면은 색깔이 아주 예쁘게 나요. 그래갖고 차게 식혀가지고 예? 냉장고에다 두고선 탁 유리 그릇에 돌에 떠서 먹으면 진짜
1: 좋아. 아니 손님 왔을 때나
0: 네, 맞아요. 예, 맞아요.
1: 예. 가족들하고 먹을 때 네네. 이렇게 상 위에 올리면 네네. 고급스럽고
0: 고급스럽죠. 예,
1: 대접 받는 기분이
0: 예예. 정성이 들어간 것 같아서 아주 그냥 감동한다고요. 식구들이 감동해.
1: 예.
0: 요즘 흔한 음료수도 많지만은 예. 그것보다는 이렇게 몸에 좋다는 거. 정성도 좋고.
1: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저희가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선생님,
0: 네.
1: 지금 5분 정도 네. 지금 배를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 네네. 선생님 색깔이 바뀌고
0: 색깔이 좀 바뀌죠?
1: 예,
0: 맑게 변하죠.
1: 투명하게 약간 예, 투명하게. 변했어요.
0: 예, 예, 예, 변해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쏙쏙 박았는데 얘네들 튀어나온 거 봐, 이거 봐.
1: 바깥으로 좀 튀어나오고 있어요. 예, 예, 예, 아주 빠지진 않네요.
0: 이거 너무 센 불에서도 팍팍 끓으면 얘네들이 빠져요. 그러니까 오. 적당한 불에서 이렇게 끓이면은 이제 얼추 다 된 것 같아요.
1: 무엇보다 향이 너무 좋은데요.
0: 이거 봐, 전부 나오는 거 봐. 깜짝하게 바뀌었죠. 네.
1: 자, 그럼 이거를 네. 저희가 선생님께서 아까 이걸 식혀서 드신다고 네. 했잖아요.
0: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뜨거울 때 드셔도 되지만은 차게 식혀서 먹으면 더 일미예요.
1: 자, 저희가 이렇게 또 식혀놓은 배즙이 있습니다. 네네. 자, 이 배즙 갖고 한번 옮겨 담아볼게요.
0: 네네. 자.
1: 야, 뭔가.
0: 좀 있어 보여요?
1: 예. 뭔가 그. 전통 찻집에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0: 아, 맞아요. 예? 전통 찻집에 가시면 아마 꽤 주셔야 돼요.
1: 그리고 궁중요리집.
0: 예, 맞아요. 예, 예. 예. 한정식집에 맞아요. 가서 후식으로 나오는 거.
1: 아니, 배 안에도 네. 이 맛있는 생강물이 쏙 들어가지고.
0: 네. 자, 이왕이면. 네. 자,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1: 먹음직스러워요,
0: 예,
1: 선생님.
0: 예, 그쵸. 예.
1: 아니, 배 하나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있을까요?
0: 그렇죠. 이거. 얼음 탄 컵에다가 놓으면 한 사람 앞에 두 개씩 해서 6인이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한 번에.
1: 시원하게, 그렇죠?
0: 예, 시원하게. 예.
1: 고급스러운 간식으로 예, 최고일
0: 예,
1: 것 같습니다.
0: 예, 예, 그렇죠.
1: 와.
0: 광 씨 오늘 배우셨으니까.
1: 한번 만들어보려고.
0: 네네, 만들어봐서 그 같은 친구분들 오셨을 때 딱 내놓으면 예. 어? 요리 프로그램 하니까 역시 다르구나.
1: 달라졌다.
0: 예, 예. 역시. 됐어. 자, 마지막으로.
1: 마지막에 잣을 좀 네네, 뿌려볼게요. 네네. 마지막에. 해서
0: 진짜 고급스럽죠?
1: 그러게요. 네. 아, 정말 분위기 있습니다.
0: 네.
1: 자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배숙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배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배를 12등분 한 뒤 씨를 제거해 줍니다. 생강은 편 썰고 물에 담가 전분을 제거해 주세요. 다시 백에 생강을 넣어줍니다. 냄비에 생강 넣은 다시백, 물을 넣고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배에 통후추를 3개씩 깊이 박아줍니다. 이때 젓가락으로 통후추를 살살 눌러주면 빠져나오지 않게 고정할 수 있어요. 냄비에 있던 다시백을 건져내고 흑설탕, 백설탕, 배를 넣고 5분 정도 끓인 다음 식혀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배숙을 담은 뒤 잣을 뿌리면 배숙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0: 네.
1: 이 죽은 워낙 건강식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요.
0: 네.
1: 고소한 영양식, 네. 깨죽에 필요한 재료들 한번
0: 네.
1: 볼게요.
0: 네. 이번엔 깨죽은 깨죽인데
1: 네.
0: 검은깨, 흑임자로 죽을 만들겠습니다.
1: 이게 흑임자, 네, 네, 검은깨가.
0: 네네, 검은깨. 예. 검은깨에다가 불린 쌀.
1: 불린
0: 그리고
1: 쌀.
0: 물. 예. 소금 예. 한 꼬집. 이것만 있으면 진짜 영양식이에요. 건강식.
1: 영양식, 아, 진짜 건강식. 이 정도 되는데 네네. 영양식이 되는 거예요?
0: 네. 믹서기가 꼭 있어야 돼요.
3: 야 선생님. 네. 이 죽은 입맛이 없을 때 네. 아침 식사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그럼 오늘의 깨죽. 네. 깨죽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아까 네. 이 쌀을 불려주셨다고 했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불리는 건지, 선생님?
0: 아, 요거는...

0: 물은 예. 불려서 어떻게 불리냐면 마른 불림이라는 거. 씻어서 소크에다 딱 건져놓는 거.
1: 아, 약간의 물기로.
0: 네네, 그렇죠. 그래도 오. 얘가 수분을 엄청나게 먹어요. 물에 담 거는 즉시 수분을 먹어가지고.
1: 오, 네. 마른 불림으로 준비를 네, 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네. 단계는 뭔가요?
0: 네. 요거 예. 갈아서 예. 죽을 씁니다. 요것도 예. 갈아서 네. 쌀알이 다 익은 다음에 네. 갈은 흑임자를 집어넣으면 끝!
1: 오, 굉장히 간단한데요.
0: 예, 너무, 예. 너무 쉬워, 이거. 자, 예, 그러면.
1: 자, 바로 그럼 쌀부터 한번 갈아볼까요?
0: 네, 쌀부터 갈죠.
1: 자, 아니, 영양식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0: 진짜로 맛있는 거는 예. 간단해요.
1: 오, 그래요? 예, 예. 자, 한번 넣어볼게요. 마른 불림을 한. 네, 네. 이게 바로 한 공기 정도예요?
0: 아, 그렇게 될 정도. 180g 정도 되니까. 예. 네. 그런데 이것도 번거롭다 생각하시면 진짜 예. 쉬운 방법은 밥을 네. 가지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1: 아, 밥을 해도 되는 거예요?
0: 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죠. 물 좀 네. 부어야 되지 않을까요?
1: 살짝 볼까요?
0: 네. 이게 물을 많이 붓게 되면 잘 안 갈려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먹는다고 해서 예. 이게 완전히 환자죽이 아니고 예.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영양을 생각해서 먹는 거잖아요. 예예. 그래서 쌀알이 조금 있는 게 씹히는 맛이 좋지요.
1: 예.
0: 예. 그러니까 살짝.
1: 너무 부드러운 것보다.
0: 네네네. 그렇죠. 살짝.
1: 네. 살짝. 네. 그래요.
0: 됐어요.
1: 이 손 됐나요?
0: 네네네.
1: 자, 너무 부드러운 게 아니고. 네. 바로 냄비에 부어볼게요. 네.
0: 부서졌죠?
1: 예. 좀 알갱이 있게 저희가 네, 좀 갈아봤어요, 네, 네, 오늘은.
0: 근데 사실은 갈지 않고 네. 그냥 하셔도 돼요.
1: 그냥?
0: 예, 예. 쌀을 익히는 거죠, 그냥. 오,
1: 좀 알갱이 좀 크게 드시고 싶으시죠?
0: 네네. 저는 씹는 맛을 즐겨가지고.
1: 아, 저도요.
0: 그러고 나서 그거를.
1: 또 해볼게요.
0: 이제.
1: 선생님, 이번에는 네. 흑임자를 한번 갈아볼게요.
0: 네네.
1: 자, 흑임자도 물 조금 넣어야 되나요?
0: 그럼요, 물을 좀 넣어야죠.
1: 자, 이거 그대로 이거. 물로. 흑임자 향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 이 흑임자로 만든 저는 이게 강정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떡도 좋아하고.
0: 아, 떡? 예. 비싼 떡만 좋아하시네.
1: 아니, 이 흑임자가 몸에 좋은가 봐요, 선생님.
0: 예, 예, 예.
1: 자, 갈아볼게요. 예. 요것도 너무 달지 않게?
0: 아니요. 요거는 체에다 받칠 정도로 아주 곱게 갈아주세요.
1: 아주 곱게. 네. 곱게 갈아주세요.
0: 네, 곱게 갈아주세요.
1: 자. 된 것 같죠, 선생님?
0: 곱게 많이 갈아주세요.
1: 예. 네. 자, 선생님, 이제 굉장히 네. 아주 잘게 갈아졌는데요. 한번 네.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1: 체에 받쳐서 네. 걸러볼게요. 자. 오, 진짜.
0: 잠깐, 아까우니까 예. 물 조금 보소.
1: 될까요? 네. 사실 집에 있는 거 이런 거 진짜 아까워서 저희 다 이렇게 하는데. 네. 아, 고소한 향이 그냥 네. 엄청나네요, 선생님.
0: 그쵸?
1: 근데요, 아까 네. 이 쌀은 네. 알갱이도 있게 하고 하는데 네, 네. 이 깨는 왜 이렇게 또 잘게 갈고 이 체에 또 받치는 거예요?
0: 이 깨에 안에 들은 이 깨가 잘잘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곱게 갈아가지고 받치면 얘 깨도 껍데기 있는 거 아시죠?
1: 그럼요, 그럼요.
0: 예, 예. 그래서 껍데기 있는
1: 거 약간
0: 예, 예. 그게 싫어요. 좀 꺼칠고 곱질 않아요. 그래서 맞아. 이렇게 받쳐줘요.
1: 근데 진짜 이건... 이 흑임자의 고소한 향이 엄청나네요.
0: 그렇죠. 아이고 맛있겠다.
1: 요것도 나중에 드레싱 네. 이런 거 할 때
0: 그렇죠.
1: 이거 샐러드 위에 얹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0: 진짜 잘한다.
1: 그래요?
0: 예.
1: 이거 대본에도 없던 건데 정말.
0: 예예. 예. 이거 드레싱 만들 찌개 그 위에다 얹어가지고 같이 하면은 뭐 이거 흑임자 드레싱 아니야?
1: 그래요.
0: 그죠? 마요네즈 좀 섞어가지고.
1: 그러게요. 자, 자 오늘은 이 체에 맞춰서 좀 깔끔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네.
1: 자 이제 네. 준비가 다 됐어요. 네네. 불린 쌀도 있었고 네네. 갈아봤고 네. 자, 흑임자도 갈아봤습니다. 네. 이제 뭐라면 죽을 쓰는 일밖에 안 남았는데.
0: 죽습시다.
1: 예. 자 죽쓰러 가는 것도 죽쓰러 가볼까요?
0: 네네네.
1: 아니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 왜 생긴 거예요? 막
0: 글쎄 말이에요.
1: 죽 썼다 막 이런 거 네. 뭐예요?
0: 아, 글쎄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말이 있지?
1: 힘들어서 죽 썼다.
0: 예, 별로 좋지 않은 말 같아요.
1: 그러게요.
0: 글쎄 말이에요.
1: 아니 이렇게 몸에 좋은 건데.
0: 네. 요 죽은

0: 쓸 때는요, 이렇게 된 게 좋습니다. 바닥에 어. 누르니까. 특히 이거는 갈아가지고 예? 전분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탈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박 저어가면서 끝이 뾰족한 건 덜 젖이겠죠, 면적이.
1: 예?
0: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살살 저어가면서 저기 나머지 물이 있어요. 예. 제가 요거 레시피가 딱 이 물이 1리터가 들어갑니다. 쌀 요거에 흑임자 요거에 요 물을 다 넣어주면서 해야 됩니다.
2: 어, 근데 선생님 네. 이 냄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죽을 때는
0: 네.
2: 어떤 냄비가 좀
0: 아, 이 냄비는 얇은 냄비면 타니까 익지 예. 않고 타기부터 하니까
1: 예?
0: 약간 두툼한 냄비.
2: 어, 이런 냄비가
0: 네, 그렇죠. 있구나. 약간 두툼한 냄비나 예? 아니면 뭐 이렇게 웍이라도 좀 두툼한 게 있어요. 예, 맞아. 그런데도 하셔도 돼요.
2: 저희가 평소 라면 끓여 먹는 그런 냄비는 안 되고 그렇죠. 얇은 걸로 많이 끓여 먹거든요.
0: 예. 빨리 끓이려고.
2: 그러게. 자, 근데 이제 네. 계속해서 선생님 저어주고 계신데 네. 불 조절도 중요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렇게 해서 끓기 시작하면 불을 좀 중불이나 약불로 옮겨야지
1: 예.
0: 그렇지 않으면 이 쌀이 여기 들어간 쌀이 암만 갈았어도 익질 않고 생쌀이 있어요.
2: 그래서. 아, 그럼 안 되죠, 선생님. 그건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0: 네네, 그렇죠.
2: 요즘 많은 분들이 진짜로 밥 먹기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냥 네네. 후루룩 먹고 싶을 때 네. 이렇게 죽을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우리가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에는 죽이 밥을 못 먹어서 죽을 먹었는데 지금은 이 죽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가지고 영양식으로,
1: 예.
0: 간식으로, 주식으로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까룩하게 되죠? 이렇게.
2: 자,
0: 되직하게 되죠?
2: 예, 예. 농도가 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그 죽의 비결이 네네네네.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더 하면 된다고요?
0: 이렇게 해서 끓여가면서 되직해져서 이렇게 쌀알을 봐가지고요.
1: 네.
0: 안 익었으면 물을 좀 추가해가면서 이렇게 끓잖아요, 이렇게.
1: 예. 네?
0: 그렇게 하면 불을 약간 줄이고.
2: 줄이고,
0: 오, 그 다음에, 그죠?
2: 이제 보글보글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는
0: 보글보글,
2: 게.
0: 보글보글, 예.
2: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0: 이렇게 한, 아,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쌀 가지고 죽 쓰는 거는 10분 정도는 소요되는 것 같아요.
2: 어, 저희가 네. 한번 이렇게 저어가면서 죽을 네. 써볼게요. 선생님,
0: 예, 예.
2: 아까부터 저희가 예. 계속해서 이렇게 죽을 줍고 예, 예. 있는데요.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0: 예, 이렇게 다 이렇게. 진짜.
2: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의 비주얼이에요.
0: 이게 흰죽이에요.
2: 오.
0: 이거는 흰죽이에요. 흰죽.
2: 그냥 어떤 걸 올려 먹어도 맛있잖아요.
0: 네네네. 여기다 간장 조금 해서
2: 맞아요.
0: 먹어도 되고요.
2: 예. 아니, 김치랑 먹어도 맛있고.
0: 어, 맞아요. 예.
2: 정말, 정말 맛있어요. 죽을 네. 정말 부들부들하게 먹는데, 네. 오늘은 맛있는 흑임자와 함께 먹을 거예요.
0: 네네.
2: 검은깨로.
0: 네네.
2: 자, 이거 언제 넣나요?
0: 이제 쌀알이 다 퍼졌기 때문에
1: 예.
0: 지금 넣으시면 되는데
2: 아,
0: 그냥 넣으시지 말고 싹 저어가지고 수저로 네. 저어서 좀 넣어주세요.
2: 저희가 곱게 갈아놨던
0: 네, 네 그렇죠. 밑에 깔아앉아있죠? 예, 예, 그렇죠.
2: 자, 넣어볼게요.
0: 네. 까매지네.
2: 아, 근데 향이 너무 좋아서 네. 이 고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카슈미? 오이에? 11배? 아, 네. 아 진짜 좋지 않아요?
2: 그래서 왜 네. 검은깨를 이용한 네. 제품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0: 네.
2: 몸에 좋기 때문에.
0: 아이씨,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또 머리 하얘진다고 또 검은깨 많이 먹었어요, 저는요.
2: 그러게요. 그리고 어떤 네. 제 주변에 어떤 분은
0: 네.
2: 숙취에 굉장히 좋다고 숙 드시고 난 후에 네. 아무래도 이 흑임자가 몸에 굉장히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아, 소화도 잘 되겠고 영양가치도 많고
2: 네.
0: 하니까 아무래도 그 숙취에 좋겠죠?
2: 네. 근데 선생님 저희가 네. 이제 뭐 검은깨도 들어가고
0: 네.
2: 쌀도 들어갔는데
0: 네.
2: 저희가 간을 맞출 재료가 지금 안 들어갔어요.
0: 예, 네, 마지막으로 서울금 한 꼬집 정도, 그 반 정도 넣으면 되겠네요.
2: 아, 한 꼬집 정도.
0: 네. 꼬집도 꼬집 나름이에요.
2: 예.
0: 조금만 더 넣었어요.
2: 그렇죠.
0: 예.
2: 저는 제 손으로 두 꼬집 정도 넣습니다.
0: 아, 네. 생각보다 손이 참
2: 작죠.
0: 간이 아프다.
2: 예.
0: 간이 아프다. 예.
2: 자, 그래도 기호에 따라 네. 가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맛있겠다.
2: 예. 자, 검은깨 물 들어가고 나서는 얼마 정도 네. 더 익힌 다음에 먹을 수 있나요?
0: 검은깨도 볶아서 준비한 거예요.
2: 아, 예.
0: 그래서 끓기만 하면 끝.
2: 아, 끓기만 하면.
0: 예.
2: 저 하나 준비하고 있을게요.
0: 네.
2: 어, 정말 이 스튜디오에 네. 고소한 향이 쫙 퍼져서 너무 진짜 먹고 싶어요, 지금.
0: 이게 죽 중에 제일 비쌀걸요?
2: 아, 그래요?
0: 네.
2: 아니, 몸에 좋다고 봤습니다. 하니까.
0: 네.
2: 자, 옮겨볼까요?
0: 고급스러운 거예요. 아주.
2: 이야. 자, 네. 옮겨 담아볼게요. 아, 정말 진하네요, 선생님. 아, 정말 뭐 대단한 재료 없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이제 보양식이, 그렇죠?
0: 그렇죠,
2: 건강식이.
0: 예. 건강식, 보양식.
2: 야.
0: 아, 아침에 이렇게 해서 누가 끓여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2: 그러니까. 예. 이렇게 깨죽을 먹고?
0: 깨죽을 먹고.
2: 디저트로 배숙을 먹는 거예요.
0: 오케이.
2: 그날은 그냥 하루가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살짝만 갈아주세요. 그런 다음 믹서에 검은깨, 물을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검은깨 물을 체에 받친 뒤 물을 부어 곱게 내려주세요. 냄비에 넣은 간쌀을 저어가며 끓이다가 검은깨 물을 넣어 함께 끓여줍니다. 여기에 소금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깨죽을 담고 잣을 올리면 깨죽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맛이 일품인 몽글몽글 순두부부터 뜨거울 때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세상 꿀맛인 두부까지 육회상쾌 통쾌한 요리명인 유기열 요리연구가의 전통 한식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홀로 가나 너희 작은 점마다 너무 좋아 얘들아 봐
1: 말도 안 돼 점이 하나 둘 두 개나 있네 너무 멋있어
0: 나도 볼래 점이 세 개네
2: 네 개야 사각형이네
3: 다섯 개네
2: 도대체 점이 몇 개야?
3: 1, 2, 3, 4, 5 그리고 하나 더
4: 5보다 하나도 많다고?
3: 그게 뭔지 알아?
0: 준비?
4: 완료!
0: 5 더하기 1은?
3: 바로 6 나는 6이야 맛을 좀 부려볼까? 6
0: 빼기 1은?
3: 바로 5 1, 2, 3, 4, 5, 6 점 6개 나랑 똑같네
0: 그게 뭐야?
3: 이게 뭐냐면 마법 블럭 면이 6개 1부터 6 이건 주사위 바로 주사위 어딜 봐도 이건 주사위 어디에서? 알려줄게 자세 한 건 게임을 통해 규칙은 아주 간단해 자기 숫자가 나오면 변신해
0: 1 주사위에 점 하나
3: 변신해 1
1: 1 2 주사위에 점 두 개
3: 변신해 2 1 2 3
0: 주사위에 점 세 개
3: 변신해 3
2: 1 2 3 4 주사위에 점 네 개
3: 변신해 4
2: 정사각형이다

난 수차유. 게임을 시작해. 내 이름 들으면 너무 기쁠걸. 기회를 보고 내 말을 들어. 몸을 흔들다가 주사위 던져. 난 수차유. 어디든 어울려. 신나게 놀아보자. 주사위를 굴려. 새 게임. 자기 숫자가 나오면 흔들어 흔들어. 굴려 굴려. 오우.

대답을 안 하는 걸까? 타러 감고 돌아오겠음? 대체 뭘 타러 간 거야?

저런 게 있다니. 멋진데? 뭐야? 안 태워줄 거야?

돌고 싱싱 달려 신나게

아.

같고 괴물 같아.

어디 있는데?

0: 뭐니? 아, 이름이 뭔데?
1: 그만 진정해. 나야 나. 맞아.

0: 있었어? 얘 좀 봐. 얘가 바로 우리가 찾은 괴물이라고. 얼굴이 지저분한 괴물.
1: 알립니다. 북극곰이 사라졌어요.
0: 사라진 게 아니라 여기 찾은 거예요?
1: 북극곰을 집으로 보내주세요. 북극으로요.
0: 근데 거기가 어디야? 아, 식은 좀 먹긴 해. 그치, 곰마?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지구 최강 중장비 대작전!
1: 우와, 우리가 정말 우주까지 왔네!
2: 우주엔 지구에서 보기 힘든 신기한 돌이 많겠지? 뭐든 캐낼 생각을 하면 벌써 신나는데!
0: 우주본부로 가서 자세한 얘기부터 듣자!
3: 좋은 생각이야! 우후!
0: 안녕! 우리 왔어!
4: 어서와! 중장비들도 안녕!
5: 본부를 고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아까 영상통화에서 말했듯이 스타코어라는 희귀 광물을 구해오는 게 너희들의 임무야. 스타코어는 태양계 밖에 위치한 미지의 행성 SX10에 있어.
6: 스타코어를 채굴해오면 그걸 월드우주본부의 에너지 수신기에 장착할 거야. 솔라는 월드 공항에서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모아서 우주본부로 보내줄 거고,
5: 스타코어는 강력한 동력장치가 돼서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모두 흡수할 거야. 그 힘으로 우주본부를 다시 작동시키는 거지.
2: 광물 캐는 일이야 우리 같은 거대한 중장비들에겐 식은 죽 먹기지.
1: 문제는 우리가 XX10 행성에 대해 아는 게 없단 거야.
5: 그래, 맞아. 미지의 행성인 만큼 지구와는 환경이 많이 다를 수도 있어. 스타코어가 위험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더더욱 이번 임무는 슈퍼윙스와 중장비팀의 협력이 꼭 필요해.
7: 우린 뭐든 캐는 데 실패한 적이 없었어. 당연하지.
1: 우리만 믿어.
0: 중장비들이 든든한걸.
6: 맥스, 아리, 어? 너희는 여기 남아서 우리를 도와줘. 에너지 수신 장치를 미리 손봐야 하거든.

0: 그럼 준비됐지? 어서 출발해.
1: 골든 버이볼로 기껏 힘을 키워줬더니 감히 도망을 쳐? 골든 AI, 꽁지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당장 찾아줘. 어? 잠깐, 확대해봐. 슈퍼윙스잖아? 게다가 엄청 힘세 보이는 중장비들까지 데리고 있네. 어디로 가는 거지? 뭔가 수상한데. 골든 AI, 어서 추적해봐.
2: 네, 주인님.
3: 우와, 저기 좀 봐. 돌들이 둥둥 떠다녀.
0: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4: 오이라, 그냥 떠 있는 게 아니야.
0: 조심해.
4: 이대로 가다간 결국 운석에 부딪히고 말 거야.
3: 운석을 피할 수 없다면 뚫고 나가야 해. 그래, 맞아.

0: 너희 정말 멋진 한 팀이구나. 운석지대를 무사히 통과했어.
1: 계속 움직이자.
0: 거의 다 왔어.
2: 우와, 온통 얼음이네. 얼음 깨는 건 일도 아니지. 금방 끝날 수 있어.
3: 얼음이라?
2: 내가 하는 거 잘 봐. 얼음이 아닌데?
4: 채굴이 쉽지는 않겠는데.
0: 다이아몬드 같은 광석인가 봐. 저기 좀 봐.
1: 스타코어가 분명해.
2: 우와, 내가 제일 먼저 캐야지.

0: 이게 바로 스타토어구나!
1: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이 정도면 쉽게 캘 수 있겠어?
2: 겉으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 진짜 크기는 캐 봐야 알 수 있으니까.
0: 맞는 말이야. 그럼 채굴 작업을 시작해볼까? 조니, 초강력 드릴 액션!
3: 내가 단단한 지면을 갈라볼게.
1: 고마워! 단결 쉬워졌어!
4: 난 깨진 조각들을 옮길게!
1: 좋았어!
0: 휴,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4: 좋아! 이제 스타코어를 들어 올리자!
0: 우후! 우리가 해냈어!
5: 무슨 일이지?
0: 뭔가 잘못했어!
1: 회상한 액체가 우리 다 삼키려고 해! 이젠 끝났어!
4: 당황하지 마! 나한테 맡겨! 섀도우 스핀! 준비! 출발!
5: 정말 아슬아슬했어. 아직도 크레인이 덜덜 떨려.
4: 그래도 너희들 덕분에 스타코어를 무사히 캐냈어. 이제 월드우즈 본부로 돌아가기만 하면 임무 완료야. 어?
6: 가져가기 좋게 아주 잘 캐냈군. 슈퍼윙스, 또 만났네. 미안하지만 그 스타코어라는 건 내가 가져갈게. 너희 애송이들보다 나한테 어울리니까.
0: 골든보이!
4: 이건 절대 너한테 넘길 수 없어!
1: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캤는데!
6: 너희가 순순히 내놓지 않겠다면 힘으로 빼앗는 수밖에 없지! 다크 골든 로봇 변칙!
4: 뭐?
6: 골든 AI 시작하자고!
7: 네, 주인님.
6: 고작 그 정도 힘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4: 이거다!
6: 그래, 놔줄게!
4: 이대로 가다간 스타코어를 빼앗기겠어!
1: 좋은 생각이 있어! 중장비 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다크 골든 로봇을 상대하자.
8: 좋아, 이 광석은 우리가 캐낸 거야.
3: 저 녀석이 가져가는 걸 두고 볼 순 없지.
0: 오케이, 우린 스타코어를 옮기자.
1: 여긴 우리가 맡을게.
9: 중장비 팀 합체.

0: 뛰는 게!
1: 어, 어림도 없지.
2: 어? 골든보이, 넌 이제 우리가 상대해줄게.
1: 하, 성가시긴. 이거 나 받아. 버티다니 제법인데. 골든 주먹
2: 잡았다.
1: 골든 AI 뭐라도 해봐.
3: 비상 탈출을 시도하겠습니다.
1: 안돼요 안돼요 안돼.
2: 어? 사라졌네. 어떻게 된 거지?
0: 그걸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어서 월드 우주본부로 돌아가야 해.
2: 좋아, 가자.
0: 조금만 더 옆으로. 좋아, 그렇게 천천히. 됐다, 스타코어 설치를 완료했어.
4: 모두 정말 잘했어. 사령관님, 에너지 발사 준비됐어요?
5: 당연하지,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단다.
6: 준비 발사.

0: 솔라 슈퍼 윙스볼 에너지 발사! 우리가 해냈어!
1: 성공이야!
2: 누구지?
3: 저게 뭐야? 설마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0: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2: 앉으세요.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슈퍼 강아지 해피.
1: 어? 어? 신호가 왜 저러지? 대체 무슨 일이야?
2: 시간 없어. 나 빨리 가야 한다고.
3: 걱정 마세요, 여러분. 봉반장이 왔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자, 순서대로 갑시다. 이쪽 차들부터 출발. 정지, 반대편 차들 가세요.
1: 아, 이런. 이러다 늦겠는데. 더는 못 기다리겠어.
4: 아, 가도 되는 건가? 좌 출발.
3: 안 돼. 조심하세요. 이거 큰일이네.
5: 봉반장. 우리가 도와줄게.
3: 리안 해피.
5: 준비됐지, 해피? 여러분, 해피의 안내에 따라 움직여주세요.
3: 교통이 다시 잘 풀리기 시작했어. 해피, 최고야.
6: 저 로봇 강아지 꽤 쓸모 있어 보이는데?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말이야. 어? 쟨 여기 왜 있는 거야? 저 녀석 콜칫거린데.
5: 우와, 멋지게 잘 나왔는데?
6: 아하!
3: 둘 다 정말 잘했어. 나 혼자선 못했을 거야.
5: 도움이 돼서 기뻐. 그렇지, 해피?
3: 둘이 최고의 파트너구나. 그나저나 지금 싱가포르 곳곳이 혼란스러워.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5: 그럼.
1: 여기 좀 도와줘.

0: 버트가 뒤집히려고 하잖아.
1: 아, 더는 못 버티겠어.
0: 호수가 파도라니 말도 안 돼.
2: 저기 봐, 물이 엄청 세게 뿜어져 나오고 있어.
0: 내가 물 나오는 곳을 막아볼게. 물살이 너무 세서 버티기가 힘들어. 소용이 없네.
2: 해피, 그럼 우리가 해보자. 해피 풍선 모드. 어서 가, 해피.
0: 좋은 생각이야.
1: 큰일 날 뻔했네. 고마워.
0: 천만에.
2: 잘했어, 해피.
3: 공반장.
4: 안녕, 공반장. 안녕, 리엔. 안녕, 해피.
5: 늦어서 미안. 일찍 오려고 했는데 철새들이 지나가는 걸 기다려주느라 발이 묶였어.
2: 미안해.
0: 그럴 거 없어. 훌륭한 파트너들이 날 도와줬거든.
5: 잠깐! 저 풍선 좀 봐! 곧 터지겠어!
1: 도와줘!
5: 어서 가서 구해줘야 해!
2: 구중 루프 발사!
1: 잠깐만! 나 높은 곳이 정말 무서워! 내려줘!
2: 조금만 참아!
0: 움직이지 마! 안 그럼 더 흔들려!
1: 안 돼!
2: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3: 어딘가에 분수를 잠글 밸브가 분명히 있을 거야! 가자!

0: 귀엽기도 하지. 걱정하지 마. 네 안에 숨겨진 힘을 깨워주려는 거니까.
1: 됐어. 이제 분수가 멈출 거야. 물이 안 나. 어, 잠깐. 어? 해피가 어딨지? 해피! 응? 해피! 어? 어? 얘들아, 혹시 해피 못 봤어? 어? 해피가 아무데도 안 보여.
2: 어?
1: 해피! 걱정했잖아, 해피. 어? 모두 어서 피해!
0: 이 녀석 이름은 퓨리야. 내 비밀 무기로 다시 태어났다고.
1: 안 돼.
0: 준비됐지, 퓨리? 연습한 대로 해봐. 네 숨겨진 능력을 뽐내는 거야.
1: 모성캔 발사!

0: 이 상태로는 오래 못 버텨!
1: 후트를 되찾고 싶다면 먼저 퓨리와 싸워 이겨야 할 거야.

0: 거기 방법을 생각해봐.
1: 섀도우 스피드! 잡았다! 해피! 돌아왔구나!
0: 야호!
2: 좋았어!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3: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
2: 거기! 해피의 구조기능 버튼을 눌러!
1: 어? 해피! 부탁해!
3: 이제 살았다! 고마워, 얘들아!
0: 야, 정말 대단했어, 해피!
1: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뿐이야!
4: 귀찮게 됐네! 오늘은 내가 봐준다!
1: 리인과 해피인 슈퍼잉스 명예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아, 충분해. 맥스, 어? 준비됐어?
5: 그럼 물론이지.

0: 스냅, 도와줘서 고마워.
1: 별 말씀을. 싱가포르의 멋진 풍경도 찍고 아주 즐거웠어. 알았어, 네 사진도 찍어줄게.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띄엄띄엄 어디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번지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달리기 잘하는데 엄청 빨리 달릴 수 있게 됐어. 난 노래를 잘하는데 소리로 괴물을 날려보냈고. 우리 초능력은 우리가 잘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1: 듣고 보니 그러네.
0: 게다가 항상 초능력은 괴물이 나오면 나오더라고.
2: 헐, 그것도 맞아. 가만있어봐. 잘하는 게 초능력이 된다면 난 초천재가 되려나?
3: 맞네. 난 곱하는 걸 제일 잘하는데.
4: 이게 뭐야?
5: 코를 빨아.
6: 난 그럼 역시 천둥네? 나도 이제 초능력을 깨울 때가 됐지.
1: 좋아, 내 초능력은 내가 직접 깨워주겠어. 괴물아, 나와라! 이 천둥맨이 무찌려주마!
7: 무찌려주마!
1: 아, 빨리 나오라고! 괴물이 나와야 친구들도 구하고 내 초능력도 나오는 건데. 아, 들리냐고! 나와, 이 못된 괴물아! 헐. 진짜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어.
8: 아니,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 꼬마야? 혹시 졸기라도 한 거냐?
1: 나와라! 불성음이 안 반짝이는 거야.
8: 이 가시면 블랙게마왕님이 너의 쓸모없는 보석을 친히 모셔가지마.
1: 오지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저리 가. 가버리라고.
9: 천둥아!
0: 천둥아!
10: 천둥아!
0: 어떡해! 저 괴물이야!
11: 빨리! 도망쳐!
12: 미안해!
0: 조심하라고!
12: 빨리 피해!
11: 빨리 피해!
9: 저기 죽어! 이쪽으로!
8: 아, 이 몸에 있기는 어딜 가나 그치지가 않나!
13: 한번 계세요, 선생님!
9: 아이들에게서 떨어져!
8: 아, 소문으로만 듣던 번개맨이로군. 장비야!
9: 셋!

아니군. 제법이야. 여간 절대 감당 못할 거야.

0: 끝내주지. 잘 가라, 건조만.
1: 엄청난 힘이야. 친구들의 힘을 모아 번개 충전. 그만해라. 번개 파워.
2: 번개맨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1: 휴, 괴물이 너무 강력해서 하마터면 질 뻔했지 뭐야.
2: 그래도 이겨서 정말 다행이에요.
1: 맞아, 이게 다 친구들이 서로 힘을 모아 도와줬기 때문이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자, 그럼 또 보자.
3: 안녕.
4: 이 방어막 덕분에 우리가 안 다쳤어.
2: 맞아, 진짜 너무 멋있더라. 방어
4: 막 못 당하겠어.
2: 우와, 대단해. 아, 부럽다. 어떻게 했어?
4: 이렇게?
5: 나도 영웅이 되고 싶다.
6: 이제야 보게 되는군, 땅땅벨 대장장이. 전
7: 처음 뵙겠습니다, 번개 대장. 땅땅.
6: 그래, 번개맨과 힘을 합쳐 아이들을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더군.
7: 당연히 도와야죠.
6: 아주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다, 기쁘군. 자, 그럼 번개맨,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하라.
1: 네. 빛나 친구뿐만 아니라 우주 친구, 도영 친구까지 초능력을 쓰게 됐습니다.
6: 이제 두 명의 아이들만이 남았군.
7: 맞아요. 정준 친구랑 강희 친구요.
6: 번개 보석검이 힘을 되찾을 날도 머지않았군. 하지만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네. 나가왕의 계략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야.
1: 물론입니다.
6: 앞으로 아이들이 초능력을 제대로 다루려면 분명 둘의 도움이 꼭 필요할 거야.
1: 네, 알겠습니다.
2: 얘들아, 초스피드로 내가 해결할게.
4: 내가 도와줄게. 방어마!
8: 어, 나한테 맡겨. 저리.
1: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7: 괴물이라도 왔다 갔나 봐요. 땅땅.
2: 그게 아니라 갑자기 벌이 들어와서 애들이 우리 지켜주려다 그렇게 됐어요.
7: 윙 날아다니는 벌?
2: 네.
9: 초능력 쓰다가 과랑 부딪힌 거예요.
7: 어떡하죠? 애들이 초능력 쓰는데 힘 조절 못하고 있어요.
1: 알아서 잘 쓸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네요.
7: 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1: 친구들에게 수업을 해야겠어요.

0: 자, 친구들. 오늘은 좋은 선생님과 이 한번개 선생님이 영웅 수업을 할 거예요. 여기 예쁜 꽃이 보이죠?
1: 네!
0: 이 꽃 친구의 이름은 희망이에요. 희망이는 이틀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대요. 영웅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빨리 희망이한테 물을 줘야죠.
0: 그렇죠. 그러면 물을 얼마나 주는 게 좋을까요?
2: 무조건 많이요. 몸이 엄청 마르니까요.
0: 그럼 이걸 가지고 이만큼 주면 될까요?
3: 저건 너무 많지 않아?
4: 맞아. 희망이 그게 필요할지도 몰라.
2: 맞아. 식물한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을 수도 있다고.
3: 맞아.
0: 그럼 이 양동이보다는 이 물 뿌리기로 물을 주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여기서 희망이를 구해줄 영웅 여기 있나요?
5: 저요.
6: 그럼 우주가 도와줄래?
5: 네.
0: 자.
5: 어때 희망아?
6: 우와, 너무 시원해. 딱 내가 원하는 만큼이야. 구해줘서 고마워.
0: 잘했어요, 우주 친구. 자, 친구들. 오늘 수업에서 뭘 배운 것 같아요?
2: 희망이한테 물을 줄 때는 적당히 줘야 돼요.
1: 맞아.
0: 그렇죠. 힘을 가진 영웅이라면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떻게 도울지 먼저 생각해보고 힘을 적절히 사용해야 해요. 모두들 잘 알았죠?
1: 예술, 칫솔, 도레미, 파솔!
7: 난 언제쯤 초능력이 생기는 걸까?
8: 전동맨, 걱정 마. 언젠가는 생길 거야.
9: 최가, 응? 너 방금 내 속마음을 읽은 거야?
8: 어? 난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어. 아까 괴물이랑 싸울 때 생겨버렸나 봐.
10: 왜 죽여버리가 필요해? 공격해주지 번개맨.
2: 번개맨 어느 정도 피해요?
9: 뭐? 너까지 초능력이 생겨버렸다고?
5: 뭐?
11: 강희도 초능력이 생겼다고?
5: 축하해!
0: 축하해, 강희야.
9: 그럼 나만 초능력이 없는 거야? 진짜 속상하단 말이에요.
0: 진짜 초능력은 이미 네 안에 있어.
12: 따가용은 천둥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지요.
9: 번개부속 팔찌를 저 팔찌랑 바꾸면
12: 초능력

0: 돌아라! 이용사의 회오리 바람.
1: 천지, 훈민정음을 어서 내놔!
2: 대공불이!
1: 쇼! 으차!
3: 제가 받았어요!
4: 한글 용사 2. 바람처럼 하늘을 둥둥 날아다니고 태극봉으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날 방해하지.
5: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이 한글을 파괴해도 나를 괴롭힐 수 있을까? 미음, 어, 미음, 멈, 시읒, 우, 추, 기근, 아, 다, 멈추다.
5: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4: 이 용사, 이제 넌 끝이야.
6: 아, 또 한글이 파괴되었어. 아야 용사, 어서 출동해서 파괴된 글자를 찾으세요.
7: 네, 대왕별님.
8: 이용사, 왜 그래?
9: 힘이 빠지고 있어. 뭐라고?
6: 이럴 수가. 가만히. 이용사의 힘이 빠진다는 건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바로 비읍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0: 네? 이용사님이 쓰러졌다고요?
10: 천지가 바람 글자를 파괴해서 그래.
0: 바람 글자가 파괴됐는데 왜 이용사님이 쓰러져요?
11: 이용사의 힘은 바람에서 나오거든.
0: 네?
11: 아주 옛날 우리 용사들은 각자 한글 세계에서 수련했지.
10: 그때 우린 한글만 쓸 수 있었고 다른 힘이 없었어.
9: 한글을 지키기 위해 더 큰 힘을 갖고 싶어.
11: 그런데 어디선가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온 거야.
9: 어? 이건 어디서 부는 바람이지?
11: 이용사가 도착한 곳은 바람의 힘으로 가득한 바람 계곡이었어.
9: 어? 저건 바람개비야? 어? 저건 무슨 글자지? 어? 비읍, 아, 바. 릴, 아, 미음. 람. 바람이야! 오! 오! 오! 오! 야! 바람의 기운이 온몸을 타고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져. 오! 야호! 젖!
11: 바람의 힘을 얻게 된 이용사는 바람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고
7: 태극봉 회오리!
10: 열심히 수련해 태극봉 회오리도 쏠 수 있게 되었어.
0: 우와, 이용사님의 힘은 바람에서 나오는 거구나.
11: 그런데 천지가 바람 글자를 파괴해서 바람개비가 멈춘 것 같아.
0: 그럼 어떡해요?

0: 날개비를 다시 돌려요.
1: 그래, 어서 서두르자.
2: 네!
3: 자음!
2: 모음!
3: 변신!
0: 이게 파란개곡의 파란개비?
2: 진짜 크다.
4: 역시 파란개비가 멈춰있어.
1: 어서 돌려야 해.
5: 하! 파란개비를 다시 돌리게 둘 순 없지.
6: 천지
5: 고장. 파란개비가 고장나다.
4: 안 돼!
1: 하용사, 우리 힘을 모으자.
4: 알았어. 안 돼! 용사!
5: 간지군! 아! 너의 둘의 힘만 날 이길 수 없다.
0: 우리가 자음 모음 마법질을 펼쳐서 파란개비를 돌려보자.
2: 좋아.
7: 하, 그렇게는 안 되지. 이 망치 카드로 파란개비를 부숴주마. 야, 망치!
4: 바람개비를 다시 돌리려면 잠깐이라도 천지를 멈추게 만들어야 해.
1: 멈춰? 아, 아용사, 우리 예전에 연습했던 거 기억나?
4: 아, 어서 해보자.
1: 좋아.

0: 정치 충전!
1: 공격이 풀리기 전에 마법진을 펼쳐야 해.
0: 자마, 모마, 마법진을 부탁해!
2: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디귿, 오, 릴, 돌!
1: 디귿, 아, 다!
0: 돌!
1: 다!
0: 바람개비가
1: 돌다!
3: 바람이 다시 불고 있어! 우와!
4: 바람의 힘이 다시 돌아왔군요, 이 용사.
5: 네, 태양별님. 각오해라, 천지!
1: 우와, 천지!
6: 바람개비 정도야. 다시 부수면 그만.
0: 과연 그렇게 될까?
7: 이 용사 아니!
4: 이 용사, 두고 보자.
3: 이 용사님, 이제 괜찮아요?
0: 그럼, 아주 아주 힘이 넘치는걸? 그럼 어서 글자를 찾자. 헛! 나와라, 한글! 나머진 내가 쓸게. 헛! 쇼업! 뿅망치로 아! 한 번 더! 뿅망치로 아!
1: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비읍이 아를 만나 파! 리을이 아와 미음을 만나 람!

0: 바람의 힘이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1: 다 아용사와 야용사 그리고 자음이랑 모음이 덕분이야. 고마워 모두.
2: 정말 괜찮은 거죠?
1: 그럼 이번에 바람의 힘이 더 세진 것 같아.
3: 맞아. 초강력 회오리를 쓰는 건 처음 봤어.
1: 더 강력해진 힘으로 바람처럼 출동의 한글을 지킬 거니까 다들 기대해.
4: 오, 기대할게.
5: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6: 바람!
5: 바람!

0: 꽃가루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알레르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9년 사이에 무려 100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요.
1: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꽃가루 대처법을 알아봅시다.
0: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메뉴에서 해마 날씨, 생활기상정보, 생활기상지수 순서로 들어가면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 안경, 모자를 착용합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 옷에 묻어있을 꽃가루를 털어주세요. 외출복은 갈아입고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꽃가루가 심한 날은 환기를 자제하고 공기정화기를 사용하세요.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리면 더 편하게 꽃가루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1: 우리의 면역력을 위협하는 꽃가루, 철벽 방어하세요.

0: 형아, 형아, 있잖아. 친구들이 나보고 세계사 박사래.
1: 너도? 나도!
0: 이게 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게임 덕분이야.
1: 그럼 오늘도 빨리 게임할까?
0: 해보자! 어? 명예혁명?
1: 어? 명예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나?
0: 내 명예를 지키겠다, 뭐 이런 건가?
1: 글쎄,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 빨리 한번 해보자.
2: 우와! 우리에겐 메리 공주님이 있지 않소?
3: 메리 공주님?
0: 시간을 달리는 영국의 명예혁명 이야기. 1688년

0: 또 왔네?
1: 왜 자꾸 오게 되지? 이게 참.
2: 안녕하세요.
1: 안녕 연길수만.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오호, 시작한다.
2: 저희가 게임을 해서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시죠?
1: 알지.
3: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4: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2: 제가 던져볼게요. 이야!
5: 우와! 12칸!
1: 이야!
0: 우와! 너무
1: 이야, 신기하다. 진짜 많이 갔는데? 어?
0: 우와! 우와! 벌써 반 갔네?
3: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우따꿍!
6: 아유, 그렇게 좋으세요?
3: 세계 3대 혁명은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시민혁명, 그리고 제일 먼저 일어났던 영국의 명예혁명인데요. 왜 명예혁명이라고 할까요?
7: 어? 그러게? 왜 명예혁명일까요?
1: 우선 명예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
8: 나 무시한 주동자들 어디 갔어?
3: 1649년 마음대로 정치를 하던 찰스 1세 때문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고 이때 찰스 1세가 목이 잘리는 처형을 당했었지. 그러다 독재를 일삼던 크로멜이 죽고 찰스 2세가 왕이 되는 왕정 복구가 일어났는데 찰스 2세의 동생 제임스 2세가 왕이 될 때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의회가 둘로 갈라졌었지. 결국 제임스 2세가 왕이 됐는데
8: 의회가 이제 나를 계속 가만두지 않겠지. 그렇다면 왕실에서 일할 사람들은 나를 든든하게 지원해줄 가톨릭 신자로 팍팍 뽑아야겠어. 어때?
9: 태아, 전 왕이신 찰스 2세 때 만든 법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의회의 반발이 좀 클 듯합니다.
8: 의회가 뭐? 나 왕이야. 왕인데 법이 무슨 상관이야? 어?
3: 제임스 2세는 아니,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며 가톨릭 신자들을 관리에 등용하려고 했어. 그러자 영국 국교의 주교들이 반대를 했고
8: 빨리 끌고 와! 나를 왜 끌고 가는 것인가?
2: 태양께 제대로...
3: 제임스 2세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잡아갔지.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난리가 났던 거야.
8: 이래서 가톨릭 신자를 왕이 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토리당! 말 좀 해보시오!
10: 우리도 이럴 줄은 몰랐죠. 그나마 연세가 많으니 좀 참읍시다.
3: 결국 모두들 참기로 했지. 그런데 그만! 제임스 2세가 왕자를 낳은 거야.
1: 울따꿍.
6: 아유, 그렇게 좋으세요?
3: 제임스 2세는 무척 기뻐했지만 의회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8: 왕자라니!
11: 가만! 왕자가 가톨릭 신자가 되면 다음 왕이 또 가톨릭?
3: 그랬지. 제임스 2세가 아들을 가톨릭 신자로 키울까봐 모두가 걱정을 했던 거야. 한편 제임스

0: 2세는
1: 강력한 왕권을 물려줘야 우리 아들이 의회에 휘둘리지 않겠지.
2: 그럼요.
1: 그래, 군대 책임자는 다 가톨릭 신자로 뽑아야겠어.
0: 그리고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군대 책임자들을 가톨릭 신자로 뽑았어. 그러자 제임스 2세를 지지하던 토리당 의원들까지 돌아서게 됐지.
3: 이제 어떻게 할 거요? 왕자도 가톨릭, 군대 책임자도 가톨릭,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다 죽었어요.
4: 잠깐! 우리에겐 메리 공주님이 있지 않소?
5: 메리 공주님?
6: 그럼 남편인 윌리엄 공작도 우리 스튜어트 왕가의 혈통을 받은 신교 신자니 공동왕으로 하는 건 어떻겠어?
4: 좋은 생각이에요! 군사도 있고 네덜란드와 우리 영국이 합칠 수도 있겠어요!
0: 결국 서로 견제하던 토리당과 휘그당은 힘을 합치기로 했고 네덜란드의 윌리엄 공작과 메리 2세를 찾아갔지.
7: 아버지가 걱정이긴 하지만 이렇게 의회가 원하니 공동왕이 돼야겠어요.
8: 감사합니다.
9: 우리가 군함을 이끌고 갈 테니 의회에서도 군사를 일으켜주시오.
0: 이렇게 의회와 약속을 한 윌리엄 공작과 메리 공주는 네덜란드의 군함을 이끌고 런던으로 진격했고 이 소식을 들은 제임스 2세는 크게 분노했어.
1: 뭐? 메리가? 이래? 딸이 아버지를 배신해? 우리도 군사 보내.
0: 화가 난 제임스 2세도 군사를 보내 대항했지만
10: 저희도 돕겠습니다.
0: 일부 사령관과 군사들이 윌리엄 3세에게 투항을 했고
1: 자식들 다 키워놔봐야 소용없다더니 나를 배반해!
0: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제임스 2세는 왕자와 왕비를 프랑스로 먼저 도피시키고 탈출을 도모하지.
1: 먼저 가 있으시오. 나도 곧 따라가겠소.
3: 그런데!
7: 네? 아버지가 도망가다 잡히셨다고요?
9: 그렇소. 하지만 다시 도망가시게 둘 거요.
0: 이렇게 윌리엄 공작은 일부러 제임스 2세가 도망치도록 묵인했고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망명을 했어.
4: 자자자, 왕이 도망갔으니 왕위를 포기한 걸로 간주를 하고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를 공동왕으로 추대합시다. 아, 네.
0: 의회는 공식적으로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를 공동왕으로 인정을 했고 달리 왕을 처형하지 않고 명예롭게 혁명을 이뤘다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하지.
11: 아, 정답!
12: 영국의 명예혁명을 왜 명예혁명이라고 할까요?
11: 왕을 처형하지 않고 명예롭게 혁명을 이뤄서.
12: 네, 정답입니다. 네, 왕의 처형이 없어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로운 혁명,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앞서 일어났던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을 합쳐서 영국의 시민혁명이라고 하죠. 아~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다음 문제를 풀려면 추사위를 던져주세요.
11: 이번엔 제가.
1: 잘해.
12: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13: 월폴갱, 앞으로 당신이 책임지세요.
12: 명예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에는 새로운 법이 생기게 되고 이 법을 통해 의회가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조지 1세 때 확립이 되는 영국의 정치체제는 무엇일까요?
11: 정치체제요?
1: 뭐, 왕정 같은 거요?
14: 오, 맞아, 맞아, 맞아.
0: 일단, 그, 명예혁명이 일어나면서 의회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15: 왕이 돼서 땀만 먹을 수도 있으니 권리청원 때 약속했던 것을 법으로 다시 한번 정하고 갑시다.
9: 옳소! 왕이 법을 만들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걸로는 부족하오.

0: 법도 왕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해요.
1: 바로 청교도 혁명 전에 찰스 1세와 약속했던 권리청원을 더 강화하는 권리장전을 만들어 왕에게 올리는데, 만들어진 법을 없애거나 세금을 거둘 때, 군대를 모을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해서 입헌군주제의 토대를 만들어, 이 권리장전은 대헌장, 권리청원과 함께 영국의 의회혁명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법이지. 그리고 의회에서는 법 하나를 더 만드는데,
2: 프랑스로 망명간 제임스 2세가 호시탐탐 왕위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3: 맞아요. 제임스 2세가 꿈도 꾸지 못하게 가톨릭 신자는 왕이 될 수 없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1: 가톨릭 신자는 영국의 왕이 될 수 없는 법을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없었던 앤 여왕이 죽은 뒤 조건에 맞는 왕을 찾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아주아주 먼 친척이었던 하노버 공국의 제후 조지 1세가 왕이 되어버렸지. 하지만 영어를 할 줄 몰랐던 조지 1세가 갑자기 영국 왕이 되자 문제가 있었는데,
4: 배야, 지금 식민지의 조세권을 의회에서 정하였는데 세금을
2: 받았다. 내 집 뭐라고 떠드는 거야? 난 영어를 못하는데.
1: 하노버 공국은 독일어를 썼기 때문에 조지 1세는 신하들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
5: 오케이.
1: 거기다 영국의 정치 상황을 잘 몰랐고 하노버의 제후 역할을 하는 것을 더 좋아했던 조지 1세는 결단을 내리지.
5: 정치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6: 아니, 저
5: 월폴갱, 앞으로 당신이 책임지세요.
1: 그랬어. 조지 1세는 왕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의회의 대표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지. 이때 휘그당의 지도자였던 월폴이 정치를 맡아하면서 최초의 수상이 됐고,
2: 왕이면 됐지 꼭 정치하라는 법이 있나? 오, 지금이 딱 좋아.
1: 이때부터 영국에서는 입헌군주제가 확립이 됐던 거야.
2: 오케이.
7: 아, 정답!
8: 하노버의 선제후였던 조지 1세가 영국의 왕이 되면서 확립되는 정치체제는
7: 입헌군주제!
8: 네, 정답입니다. 영국은 명예혁명 때 만들어진 권리장전으로 왕보다 의회의 권력이 더 막강해졌죠. 거기다 영국의 정치 상황을 잘 몰랐던 조지 1세 때부터 왕은 군림화돼 통치는 하지 않는다는 입헌군주제의 원칙이 확립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7: 아,
8: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9: 예! 문 열렸다.
10: 열렸어. 갈게. 니들 건강해라.
11: 안녕하세요.
8: 네, 오늘 어땠나요?
7: 재밌었어요.
8: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7: 와, 진짜 오늘도 진짜 재밌었다.
11: 맞아.
9: 영기라, 승환아, 피자 왔다.
7: 피자 내가 먹어. 같이 가. 같이 가, 호아. 같이 가.

0: 형아, 빨리 앉아.
1: 아니, 앉고 있잖아.
0: 아, 오늘은 뭐 하지?
1: 아니, 원장님 어떡해. 잠깐.
0: 왜? 백년 전쟁?
2: 백년?
1: 무슨 전쟁을 100년씩이나 하지?
0: 그러게. 빨리 알아보자.
1: 어, 빨리.
0: 가자! 프랑스로! 시간을 달리는 100년 전쟁 이야기. 1337년.
3: 안 되겠어. 일단 휴전하고 빨리 군사들 다시 훈련시켜!
4: 아, 예.
3: 왜 빨리 안 하려고!

0: 여기가 어디지?
1: 오, 애들도 있잖아.
2: 응?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기리고요.
3: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4: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시간?
2: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0: 어? 그래?
4: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5: 네, 도전!
4: 그럼 추사위를 던져주세요.
2: 제가 먼저 할게요. 자, 자.
0: 우와! 11칸!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이거 신기하다. 괜찮다.
2: 이야. 많이 갔다.
4: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6: 우리도 영국의 돈줄. 몰수해!
4: 1337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일어난 전쟁은 프랑스 왕이 영국 왕으로부터 어떤 땅을 몰수하면서 벌어질까요?
0: 몰수? 그게 뭐예요?
7: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줬다가 뺏는 거야.
8: 그럼 프랑스 왕이 영국 왕한테 땅을 줬었어요?
2: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때 영국의 왕이 영국에서는 왕이었지만 프랑스에서는 아키텐 지방을 소유한 영주였기 때문에 프랑스 왕의 신하이기도 했어. 그러다 1328년 프랑스의 왕이었던 샤를 4세가 아들 없이 죽자 영국의 에드워드 3세는
7: 뭐? 우리 외삼촌이 돌아가셨다고? 그럼 혈육 중에 가장 가까운 내가 프랑스의 왕도 되겠구만.
2: 그랬어. 에드워드 3세의 엄마가 죽은 샤를 4세의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샤를 4세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었지.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0: 가만 보자. 가장 가까운 혈육이 영국왕 에드워드 3세잖소.
8: 응? 어? 그럼 영국의 왕이 우리 프랑스의 왕이 되는 거 아니오?
9: 감히 영국 왕 따위가 프랑스의 왕이 된다니.
0: 이걸 막아야 합니다. 뭐 좋은 방법을 없겠어.
8: 어? 뭐? 우리 재료기는 그게 있지 않소?
0: 뭐?
8: 여자는 왕위를...
0: 아! 살리카법! 오!
2: 그랬지. 프랑스 귀족들은 영국인을 왕으로 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가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는 아주 오래된 살리카법을 들고 나와 반대를 했던 거지. 그리고는 샤를 4세의 아버지의 형제의 아들인 필리프 6세를 왕위에 앉혔어.
10: 이제 내가 프랑스의 왕이다.
2: 그 소식을 들은 에드워드 3세는
0: 딸의 아들이 안 된다고. 아, 프랑스 놈들. 아, 내 왕위 확 쳐들어갈까?
7: 배야, 참으시는 게
0: 참는 게 좋겠지. 그래도 그냥 참을 순 없어. 너무 분해. 아! 플랑드르 지역으로 양털 수출하지 마!
2: 당시 영국은 유럽에서 양털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였는데 영국이 플랑드르의 양털 수출을 금지해서 프랑스 경제에 타격을 줬어. 그러자!
6: 뭐? 플랑드르의 양털 수출을 금지해? 이거 우리 프랑스의 돈줄을 끊어서 괴롭히겠다는 거 아니야? 이대로 당할 수

0: 만한 없지. 우리도 영국의 돈줄 아키텐을 몰수해.
1: 예. 네.
2: 뭐? 아키텐을 몰수해?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 얼만데? 그랬어. 이번에는 프랑스가 영국 왕 소유의 아키텐을 몰수하겠다고 한 거야. 아키텐은 포도주를 많이 팔아서 영국에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지역이었지.
3: 에이, 더 이상 못 참아. 내 왕위도 훔쳐가고 땅도 빼앗아.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전쟁이라고 해.
2: 결국 화가 난 에드워드 3세가 선전포고를 했고.
0: 뭐? 뭐를 하겠다고?
4: 전쟁.
0: 영국이 우리 대 프랑스 왕국이랑 전쟁을. 자, 아니 작고 가난한 나라 주제에 전쟁을? 아이고야. 야,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야 무섭다. 야, 야, 오라 그래. 아 다 오라 그래.
2: 그랬어. 당시 프랑스는 영국보다 인구와 군사가 훨씬 많았고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영국의 선전포고를 우습게 생각했지. 하지만 1337년 영국은 프랑스로 쳐들어가기로 했고
3: 빼앗긴 나의 왕위와 아키텐을 찾아오자! 가자! 프랑스로!
2: 이렇게 왕위 계승 문제로 시작된 두 나라의 갈등은 프랑스 왕이 아키텐을 몰수하면서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야.
0: 아, 정답!
5: 1337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때 프랑스 왕이 몰수했던 땅은
0: 아키텐!
5: 네, 정답입니다. 아키텐 지역의 보르도는 포도주가 잘 팔려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아키텐 지역은 영국과 프랑스 모두가 탐을 내는 곳이었죠.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6: 움직인다.
0: 야, 신기하다.
5: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7: 이번엔 제가.
0: 화이팅!
5: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아이고, 왜야. 아니, 군사도 별로 없는 가난한 애들이 감히 우리 프랑스 땅으로 쳐들어왔다고?
5: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와 영토 문제가 발단이 되어 116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요?
7: 116년이요?
0: 그래, 아주 징글징글하게 싸웠지 그냥.
7: 일단 작고 가난한 영국이 그 프랑스로 쳐들어왔거든.
2: 그러니 프랑스에서는 얼마나 하찮게 보였겠어.
0: 아이고 왜야. 아니 군사도 별로 없는 가난한 애들이 감히 우리 프랑스 땅으로 쳐들어왔다고?
1: 예.
0: 가서 아주 혼쭐을 내주라고 그래.
1: 예. 네.
2: 하지만 최강 프랑스 해군은 슬로이스 항구에서 영국 해군한테 크게 패하고 말아.
0: 뭐? 우리가 졌다고?
7: 네.
0: 아, 자존심 상하게 진짜. 안 되겠어. 일단 휴전하고 빨리 군사들 다시 훈련시켜.
1: 예.
2: 결국 두 나라는 1346년 크레시에서 다시 맞닥뜨렸는데 수적으로나 무기로나 프랑스가 훨씬 우위에 있었어.
0: 돌격차!
2: 프랑스는 영국보다 10배나 많은 기사가 있었지. 그런데
0: 쏴라!
2: 영국이 발차! 새로운 무기인 대포와 긴 활인 장궁을 선보였던 거야. 영국의 강력한 장궁 공격에 프랑스의 기사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지. 프랑스에도 석궁이 있었지만 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결국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만만하게 봤던 영국군에게 크게 패했어. 그러다 1348년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퍼져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는데 이때 전쟁을 치르던 군사들도 많이 죽으면서

0: 잠시 휴전을 하게 됐어. 몇 년 뒤.
1: 아바마마, 이제 다시 전쟁을 하는 건 어떨까요?
2: 그래, 이번엔 더 많은 영토를 가져오느라.
0: 영국의 왕세자가 다시 전쟁을 일으켰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전쟁과 휴전을 반복하던 중.
3: 저 배신자들을 잡아라! 폐하께 더 이상 국정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동생인 오를레 왕국이 나라를 다스려야지.
4: 그 무슨 소리요? 우리 똑똑하신 부르고뉴 공께서 국정을 맡으셔야지.
0: 프랑스에서는 정신병을 앓고 있던 왕 때문에 귀족들끼리 내전이 일어났어. 이 상황을 틈타.
5: 그래 그래 잘 싸우고 있어. 지금이 기회다. 전쟁 준비해.
0: 영국의 헨리 5세가 전쟁을 다시 일으켰고 수도인 파리까지 영국이 장악해버렸지. 하지만 1429년 프랑스에서는
6: 나가서 싸웁시다! 신은 우리 프랑스의 편입니다!
0: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잔다르크가 등장해서 기적처럼 전세를 역전시켰고 파리를 되찾았어. 그리고 1453년 아키텐의 보르도에서 프랑스가 마지막으로 승리하면서 116년간의 전쟁이 끝났는데, 이 전쟁을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거야.
7: 아, 정답!
8: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와 영토 문제가 발단이 되어 116년간 벌어졌던 전쟁은
7: 100년 전쟁!
8: 네, 정답입니다. 예! 이 100년 전쟁이 끝나고 영국은 프랑스에 있던 거의 모든 영토를 잃게 됩니다. 한편 프랑스는 기나긴 전쟁으로 인해 귀족들의 세력이 약해지고 왕권이 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9: 어, 이 사람들아, 저기 문 열렸어!
8: 네, 오늘 어땠나요?
10: 재밌었어요.
11: 진짜 재밌었어요.
8: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쇼 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12: 애들아, 떡볶이 먹자. 얼른 내려와.
13: 떡볶이 내가 좀 먹을. 아이, 같이 가. 아, 이럴 때만 빨라. 같이.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우리 태양은 너무 밝아서 개기일식이 발생해서 태양을 완전히 다 가리지 않는 한은 맨눈으로 쳐다볼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1: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0: 알래스카에서는 학생들이 대기에 미치는 태양의 영향을 측정하는 걸 살펴봅니다.
2: 현장에 있을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곤 하죠. 다들 짜증스러워해요.
3: It's in backwards.
0: 지금부터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천체인 태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 탐사 이야기의 진행자 에밀리 캘런드렐리입니다. 지난 수십

0: 풍을 유발하는 원인을 알아낼 방법이 있을지를 꾸준히 고민해왔습니다. 그런데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역사를 새로 쓸 수도 있습니다. 태양으로 가는 첫 임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죠. 태양학자들한테 태양은 줄곧 미지의 존재로 남아있었죠. 광구라고 불리는 태양의 빛나는 표면은 온도가 무려 섭씨 5000도에 달합니다. 그런데 태양 대기의 바깥층을 가리키는 코로나는 광구보다도 100배나 더 뜨겁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알아내는 것도 나사가 태양의 코로나까지 갈 탐사선을 만드는 이유 중 하나죠. 우리는 나사의 고더드 우주비행센터에서 이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과학자 중 한 명이자 끊임없이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태양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임무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세요?
1: 이번에 나사가 발사한 태양 탐사선에 부여한 임무는 가능한 한 태양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라는 거예요. 파괴되거나 녹지 않는 한도 내에서 태양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의문들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도출하려는 게 목표죠. 왜 태양의 코로나는 광구보다 훨씬 뜨거운 걸까요? 과연 어떤 에너지가 태양풍을 더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걸까요?
0: 불규칙하게 한 번씩 폭발하는 태양풍에 대해서 알아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태양풍으로 대량 물질이 방출되면 엄청난 양의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 방사선은 인간이 우주로 보낸 기기들의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태양 탐사선을 만들 때 어려운 일 중 하나는 태양의 엄청난 열기로부터 장비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 탐사선에 강화 카본 복합제로 만든 열차폐를 장착하려는 거죠.
2: 열차폐가 언제나 태양 쪽을 향하도록 임무를 계획했고 그래서 열차폐 뒤에 있는 장비들은 아무리 태양 근처로 가도 열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작동할 거예요. 탐사선에는 큰 라디에이터가 있어서 배터리를 비롯한 전자기기들의 열기를 상자 밖으로 배출해요.
0: 이번 탐사선의 이름은 파커 태양 탐사선으로 천체 물리학자 유진 파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파커 태양 탐사선은 금성의 중력을 반복적으로 이용해서 여러 차례 태양을 지나가도록 설정돼 있죠. 태양을 지나가는 횟수가 늘수록 코로나와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2: 탐사선은 태양으로부터 약 64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하게 되는데 거리가 엄청 먼 것 같지만 사실은 가까워요. 미식축구로 따지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경기장 끝과 끝이라고 할 때 약 4.5미터까지 다가가는 거죠.
0: 파커 태양 탐사선이 마침내 코로나를 통과할 때는 시속 7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입할 테니 지금까지 인간이 제작한 우주선 가운데서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기록될 겁니다. 탐사선은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가기 전에 7년 동안 태양 주위를 돌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과학 데이터 수집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루어지죠.
2: 이번 임무는 탐사선이 출발하고 3개월이 된 시점부터인데 아주 중요한 탐사를 시작하게 돼요. 그때 처음으로 태양을 지나가기 때문이죠. 전에 본 적 없는 것들을 잔뜩 보게 될 거예요.
0: 일이 순조롭게 풀리면 파커 태양 탐사선은 태양 코로나의 비밀을 풀게 될 겁니다. 우주 기상 활동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줘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가진 장비들과 생활 방식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후, 이번엔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으로 가서 진귀한 태양 현상을 확인합니다.
1: 부분식도 물론 멋지지만 개기일식을 보는 건 와... 정말 대단하죠.
0: 개기일식은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를 통과할 때 태양을 일시적으로 완전히 가려서 낮이 밤처럼 어두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실 일식은 자주 일어나지만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일어난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테네시주에 있는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 국립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몇 시간 후면 개기일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은 모두가 들뜬 축제 분위기입니다.
1: 일식은 약 18개월에 한 번씩 발생하는데 대양이나 바다나 외딴 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0: 지점에서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건 특별한 일이죠.
1: 이번 일식은 폭이 112km에 달하는 경로를 따라 발생해서 오리건주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주까지 넓은 지역에서 볼 수 있죠.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에서는 고지대에서 일식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2: Hello, everyone. Check, check, check.
1: 미국 전역에서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일식을 감상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인 이유는 과학이라는 게 그만큼 멋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접하게 될 현상은 지금 이 순간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려 2억 명, 즉 미국 전체 인구의 3분의 2 가까운 수가 일식이 일어나는 위치에서 차로 하루 이내의 거리에 살죠. 그러니까 오늘 미국 전역에 있는 수천만 명과 함께 일식을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과학계의 슈퍼볼과 같은 축제예요. 지금은 하늘에 구름이 끼었습니다. 하지만 일식이 일어날 때까지는 하늘이 갰으면 좋겠군요. 나사가 이번 행사를 지원하는데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모두 들떠 있습니다. 정말 신나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과학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지식을 알려주시는 것도 좋고요.
3: 일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태양을 완전히 가린다니까 기대돼요. 사실 망감이 교차하고 있어요. 겁나면서도 기대돼요.
1: 아이를 데려온 부모님들도 보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들도 있죠.
4: 어떻게 될지 짐작도 가지 않아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다고 하니까 일식이 시작되면 저도 저만의 경험을 해야겠죠.
3: 일식이 시작되면 우리 애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해요.
1: 슬슬 구름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구름 틈새로 햇살이 비춥니다. 오늘은 일식을 제대로 구경할 수 있겠군요. 그 전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태양학 연구자인 헬렌 메이슨 박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태양학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까지 이 현상에 열광할까요?
0: 일식이라는 게 아주 진귀한 현상인데다 해와 달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서 다들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특히 해와 달이 하나로 겹쳐지는 건 독특한 일이라서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1: 오늘 난생 처음으로 개기일식을 보는 분들께 조언을 해드린다면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0: 제일 중요한 조언은 맨눈으로 태양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태양을 맨눈으로 봤다가 잘못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해가 완전히 가려졌을 때를 제외하곤 일식을 보는 데 쓰는 특수 안경을 껴야 합니다.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려져 있는 2분 동안은 안경을 빼고 맨눈으로 태양을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1: 이제 오후 2시가 다 됐습니다. 일식이 일어나는 게 확연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달이 서서히 태양 앞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결국 달이 마법이라도 부리는 듯 태양을 완벽하게 가리고 맙니다. 갑자기 사방이 캄캄하게 어두워집니다. 기온이 내려가는 것도 느낄 수 있죠. 비현실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고 주위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이 일련의 과정을 남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간직하게 될 겁니다.
4: 솔직히 일식을 보면서 감정이 북받쳐서 울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주변에서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달에 가려져서 그늘진 채로 테두리만 남아있는 태양을 보는 건 굉장한 경험이었어요.
1: 잠시 후 비둘기는 장장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이때 태양의 도움을 받습니다.
5: 비둘기는 어떤 역경도 뛰어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아무도 모르죠.
1: 문자와 이메일이 생기기 한참 전에는 메시지를 보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전석으로 쓰는 거였습니다. 비둘기가 어떻게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서 집으로 돌아오는지는 아직까지도 논쟁거리로 남아있죠. 하지만 태양의 활동 그리고 위치와 뭔가 관계가 있다는 점만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동의합니다.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이 아름다운 농장에서는 에롤 레커가 레이스 비둘기들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습니다.
5: 레이스 비둘기 또는 전석우라고 하는 비둘기는 평생토록 자신이 태어난 곳을 유일한 집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1: 에롤은 경주마를 기르기도 하지만 그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 전석우들입니다.

0: 저는 전서구를 키우는 능력으로 전설적인 존재가 된 에로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예요. 반갑습니다.
1: 네, 어서 오세요.
0: 근사한 농장을 갖고 계시네요. 정말 엄청나게 넓어요.
1: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0: 에롤은 현재 농장에서 비둘기를 300마리 키우지만 지금은 20마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1: 그 녀석들은 버지니아주의 로어노크에서 날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약 420km 떨어진 곳이죠. 오늘은 시속 80km 정도로 날아올 거예요.
0: 경주 출발 장소에 데려다 놓으면 비둘기들이 자신이 있는 장소가 어딘지는 아나요?
1: 어디로 가는지는 전혀 모르죠. 경주하는 날 오전에 정해진 장소에 도착해서 철창의 문을 열고 비둘기들을 불어주면 그 즉시 쏜살같이 출발해요. 슉! 집으로 날아가죠.
0: 이 비둘기들은 집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보내도 무조건 집을 찾아서 돌아오는데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능력이 비둘기의 뛰어난 후각이 원인이라거나 자기장과 관련이 있다는 이론을 내놓기도 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태양의 위치가 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1: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하는데 그중 태양이 제일 근본적인 요소예요. 비둘기는 시간에 따라 바뀌는 태양의 위치를 바탕으로 집을 찾는 거예요.
0: 여기가 비둘기장이군요.
1: 경주용 비둘기장이에요. 비둘기들이 경주 후에 이곳으로 돌아오죠.
0: 이번엔 수컷들만 경주에 참여했습니다. 비둘기장에서는 짝인 암컷들이 수컷들을 기다리고 있죠.
1: 이 녀석은 지난주에 경주했죠.
0: 경주에 참여하는 비둘기는 모두 다리에 표식을 달아두죠. 이걸로 시간을 기록하는 겁니다.
1: 녀석의 왼쪽 다리에는 영구 등록 밴드가 달려있어요.
0: 네.
1: 태어난 지 7일째에 부착한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이쪽 다리에는
0: 아, 그러네요. 표식이 두 개예요.
1: 여기 이건 전자 표식인데 안테나를 스캔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 새 고유 번호도 이 표식 안에 등록돼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바꿔치기를 할 수 없죠.
0: 5km 마라톤을 뛸 때 신발끈에 다는 표식과 같네요. 선수가 경기를 언제 시작하고 끝내는지 기록하는 표식이요.
1: 그렇죠.
0: 에롤은 오늘 아침에 경주에 참여한 6개 클럽 가운데 하나인 그린 스프링스 밸리 레이스 비둘기 클럽 회원입니다. 에롤의 계산대로라면 경주에 참여한 그의 비둘기들이 곧 집에 도착해야 하죠. 비둘기들은 집까지 저마다 다른 거리로 날지만 어차피 승자는 속도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초속 몇 미터로 날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우승자가 초당 1미터도 채 안 되는 매우 짧은 격차로 결정될 때도 있죠. 1초 1초가 지날 때마다 에롤은 점점 초조해집니다.
1: 저기 한 마리가 왔어요. 이쪽으로 오고 있네요.
0: 비둘기가 표식을 스캔하는 안테나가 있는 비둘기장까지 들어가야만 경주가 종료됩니다. 비둘기장에 들어가자 공식적인 기록이 입력됩니다. 곧이어서 다른 비둘기들도 속속 도착합니다.
1: 들어가. 그렇지, 착하다. 들어가.
0: 에롤은 이런 경주를 통해서 이 특별한 비둘기들을 잘 키우고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1: 이 취미생활을 하면서 제일 만족스러운 건 비둘기를 번식시키는 것과 경주에서 우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승한 비둘기의 유전자가 후대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거죠.
0: 이번 경주의 우승자를 소개하죠. 이 녀석은 초당 약 20m의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친구들이 있는 집에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죠. 그렇게나 먼 거리를 열심히 날고도 비둘기들은 무척이나 차분해 보입니다. 비둘기가 어떻게 집을 찾아서 돌아오는지는 아직도 연구해봐야 할 문제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전서구 번식자들은 태양의 위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잠시 후 알래스카에 온 학생들이 태양이 지구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합니다.
2: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만 그만큼 재미있는 일이기도 해요.
0: 최근에 우리는 태양이 지구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알래스카까지 찾아간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이 작업은 나사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북극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는 시도죠. 한밤중에 알래스카주 페어뱅크스에서 기상측정기구를 띄울 준비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기구는 민감한 장비들을 싣고 성층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0: 휴스턴 대학교의 에드거 베링 교수의 지휘로 북극광을 연구하는 팀이 이 기구를 띄우려는 거죠.
1: 북극광은 아름답고 환상적이에요. 전 북극광에 매료됐고 여기 와서 북극광을 보고 싶어 연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0: 북극광은 아직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죠. 북극광의 빛은 태양풍이 지구 대기권의 입자들과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관측기구는 3만 미터 가까운 높이까지 올라가죠.
2: 3, 2, 1, 바이바이!
0: 알래스카 대학교 페어뱅크스 캠퍼스가 장비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여기서 약 16개의 페이로드를 띄울 생각이죠. 매건 피냐가 자신의 장비를 마지막으로 손봅니다. 이건 대기권의 오존층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죠.
3: 특정 고도에서 오로라 때문에 발생한 대기 중의 고속 입자들이 오존층을 더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이론이 있거든요.
0: 아, 정말 흥미롭네요. 그 이론을 직접 시험해보려는 거군요. 지구의 성층권에 자리한 오존층에는 해마다 구멍이 생깁니다. 상당히 위험한 현상이죠. 오존은 치명적인 태양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매건은 전자기기 준비를 전부 마무리한 후에 쿨러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 다음 단계는 기구를 발사하는 거죠. 우리는 캠퍼스에서 45분 거리에 있는 페어뱅크스 외곽으로 나갑니다. 학생들은 여기서 기구를 띄울 생각이죠. 이 프로젝트 감독인 존 프린스가 모든 기구를 띄우는 걸 감독합니다.
4: 제가 할 일 중에선 팀원들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학생마다 성격도 다르고 가진 재능도 달라요. 모두의 활동을 조정하고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건 그것만으로도 힘든 작업이에요. 현장에 있을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곤 하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돼야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칫 실수라도 일어나면 다들 짜증스러워해요. 춥고 배고프고 피곤한 상태면 상황은 더 악화되죠.
0: 기구가 성층권까지 페이로드를 갖고 올라갈 수 있도록 헬륨가스를 가득 채워서 4kg의 양력을 생성해야만 합니다. 3만 미터 높이까지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져서 기구가 부풀었다가 결국 터지고 페이로드는 다시 지구로 돌아오죠. 이게 바로 페이로드예요. 준비가 전부 끝났고요. 두 개의 GPS 장치가 있고 낙하산도 준비되어 있어요. 기구가 터지고 페이로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낙하산이 펴져서 느리게 내려오도록 유도하죠. 기구에 가스를 주입하고 있는데요. 이걸 연결하고 하늘로 띄우면 돼요. 학생들은 이미 연방항공청에 연락해 기구를 띄운다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하늘은 맑고 가스도 다 채웠고 기구를 띄울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5: 2
0: 기구의 비행시간은 약 2시간 정도일 겁니다. 그 후에는 페이로드를 회수하러 가야 하죠.
4: 이동식 원격 측정소로 들어가서 트럭 안에서 기구의 위치를 추적할 거예요. 어두워지기 전에 기구가 회수하기 쉬운 지점에 안착하면 곧바로 회수하러 가고 그게 아니라면 내일 오전에 회수하러 가요.
0: 그런데 실험팀이 예상했던 것보다 기류가 조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튿날 아침, 존과 팀원들은 헬리콥터를 동원해 240km 떨어진 곳에 내린 페이로드를 회수하러 갑니다. 알래스카의 때묻지 않은 자연경관을 감상하기에는 그다지 나쁜 방법이 아닌 것 같네요. 잠시 후, GPS 시스템으로 페이로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찾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4: 이렇게 깊은 눈은 오랜만이에요. 힘드네요.
0: 지금까지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기구에 실려있던 페이로드가 240km 떨어진 곳에 착륙했죠.
4: 저기 있네요.
0: 학생들은 GPS 추적 장비를 이용해서 소중한 페이로드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4: 낙하산, 기구, 페이로드.
1: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만 그만큼 재미있기도 해요. 훗날 학생들이 지금을 돌아보면서 정말 즐거웠던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 실험은 오로라가 발생했을 때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계한 겁니다. 오로라도 태양풍이 원인이죠. 페이로드에 담긴 자료들은 학생들이 휴스턴으로 돌아간 후에 추가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나사가 태양의 코로나까지 탐사선을 보내면 태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들에 해답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지구 주변을 도는 수십 개의 인공위성에 의존해 살죠. 태양풍은 이 인공위성들의 손상을 입힐 수가 있어서 태양의 활동을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주 기상현상을 정확히 예측할수록 태양풍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장비들을 잘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에밀리 캘런드 랠리였습니다. 더 유익한 탐사로 다시 만나요.

0: 청정 바다가 선발한 해조류의 고장 완도.
1: 이것이 평일동화 자랑하는 미역기입니다.
0: 심상찮은 모양새, 그러는 보셨나요? 미역비.
2: 나한테는 이거 꽃이야. 이걸 갖고 먹고 살자네.
0: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미역비의 대반전. 한편 완도하면 빠질 수 없는 귀하신 몸 전복.
3: 돼지 청소에서 새 아파트로 이사가는 겁니다.
0: 최고의 전복에는 완도 어민들의 노고가 담겨 있죠.
3: 잘 컸죠?
4: 전복. 여러분, 저 전복이에요. 전복이, 전복이잖아요, 전복.
0: 작은 유충이 하나의 전복이 되기까지
4: 450만에서 500만 정도.
5: 500만 마리.
0: 시간과 정성을 다하는 완도 사람들. 그 지난한 과정들을 거쳐 입안 가득 천상의 맛을 꽃피웁니다.
6: 완도 전복 최고!
0: 오늘의 첫 여정은 완도군 동쪽에 자리한 금이릅 평일도로 향합니다. 이른 아침 소음처럼 낀 해무가 환상적인 곳. 완도 탕목항에서 배로 15분. 평온하다 해서 평일도라 이름 붙여진 섬. 청정 해역으로 어적 자원이 풍부한 곳인데요.
7: 어머니 안녕하세요.
8: 네.
7: 어머니, 여기 평일도에는 뭐가 유명해요?
8: 다시마, 미역, 미끼.
7: 미끼가 뭐예요?
8: 미끼, 이 미역에서 따서 갈가가지고 그 미끼는 팔아요. 판디 겁나 비싸겠다요. 하리 돈을 한 3,400만 원 써갔다고, 많이 써갔다고.
9: 500만 원다고, 400만 원다고. 그리고 그냥 공장에서 말려, 미끼는.
7: 미역기가 어디가 좋아요? 아,
9: 다 좋죠.
8: 다 좋다요. 그 형이 겁나 나가지고 일본을 수출한다요.
9: 이알로 바닷가로 가면 돼요. 거기서 이제 그럼 이렇게 작업을 해.
8: 먹어도 맛있어.
7: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8: 빠이빠이빠이빠이.
7: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8: 예.
0: 해외로 수출까지 한다는 미역귀. 하지만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요.
7: 선생님, 안녕하세요.
10: 예, 안녕하세요.
7: 지금 어디 나가세요?
10: 아, 미역귀 작업하러 갑니다.
7: 원래 평일도가 미역으로 유명해요?
10: 예, 과거에 김, 미역, 미역으로는 전통이 있습니다. 여기 평일도가.
0: 과거 김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미역 농사를 시작했던 평일도. 잔잔한 바다 덕에 갯벌과 해조류 숲이 풍부해 특히 미역과 다시마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라는데요. 자, 오늘도 바다로 나섭니다.
11: 여기가 양식장이에요.
7: 미역 양식장?
11: 미역. 미역도 할 수 있고, 다시마도 할 수 있고.
7: 어.
11: 현재는 이제 미역이 시설되어 있어요.
0: 완도 미역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하지만 이맘때 미역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는 평일도의 보물이 있으니 바로 해조류계에 떠오르는 샛별 미역귀입니다.
7: 뭐가 미역귀예요?
10: 아, 참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미역귀입니다.
0: 미역귀는 해저 지명과 닿는 미역의 윗동을 가리키는데요. 미역의 생식세포가 모인 곳이기도 합니다.
1: 이게 뿌리고요. 이게 미역기인데 포자낭입니다. 포자낭. 미역 포자낭. 미역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공간이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미역의 영양소가 집합.

0: 사태라고 봐야죠.
1: 특히 갈조류에서 추출되는 천연성분 알긴산이 풍부해 미역귀는 차세대 슈퍼푸드이자 해조류계의 떠오르는 샛별로 여겨진답니다.
0: 이렇게 뭉뚱한 것을 암컷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길쭉한 것을 수컷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전문가들 표현으로는 암수 구분이 없이 그냥 자웅동체입니다. 이 서식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좀 그 미역이 생긴 것이 좀 틀리게 된다고 그럽니다. 일반 생산자들이 암컷을 더 선호를 해요.
2: 왜요?
0: 이게 더 맛있어요. 훨씬 더 그 두껍고 크잖아요.
1: 과거엔 미역만 채취하고 미역귀는 버려지기 일쑤였다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미역귀만을 채취하기 위해 미역을 양식하기도 한다는군요. 바다에서 올라온 즉시 배 위에서 손질해 신선도를 유지하는 건 필수. 이파리와 줄기에 비해 비싼 몸값을 자랑해서 미역귀만 두고 버리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3: 그냥 말려서 전복 밥으로 쓰기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필요가 없으니까요. 버려야 돼요.
1: 채취 시기를 놓치면 바다 속에서 스스로 녹아버린다는 미역귀 때문에 적기에 소확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4: 미역귀 맛있어요?
3: 네.
4: 어떤 맛이에요?
3: 아주 달큰적합니다. 정말 맛있게 생겼어요. 빨이, 인쇄빨이나 영양가가 올라서 잘 안 잊혀져요. 금방 이거 녹아내릴 거예요. 잡으시오, 잡아. 하고 딱 비무고 보시오.
4: 이거 그냥 통째로 이렇게 먹어요?
3: 얘를 맛있는 상태라요.
4: 아. 너무 커서.
3: 아니, 그거 잘못된 거. 아니, 위에 거 비무고라는데 왜 거기로? 여기는 인자 자라가 맛이 없어.
4: 아, 위에 거?
3: 위에 것이 거기가.
4: 여기요?
1: 그러면 뭐 맛은 어떻습니까?
3: 자글자글해서 좋았고요. 시장도 가고.
4: 오, 굉장히 아삭아삭하고요. 네. 감칠맛이 막 나요. 감칠맛이.
3: 이 미역이 꽃다발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아, 잘 봐보시오요. 꽃다발처럼 생겼지라. 나한테는 이거 꽃이야.
4: 왜 꽃이에요, 아버님?
3: 이걸 갖고 먹고 살자네.
1: 매년 10월경에 씨를 뿌리면 이듬해 평일도 앞바다엔 미역귀가 꽃처럼 풍성하게 피어납니다. 이후 2월부터 4월까지 본격적인 미역귀 채취가 진행되죠.
5: 오늘은 미역귀 그 양이 한 600kg 정도 됩니다.
1: 과거 천덕꾸러기 신세에서 어느새 어민들에게 최고의 효자로 뒤바뀐 평일도 미역귀. 워낙 귀하다 보니 유독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데요.
6: 이거 이제 가공해갖고 이제 수출한 거예요. 수출해야 돼. 수출 가공해갖고.
4: 어디로?
6: 이거 일본으로 수출한 거예요. 이제.
1: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 통에 평일도 주민들은 없어서 못 먹는다 카네요.
7: 모든 이 갈조류는 이게 데치면 이렇게 연두색으로 변합니다.
1: 바다에서 건져 올린 미역귀는 말리지 않고 특유의 식감을 즐기는 것이 포인트. 본연의 맛과 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멀리 고향 떠나온 외국인 선원들과 함께 맛봅니다.
7: 우리나라에서 해조류 양식이 장래에 희망이 있는 이유가 탄소 중립이라는 그 취지에서 엄청난 그 해조류에서 산소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엄청나게 그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힘이 단 데까지는 계속해야죠.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앞으로도 고향인 평일도의 바다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맑은 바닷물과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완도. 천혜의 환경에서 자라난 완도 해산물 중 절대 빠질 수 없는 강자가 있으니 바로 전복이죠.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게 어떤 배인가요?
2: 아, 지금 전복 지금 선별하려고 지금 저 준비하는 중입니다.
1: 아, 이게 전복배예요?
2: 예예.
0: 국내에서 전복 양식은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지만 특히 완도군이 70-80% 이상으로 그 중심에 있죠.
1: 지금 이게 어떤 기계인가요?
2: 아, 이거 전복을 크기별로 선별하는 선별기입니다. 과거에는 다 수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즈별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0: 이곳 노화도는 대대로 완도 전복의 산실.
3: 전복 양식한 지 꽤 오래되셨겠네요?
2: 그렇죠. 한 30여 년 정도.
3: 그럼 이게 아버님 때부터?
2: 네, 그렇습니다. 거의 아버님과 같이 시작했죠, 동시에.
0: 90년대 초 상업 양식이 본격화된 완도 전복 양식. 처음 가두리 양식을 시작한 것도 여기 노화도랍니다.
2: 이 환경 여건이 이 섬 구조가 태풍에도 안전하고 조류 소통도 원활하고 굉장히 그런 조건에서는 굉장히 혜택받은 곳이라고 보거든요.
0: 과거엔 더욱 귀했던 전복. 하지만 양식이 대중화되면서 전국에서 보다 저렴하게 1년 내내 전복을 맛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 무렵 전복이 미역을 먹어서 가장 통통하다네요.
3: 지금 이게 어떤 작업인가요?
2: 이게 사이즈도 사이즈지만은 너무 많은 개체수를 좀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마리가 살 것, 5마리가 살면은 아무래도 환경이 더 좋아지겠죠. 성장도 빠르고, 예, 질 좋은 전복이 됩니다.
3: 집 이사를 가는 거죠?
2: 그렇죠. 새 집 청소해서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겁니다.
0: 바다를 수놓는 거대한 양식장이 전복의 집.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최대한 호소하지만 일일이 사람의 정성과 손길이 닿아야 더 맛좋고 싱싱한 전복으로 자란답니다. 전복이 다치지 않게 정교하고 재빠른 손놀림으로 떼어낸 뒤 선별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선별기 구멍의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되는 전복. 그런데 사실 전복은 길이가 아닌 무게로 분류한답니다. 전복을 세는 단위인 미는 1kg당 몇 마리의 전복이 들어가는지를 의미합니다. 선별 과정 중엔 전복 껍데기에 붙은 굴, 홍합 등 부착 생물, 일명 쩍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2: 따개비랑 지금 꿀이 좀 붙어있네요. 쩍이 붙어있으면은 얘들 성장 과정에도 힘들고, 얘들이 사람으로 본다면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0: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의 피땀이 스며들어야 최상급 완도 전복이 탄생합니다.
2: 쩍 작업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얘들 어린 치폐 때 이 뒤에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에 가져와서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큰 겁니다. 2년 조금 넘었습니다.
3: 와, 2년 만에 이렇게 커요? 네.
2: 잘 컸죠?
0: 전복이 사는 집인 가두리 양식장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전 어린 전복, 일명 치폐를 키우는 곳이 따로 있는데요. 치폐장이라 불리는 이곳은

0: 전복들을 키우는 유치원이라고나 할까요? 요 녀석들이 바로 집회입니다.
1: 이게 한 얼마 정도 키우신 거예요?
2: 이거 1년 한 14개월 정도?
0: 농사로 비유하자면 벽시에서 쌍을 틔워 모판에 키우는 곳인데요.
1: 아버님이 키우신 전복 집회가 네. 양이 얼마나 돼요?
2: 450만에서 500만 정도.
1: 500만
2: 마리.
0: 육지 집회 양식장에서 어린 전복 집회를 키우는 기간은 알 채취부터 시작하면 2 내지 12개월 가량. 전복 알이 부화해서 나온 유생은 작고 투명한 유충 형태인데요.
1: 뭐가 전복이에요?
2: 전복의 형태가 됐잖아요. 전복. 여기 자 전복이에요. 전복이잖아요. 전복. 요.
0: 암컷 전복인 모폐에서 알을 채취해 부화시킨 것이랍니다.
2: 모폐에서 일부러 싸게끔 만들어요. 스텝도 받아갖고. 그러면은 그 놈을 나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알집이 있어요. 알이 그 고정가출로 거기서 이제 나와요.
0: 논으로 옮겨 모내기를 하듯 알에서 부화한 유충을 집회로 키운 뒤 바다 가두리로 가져갑니다. 이후 성패가 될 때까지 2, 3년 더 키우면 바로 우리가 식탁에서 먹는 바로 그 전복이 되는 것이죠. 어린 전복 집회는 돌말이라 불리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비롯해 해조류를 좋아한다네요.
2: 야, 다시마, 미역 그런 거 먹으면 금방 커요, 이런 것은. 가서, 가두리 가서 잘 크면은 그것이 또 나의 봄이죠.
0: 바다 양식장으로 옮겨온 전복 집회는 역시 질 좋은 다시마나 미역을 먹고 자랍니다.
3: 우리가 유아식으로 부드러운 음식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드러운 다시마를 어린 전복에 주면은 또 잘도 먹고 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0: 선별 작업에 쩍 제거 작업까지 마친 전복은 준비된 새 가두리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새 집에서의 첫 식사는 역시 질 좋은 완도산 다시마. 완도에서 생산되는 전복이 전국 생산량의 70 내지 80%를 차지하는 건 어민들의 지극한 정성 덕분이겠죠.
3: 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이 건강의 음식 전복을 많이 드시면은 그만큼 저희들이 또 힘내서 질 좋고 좋은 전복을 또 양식해서 우리 소비자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0: 조선시대 어류 도감인 자산어보에도 전복은 맛이 달아서 날로 먹어도 익혀 먹어도 좋다고 소개됐는데요. 그만큼 오래 전부터 즐겨 먹었던 수산물이죠.
1: 이게 산지에 직접 가져오시는 거예요?
4: 예. 그냥 이제 가져오는데 이 박스로 오는데 박스로 가져오기가 힘드니까 이게 새 박스거든요. 그걸 이렇게 같이 망에다 담아서 나와. 이게 한 박스에 이거 10kg씩. 오. 네, 이게 30kg.
0: 맛은 물론 영양 면에서도 뛰어나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전복. 완도에선 귀한 식사 자리엔 전복이 빠지지 않는다는데요. 완도에 있는 식당에선 비교적 어렵지 않게 전복 백반 같은 전복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복이 흔하다는 뜻이겠죠. 비록 예전보단 흔해졌다지만 여전히 전복 하면 비싸고 귀한 식재료로 인식되는데요. 완도에서는 싱싱한 전복을 비교적 부담 없이 맛볼 수 있습니다.
5: 전복 맛있네. 전복 맛있네.
0: 전복 내장.

0: 마늘까지 넣고 끓인 전복죽은 기본 중의 기본.
1: 고소해 맛있다.
0: 어느새 입안에 바다의 풍미가 가득합니다.
1: 고소하고 술 넘어가네요.
2: 전북의 고장 완도에 와서 전복구이 먹으니까 엄청 맛있습니다.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하고 진짜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모르겠네. 엄청 맛있습니다.
0: 요리에 쓰는 전복은 주로 껍데기째 조리하기 때문에 손질에도 정성을 다하는데요.
3: 전복으로 어떤 요리가 있나요?
4: 전복죽이 있고요. 전복회, 전복물에, 전복버터볶음, 전복매운찜, 그리고 전가복.
0: 특히 신선한 전복을 손질에 얇게 썰어서 초고추장이나 기름장에 찍어 먹는 전복회는 전복 본연의 식감과 풍미를 즐길 수 있고요. 회나 물회를 제외한 모든 전복 요리의 기본은 전복을 쪄서 조리한다는 것. 그런데 비교적 흔한 전복 요리 말고도 다채롭고 황홀한 맛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각종 해산물에 전복 내장과 버터 마늘 소스로 맛을 낸 전복 버터 볶음에 매콤한 양념이 일품이라 칼칼하면서 감칠맛 나는 전복 매운 찜. 이색적인 전복 요리에 매력에 푹 빠지고 마는데요. 식탁에 더 넣을 자리가 어디 없네요.
5: 전복 매운찜이라고요. 아구찜하고 좀 비슷한 음식인데 얼큰하니 맛있거든요.
0: 식당마다 더러 차이는 있지만 전복으로 만든 이색적인 맛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완도 전복 요리. 보기만 해도 입안에 군침 돌지 않으십니까?
6: 맛있겠다.
4: 여기 전가복은 제 입맛에는 이게 가장 맛있는 요리이고요. 예, 전복이랑 뭐 해산물들 들어가서 가장 맛있게 조리를 했고요. 밑에 누룽지도 있으니까 섞어서 비벼서 드시면 맛이 일품일 겁니다.
0: 전복의 고장 완도에서 맛보는 정통 전복 요리. 같은 전복으로도 조리 방법에 따라 이토록 다양한 맛이 가능하다니 맛보는 이들 모두 감탄하게 된다는데요. 전복 산지가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특별한 맛이 펼쳐집니다. 거기에 매콤 달콤 시원한 물회도 빠질 순 없죠.
1: 시원해요. 전복은 회만 있고 구이만 먹는 줄 알았는데 뭐 전가복도 있고 이런저런 요리가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7: 매콤하고 담백하고 여러 가지 맛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8: 갑자기 전복으로 건강해진 것 같고 안도의 그 맛을 살릴 수 있는 전체적 요리 때문에 오늘 듬뿍 행복한 것 같아요. 전복 요리 짱입니다.
0: 하늘과 바다가 허락해야만 얻는 완도의 귀한 해산물들. 부지런한 어민들의 수고가 더해서 오늘도 남도 바다는 풍요롭습니다.

동물 교감 치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0: says I can't be free.
1: Rewrite my history. 얼굴만 하자. 얼굴보다 훨씬 크죠? 그게 뭐, 이게 미역이에요?
2: 이게 미역입니다.

음악은 휴식 같은 그런 음악이 사람들한테 많은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서 확실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거는 노랫말인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는 듣고 싶은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아 우리가 진짜 많이 해줘야겠다. 최대한 내가 아는 언어 중에서 제일 솔직하고 제일 예쁜 단어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단어를 나열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문장이 되고

0: 너의 한마디는 이제 졸업작품이었어요. 또 그때 가사들 보면은 되게 조금 나의 것 같은 가사들도 조금 있어요. 20대의 어떤 이별을 겪은 느낌? 막 무너진다는 단어도 있고 막 그런 단어
1: 미치겠어
0: 막 이런

0: 저희는 당신의 빛나는 순간을 포착하는 밴드 시민입니다. 이렇게 스페이스 이 공감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뜻깊은데요?
1: 맞아요.
0: 저희가 정말 사실 이 무대가 정말 꿈의 무대였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피니스 공감이 이제 3년 쉬는 동안 신인은 또 그만큼 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저희 3년 동안 저희는 사실 재결합을 했고 한 번은 쉼이 있었는데 저희가 막 대학교 막 졸업한 친구들 보면은 폭포 타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도 그때 밴드를 시작했거든요. 밴드라는 것 자체는 어찌됐건 공동체잖아요.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별을 겪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음악을 좀 멀리하게 됐었어요.

0: 이제 저희가 해체를 하고 저는 완전 음악을 접었었어요. 음향 엔지니어로 전향을 해서 녹음실에 취직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음악을 작업해주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1년 반 지나니까 다시 이렇게 꺼내서 듣게 되더라고요. 들으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아 다시 이런 밴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씩 피어나다가
1: 약간 그랬구나. 아키드도 그냥 마지막 말고 그 왜냐 계속 밴드 곡이었잖아. 중간에 이걸로 조금 하고
2: 좀 신기했던 게 이전에는 이런 작업이 가능할 줄 몰랐어요. 푸니까 그냥 좀 쿨해진 것 같기도 하고 서로가 그 상황이 있었던 건 있었던 거고 우린 앞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더 서로 잘 풀어나가자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저희가 그게 좀 강했어요. 다시 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할 거면 진짜 제대로 하자.
0: 서로의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호흡을 맞춰가는지도 알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3: 그러면서 저는 밴드를 다시 하면 너무너무 미래의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4: 축하드립니다. 신인 류의 빛나는 스트라이크.
5: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멤버들이 사실 다 했어요.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3: 정말 치열하게 했거든요. 저희가 준비를 엄청 치열하게 하고 뭐 의견도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했는데 막 계속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막 스쳐가면서 그때 너무 생각만 하면 너무 울컥해요.

0: 네, 오늘 신곡을 들고 와야겠다. 아무래도 잃어버린 시간을 찾으려면 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그쵸.
0: 네, 그래서 신곡을 하나 들고 왔고요. 바로 그 곡의 제목은 슈슈입니다. 이 슈슈는요, 이 글자를 이렇게 분리시키면은 웃음과 슬픔이에요. 네, 이렇게 웃음. 슈슈. 네, 그래서 이 곡은요, 즐거움과 외로움이 공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0: 일어나서 즐겨보실까요?
1: 여러분, 준비됐나요?
2: 네!
1: 준비됐나요?

0: 갑자기 그냥 누군가가 악기를 잡고 뚱땅뚱땅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들 그 위에 뭔가 하나씩 또 얹으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1: 그때 당시에 저희가 코로나였고 배달 문화가 많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배달을 하면 어떨까? 사람들이 다 집안에만 있고 힘들어하고 위로받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가 음악으로 한번 이렇게 배달하면 좋겠다.

0: 저희가 실제로 그 음식을 다 먹은 거죠, 결국에는. 그날 그 음식을 먹고 어떤 데모라고 할까요? 그런 게 나왔을 때, 이건 일단은 뭐 노가리로 짓자, 이건 피쉬앤칩스로 짓자. 이렇게 지어놓은 게 결국, 이거는 뭐 피쉬앤칩스만큼 잘 어울리는 게 없는 것 같은데.
1: 이것만큼은 우리 팀이 최고다.
2: 뭐 연주력만큼은 우리가
3: 그래요?
2: 더 낫지 않나?
3: 밴드 중에?
2: 밴드 중에. 밴드.
3: 국내? 국내 한정으로.
4: 에이.

먼 길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러머 신드럼에 혼자 솔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공연은 여러분이 호응을 진짜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0: 여러분이 신나시면은 박수도 치셔도 되고 춤도 치셔도 되고 소리를 질르셔도 되고 오늘은 자유롭게 즐기시면 됩니다.
1: 눈치 보지 말고
0: 퍼커션의 곽진석,

0: 신나죠? 일어나고 싶죠? 근데 아직 안 돼요. 저희가 이따 일어나는 타이밍 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곡은 치킨 디스코였고, 음악에 취한다는 느낌으로, 네, 이번 곡의 제목은, 원래는 위스키인데, 네, 위스키예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위스키에 취하지 않고 음악에 취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음악에 취한 채로 잘 즐겨주세요.
1: 음악에 취하기 전에 저희 중에서 가장 잘 취한 베이스 정용은

0: 연주자의 입장으로서 연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화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또 하나의 이제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1: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집이 있게 우리는 보컬이 없다. 왜냐면 사람들은 저희한테도 노래를 부르라고 하거든요. 그게 진짜 우리가 고군분투해서 우리가 읽어나가는 우리의 씬이 저는 그게 너무 즐겁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공연 만들고
2: 연주 음악을 좀

0: 형식으로 이렇게 풀어내시게 된 배경이
1: 되게 자유롭게 뭔가 표현할 수 있고 그냥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약간 이제 실시간으로 뭔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즉흥 연주가 좀 거의 위주가 되고
2: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연주곡들을 사람들이 저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을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목표를 저희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세워야 되는 건가? 목표를? 목표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는지? 그냥 그게 음악이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연주 음악,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이 성공했다는 사례를 뭔가 보여주고 싶어요.

0: 오케이.
1: 잘 노시네, 다들.
0: 아, 진짜 잘 노신다. 저희가 이제 즉흥 연주 팀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의 이 공연 여러분들이 주신 호응과 이 분위기를 담아서 즉흥 연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7: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6: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7: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그동안 7번의 만남을 통해 슬라브 문화권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동슬라브, 서슬라브, 남슬라브의 비극적인 역사와 예술을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와 북마케도니아의 수도 스코페의 건축물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르비아의 한 연극 작품을 통해 이처럼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 속에서 연극을 이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면서 전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는 중세의 향기 가득한 구도심과 깔끔하고 세련된 신도심, 그리고 도심 외곽의 계획도시인 노비 자그레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명소와 관광지가 도심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노비 자그레브까지 둘러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최근 들어 이 지역의 역사적, 건축적 의미가 재조명되면서 노비 자그레브를 찾는 방문객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유고슬라비아 영토는 전쟁이 핥히고 간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국가 재건의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했고 유고슬라비아는 미국과 소련 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사회주의 유토피아, 그 원대한 꿈과 이상을 새로 짓는 건물을 통해 과시하려 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가 꿈꿨던 사회주의 이상은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건설된 대규모 주거단지에서 도드라졌는데요. 각각의 집은 크기와 구조가 비슷한 하나의 블록과 같았고 이 블록들이 세포 분열을 하듯 반복 확장하면서 수백 수천 개의 균등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념 중 하나인 평등을 공간을 통해 시각화한 것이죠. 이와 함께 공동체의 가치 역시 강조되었는데요. 각자의 집은 개별 공간이지만 이들 모두는 주민센터와 육아시설 등 공동공간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의 건축적 유산은 연방시절 주요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는 새로운 도시 계획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도심 외곽에 위치한 이들 신도시 구역은 각각 노비 베오그라드와 노비 자그레브라고 불렸고 고층 빌딩과 대규모 주거단지가 신기루처럼 솟아올랐습니다. 한편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고자 했던 유고슬라비아의 비전은 이 시기 건물들의 독특한 형태와 유별난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로켓 모양 빌딩도 있고 중앙이 뻥 뚫려서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고층 타워도 있습니다. 지금도 노비 베오그라드나 노비 자그레브에 가면 빛바랜 사회주의 건축과 낡은 우주선 같은 건물들이 리모델링도 되지 않은 채 늘어서 있어 20세기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주곤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방하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건축 산책 등의 투어 프로그램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중 노비 자그레브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경제 복합단지를 결합시킨 야심찬 기획도시였습니다. 유고슬라비아를 통틀어 손꼽힐 만큼 거대한 프로젝트였지만 미완성으로 남았는데요. 규모 자체가 워낙 거대한 프로젝트다 보니 기획과 준비만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착수 뒤에도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유고 연방은 노쇠해 가는 티토와 힘을 잃은 사회주의, 경제 침체로 흔들리고 있었죠. 결국 유고 연방이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길고 치열했던 내전의 치열, 노비 자그레브의 건설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내전이 끝난 뒤 긴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서 노비 자그레브는 지금과 같이 기형적인 형태의 유산으로 남게 된 것이죠. 한편 같은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해 있던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의 수도 스코페는 이와는 사뭇 다른 역사적 맥락의 건축을 보여주는데요. 1963년 7월 26일 스코페에서 기록적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도시의 80%가 무너졌습니다. 자연재해로 모든 것을 잃은 스코페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덕분에

도시 전체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건축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백지 캔버스로 급부상한 거죠. 워낙 큰 자연재해다 보니 유고 연방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원조와 도움의 손길이 쏟아졌고, UN의 주도로 전무후무한 규모의 도시 설계 공모가 열렸는데요. 전 세계 내로라 하는 건축가들이 모여 경합을 벌인 가운데 일본의 건축가 단계 겐조가 제안한 도시 계획이 선정되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하려 했던 그의 마스터 플랜은 결국 부분적으로만 실현되었지만, 지금도 그의 커리어나 현대 건축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고 연방 붕괴와 내전 등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긴 호흡으로 진행되던 스코페의 마스터 플랜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신생 독립국으로 출범한 마케도니아 정부는 유고슬라비아 시절의 이미지를 떨쳐내고 새 시대에 발맞춘 스코페의 새로운 청사진을 꿈꿨는데요. 이를 스코페 2014라는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스코페 2014의 초점은 전통과 역사여서 혁신적인 미래 도시를 지향했던 기존의 마스터 플랜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갑작스런 방향 전환은 이웃 그리스와의 첨예한 갈등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연방에서 분리된 이후 국가명을 마케도니아로 정하자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한 마케도니아 왕국의 유산을 빼앗아갔다며 그리스가 강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결국 이 분쟁은 2019년 북마케도니아라는 이름으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국가명을 두고 그리스와 날선 대립 중이던 마케도니아는 자신들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새로운 프로젝트에 재빨리 착수했습니다. 단몇년 사이에 고풍스러운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도시 곳곳에 역사적인 인물의 동상과 조각상이 세워졌는데, 한 도시에 이렇게 많은 동상이 한꺼번에 세워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오늘날 스코페는 매우 독특한 분위기의 도시가 되었는데요. 유고슬라비아 시절의 사회주의 건물과 대지진 이후에 세워진 현대적인 건축, 그리고 스코페 2014를 통해 지은 신고전주의 건축이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이처럼 20세기 유고슬라비아의 도시와 건축은 어떤 의미에서든 국가의 비전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혁신과 실험의 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여럿 남겼지만, 그만큼 국가의 운명과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 보니 연방 해체 이후 마주한 변화와 난관 역시 그대로 반영되었는데요. 너무 늙어버린 미래와 새로 지은 오래된 역사, 노비 자그레브와 스코페는 마치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각기 다른 차원에서 기이한 공간 체험을 선사하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도시를 가득 채운 콘크리트 건물들은 오늘도 무표정한 얼굴로 어디서도 볼수 없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0세기 내내 끝없이 이어진 전쟁과 분쟁의 한가운데서도 남슬라브 민족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짝이는 유머가 담긴 이야기들을 꾸준히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굴곡진 역사와 갈등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삶과 죽음에 대해 자주, 그리고 더 가까이에서 성찰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슬라브의 수많은 이야기와 예술은 피와 눈물의 역사 속에서 피어난 꽃송이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매일같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지고 누군가가 죽어나가는 속에서 이들에게 예술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세르비아 작가 류보미르 시모비치의 희곡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은 바로 이런 격동의 역사를 살아가는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 우지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우지체 출신이기도 한 작가 시모비치는 이 작품을 통해 전쟁 같은 우리 삶의 연극은 혹은 예술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매일같이 어디선가 총성이 울려대던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 우지체, 독일 점령군과 이에 대항하는 레지스탕스가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 마을에 어느 날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이 찾아옵니다. 단장 쇼팔로비치와 3명의 배우로 이루어진 단촐한 극단인데요. 그들은 거리에서 열심히 자신들의 공연을 홍보하지만, 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은 이런 시국의 연극이라니 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덕분에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은 공연 홍보 도중 마을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는 등 온갖 방해 속에서 어렵사리 공연을 준비합니다. 한편 유랑극단이 잠시 머무르는 여관집에는 술주정이 남편과 그의 아내, 그리고 늘 상복만 입고 다니는 과부가 살고 있는데요. 여관집 마당에서 연극 연습을 하고 있는 배우들 앞에 채찍을 든 고문 기술자 드로바츠가 등장합니다. 그는 걸어간 자리마다 핏자국이 남을

타고 환상 속에서 살아가던 배우 필립은 마을의 사령관 암살 현장을 보고 이 상황을 그리스 비극의 한 장면으로 착각해 내가 저들을 단숨에 무찔렀지 하고 대사를 외치다가 살인자로 오인되어 경찰에 총에 맞아 죽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은 배우들은 짐을 꾸려 조용히 우지체 마을을 떠납니다.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결국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은 우지체 마을에서 연극을 올리지 못하고 떠납니다. 배우 하나는 죽고 배우 하나는 머리가 빡빡 깎인 채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떠난 뒤 마을에는 자그마한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극단의 배우가 암살자로 오인되어 죽는 바람에 용의자가 풀려났고 그 용의자를 은밀히 사랑하던 과부는 늘 입던 상복을 벗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꺼내 입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떠나는 유랑극단을 배웅하면서 고문관 드로바츠가 수레국화 한 송이를 든 채 목을 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유랑극단은 마지막까지 제대로 공연을 하지 못했지만 잠시 동안 머물면서 그들은 전쟁의 공포로 시들어가던 마을 사람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필립이 현실을 연극으로 착각해 죽는 바람에 한 생명이 풀려났고 그로 인해 과부는 삶의 행복을 되찾았으며 평생 핏자국을 남기며 살아온 고문관은 여배우와의 대화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더러움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갖게 되었죠. 이처럼 유랑극단의 배우들은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아름답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매일같이 누군가는 죽어가고 살아남는 것만이 삶의 목표가 된 상황에서 예술은 왜 존재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대를 초월해서 공감을 자아내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작가 시모비츠는 유랑극단 배우의 말을 빌려 이렇게 전합니다. 연극은 우리에게 빵을 주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왜 먹고 살아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다고 말이죠. 또 극중 배우는 과부 심카에게 상복을 벗고 드레스를 입으라고 꽃을 꽂거나 양산을 들라고 권합니다. 상중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자 상중이니까 전쟁 중이니까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니까 더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늘 그렇게 위험과 공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치열하게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그것을 즐겨야만 한다고 말이죠. 비단 세르비아뿐만이 아니라 슬라브의 나라들은 오랜 세월 굴곡 많고 사연 많은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들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 국경과 경계가 수도 없이 바뀌고 몇몇 나라들은 아예 국가가 사라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강하고 뜨거운 슬라브족 특유의 기질이 더해져 수많은 갈등과 혁명, 내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죠. 굵직한 것만 추려봐도 제1, 2차 세계대전과 유고슬라비아 내전, 세계를 뒤흔든 러시아 혁명과 체코와 폴란드의 눈물겨운 독립운동 및 민주화 투쟁, 대기근과 체르노빌 원전 사태가 모두 슬라브권에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이처럼 피와 눈물로 점철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슬라브는 그 어느 지역보다 이야기와 예술이 발달한 곳이기도 한데요. 러시아와 폴란드는 각 5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체코와 벨라루스, 유고슬라비아도 노벨문학상 수상국입니다. 이외에도 쇼팽, 드보르작, 스메타나 등 뛰어난 음악가와 그로톱스키, 칸토르, 바츨라프 하벨 등 20세기 연극의 거장들, 안제이 바이다, 키에슬롭스키, 에밀 쿠스트리차 등 세계 영화사를 빛낸 감독들까지 슬라브 출신의 수많은 예술가들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찬란하게 꽃피우며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이야기 듣기를 갈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현실이 참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나 다른 세상, 다른 삶을 꿈꾸곤 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슬라브 지역의 예술이 특히 이야기가 그토록 발달한 이유는 이들이 그것 없이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잔혹한 역사와 현실을 겪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슬라브의 수많은 이야기들에는 언제나 웃음 속에 눈물과 한숨이 뒤섞여 있습니다. 쇼팔로비치 유랑극단 중 무시무시한 고문관 드로바츠는 여배우와의 대화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불행에 대해 털어놓게 되고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그에게 여배우는 어둠을 비춰줄 예쁜 수레국화 한 송이를 전합니다. 피로 얼룩진 슬라브의 역사가 드로바츠의 걸음마다 따라다니는 핏자국이라면 이곳에서 피어난 수많은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그 어둠을 밝히고 위로하는 한 송이 수레국화와도 같습니다. 8번의 강연을 통해 제가 바랐던 것은 그렇게 광활한 대지와 비극의 역사를 지닌 슬라브 땅에서 찾아낸 수레국화 같은 이야기들을 찾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다소 낯선 슬라브의 문화와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 사학자 김봉중입니다. 세계화라는 건 쉽게 말해 경제나 정치, 문화 같은 것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 깊게 연결돼서 마치 하나의 세계처럼 움직인다는 뜻이죠. 냉전이 끝나고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더 이상 따로따로 떨어진 공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미국은 독보적인 자리를 잡으면서 세계화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같은 중요한

국제기구들을 통해 세계 규칙을 만들어 나가고 영향력을 넓혀갔죠. 하지만 미국의 힘은 단지 경제적인 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런 역사적 흐름과 함께 미국이 세계화에서 어떤 다양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세계화라는 단어는 1930년대 처음 등장했죠. 당시는 국제교육, 언어교류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춰 세계를 하나로 보기보다는 세계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교육적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세계화는 국경 너머로 눈을 돌리자라는 정도의 느낌 그 정도였죠.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세계 경제와 정보 흐름이 국경을 훌쩍 넘어 기업, 금융시장, 공급망, 문화교류 등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한나라에 묶이지 않고 전 세계를 넘나드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세계화라는 용어가 훨씬 빈번하게 쓰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시기 컴퓨터,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고 큰 화물선과 비행기도 성능이 좋아졌죠. 그 덕분에 상품과 자본이 국경을 훨씬 자유롭게 넘나들게 됐고 금융시장과 무역이 완전히 글로벌하게 연결되면서 세계화는 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세계화는 단순한 국경 없는 경제가 아니라 IMF, WTO 같은 국제기구가 운영하는 공식적인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체제는 자유무역과 자본이동 확대를 핵심으로 각국의 경제정책까지 바꿔놓았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에는 한계도 있었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당시 국제금융시장은 어디서든 큰 자본이 빠르게 들어오고 나가는 아주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충격을 겪었죠. IMF는 이 위기를 국제 구조 문제보다는 각 나라 정책 실패로 보면서 긴축과 구조 조정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 주권이 침해되고 사회 혼란이 커지면서 많은 이들이 불만을 품었고 반세계화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세계화에 관한 논쟁은 경제적 통합과 불평등, 문화 정체성, 주권 문제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냉전이 끝나면서 세상은 미국이 중심되는 단일 강국 제조로 재편됐죠.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고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리는 평화 질서도 세웠습니다. WTO, IMF, 세계은행 같은 주요 국제기구들은 미국 주도로 움직였고 자유무역과 금융시장의 개방,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대를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생산시설을 개발도상국으로 옮기면서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체제는 경제 세계화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한때 미국에선 공장들이 엄청 많았죠. 자동차, 전자제품, 신발 같은 것도 다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기업들은 사람들 월급이 싸고 규제가 덜한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이나 멕시코 같은 곳에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원자재가 이 나라에서 가공되어 다른 나라로 다시 미국으로 오는 긴 공급망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한 미국 자동차 회사가 엔진 부품은 멕시코에서, 전자 시스템은 중국에서, 조립은 미국 근처 공장에서 하는 그런 식이죠. 그 대신 미국에서는 공장이 점점 줄어들면서 서비스업과 금융업 같은 일이 크게 늘었죠. IT 기업들이 떴고 은행과 투자 회사들도 엄청 성장했죠.

요즘 미국 경제를 보면 애플이나 구글 같은 정보기술 기업, JP 모건처럼 금융 쪽,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조업에서 손을 떼고 두뇌 산업과 서비스 산업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이죠. 이렇게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신흥 경제국들도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됩니다. 중국을 보면 인구가 엄청나다 보니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자리를 차지했죠.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제품이 중국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걸 주변에서 다 봤을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제조 경쟁력을 키우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거죠. 인도는 좀 달랐습니다. 공장보다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콜센터 같은 IT와 서비스 산업에 힘을 쏟으면서 성장을 했죠. 영어를 어느 정도 할수 있는 인구가 많아서 세계 기업들이 인도에 IT 아웃소싱을 많이 맡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기술과 서비스 중심의 성장을 보여줬죠. 브라질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커피 같은 농산물과 철광석 같은 자원을 풍부하게 갖고 있어서 농업과 광업에 힘을 주면서 경제를 다양화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덕분에 브라질은 남미를 대표하는 신흥 시장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요컨대 미국 기업이 공장 문 닫고 해외로 옮기면서 전 세계가 더 촘촘하게 연결됐고, 미국은 새로운 산업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이런 나라들은 세계 무대에서 자기 역할을 확실히 하면서 경제 지도를 바꿨습니다. 이 과정이 현대 세계화의 큰 그림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엔 정보통신 기술, 즉 ICT와 인터넷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혁신의 메카가 되었고, 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인터넷이 단순히 기업끼리 거래한 수단을 넘어서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플랫폼이 되었고, 온라인 쇼핑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무럭무럭 자랐죠. 이런 ICT 혁명은 단순히 경제 성장 속도를 높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일하는 방식, 나아가 경제의 전체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제조업이 주도하던 예전과 달리 컴퓨터와 자동화 기술 덕분에 필요한 만큼 원하는 걸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회사들은 디지털 기술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면서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또한 세상은 공장과 물건 중심 경제에서 지식과 디지털 서비스, 인터넷 플랫폼 중심 경제로 바뀌게 되었죠. 이 변화는 일자리 구조도 바꾸고 사람들이 버는 돈의 분포를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도 전 세계를 흐르는 데이터 흐름과 사이버 보안 문제, 디지털 무역에 관한 국제 규칙이 새롭게 부상했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들 간 협력과 갈등 모두 생겨났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 문제에서 손을 맞잡고, 또 어떤 나라는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사회와 문화도 달라졌어요. 인터넷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하며 민주적인 참여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격차, 몇몇 대형 플랫폼들의 독점 문제 같은 부작용도 나타났죠. 한편 미국 내에선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중산층 붕괴로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이것이 사회 갈등과 정치적 불만으로 번지면서 세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중 무역 불균형, 보호무역주의 확산, 200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 등은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직면한 명확한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냉전 이후 유엔, 나토, WTO 같은 다자주의 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서 국제협력과 평화 유지에 기여했죠. 하지만 한편으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무역전쟁, 군사개입, 국제협약 탈퇴 같은 일방적 결정을 내려 국제사회에서 긴장과 불신도 키웠습니다. 이런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는 동맹국과의 신뢰관계에 균열을 낳았고 러시아와 중국 같은 신흥강국들이 그 틈새를 노려 영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분쟁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몇몇 국가는 미국 중심 질서에 반발하며 독자적인 협력체를 모색하는 등 국제정세가 복잡해졌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른 경제 세계화의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1997년 위기 때는 갑자기 들어온 외국 자본이 급히 빠져나가며 여러 나라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죠. 무엇보다 각국이 이런 급격한 자본 변동에 대비할 안전망이 부족했고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지나친 믿음이 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빌려준 주택 대출을 묶어 만든 위험한 금융 상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죠. 이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약해지고 위험 분산이 제대로 안 된 결과였습니다. 결국 시장 자유에 대한 믿음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죠. 이 두 위기는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고 여러 나라가 협력하는 균형 잡힌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위기를 계기로 중국과 신흥국들이 급속히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중심 경제 질서에 균열이 일어난 것이죠. 미국 내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갈등이 심해져 세계화가 대다수 국민 삶에 좋은 영향을 못 준다는 인식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보호무역과 민족주의가 강해졌죠.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와 무역 재협상 같은 정책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경제를 넘어서 국제 무역, 외교, 글로벌 정치 질서까지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 세계화 모델에 대한 재검토와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남겼죠. 세계화라는 건 쉽게 말해 나라들이 서로 경계를 넘어서 경제, 정치, 사회 여러 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대한 흐름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경제 세계화이죠. 또 세계화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이 경제이죠. 다른 나라의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WTO, IMF,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을 움직이는 핵심 국가이기에 경제 세계화는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우리 삶과 세계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WTO부터 살펴볼까요? WTO는 1995년에 만들어진 세계무역기구로 전 세계 나라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자동차를 만들면 다른 나라들이 그 자동차를 좀 더 쉽게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거죠. WTO는 이를 위해 여러 나라가 지켜야 할 무역 규칙을 만들고 관세도 낮추도록 노력합니다. 또 무역 분쟁이 생기면 중재하는 역할도 하면서 공정한 무역 환경을 만들죠. 특히 경제가 덜 발달한 개발도상국들이 국제시장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WTO가 항상 모두에게 공평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미국 같은 부유한 나라들의 이익에 맞춰져 있다는 비판도 크죠. 개발 도상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하거나 사회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점이 불만으로 남습니다. 환경 문제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서 WTO 질서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IMF와 세계은행 이야기인데 이 두 기관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주도로 만들어졌는데 초기에는 전쟁 후 유럽과 일본의 재건을 도왔죠. 지금은 주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정책 조언과 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특히 IMF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 나라에 빌려주지만 조건이 좀 까다롭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합니다. 경제가 안정되는 데 도움은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자리 줄고 사회복지 축소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IMF에서 긴급자금을 빌렸었죠. 그때 IMF가 빌려주는 조건으로 공기업 좀 정리하고 금융시장도 활짝 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죠. 덕분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했고 실직자가 확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 상황은 단순한 경제위기 이상의 사회적 아픔으로 남았죠. 정부가 IMF 조건을 수용하면서 경제 시스템을 고치긴 했지만 단기간에 겪은 고통도 정말 컸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 역시 IMF의 도움을 받았죠. 근데 그 이후 사회 곳곳에서 불평등이 더 심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하는 불만이 컸다고 해요. 경제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게 한 나라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나눠지지 않아서 더 큰 갈등을 낳았습니다. 세계은행이라고 하면 대체로 개발도상국들의 도로를 깔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만드는 데 돈을 빌려주거나 도와주는 기관이죠.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더 잘 살게끔 오래오래 도와주라는 게 목표죠.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이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이나 의료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도움을 줄 때 가끔 그 나라 실제 사정과는 좀 안 맞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의 농촌 지역에 큰 도로를 짓는 프로젝트를 벌렸는데 그 도로가 사실은 현지 주민이 거의 안 쓰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작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주로 이용하는데 너무 큰 도로나 고가의 시설을 만들었으니 돈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주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이 된 것이죠. 또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나라들의 빚이 늘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돈을 꾸준히 빌려 쓰다 보니 갚아야 할 빚이 점점 부담이 커지고 결국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몇 년 전 아르헨티나가 세계은행에서 큰 돈을 빌려 도로와 전기시설을 확충했죠.

그런데 막상 막대한 빚을 갚느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나 교육 투자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사례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서민들의 생활이 더 나빠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계은행도 지금은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현지 문화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나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도 늘어나고 있죠. WTO, IMF, 세계은행은 이렇게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또 미국은 이 기구들을 통해 자신의 경제 전략과 안보 이익을 지키면서 동맹국이나 중요한 지역에 영향력을 넓힌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나 많은 나라들은 경제 자율권과 주권이 제한되면서 불만과 저항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쉽게 말해 군사력이나 돈 같은 강제로 뭔가를 하는 힘이 아니라 문화나 가치, 생각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향을 미치는 힘을 소프트 파워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할리우드 영화와 미국 팝 문화는 미국 소프트 파워의 대표 선수로 전 세계의 미국식 문화와 삶의 방식을 널리 퍼뜨리고 있죠. 생각해보면 20세기 초부터 할리우드는 전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미국식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전파한 매개체였죠. 예를 들어 로키라는 영화는 주인공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끈기와 노력으로 성공해 나가는 이야기예요. 이 영화는 개인주의를 찬양하고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줬죠. 또 ET 같은 가족 드라마는 가족과 우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자연스럽게 전했습니다. 노트북 같은 로맨스 영화는 젊은이의 사랑과 희망, 낙관주의를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식 청춘 감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리우드 영화들은 자유, 개인주의, 낙관주의 같은 미국 문화를 은근하고 강하게 세계에 심어줬죠. 팝음악도 미국 소프트 파워의 한 축입니다. 마이클 잭슨부터 비욘세, 최근에 테일러 스위프트까지 이 스타들은 그 자체로 문화 아이콘이죠. 이들의 노래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패션, 언어, 소비 트렌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경과 언어가 장벽이었지만 지금은 인터넷과 스트리밍 덕에 이런 음악들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힙합, EDM 등 미국 음악 장르는 다양한 나라,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세계적인 문화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문화 세계화가 모두에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미국 문화가 너무 강하게 퍼지다 보니 현재 고유 문화가 위축되거나 사라질 위험도 크죠. 어떤 나라에서는 할리우드 영화 때문에 자국 영화 산업이 힘을 잃기도 하고 미국식 팝 문화가 현지 음악을 밀어내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프트 파워가 때로는 문화 제국주의처럼 보일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프트 파워는 문화 교류와 융합도 촉진합니다. 할리우드 영화가 점점 다양한 인종과 문화 배경을 반영하면서 여러 나라 문화가 뒤섞이고 새로운 표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BTS, 블랙핑크, K-POP, 디몬 헌터스 같은 K-POP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문화 세계화가 단순히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젠 다양한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화하는 다원적 세계가 된 거죠. 이 모든 건 디지털 혁명과 인터넷, 스트리밍 기술 덕분에 엄청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로 쉽게 퍼지면서 각 나라는 자기 문화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세계화는 미국 소프트 파워가 계속 우위를 점하도록 돕는 동시에 문화 다양성과 경쟁 면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경제력, 기술 인프라와 결합해 할리우드,

음악 디지털 미디어 산업에서 독보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이런 힘은 군사력과 연결되면서 미국 외교 영향력을 넓히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식 가치와 민주주의 이념이 세계에 전파되는 건 정치 이미지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죠. 하지만 요즘은 미국 안팎의 변화와 세계 경쟁 심화로 미국 소프트 파워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 권력 구조가 조금씩 흔들리면서 다른 나라와 문화들이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K컬처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단순히 문화 상품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문화를 존중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협력해야 진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문화 세계화란 미국 문화가 일방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공존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롭게 태어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소프트 파워는 앞으로 문화적 책임과 균형을 요구받는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서로 존중하며 다원적인 글로벌 문화 세계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최근에 불고 있는 K컬처 열풍도 그런 점에서 참 의미가 깊죠. 1990년대 이후 한국은 문화 산업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세우고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K-POP, K-드라마, 영화 기생충 같은 작품들은 국경과 언어 장벽을 넘어 엄청난 팬덤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K-뷰티, K-푸드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잖아요. 물론 이런 과정에서 문화 제국주의 우려도 있지만 현지화와 국제협력을 통해 진짜 문화 교류 모델을 만드는 중입니다. 디지털 혁신과 팬덤 중심의 문화 플랫폼 덕분에 K컬처는 다양한 사회 메시지를 전하며 전 세계 문화 흐름 속에서 중요한 소프트 파워 다극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적어도 문화적인 면에서는 미국이 주도했던 소프트 파워의 다리를 통해 우리의 문화가 새로운 문화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죠. 앞으로도 이런 다원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 흐름이 계속되길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K컬처를 얘기하게 되어서 묘한 마음이 듭니다. 일종의 자부심? 이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는 미국사 강의인데 너무 한국인의 시각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미국사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강의 때 이 얘기를 했죠. 미국은 우리의 거울이다. 이 얘기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미국사 강의이긴 하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를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전 강의들에서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민주주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강의에서 세계화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의 위치와 이상을 되새겨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세계화는 분명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훨씬 다면적이고 다층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역할도 매우 중요해졌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100개가 넘는 내전이 발발했더군요. 그 중에 우리의 6.25도 포함됩니다. 그 내전에 미국이 개입하고 이후 군사, 경제적 지원을 한 나라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내전을 겪고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나라들 중에서 경제, 민주주의, 군사력, 그리고 문화, 그 모든 면에서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서고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특히 우리가 문화 최강국으로 들어선 것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세계화는 국경과 민족,

종을 넘어서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가치를 공유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문화적 역량이 이후 세계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미국사 강의가 미국이라는 거울로 우리를 들여다보고 그 미국을 통해 세계 속의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사학자 김봉진이었습니다.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안녕하십니까. 송숙희입니다. 35년째 글쓰기로 밥을 먹고 있고 20년 넘게 글쓰기를 코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머리 문해력을 키우기에 꼭 필요한 진짜 읽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도쿄대 입학시키기 이런 프로젝트 들어보셨어요? 이 프로젝트 주인공은 도로보군, 인공지능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도로보군을 훈련시켜서 다른 수험생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게 하겠다, 합격하게 하겠다였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 10여 년간 수행을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전 첫 해에는 도로보군 점수가 평균 미달, 당연히 재수에 삼수를 합니다. 하지만 도전한 지 4년 차에는 수험생 상위 20%라는 아주 대단한 성적을 만듭니다. 이쯤 되니까 인공지능이 일본 최고 명문대 도쿄대학에 진학할지 모른다고 일본 전역이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로봇이 도쿄대에 합격했을까요? 결론은 실패.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일단락됩니다. 2019년의 일입니다. 이 똑똑한 AI도 도쿄대가 원한 입시 수준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도쿄대 입시에 성공하려면 독해력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텍스트를 읽고 해독하는 게 아니었죠. 도쿄대가 수험생에게 원하는 수준의 능력은 질문하는 범위를 넘어서 숨겨진 의미를 찾거나 추론하거나 융합하는 능력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인공지능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처럼 읽고 사람처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문에 인공지능 수험생은 도쿄대 입학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결국 제대로 읽는 힘, 독해력만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 3년쯤 뒤인 2022년, 챗GPT가 세상에 나오면서 생성형 AI 붐이 일기 시작했죠. 그러면요, 챗GPT는 명문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하버드대학 같은 글로벌 명문대학들이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에세이를 쓰라, 이렇게 챗GPT에게 명령을 하고요. 그 결과물로 합격 여부를 검토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이비리그 대학 입시 전문가가 챗GPT가 쓴 에세이를 봤는데요. 처음에는 챗GPT가 쓴 에세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쉽게 읽히고 문법적 오류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계속 읽어보니까 아닌 겁니다. 표현도 애매하고 또 모호하고 이야기가 잘 연결되지 않는 점들이 눈에 많이 띄게 된 거죠. 챗GPT가 쓴 에세이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진부하다. 그래서 지원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에세이는 불합격한 거죠. 주최 측은 챗GPT가 쓴 에세이가 공감과 설득을 돕는 디테일이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글을 쓸 때는 인공지능에 완전히 의존하기보다는 브레인스토밍, 즉 참고 자료 정도로 이용하기를 제안합니다. 이 말은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검토해서 남다른 통찰을 끌어내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읽기 능력, 독해력 없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기 훨씬 이전부터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의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세계적인 부자들입니다. 토마스 콜리라는 부자 연구가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부자 조건은 순자산 36억 원 이상일 것, 자수성가한 사람일 것, 이두 가지인데요. 이 기준에 부합하는 부자들은 어떤 습관을 지녔을까, 이런 연구를 합니다. 부자들 88%는 매일 30분 이상 자기 개발을 위해 독서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 게이츠 잘 아시죠? 빌 게이츠가 버는 돈을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한 5억 원쯤 된다고 하죠? 그런 빌 게이츠가 매일 1시간씩 책을 읽습니다. 그렇다면 빌 게이츠의 독서는 5억 원짜리인 셈인데요. 궁금하죠? 빌 게이츠도 그렇고 워런 버핏도 그렇고 시간이 돈이나 다름없는 부자들이 왜그 비싼 시간을 들여가며 책을 읽을까요? 아니면 책잘 읽는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읽으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세계적인 부자나 성공한 리더들은 글쓰기 담당 보좌 역을 둡니다. 그런데 읽기 전문 비서나 담당 임원을 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힌트는 읽는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읽는다라고 하면 무엇을 읽는가에 흥미를 갖지만 읽기에서 중요한 것은 책 속에 든 정보와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그 지식과 정보도 중요하고 그 기능도 중요하지만요. 읽기는 우리 정신이 작동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읽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책이나 글을 읽으면요.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있든 읽는 동안에 우리 머릿속에서는 다양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책을 읽는 동안 어떤 단어 하나, 문장 한 줄, 또 행간에 어떤 단서가 묻혀있던 생각이나 지식을 끌어낼 겁니다.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연결하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것들을 떠올리기도 하죠. 보세요. 읽는 동안에 이렇게 생각이 생각에 연결되고 다른 생각을 불러내죠. 이것이 바로 읽기라는 작업인데요. 이렇게 정신이 작동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남에게 맡길 수가 있을까요? 이래서 읽기를 아웃소싱할 수 없습니다. 혹시 1일 1책 챌린지 들어보셨나요? 하루에 책한권 읽자는 챌린지인데요. 읽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한 줄 한 줄 내용을 읽어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읽는 도중에 드는 생각, 느낌, 지식을 챙겨서 새로운 좋은 생각으로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진짜 읽기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책을 읽는

사람들을 생각 부자로 만들어 줍니다. 빌 게이츠도 논픽션을 읽을 때는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접목할 수 있고 그 결과 새로운 생각을 만들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일터에서도 읽는 힘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일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일할 때세 가지부터 우선 파악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이세 가지를 파악하려면 관련 자료를 정확히 빨리 읽어야 합니다. 읽는 힘이 취약하면 2단계서부터 버벅대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내용을 제대로 빨리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업무 진행이 더디죠. 실수나 잘못이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의도한 결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지식사회에서 생산성은 결국 읽는 힘과 직결됩니다. 글쓰기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하소연 자주 듣습니다. 읽고 돌아서면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읽기는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하소연은 실제로 읽지 않기 때문에 나옵니다. 우리는 대부분 빨리빨리 술술 그렇게 읽는데요. 실제로는 읽지 않는다는 거죠. 읽는 습관, 읽는 방법부터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읽기가 뭐지? 하실 텐데요. 띄엄띄엄 읽는다. 단어만 골라 읽거나 끝까지 읽지 않는다. 쓰인 대로 읽지 않는다. 지레짐작, 어림짐작으로 주관적으로 읽는다. 쓰인 대로 믿는다.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이세 가지가 가짜 읽기입니다. 대강 읽으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대충 읽으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대략 읽으니까 가짜 뉴스에 휘둘리게 되죠. 읽은 줄 알지만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자꾸 세줄 요약글에만 눈이 돌아갑니다. 여기서 짚어드릴 것은요, 읽기는 진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읽기란 주의 기울여 읽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정보를 토대로 일을 기획하고 수행합니다. 만일 주의 기울여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읽는 힘이 없으면 생산성과 성과가 뚝뚝 떨어집니다. 독해력을 강화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많이 읽어야 잘 읽습니다. 읽기가 유창해질 때까지는 내키는 대로, 끌리는 대로 무조건 많이 읽기 바랍니다. 잘 읽어야 많이 읽습니다. 잘 읽지 못하면 많이 읽어도 무용지물이죠.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면서 읽어야 하는데요. 소리 내어 읽기, 쓰면서 읽기, 요약하며 읽기,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쓰려면 잘 읽어야 합니다. 글을 잘 읽는 사람이 쓰기도 잘할 수밖에 없는데, 읽는 과정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쓰기 노하우를 습득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글쓰기 코칭을 20년 넘게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도 이것입니다. 잘 읽지 못하면 절대 잘쓸수 없다. 눈치채셨겠지만요, 비즈니스 읽기의 목표는 결국 활용하기에 있습니다. 기껏 읽고는 활용하지 않는다면, 활용할 줄 모른다면 정말 큰 낭비가 아닐까요? 읽기를 통해서 유입되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은 뇌에 회오리를 일으키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하는 질문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디어의 실마리가 떠오릅니다. 이런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읽는 힘은 읽기라는 행위 자체로 또 읽은 후에 이런 활동으로 길러집니다. 읽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하실 텐데요. 제대로 된 읽기, 문해력의 토대가 되는 독해력은 그렇습니다. 쉽거나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읽는 사람이 드물고, 그래서 잘 읽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겠죠? 오늘의 한줄 리뷰는 읽는 힘 없이 문해력 턱도 없다로 하겠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회전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성기 문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그게 EBS에서 다 녹여버리는 게 100배가 낫다고 봐요. 사랑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아니 뭘 헛소리예요 그게. 아낀다. 아낀다. 아낌을 받는다.
1: 쌀 한 가마니를 여기다 쑤셔놓으면 완전히 분명하게 가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답이 없는 거예요. 항공기의 사랑밖에 못해요 우리는.
0: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본격화되는 건데 이 글자 그리고 뭐 이 애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은 앞으로 사랑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금지어야. 그리고 이 애자와 관련된 것만 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애자의 의미에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었던 거 기억나죠? 이 애자. 예? 사랑 애자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거의 사전을 1번서부터 그러면 사랑한다 찍고 쭉 내려보면 뭐 한 14번째 뭐 이럴 때 아끼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아끼다. 이 아끼다가 인색하다. 인색 아시죠?

뭔가를 아끼는 걸 인색하다고 그러잖아. 이 뜻이 있어요. 애민사상 기억나요? 이 애자 붙여서 우리는 너저분하게 해석한다고 막 사랑하는 거야. 왕이 가서 막 안아주는 거지. 이런 게 사랑 아니에요. 우리는 애민, 이게 민중이잖아.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도 돼요. 애밀력, 힘, 밀력. 백성들의 힘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할 건데? 안 쓰는 거예요. 경복궁 중건 같은 걸 안 하는 거야. 동원을 안 하는 거를 애민이라고 그러는 거야. 애민은 핵심은요. 사람들을, 민중을 안 부리는 거야. 전쟁 일으키지 않는 거야. 이 뜻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애밀력 쓰지 않는다. 애민 여기다가 아들 눕시다. 애자 자라는 거 자식이니까 자식을 아낀다가 뭐예요? 자식을 쓰지 않는 거야. 아낀다라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안 쓰는 거야. 지워요. 안 쓰는 거라니까요. 사랑해 하면서 쓸 수 있잖아. 딸아 사랑해. 우유 좀 사오렴. 아끼면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랑이란 말을 싫어하는 게 그래서 그래. 말로만 된다고. 말로만 아름다워. 다 해줄 것 같아. 그런데 아낀다라는 거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이쁜 소녀한테 딸이라고 해봐요. 사랑해. 아빠 이것 좀 사줘라고 할 수는 있어. 근데 내가 그러거든. 딸아, 난 너를 아껴. 아낀다라는 거안 쓴다라는 건데. 야, 가서 이것 좀 사와. 그럴 때 내가 이상하잖아. 아낀다라는 표현은 실천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쓰자라는 거지. 아끼면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사랑한다라는 말, 감정도 들어가는데 행동까지 들어가니까. 사랑해 하고는 부를 수 있잖아. 제일 가증스러운 직장 선배가 누군지 아세요? 김대리,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 저 복사기 복사 좀 해줘. 이럴 때. 근데 아낀다라는 표현은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쓰자라는 거지. 저 사람이 나를 아끼는지 보자라는 거지. 나를 함부로 부리느냐 부리지 않느냐를 보자라는 거지. 자중자애라는 말 들어봤죠? 들었는데 쓰진 않지. 사실 딸한테, 아들한테, 유학 갔거나 먼 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써야 되는 표현은 자중자애해라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자기를 중히 여기고 자기를 아끼라는 얘기야. 중자가 무거울 중자거든. 예를 들어 명품 가방 사봤지. 그게 진짜 무거워? 근데 무겁잖아. 함부로 못 들고 다니잖아. 명품 가방의 비해가 뭔지 알아요? 젠장할 샀는데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게 아끼는 거야. 무거워 함부로 못 쓰는 거야. 싼 가방은 어때? 특징이 아무거나 넣죠. 뭐 유부초밥도 넣고 김밥도 넣고 그리고 가죽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세탁기에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 그게 가벼운 거야. 자중자애라는 건 뭐냐면 무거운 거야. 스스로를 무겁게 여겨서 자기를 아끼고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반대말이 뭐겠어요? 타인한테는 애지중지라고 쓴다고. 애지중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것도 똑같아. 아끼래 자와 무거울 중 자를 쓰는 거야. 아끼니까 무거운 존재 안 쓰는 거야. 안 쓴다고요. 안 쓴다니까요. 사랑하는 건안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 선생님이 제 부인이야. 저 일요일이야, 일요일. 저 디비 자고 있어요. 이렇게 자고 있어. 근데 이분이 나를 아껴. 나를 아끼면 잠자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함부로 건드려? 근데 정구는 나갔어. 올라가는 거야, 의자 위에 올라가서. 고치는 거지. 감전도 돼요. 반항아처럼 삐치치치치 이러는데 비명을 질러서는 안 돼. 남편을 아끼잖아. 남편 깨면 안 돼. 피곤하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아끼는 거야, 그 사람을. 그러면 내가 깼을 때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등이 꽂혀져 있었지. 그리고 여기 부인인데 여기 감전이 된 거지. 파마가 되고 이런 거지. 그러면 마음이 아프지. 그러면 다음 주에 전구 고장 났을 때 내가 그걸 고칠 가능성이 많아. 아낌을 내가 받았잖아. 가능성만 많다고 그랬어요. 안할 수도 있어. 내가 야 저기 미쳤나? 저 웬만하면 저 집에 도배소부터 보일러 시공도 아내가 다안 해.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도 있어. 속상하죠? 그런 관계를 박복하다고 그래요. 박복하다. 남편을 잘못 만난 거지. 망한 거지. 대부분 내가 봤을 때는 박복해, 사람들이. 잘해주면 잘해주는 걸 상대방이 모를 때가 많아. 이건 당연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가지고 괜히 막 소리내고 남편 재워놓고 쓰레기 들고 나가면서 막 넘어지고 소리내고 깨라고 이러지는 마.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부리지 않으면, 함부로 안 부리면 그 사람 집에 있는 게 편안하다. 그 남자 아니면 아내일 수도 있어. 아이일 수도 있고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꾸 부린다.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부린다. 근데 여기 들어오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내는 나를 부리지 않아. 그럼 편안하잖아. 안 쓰는 거야. 보석 같은 거고요. 명품 가방 같은 존재인 거야. 그게 애지중지한다라는 거야. 하실 수 있겠어요? 에? 만만하지 않죠? 이거는 사례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소녀야, 그 의자 좀 잠깐 빌려주고 어미 다 무릎에 잠깐 앉아볼래? 의자. 우리 소녀야, 미안하다. 어미랑 친하지? 안 친한데, 안 친해서 따로 있었는데 지금 같이 앉은 거니? 인간관계요. 인간관계는 의자 드는 거랑 똑같아.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게 무거우니 누구랑 들어? 내가 들죠. 그러면 뒤쪽에 한 사람이 들어. 이렇게 들다 보면은 불현듯 내가 무겁다라는 느낌, 뭔가 무게가 나한테 온다라는 느낌이 들잖아. 그런데 그게 너무 편해. 나한테 행복해. 마치 어머니가 아이한테 밥을 주고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처럼. 이해되죠? 나한테 점점 하중이 오는 거야. 어미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어? 가면 갈수록 내 쪽이 가벼워지고 어미 쪽이 무거워져. 어미가 디스크도 있고 이런데. 그럼 느낌이 어떻겠어? 아, 오늘 어미 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근데 내가 들고 내가 무거운데 행복하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아끼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야. 이해돼요? 이거 느껴봤어요? 내 쪽에 무게가 오니까 좋은 거야. 끝도 없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누가 내가 아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 알 때, 그때 행복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짐을 들 때, 어떤 관계를 유지할 때 내가 무거워지면 이 사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냥 100%야 그냥. 여러분이 시원해지면 이 사람은 무거워지는 거야. 딱 이럴 때 이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날 것 같아요? 떠날 희망 별로 없어요. 이 세상 어디를 하나 가봐. 이 무게를 감당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해되죠? 이게 관계야. 이 관계에서 정확하게 나와요. 이거랑 좀 다른 거, 기브 앤 테이크는 똑같이 드는 거예요. 에? 힘을 2분의 1로 해서 드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2분의 1을 못 주게 되면 이 사람은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줄 게 없으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을 때, 내 쪽이 무거울 때 당연히 이쪽이 가벼워지잖아. 아이고 행복해라 라는 그 느낌이 드는 존재가 이 뒤쪽에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애 처음에 낳았을 때 엄마들은 내가 왜 낳나 이러나? 안 그러지. 걔를 없지. 없는다라는 이미지, 너무 이쁜 이미지야.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그런 거 있잖아. 그건 뭐냐면 아끼겠다라는 거야. 거기에 애지중지가 있는 거야. 그건 좀 다른 거예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가 식기세척기를 사줌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건 다른 거야. 식기를 닦아야 되죠. 닦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닦겠다. 이 남편이 닦겠다라는 거야. 남편이 얻겠다라는 거야. 이게 아낀다라는 의미야. 지금 이걸 지키는가 우리가? 이 아낀다라는 말이 있는가? 애지중지하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걸 묻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 때문에 이걸 들게 됐는데, 이 사람이 안 들게 됐을 때 내가 하중이 왔을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그런 사람이 나한테 여기 있는지, 이 사람이. 소녀야, 여기야, 여기 이제 앉아라.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다. 예쁘죠? 예쁜 말이야. 우리가 배워야 될 거. 그렇죠? 아낀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을 부리지 않는 거야. 아낀다라는 게 뭐라고요? 부리지 않는다. 아낀다라는 건 당연히 부리지 않으니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그 사람이 배고파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드는 거야. 내가 감당하는 거.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아끼면 여러분들 배우자나 여러분 아이를 친구들한테 소개할

않아. 왜 손탁해요? 자랑한다고. 나 이런 남자 사귄다고. 이런 여자 사귄다고. 이런 딸 있다고. 영어 잘한다고 데리고 가. 심지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옷 입어. 뭐이 옷을 입어요? 이 옷을 입기는. 애가 애완견이야? 남편이? 여러분 친구한테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함부로 보여주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석반지 보여주는 거 비슷한 거야, 액세서리. 나 행복하다, 이런 남자 있어서 라고 자랑하는 거. 절대 보여주지 않아. 남손 타면 안 돼. 그런 사람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고. 애지중지하는 사람. 세죠? 이거 세다고요. 인도 불교의 핵심은 자비가 굉장히 세요, 사랑이. 중국 불교로 딱 들어오면 기억나죠? 임제. 수처작주 입처계제. 이루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내 앞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이 진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뭐가 있냐면 임제의 스승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얘기를 하면 돼. 백장 청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백장은 스님 이름이고, 그 청규라는 걸 만드는 거야. 청규. 청규가 뭐냐면 규가 규칙. 청이 맑을 청자. 맑은 규칙. 맑은 규칙이 있으면 탁규도 있을 거 아니야. 탁규는 뭐냐면 규칙스러운데 명령 내리는 사람한테만 도움이 되는 규칙이 있어. 청규는 투명하잖아. 이 규칙을 만들면 시민 눈에도 불편해지는 게 청규야. 깨끗해요, 깨끗해. 이걸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청규를. 이 방송을 보시는, 아니야, 다행이야. 이 시간대 스님들은 다 주무세요.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님들이 뭐냐면, 산사에 올라가잖아. 에코스나 고급차가 올라가잖아. 근데 그 옆에 할머니가 그 사찰에 올라가, 낮에. 그 촌에 가보면은 제철과일 이쁘게 깎으면 다 사찰로 올려보낸다, 이 할머니들은. 그거 안 태우고 올라가는 스님을 보면 나쁜 스님이죠. 진짜, 그냥 때리고 싶은데 고급차를 타고 훅 지나가서 때리지도 못해요. 할머니랑 걸어 올라가고 말아. 근데 그 산사에 가면은 어느 스님이, 아니, 처음에 조폭인 줄 알아. 위통 까고 반일하는 사람 있어. 와, 그럼 저는 합장해줘요, 바로. 훌륭하잖아. 자기가 일을 하면 보살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것들을 안 뺏어 먹는 거야. 이해돼요? 그걸 만든 게 백장 스님이야. 백장 청규를 제도권에 있는 스님들이 남겨놨겠어? 없어! 없어! 이거 제거해야 돼. 이거 다 힘들어져. 우리 힘들어져. 그런데 하나가 남아있는 게 조당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당집. 거기는 스님들 에피소드야. 조당집은 많이 읽어야 돼요. 그 조당집에 원효도 있고 그래요. 여기에 백장이 들어가 있는데 에피소드 하나만 있어. 그 에피소드 내용이 뭐냐면 일일 부작, 일일 불식.

일일 부작, 일일 부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게 백장천규야. 하루 일하지 않았는데 먹었으면 남의 걸 뺏어 먹는 거니까. 100%예요, 이건. 하루 일하지 않았으면 하루 먹지 않는 거야. 백장 스님은 이거를 자기 제자들한테 간철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 그리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할아버지가 돼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 밑에 있던 상자 스님이 쟁기를 뺏어서 숨긴 거야. 무슨 말인지 일을 못하라고. 막 찾는 거야, 백장 스님이. 내 쟁기 어딨어? 배고파 죽겠는데, 내 쟁기 어딨어? 일해야 되는데, 내 쟁기 어딨어? 이래서 못 찾은 거지. 끝내 안준 거야. 그랬더니 굶으셨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계속 굶으시니까. 그 스님이 쟁기를 갖다 줘서 그 다음에 먹었어요. 그 다음을 몸소 실천하신 거야. 일일 부작, 일일 불식. 중요한 게 뭐예요? 왜? 남의 걸 뺏어 먹게 되는 거야. 일하는 사람 거를.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준칙이에요. 이거대로 사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붕괴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억압사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더잘 먹어. 일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노동을 소중하게.

게 여기나? 일하는 게 비천함의 증표인데. 그러니까 일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일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일을 하니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 일한다라는 거의 느낌은 이런 거예요. 일일부작, 일일부식. 100%라고 생각을 하면 돼. 내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처먹으면 안 돼요. 누구 거 뺏어 먹는 거야. 일하지 않는 사람이 건세까지 있어봐. 답이 없죠. 그 다음서부터는. 요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다 쟁기를 빼가는 거지. 그럼 안 드셔. 와, 너무 근사하다. 일일부작 일일부식에서 여러분은 아낌을 봐야 돼요. 아낀다라는 건 말이 아니다. 네가 일을 해라. 네가 집 청소를 먼저 해라. 그래야 그 사람을 부리지 않을 수 있고 그 사람이 편히 있을 수 있다. 돈을 벌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집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동네 돌을 쳐.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잖아. 그리고 들어와서 밥을 드시는 거예요.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강력함이 뭔지 아시겠죠? 아, 이게 강력한 거야. 내가 힘들어야 된다. 일안 하고 내가 먹으면 누군가를 뺏어 먹는 거다. 산사 안에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산사 조직이 백장의 절이라고 하면 다 일하겠지. 그런데 백장 스님만 일을 안 한다고 하고 백장 스님이 공양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거 젊은 스님들한테 가야 될거 뺏어 먹은 거지. 이해되죠? 스승이라는 놈이, 자비를 가리킨다라는 놈이, 자비의 화신이 되려고 했던 내 제자들의 밥을 빼앗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일일부작, 일일부식. 무서운 사람이죠. 지금 백장 스님이 있었으면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 굉장히 힘들어져. 근데 이게 자비라는 건 알잖아요. 누구를 아끼면 내가 수고스러워야 된다고. 일일부작, 일일부식 전공법인 가르침이에요. 이것도 반복을 할게. 일일부작. 소녀요. 좀 크게. 일일부작. 일일불식. 일일부작, 일일불식. 이게 백장의 가르침이에요. 1000년 전에. 일일부작, 일일불식. 죽을 때까지 일이 합시다. 일하자고요. 남한테 도움이 되는. 여러분이 어쨌든지 간에 일하지 않고 뭘 먹으면 누구 거 뺏어 먹는 건데 그 사람이 내가 아끼는 사람이면 속상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소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밥 먹기 전에 밥좀 이러지 말고 야, 너왜밥 먹어? 라고 물으면 나가서 꽃들, 잡초 같은 거좀 떼주고 왔고, 어? 나뭇잎 앉아 있던 거 빼놨다고 그러면 돼. 그러면 어미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매번 유치한 엄마들은 자본주의에 찌들어서 그걸 하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런다고. 근데 그게 힘들잖아. 힘드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져요? 이 사람한테 바라는 게 생겨. 처음에는 이 강연 듣고 100% 그런 사람 있다? 그래, 강신주 선생님이 말이 맞아. 애지중지하는 내 남편, 자게 해야 돼. 지구가 무너져도 저 사람은 자야 돼. 그래서 한두 달 하다 보면 화가 나기 시작해요. 내가 10번 했으면 한 번은 해야 되잖아. 왜냐면 내가 힘드니까. 제가 그래서 착수처에서 여러분한테 제안한 건 뭐냐면, 아끼는 사람 있으면 아끼는 사람을 애완동물처럼 보는 연습을 해야 돼. 우리가 반려동물 있죠. 반려견, 애완견을 키울 때 사료주지, 아끼니까. 산책도 해주죠. 나가서 똥도 쳐주지, 하죠. 근데 걔한테 뭐 바라진 않잖아. 내가 이렇게 사료를, 고품격 사료를 먹였으니 너는 일주일에 한번 욕조에 들어가서 털에 물을 가득 묻히고 대걸레처럼 거실을 굴러주는 어떤 대걸레적 어떤 그런 것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못 해주니 그렇게 못하지. 왜냐하면 걔가 멀뚱멀뚱하거든요. 멀뚱멀뚱. 내가 10번을 하면 너는 최소한 한 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때 그때 주문을 외웁시다. 고양이다, 고양이다, 개다, 개다. 왠지 알아요? 그렇게 많이 아끼고서 기껏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런 개소리를 안 해야 된다고. 그 개소리가 기브 앤 테이크를 요구하잖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는 하나라도 하면 되지 않니? 양으로 이제 따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답 없어요. 네가 있으니 좋다. 그러니 내가 너를 아낀다라는 거. 아낍시다. 센 말이야. 착수처 좋지 않아요? 뭐 이상한 경전 외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갑자기 결과부자를 확 깨는 거지. 남편한테 화가 날때딱 앉아가지고 고양이다 고양이다 고양이다 야 이거 괜찮아
그만큼

0: 아끼는 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야. 근데 굉장히 파괴력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꼈던 게 하나라도 있다라는 거. 삶이 무기력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요, 아끼는 존재가 있어야 되거든. 그거를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시가 길다. 어느 분이 이 순진보살을 읽을까요?
1: 햇봄, 간빙기의 순진보살. 이렇게 내가 온다. 오지 않는다 해도 나는 너를 탓할 수 없으나, 이렇게 내가 온다. 더욱 간곡해진 마음으로 봄의 몸이 잊지 않고 줄기차게 온다. 네가 온다. 이렇게 봄이, 봄의 몸이 고단해져 이제 그만 고스라진다 해도 탓하지 못할 너의 몸이 아기처럼 온다. 늙고 낡은 시간을 햇살로 담뿍 채운 채 물오른 앳된 몸으로 오는 이 봄을 처음 같은 순진이라 하겠다. 순진보살이라 하겠다. 햇살이 오고 보살이 말한다. 영어는 행이란다. 몸이 없는 성자들을 믿지 말아라. 말씀으로 아름다워진 세상은 없다. 봄의 영원은 눈물 많은 이한 발자국. 봄의 영원은 이 따스한 서러운 껴안음.
0: 다음은 뭐냐면 더 구체화시켜야 돼요. 아끼게 살아갈 때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건 도대체 뭔지라는 더 구체적인 것들을 내일서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수요일, 목요일 강연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웃음) 내가 아끼는 게 있어야 삶에 내가 이유가 있어요. 옆에 있는 가족의 눈동자를 보세요. 왜 하필 이 눈에 내가 보이니? 모든 커플티 입은 것들은 커플티를 해체를 해야 돼. 상대방이 나한테 나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나를 끌고 가고 내 자유를 부정하면 헤어져야 되죠. 이게 떠먹여 드릴게요. 그냥 떠 드시면 돼요.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돼.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경제 사상사를 가르치고 있는 홍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키워드는 이자와 이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자란 돈을 빌려주고 나서 원금보다 더 많이 받는 프리미엄을 말합니다. 이윤이란 사업을 해서 비용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경우 얻는 수익을 말합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남의 돈을 빌리면 당연히 이자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해서 얻는 이윤이 있으면 사업을 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몇천 년 전 고대나 천년 전 중세에서는 과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오래 전부터의 경제 사상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자를 받는 것은 정당할까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구워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사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됩니다. 구약성경의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신약성경에도 나타납니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는가?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세에서도 이자를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나타납니다. 베니스의 상인인 안토니오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배를 담보로 유태인 금융업자 샤일록한테 가서 큰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안토니오는 이자를 받는 것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샤일록한테 이자를 받지 않는 조건에서 돈을 빌리겠다고 합니다.

현록은 이자를 안 받는 것은 좋지만 원금을 안 갚을 경우 큰 손해가 나기 때문에 원금을 안 갚으면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베겠다는 약정을 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오는 이를 받아들이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토니오의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하게 되고 결국 안토니오는 샤일록한테 살 1파운드를 베게 될 그런 불행한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 안토니오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재판장한테 갔는데 재판 결과 재판관이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다. 살 1파운드를 베는 것은 좋지만 어떤 경우든 피가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샤일록은 돈을 빌려주고 원금을 못 받았지만 안토니오의 살을 못 베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중세에서도 이자를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는 이런 금융업자를 고리대금업자라고 부르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한 것은 중세나 고대에서 계속된 생각이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루카복음에 미나의 비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귀족이 집을 떠나면서 10명의 종에게 한 미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종은 1미나를 10미나로 키우고 둘째 종은 1미나를 5미나로 만들어 바쳤는데 셋째 종은 1미나를 수건에 잘 싸서 보관한 뒤에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악한 종아,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돌아왔을 때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저자에게 그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말하자면 이 성경 말씀에서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았을 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잘 관리해서 불려주는 것이 주인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자를 금지한 것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중세 신학자들이 이자를 받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화폐를 쌓아둔다고 해서 그 화폐가 저절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화폐 불임설이라고 합니다. 화폐는 이익을 낳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지요. 그런데 중세 신학자들도 돈을 빌렸을 때 위험 부담이 발생하기도 하고 좋은 투자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라지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화폐를 더 갖고 있음으로써 큰 이득을 볼 투자 기회가 있는데 이런 기회가 사라진다면 그 대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생각은 현대 경제에서도 이자를 기회비용으로 생각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유술이라는 말은 고리대금업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은 로마 민법의 사용권, 유주라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화폐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죠. 그런데 중세에서는 화폐를 사용해서 이자를 받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유술이라는 말을 고리대금업이라고 좀 비윤리적으로 번역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현재 영어에서 쓰이고 있는 interest라는 말은 라틴어 inter라는 사이라는 의미와 est, 있다라는 말로 합성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interest는 흥미, 관심, 이해관계 이렇게 좀 좋거나 아니면 중립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빌려줬을 때 서로서로 이익의 수치관계가 생겼는데 이것을 중립적으로 이자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대가 변하면서 말의

하나님의 뜻도 달라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근대 이후에 이자를 받는 것을 당연시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결국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근대 산업혁명 이전에는 경제가 거의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간 경제 생활은 생존에 필요할 정도로 겨우 유지됐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 이자를 받는 것은 결국 생존을 담보로 위협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는 선진국의 경제가 매년 1% 이상 성장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자본의 크기를 키워서 수익을 창출할 투자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돈을 빌리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수익의 일부를 이자로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경제가 성장하는 경우에 이자가 양의 값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생각이 생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자 문제에 앞서서 왜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가? 사실 경제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도 왜 경제가 성장하는가 하는 것을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답은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분업이 발달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분업이 발생해서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당시에 공장제 수공업인 핀 공장에서 그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핀 공장을 관찰했더니 한 명이 하루 동안 일하면 겨우 20개만 만들던 상태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10명을 모아서 그 다음에 작업을 몇개 정도로 나누었더니 그 생산성이 대폭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핀을 만들기 위해서 철사를 만들고 철사를 끊고 철사를 구부리고 모양을 만드는 등 작업 단계를 나누면 10명이 4만 8천 개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한 명당 200배 이상 생산성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분업을 통해서 생산성이 올라갈까요? 아담 스미스는 세 가지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한 가지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숙련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작업이 단순하게 됨에 따라서 일부 작업 과정에 기계가 도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분업에 이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분업이 이익이 있다 그래서 무작정 분업을 발달시킬 수가 없는 것이 생산성이 늘어나서 많은 생산을 한 만큼 그 물건을 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 물건에 대한 시장의 규모가 커져야만 분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이 커지면서 분업이 발달하면 생산성에 이익이 생기고 그 이익을 바탕으로 투자가 되면 시장이 다시 커지는 이런 순환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생각한 경제의 선순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업이 발달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면 여기에서 큰 잉여가 나오겠죠. 그 잉여를 다시 투자하면 자본이 축적되고 시장이 커지면서 또다시 분업이 커지는 이런 관계가 생길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나온 잉여를 바탕으로 이윤을 지급할 수가 있고 남의 돈을 빌리면 이자도 함께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분업에 의한 자본의 생산성이 잉여를 발생시키고 자기 자본에 대해서는 이윤을 대가로 받고 다른 사람한테 빌린 자본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산 영역에서 이윤과 이자가 양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일반인 간에도 이자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윤율과 이자율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윤율은 자기가 투자해서 손실이 나면 자기가 부담하는 그런 결과 나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위험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윤율이 이자율보다 높은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에 실패하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본을 자기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대부하는 사람이 자본으로부터 얻는 수입을 화폐이자라고 부른다. 이자는 이윤에 대해서 대부자에게 지불하는 보상이다. 그 이윤의 일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화폐를 사용하는 차입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며 다른 일부는 차입자에게 이 이윤을 만들 기회를 제공하는 대부자에게 귀속된다. 아담 스미스는 잉여가 이윤과 이자로 나뉘는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경제가 어떤 상태가 될까 아담 스미스는 생각했습니다. 수익이 높은 쪽으로 사람들이 자본이 모이게 되는데 높은 쪽에서 자본이 모이면 경쟁이 심화돼서 결국은 어떤 곳에 투자하든 수익률이 똑같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아담 스미스는 장기 균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수익률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윤율과 이자율이 결국은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와 같이 자본이 이동되는 상태를 신학적으로 비유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된 것입니다. 각 개인은 연간 수입을 최대치가 되게 하는 것으로 노력한다. 그럼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증진시키게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 이후 한 100년 뒤에도 생산성의 이익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자 벤바베르크입니다. 벤바베르크는 자본이 오랜 시간 투자되면 이익이 생긴다라고 생각해서 오랜 시간 투자되는 자본의 속성을 생산의 우회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생산이 돌고 돌아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 결국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지요. 벤바베르크는 이것을 고기 잡는 데 비유했습니다. 고기를 맨손으로 잡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몇 마리 못 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 기다려서 그물을 잘 만든 다음에 그 다음날 고기를 잡으러 가면 상당히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기를 못 잡는 처음 하루 동안 자신이 살 수 있는 생존하는 데 필요한 밑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밑천을 벤바베르크는 생활기금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바로 자본의 기본적인 속성이 되겠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밑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본의 생산성 때문에 이윤이 나오고 그 이윤의 일부를 이자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어떤 곳에 투자하든 수익률이 같아지는 상태가 결국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윤율과 이자율이 같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윤율과 이자를 같은 이론으로 동시에 설명하는 것이 당시의 경제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경제학이 좀 더 발달하면서 이자율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자 벤바베르크가 이 문제를 가장 잘 정리한 학자라고 생각됩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벤바베르크는 이자율이 양인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중하고 경제가 성장한 다음에 좀 부자가 된다고 생각된다면 미래의 소득 1원은 상대적으로 덜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리려면 그 사람한테 귀중한 돈 1원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에 1원보다 더 많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원금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야만 돈을 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현재 소비하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양의 시간 선호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현재 소비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미래에 비해서 현재 시간을 더 선호한다, 더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 요인은 벤바베르크가 말한 우회적 생산의 기술적인 우위라는 것입니다. 자본을 오래 투자해서 생산 기간이 길수록 생산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라도 오래 투자해서 높은 이익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오래 생산해서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생산을 해내야만 이자를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요인 중에 벤바베르크는 세 번째 요인, 우회적 생산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오래 생산해서 생산성의 이익이 있다면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할 것이고 그 결과 경제가 성장한다면 현재 돈 1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남의 돈을 빌릴 때 프리미엄을 붙여서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 기회가 있을 때 남의 돈을 빌리고 그 투자가 성공하면 남의 돈을 갚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벤바베르크가 생각한 이자율 발생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벤바베르크의 주장에 대해서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라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현재의 소비를 중시하는 태도 때문에 이자가 생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빙 피셔는 애초에 자본이 축적되려면 현재 소비를 덜하고 저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래에 얻는 소득이 현재보다 더 커야만 될 것이고 현재 소비를 중시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야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은 시간 선호라고 생각해서 벤바베르크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논쟁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자율을 결정하는 데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돈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나 양측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돈을 현재 쓰는 것을 더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비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려면 기다림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미래에 원금보다 더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자금을 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자금을 빌린 다음에 오랫동안 생산하면 실제로 원금보다 더큰 수익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 돈을 빌릴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금 대부 시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돈을 빌리는 사람이나 둘다 이익이 되는 그런 상태가 생길 것입니다. 서로 윈윈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 상태에서 이자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자율 논쟁에서 자본의 생산성이 중요한가 아니면 시간 선호가 중요한가 하는 논쟁이 결국 둘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바로 자본의 생산성과 시간 선호가 잘 맞아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자를 수요와 공급 입장에서

설명한 이론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기업가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이자와 이윤을 새로운 시각에서 설명한 학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첫 번째로 오스트리아 출신 요셉 슘페터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슘페터는 기술 혁신이 없으면 경제 성장은 멈추기 때문에 이자나 이윤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슘페터는 20세기 초에 큰 발명가들인 벨, 에디슨, 벤츠, 듀퐁 이런 사람들의 사업 성공을 관찰하면서 결국 이런 기업가들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뤄내기 때문에 그 결과 이윤이 생기고 이자도 줄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슘페터는 우선 경제 성장이 없는 정체 상태와 경제가 크게 성장하는 경제 발전을 비교합니다. 경제 성장이 없는 순환적 흐름에서는 경제 성장이 없기 때문에 이윤도 발생하지 않고 이자도 결국 0이 됩니다. 물론 경제가 약간 성장하는 경우에는 이자나 이윤이 아주 낮지만 양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경제가 크게 성장하려면 생산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술 혁신의 과정을 경제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술 혁신은 단순히 생산 방법을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아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원료를 확보하고 경영 조직 자체도 크게 변화하는 그런 큰 변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슘페터가 말하는 경제 발전, 기술 혁신의 과정은 결국 혁신 기업가가 발명을 하면서 이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사업화해서 큰 돈을 버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서 사업화에 성공하면 이 기업이 그 시장을 전체를 차지하는 독점 기업이 될 것이고 큰 독점 이윤을 벌수 있습니다. 이 독점 이윤이 다시 재투자되면서 경제가 크게 발전하고 장기적으로 호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기술 혁신을 모방해서 다른 기업이 많이 생긴다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윤이 감소하고 재투자할 목도 없어지기 때문에 또다시 불황에 빠지게 되고 경제가 침체됩니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경제가 침체되더라도 여기에서 쓰이지 않는 인력이나 각종 재원을 다시 활용해서 또다시 혁신가가 난다면 또다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기술 혁신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는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이 새로운 재원을 창출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담보를 제공해서 조그만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업가의 성공을 확신해서 그 혁신에 동참해서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것이 은행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가는 독점 이윤을 통해서 큰 이윤을 받고 은행은 신용 제공을 통해서 이자를 받아가는 것이 기술 혁신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슘페터의 생각에 대해서 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이자와 이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사람이 미국의 경제학자 프랭크 나이트입니다. 프랭크 나이트는 위험, 불확실성, 이윤이라는 책에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비교를 했습니다. 위험, 리스크라는 것은 측정 가능한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저런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확률 분포를 알고

있는 것을 위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진정한 불확실성은 현재 어떤 상태가 발생할지 전혀 알수 없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자체를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프랭크 나이트는 이유는 계산 가능한 위험을 무릅쓰고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도 알수 없는 것을 본인의 정확한 판단으로 투자 기회를 살린 그런 대가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윤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와 이윤은 기업이 지불한다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발생하는 원리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위험은 통계적으로라도 계산 가능한 그런 경우고 불확실성은 실현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결과를 알수 없는 것입니다. 이자는 위험을 잘 계산해서 그 프리미엄을 각각 달리 붙이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초우량 기업에 대해서는 위험 프리미엄이 낮고 보통 기업에 대해서는 위험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이자는 계산된 상황에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기업가의 이윤이라는 것은 사전에 아무것도 알수 없기 때문에 성공하면 큰 돈을 벌수 있지만 실패하면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손실이 될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우연히 투자를 해서 성공해서 이윤을 올리는 것이 기업가의 역할이 아니고 이런 불확실 상황 하에서 계속해서 돈을 벌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잘 조직하는 것이 기업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확실성 하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써서 기업을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기업가는 체계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프랭크 나이트의 책에서 그 구절을 읽어보면 그 기업가의 역할이 잘 드러납니다. 기업가가 책임 있는 최종적 결정을 하는 것은 인간과 관련되는 것이며 궁극적인 관리자라는 것은 조직을 계획하고 기능을 설계하고 그 기능들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선택하면서 시장에서 다른 모든 참여자들과 경쟁하면서도 자신한테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가치를 잘 평가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궁극적인 관리에 대해서 보상은 결국은 생산물에서 남는 것,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도 남는 이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의 역할을 중시한 슘페터와 나이트의 생각을 합쳐서 그러면 과연 이자와 이윤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 스미스 시대부터 상당 기간 동안은 장기적으로 결국 이자율과 이윤율은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슘페터는 경제성장이 없다면 이윤율과 이자율은 같지만 그것은 결국 0이 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결국은 기업가들이 혁신을 해야만 이윤율이 나온다. 큰 이윤이 나오기 때문에 그큰 이윤의 일부가 이자로 지급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이트는 이자와 이윤의 속성을 달리 생각해서 이자는 0보다는 크지만 위험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을 계산해서 우량 기업에는 약간 더 이자율을 높게, 그리고 보통 기업에는 꽤 높게 이렇게 매기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평가되지만 이유는 아주 다른 메커니즘으로 완전히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기업가들한테 보상을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클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비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자율은 실물 경제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 이자율입니다. 이렇게 실물 경제에서 물가 상승이 없을 때
생기는 이자율을 실질 이자율, 영어로는 Real Rate of Interest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실물 경제의 기본 요인인 기술이라든지 소비자의 선호라든지 그 경제 전체의 자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자율을 설명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 경제에서는 물가가 변동합니다. 만약 물가가 올라간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자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이자율을 명목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Nominal Rate of Interest라고 합니다. 그러면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아주 쉬운 공식을 개발했습니다. 그 공식은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합한 것이라 이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피셔의 공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1년 뒤에 10%의 명목 이자율을 받기로 하고 100원을 빌려주었다면 그 원리 확계는 11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5%가 됐다면 지금 100원을 빌려주는 것은 1년 뒤에 몇 퍼센트쯤 실질적인 가치가 증가했다, 증가했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피셔의 공식을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피셔의 공식을 이용하면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목 이자율 10%에서 물가 상승률 5%를 빼면 실질 이자율은 5%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물가가 5%쯤 올라가는 경우에 지금 100원을 10% 이자로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치로 볼때그 화폐는 105원쯤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년의 정기예금 금리가 6%인데 물가가 상승률이 4% 정도라고 예상한다면 1년 뒤에는 6% 빼기 4%, 말하자면 2%만큼 실질 이자율이 증가해서 예금의 실질적인 가치가 증가한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실질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입니다. 만약 화폐량의 증가가 물가 상승만 가져오지 경제의 다른 실물 거래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굳이 명목 이자율을 별도로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화폐량의 증가가 실물 경제에 영향이 없고 물가 상승만 가져온다라는 이론을 화폐 수량설이라고 합니다. 이 화폐 수량설은 화폐가 단순히 상품 거래의 매개 수단으로만 쓰일 때 타당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맞다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을 합산한 것과 같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한 실질 이자율에 관한 이론만 있어도 명목 이자율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질 이자율을 잘 설명한 뒤에 물가 상승률을 단순히 합하면 명목 이자율이 되기 때문에 명목 이자율에 대한 이론을 따로 개발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세계 대공황에서 공황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즈는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세계 대공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재정 확장을 적극적으로 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만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잘 설명했습니다. 케인즈는 경제 전체의 규모가 단순히 상품들의 거래를 합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경제 전체의 유효 수요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케인즈에 따르면 그 유효 수요는 경제 전체에서 민간의 소비 수요, 그리고 경제 전체의 기업의 투자 수요, 그리고 국민 경제 전체를 관장하는 정부의 지출,
이 세 가지로

0: 구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간의 소비 수요는 지출이 되지만 전체가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소득은 저축하기 때문에 민간 소비만으로는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모두 구매하는 것이 역부족입니다. 기업 투자는 미래의 수익성에 대해서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가가 위축이 돼서 미래가 어둡다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덜 하게 되기 때문에 불황기에서 투자가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민간의 소비나 기업의 투자나 모두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는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불황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제적으로 수요 증가책을 써야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후버댐과 같은 큰 공사를 해서 경기를 부양시킨 것이 대공황의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케인즈의 이론에서 이자율과 관계에서 재미있는 것은 화폐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케인즈는 화폐 수령설에 생각하듯이 화폐가 상품 거래의 매개 수단으로서 단순히 쓰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위험성이 적고 즉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폐의 좋은 특성, 유동성 때문에 화폐를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화폐가 만약 유동 자산으로서 보유된다면 이자율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화폐와 비교해서 다른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걸 보기 때문에 화폐량의 변화가 이자율에 즉각 영향을 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폐의 두 가지 기능 중에서 화폐가 유동 자산의 하나로 보유된다면 화폐량의 변화가 명목 이자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화폐량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 결국 이자율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투자가 증가하면 결국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말하자면 화폐가 유동성으로서 보유된다면 화폐량의 변화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을 알고 나서 물가 상승률만 합산하면 된다 라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고 화폐량의 변화를 통해서 경제 전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그런 변수가 됩니다. 결국 명목 이자율 자체가 경제 전체의 변수와 함께 같이 설명되어야 되는 그런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자와 이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 성장이 거의 없었던 고대와 중세에서는 이자 수치를 죄악시하는 규범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자 수치가 있었지만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대 산업혁명을 전후한 시기에는 아담 스미스가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이윤이 발생하고 그 이윤의 일부가 이자로 지급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자가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1870년대 이후에는 경제학이 잘 개발되면서 아담 스미스의 생각이 정밀하게 제시됐습니다. 한편으로 자본의 생산성을 우회적 생산의 이익이라고 불러서 오랫동안 투자하면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돈을 빌릴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래 소비에 비해서 현재 소비를 중시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경우에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본의 생산성과 현재의 시간 선호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실질 이자율을 잘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는 좀더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이윤과 이자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학자들이 생겼습니다. 슘페터는 발명가들이 사업화하는 것을 보고서 경제 성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나 이윤이 모두 제로가 되지만 기업가들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이러한 독점 이윤을 바탕으로 이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부가 이자로 지급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트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구분해서 이자와 이윤의 속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자는 계산 가능한 위험의 대가로 우량 기업에게 낮은 이자율을 주는 방식으로 계산이 되지만, 이윤은 사전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가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가 되겠습니다. 기업가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업 조직을 잘 개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모색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인즈는 화폐적 이자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자가 실물 부분에서 자본의 생산성과 양의 시간 선호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유효 수요, 그리고 경제 전체의 화폐량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화폐량이 증가하면 명목 이자율이 낮아지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다시 경제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화폐 부분과 실물 부분은 얽혀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제 전체의 변수가 설명되면서 동시에 이자율도 설명된다. 이런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 다음과 같은데요. 아담 스미스의 잉여 이론부터 케인즈의 이론까지 다양한 이론이 제시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론들을 살펴보면 결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자의 복합적인 현상들이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자를 간단하게 설명하던 것에서부터 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이자가 결정되는 방식, 이것이 점차적으로 인식이 개발된 것입니다. 현대 경제에서도 결국은 이런 이자나 이윤이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물 경제도 잘 파악하고 화폐 경제도 잘 파악해서 실제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자의 개념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자와 이윤의 개념에 대해서 경제학이 발달한 역사적 순서에 따라 알아보았습니다. 이자와 이윤이 똑같은 상태를 가정하고 간단하지만 이자와 이윤 발생을 경제 성장을 통해서 설명한 아담 스미스의 생각부터 화폐 부분이 실물 부분에 영향을 주어서 경제 전체의 변수가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케인즈의 화폐적 이자 이론까지 설명했습니다. 이자와 이윤에 관한 설명을 역사적 순서에 따라 함께 알아본 결과, 이자와 이윤이 복합적인 현상이지만 각각의 결정 요인을 분해해서 그 실체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경제 인식이나 사회 전체의 경제 인식이나 모두 지식을 차곡차곡 축적하면서 발달한 것입니다. 이자와 이윤도 그 내면에 숨겨진 요인들을 잘 이해하면서 경제 생활을 하는데 유익한 내용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이윤의 일부가 이자로 지급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자가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현대 경제에서는 왜 돈을 구워주고 나서 이자를 받는 것이 당연시 되는 것일까요? 경제 이론의 역사를 통해서 이자와 이윤의 개념에 대해서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

0: TV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상사태. 바람은 약한데 나무들이 흔들흔들. 태국의 풍물도 많이 떠내려가고. 어! 저기 뭐가 이상한 게? 아아, 여기는 펭수. 산사태 징후 발견. 산사태 징후 발견.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 대피요망. 대피요망. 산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대피장소를 파악하고 급경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침착해,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상임항공 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 미리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새로운 경제 트렌드 이야기를 테마별로 하나씩 정리를 간단하게나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좋은 영어 단어들 그때그때 써야 되는 표현들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구독 경제 OTT 서비스 지난 시간까지 했고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가상화폐입니다. 자, 시장이 좀 과열돼서 좀 너무 투자 과열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조금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런 기사도 많이 저도 읽었거든요. 자, 일단 가상화폐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고 이렇게 시장 등락이 심한 현 상황이라든가 그렇죠? 뭐 폭등을 했다든가 폭락을 했다든가 약간 이런 식의 말들이 요즘은 가상화폐 시장에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 시장도 좀 변해가면서 안정화되거나 뭔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이 되겠죠. 자, 지금은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단어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도 암호화폐라고도 하고 가상화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뭐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또 거래가 되고 있는 그 도지코인 같은 건 실제 암호화폐 이름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암호화폐를 부르는 말이 있어요. 크립토커런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자, 크립토커런시.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걸다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크립토커런시. 오케이? 들어볼게요.
1: Cryptocurrency. Cryptocurrency.
0: 오케이? 자, 우리도 가상화폐란 말을 쓸때 virtual currency 같은 단어로 씁니다. 같은 의미로 써요. virtual currency. 이거 VR 할때 나오는 말이잖아요. virtual reality. VR 할 때, 그렇죠? 가상의 화폐. 자, virtual currency. 들어볼게요.
1: Virtual currency. Virtual currency.
0: 두 개의 뜻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same meaning. 그렇죠? 우리도 이게 두 개가 다른 거라고 얘기 안 하듯이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자, 블록체인은 그냥 영어로 블록체인이죠. blockchain technology. 즉, 이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런 문장 맞죠?

0: 만들어 드릴 건데 블록체인 앞에 강조해 주시고 technology, 블록체인 technology 들어볼게요.
1: Blockchain technology. Blockchain technology.
0: 자, 문장에 넣어보면 이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을 그냥 한 문장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다면 뭐 저희가 다음 시간에 NFT도 마찬가지죠. NFT도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진 토큰이잖아요. 그러면 cryptocurrency is based on, 자, 이게 뭐예요? 베이스가 밑바닥에 깔고 있는 걸 베이스라고 하잖아요. 즉 cryptocurrency란 거 밑에 깔려 있는 기술이 blockchain technology다. cryptocurrency i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i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이 문장 참 임팩트 있고 좋은 문장입니다. 이거 그대로 좀 외울게요. 이 문장 들어보세요.
1: Cryptocurrency i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Cryptocurrency i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0: Virtual currency도 마찬가지고요. 가상화폐, 암호화폐. Same thing. 정확히 동일한 내용이니까. 자, 우리나라에 정말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거래 플랫폼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과열된 투자. 참 우려스러운 게 우리나라 지금 거래 금액 규모가 지금 미국, 일본, 다운 한국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좀 많고, 그 일단 거래되는 코인의 개수가 뭐 미국에 비해서 10배가 많대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좀 엄청나게 과열돼 있다는 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좀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폭발적인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조금 과열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폭발적이란 걸 영어에서 explosive interest라고 해가지고 이건 좀 폭발력 있는 거죠. 폭발력에 있는 그런 폭발적인 관심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explosive interest.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볼게요.
1: explosive interest. explosive interest.
0: 자, 거래 플랫폼은요. 거래하다가 영어로 뭡니까? 거래. 트레이드고죠. 플랫폼 그냥 붙이면 돼요. 트레이딩 플랫폼. 트레이딩 플랫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상화폐 거래를 하려면 전자지갑, 디지털 월렛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거래를 하는 그 거래소를 만든다든가 거래 플랫폼이 있어야겠죠. 그거를 트레이딩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렇죠? 특정 플랫폼을 잡아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1: 트레이딩 플랫폼. 트레이딩 플랫폼.
0: 몇 개 사가 있죠? 거기서 골라서 거기서 계좌를 두고 디지털 월렛이 있어야 거래를 하니까. 자, 과열된 투자는 열이란 거 히트란 말이 들어가는데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갔지. Overheated. 쉽죠? 이야기. Overheated investment. Overheated market이라고 해야 돼요. 과열된 시장 혹은 overheated investment. 너무 과열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막 하루에 10배, 20배 막 한 달 만에 막 1000배 오른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코인들이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와, 이거 일확천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도박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죠, 여기는요. 자, overheated investment. 그죠? 자, 들어볼게요.
1: Overheated investment. Overheated investment.
0: 자, 과열된 투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즘 암호화폐에 대해서 폭발적인 관심이 있다. 폭발적인 관심이 있다. 아까 그 단어 써볼게요. There is explosive interest. 자, 이거 썼죠? Explosive interest. 엄청난 관심이 있다. In cryptocurrency these days. 뭐에 대한 관심이니까 in이죠? There is explosive interest in cryptocurrency these days. 요즘에 암호화폐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있다. 이런 문장 정도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Cryptocurrency라는 말을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들어볼게요.
1: There is explosive interest in cryptocurrency these days. There is explosive interest in cryptocurrency these days.
0: 좋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심해요. 등락이 좀 심하고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고 막 큰 폭으로 이렇게 등락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을 부르는 저 지칭하는 가장 중요한 말들이 될 것 같은데 severe fluctuation. severe가 뭡니까? 극심한 거예요. Severe fluctuations. 막 하루에 10%, 20% 올랐다가 그 다음날 막 30% 빠지고 이 fluctuation 이거죠,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fluctuation이에요. 이게 네. 등락,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fluctuation이거든요. 이게 심해. 막 이래. 막 이래. 이게 뭐예요? fluctuation이죠. Severe fluctuations. 들어보세요.
1: Severe fluctuations. Severe fluctuations.
0: 자, 급등 급락에 쓰는 동사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하나가 있는 건 아니고 진짜 많은데 딱 두 개만. 하나가 skyrocket, 수직 상승하다. 치솟고 올라가는 거죠. plummet, 곤두박질치다. 곤두박질치다, plummet. 자, plummet, skyrocket, plummet. 요 두 가지만 외울게요.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 중에 급락, 급등이니까 들어보세요.
1: skyrocket, plummet, skyrocket, plummet.
0: 자, 그 다음에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그 폭이 크거든요. 폭을 뭐라고 그래요? margin, margin이라고 합니다. by a large margin, 큰 폭으로. by a large margin, 큰 폭으로. 들어보세요.
1: by a large margin, by a large margin.
0: 자, 문장에 넣어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심한 등락을 보이고 있다. 아까 severe fluctuations, 강세 뒤에 잘 주시고 the cryptocurrency market is seeing severe fluctuations. see, 보고 있다. 그쵸? 자,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심한 등락을 보고 있다. 혹은 보이고 있다. 그냥 seeing 그러면 돼요. seeing. 이 시장이 보고 있다 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The cryptocurrency market is seeing severe fluctuations. 들어볼게요.
1: The cryptocurrency market is seeing severe fluctuations. The cryptocurrency market is seeing severe fluctuations.
0: 자, 오늘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 정리합니다. 자, 암호화폐 영어로 cryptocurrency, cryptocurrency 혹은 virtual currency라고도 부릅니다. 들어볼게요.
1: cryptocurrency, cryptocurrency.
0: 폭발적 관심, 아까 explosive interest. explode 하면 폭발하는 거죠. 근데 이거 형용사예요. explosive interest. 들어볼게요.
1: explosive interest, explosive interest.
0: 심한 등락, severe fluctuations,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fluctuations, 들어볼게요.
1: severe fluctuations, severe fluctuations.
0: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가상화폐 오늘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 내용을 조금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영어 단어들이 좀 필요한지 그 설명을 하려면요. 자, 오늘 다룬 내용을 비롯해서 저희 매일 10분 영어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면 무료로 다시 보기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십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용하시면 되고 EBSE 앱 다운로드 받으셔도 아주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가셔서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들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 will definitely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similar but confusing words. Fundamental versus essential. Fundamental versus essential.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fundamental 그리고 essential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는 fundamental. 네,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긴 단어들은 강세가 주로 두 군데에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men 여기에가 제일 강한 강세가 들어가고 앞부분에 fun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fundamental. Fundamental. 네, 이런 리듬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원어민스러운 발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Fundamental. 좋아요. 네, Fundamental. 이거는 근간을 이루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런 말 할 때는 fundamental입니다. 그래서 뭔가 fundamental 하면 그게 없으면 안 되죠. 모든 게 다 무너지겠죠. 오케이, 예문

문장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The theory has fundamental flaws. Hard work is fundamental to success. Fundamental, 근본적인. Fundamental.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네, 물은 생명의 근본이야. 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겠죠? That is fundamental.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There cannot be life without water.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theory has fundamental flaws. The theory has fundamental flaws. 자, flaw는 결함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fundamental 가지고 꾸며주는데 본질적인 결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본질적인 결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이론이 무너지겠죠. 네, the theory has fundamental flaws. 다시 한번요. The theory has fundamental flaws. 좋아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Hard work is fundamental to success. 네, 근면은 성공의 기본이야. 네, 그래서 hard work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의미겠죠. 이 문장에는 hard work is fundamental to success.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ard work is fundamental to success. Hard work is fundamental to success. 네, 다음은 essential입니다. fundamental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일단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essential. essential. 그리고 또 두 번째 발음은 essential. essential 혹은 essential. 두 개 다 가능합니다. 네, essential은 필수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꼭 필요한 요소들은 essential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필수적인, 핵심적인 등등 이런 거는 다 essential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예문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Sunscreen is essential for summer. I packed just a few essentials. Essential, 필수적인, essential. 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돈이 행복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야.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좋아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Sunscreen is essential for summer. Sunscreen is essential for summer. 네, 자외선 차단제는 여름에 필수이지. 그래서 선크림은 여름에 필수이지. 하지만 선크림이 없다고 여름을 못 즐길 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fundamental처럼 이렇게 강한 단어는 안 어울리고 여기서는 그냥 sunscreen is essential for summer. Sunscreen is essential for summer. Otherwise, you'll get burnt. Okay.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packed just a few essentials. 네, 여기서는 essential이 명사입니다. 이거는 필수품들입니다. Okay? I packed just a few essentials라고 하면 나는 그냥 필수품을 몇 개까지만 챙겼어. I packed just a few essentials.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필수품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그냥 essential 다음에 s를 붙이시면 됩니다. Essentials. 좋아요.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 packed just a few essentials. I packed just a few essentials. 네, 정리해드릴게요. Fundamental. 근본적.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Welcome back indee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I was about to say, you didn't say hello to me.
0: I did. I was going to after saying welcome back to everyone.
1: All right.
0: 이번 주의 주제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 주 주제는 바로
1: Saving money.
0: Saving money. 네, saving money인데요. 돈을 아끼는 것 또는 저축하는 것 둘 다 가리킬 수 있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Yes,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My parents taught me the value of money.
0: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the value of money, value 하면 가치예요. 그래서 돈의 가치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0: 이제 어렸을 때 가르쳐 주셨다는 yes.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1: When she was younger.
0: 자,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바로
1: Serena 씨입니다.
0: 네, Serena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전체 이야기 듣기 전에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erena 씨, 나와주세요.
2: Mastering the skill of saving money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teaches us how to spend money wisely. Mastering the skill of saving money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teaches us how to spend money wisely. Mastering the skill of saving money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teaches us how to spend money wisely.
0: 네, 돈을 아낄 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1: So Serena said, Mastering the skill of saving money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teaches us how to spend money wisely.
0: 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면은 Mastering the skill of saving money, 돈을 아끼는, 여기서 말하는 skill이라는 것은 뭐 기술이라고 번역 그냥 그대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돈을 아낄 줄 아는 걸 말해요. Knowing
1: yeah.
0: how to save money.
1: Yeah, knowing how to save money.
0: 네, 그래서 돈을 아끼는 방법, 아끼는 법을 배우는 것은 is very important,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because it teaches us. 여기서 말하는 it가 바로 the skill.
1: The skill.
0: 네, teaches us,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How to spend money wisely. 네, 돈을 현명하게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돈을 절약하는 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1: This is very true.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Mastering the skill of saving money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teaches us how to spend money wisely. Mastering the skill of saving money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teaches us how to spend money wisely. Mastering the skill of saving money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teaches us how to spend money wisely.
1: 네. Let's move right on to English on the go.

0: course.
1: Like?
0: Food, you know, a toothbrush,
1: soap,
0: clothes,
1: towels, 이런 것들 yeah. 말하겠죠. 그래서
0: Water.
1: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were always provided, 항상 제공이 되었고,
0: of course.
1: And when I needed something else, 뭔가 더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mm-hmm. 집에 있는 거 말고, I simply had to ask for it. 그냥 달라고 하기만 하면 됐어요.
0: Perfect. Let's see what else she says. I didn't do that lightheartedly, though.
1: I didn't do that. 여기서 말하는 do that은 그냥 asking for something. Mm-hmm. 뭐 달라고 하는 거를 mm-hmm. lightheartedly 하지는 않았습니다.
0: Yes. It wasn't. She didn't do it lightheartedly.
1: 네.
0: Lightheartedly.
1: 그냥 속 편하게 가볍게 그냥 말하면 다 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대요.
0: Yeah. She was like she only asked if it's very serious, mm-hmm. right? Perfect. Next, she says. Because they still managed to teach me how valuable money is.
1: 왜 어떤 것을 요구할 때 mm-hmm.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 mm-hmm. 아니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요구를 했냐면 mm-hmm. they still managed to teach me. Still 여기서 말하는 still 하고 manage는 원래는 어렵지만 해내는 걸 말하잖아요.
0: Yeah, so even though it's hard, they were able to do it.
1: 근데
0: right?
1: 어렵다는 뜻이 여기서는 뭐 설명은 안 나왔지만. 뭐 어렵고 그 다음에 현금을 줘서 관리하게 만들지 않았지만
0: right.
1: 마음껏 쓰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0: right.
1: 가르쳐 주신 거예요. Mm-hmm. How valuable money is. 돈이 mm-hmm.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0: Perfect. Great mm-hmm. explanation. And she says next, despite the fact that I didn't have actual physical money in hand.
1: Despite the fact that mm-hmm. 지금 네 개의 단어가 쓰이고 있지만 mm-hmm. 하나로 합친다면은 although 네, 비록이란 뜻으로 비록 뭐뭐 하지만 despite the uh-huh. fact that I didn't have actual physical money in hand 실제로 현금 자체를 갖고 이걸 아껴야 된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돼지저금통도 없었고 그렇지만 mm-hmm. 돈의 소중함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Actual money라고 했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physical money physical. 해도 되는데 둘 다 합쳤습니다.
0: Yeah, so use them together, but you could use them separately if you like.
1: Of course.
0: Great. Let's see what she has to say next.
2: I understood that it takes a lot of perseverance and hard work to earn it. So from that point on, I had a very inherent interest in budgeting.
0: I understood that it takes a lot of perseverance and hard work to earn it.
1: 네, 인내는 영어로
0: perseverance.
1: 네.
0: Perseverance.
1: Perseverance는 또 동사 형태가 있습니다. Persevere.
0: Persevere.
1: 네. Persevere 하면 인내하다, 참고 견디는 걸 말하고요. Mm-hmm. 물론 인내를 가리키는 다른 단어들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 중에 mm-hmm. 하나예요. Mm-hmm. 예를 들어 tolerance라든지.
0: Oh, yeah, tolerance.
1: 또 뭐가 있을까요?
0: Kind of patience.
1: Patience도 있고요.
0: Yeah, patience.
1: 그 중에 하나인데 perseverance는 어떤 느낌이냐면 tolerance는 그냥 좀 거슬리지만
0: right.
1: 참아주는 관용의 느낌도 있다면.
0: Yeah, it's like, oh, I don't like it, but okay, it's
1: 네,
0: here.
1: 네, perseverance는 힘들고 괴롭고
0: yes.
1: 한데 그걸 이겨내는 느낌이에요.
0: Yes. When something is difficult, like studying for a test,
1: 네.
0: but you persevere and you
1: 네.
0: do it anyway.
1: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같이 앉아있는데 메가 선생님이 다리를 계속 떨고 있는 거예요. Shaking your leg like that. 근데 이걸 참아주는 거는 perseverance는 아니고 그냥 tolerance 정도.
0: Oh. Okay, I'll stop.
1: 가 되겠죠. 그래서 uh-huh. 그런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0: Uh-huh.
1: 그래서 I understood 어린 나이에 이제 돈의 소중함을 배우면서 이해를 했대요.
0: Uh-huh.
1: That it takes a lot of perseverance and hard work.
0: Uh-huh.
1: 많은 인내와 hard work라는 것은 uh-huh. 열심히 일하는 것 또는 수고, 고생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To earn it.
0: To earn it.
1: 돈을 벌기 위해서.
0: To earn the money.
1: 이 사실을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0: That's pretty awesome.
1: 네, 그래서요.
0: So, she says... So, from that point on, I had a very inherent interest in budgeting.
1: 네,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Mm-hmm.
1: 자, 내재하는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어요.
0: That is inherent. Inherent.
1: Inherent. 예문을 하나 볼게요.
0: Mm-hmm. For example, every business has some inherent risks.
1: Every business, 모든 사업은 has, 가지고 있습니다. Some risks.
0: Mm-hmm.
1: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0: Mm-hmm.
1: 그런데 inherent risks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두면은 그 사업에 위험이 안 생겼을 텐데 누가 그냥 뭔가 위험 요소를 준 게 아니고 원래 그 사업 자체에
0: yeah.
1: 들어 있는 걸 말해요.
0: Stuff that's already there.
1: 네.
0: Nobody has to do anything. It's
1: 그렇죠.
0: just something that's originally there.
1: 네, 원래부터
0: right?
1: 타고난 것을 가리키는데
0: right.
1: 여기서 보면은 from that point on 여기서 말하는 that point는 그 시기니까 from that point on은 from then on 그때부터
0: mm-hmm.
1: I had a very inherent interest in budgeting.
0: Right.
1: Budget, 예산을 짜는 것에 대해서 아주 내재하는 관심이라고 번역하기엔 좀

0: 네, 오늘은 돈의 가치에 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2: I've been saving my money for 3 years.

0: 보면 좀 무서워. 네, 그래서 this must be the mine shaft entrance. 이 입구인데 여기에서도 또 잠겨 있어요. 모든 게 다 잠겨 있죠? 그래서 여기 Embry 그래요. I have the key. 자, I have the key. 그러면은 내가 키를 갖고 있어. 근데 여기 보면은 키가 없어요. 네, 어떤 키일까요? 네, 키가 아니고요. 이제 이 열로 이거를 녹이는 거예요. 역시 power이 세요. Alright. 자, 여기에서 이 drone, 우리 그 특수한 drone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Merritt가 시노이한테 네가 이거를 조정을 해. 그러니까 오, 정말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는데 자, there's something blocking the way. 자, 여기서 우리 첫 번째 vocabulary, to block. 막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정을 하는데 뭔가 이 통로를 막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Embry, the moisture in the air has frozen. 자 공기 중에 수분이 얼었어. 네, 그래서 이 얼음이 통로를 막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막고 있어요. 어떻게 또 이거를, 자, 통로를 뚫을 수 있을까요? Let's continue reading. I know a little trick that will help to clear a path. Fire down below! Hello there. Nice to see you. 네, 친구들, Embry 참 멋있게 내려가고 있죠? 와, 그래서 드론을 드디어 만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Hello there, nice to see you 이렇게 말을 하네요. 친구들, nice to see you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see you 이렇게 말하는데 nice to see you는 그냥 농담으로 말 장난을 하는 거예요. 자, nice to see you 보다는 ice 얼음이 있으니까 nice to see you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Alright, let's continue our story.
1: Oh, she can't spread her wings properly. The tunnel's too narrow.
2: She'll make it. Wait until she gets the drone in place. Hmm, we've lost contact. Activate the pressure wave.
1: But what about Ember?
3: We've got no choice. It's now or never.
2: We'll do it together. We need to get out of here quick.
0: Oh, 네, 자. Ember는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하죠? 자, 왜 그러냐면은
1: She can't spread her wings properly. The tunnel's too narrow.
0: 자, 여기 우리 그 두 번째 vocabulary word narrow가 나오는데 좁은이죠. 근데 이 터널이 너무 좁아서 이 우리 Ember 날개를 잘 못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Alright? Merritt가 여기서 그러죠. Activate the pressure wave. 자, 기압 웨이브를 작동시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Ember는 거기 밑에 있는데 시노이가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Ember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Myra가
1: We've got no choice. It's now or never.
0: 우리는 해야 돼. 그러니까 we've got no choice. 자, 우리 세 번째 단어인데요. choice는 선택이에요. We have no choice는 뭐 선택 여지가 없어. Now or never. 지금 안 하면은 안 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 친구들은 빨리 탈출을 해야 되고 Ember는 아직도 여기 있고 너무 걱정이 되죠. 어떻게 될까요? Okay, let's see. Will she make it? 네. Let's continue reading.
3: These suits weren't meant for running in. What about Ember? There she is. She got out. This should seal it.
2: The P-Wave worked. Good job, everyone.
1: Yay! We did it!
2: It will take a little while for everything to go back to normal, but before we go, we could maybe...
3: Do you think they're tough enough?
0: And they're having a good time. 네, Amber는 안전하게 탈출을 했고, 네,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딱 이제 자 아주 그냥 멋지게 날아갑니다 위로. 그래서 그걸 딱 막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됐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메리트가 그러는데 아직까지 이 기온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을 보세요. 메리트가 뭐를 하고 있죠? 네,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눈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Okay, very good. So that is the end of our story. 자, 기온은 여름인데 눈이 와 오고 네, 참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는데 다시 정상적으로 모든 게 됐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시 오겠죠? Alright, I hope you enjoyed this story and please come back for another story next time.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 직업 영어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성인과 중학생 자전거 대여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녀분과 네. 예를 들어 해외에 나갔는데 요즘에 그런 데 있잖아요. 호수 같은 데를 돌 때
1: 그쵸.
0: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자전거 빌리고 간다든가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1: 네. 그렇죠? 그리고 또 2인용 자전거 같이 타면 운치 있고 너무 좋잖아요.
0: 느낌 좋죠.
1: 네.
0: 자, 이거 영어로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네, 이거는 자전거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게
1: 아니죠.
0: 아니잖아요.
1: 대여 요금을 물어보는 거죠.
0: That's right.
1: 아, 그러면 또 머리가 많이 복잡해지는데요.
0: 문장 구조가 살짝 바뀌어야 될수 있습니다.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1: 왜냐면
0: 거예요.
1: 성인이랑 또 학생이랑 뭐 어린이
0: 그렇죠.
1: 요금이 다
0: 다
1: 다르니까요.
0: 다르니까. 오케이. 그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다 바꿔볼게요.
1: 네.
0: 그렇다면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만지 물어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2: Are you interested?
1: 바이크.
2: You want a
1: 바이크.
2: bike?
1: I 그 I 그 I want to rent a bike.
2: Okay, yeah.
1: How much? How much? Yes.
2: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1: How many?

0: Yeah, it's $5 an hour.
1: Yeah.
0: How many bikes do you need?
1: 아, 그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0: One.
1: Two. 아,
0: Two.
1: 그 adult one, 그 12 years old
0: Ah.
1: for student one.
0: Okay, student and one adult.
1: Yes.
0: Okay, please sign this form. Please sign this form.
1: Assign.
0: Sign this form.
1: Yes,
0: Yes.
1: assign. Okay.
2: 아이고, 결국 오토바이로 잘못 빌렸다고 들었어요.
1: 네, 조금 더
2: 어떡해요?
1: 속도를 내야죠.
2: 라이센스는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1: 네.
2: 제가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뭐 하는데 얼마예요, 뭐 하는데 얼마예요,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케이,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4: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3: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4: Please sign this form.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1: 네.
2: 자, 가장 중요한 문장이 처음 나와요.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1: Yeah.
2: 요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1: How much is it to rent a 자전거? 겠네요. 근데 how much is it은 우리가 너무 많이 쓰던 거라
2: 맞아요.
1: 왠지
2: How much
1: 이렇게
2: is it?
1: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2: Mm-hmm.
1: to rent, rent 하는데 얼마냐 이건데 자전거니까 우리 그거잖아요. bicycle.
2: bicycle이요?
1: 예, bicycle. bicycle.
2: Okay.
1: Oh,
2: okay, okay. bicycle.
1: Yeah.
2: I don't know. Okay,
1: circle.
2: let's see. So how much is it to rent a? 그다음에 자전거가 들어가야겠죠?
1: 아, 아닌 거 아닌 것 같죠?
2: 네.
1: 어,
2: 자,
1: 어.
2: 일단 이건데 don't worry.
1: 네.
2: 요것도 쓸 겁니다. 지금 bicycle를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1: 네,
2: bicycle,
1: 네.
2: right?
1: bicycle.
2: 근데 by라고 하고 cicle, right?
1: 예, 예.
2: 이 두 개를 반대로 쓰신 거예요.
1: 아!
2: 이런 실수가 없다라고 절대 말을 못 하는 게 정말 저는 너무 눈으로 많이 봤어요. 왜냐면 둘 다 I가 될 것 같은 거예요.
1: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나는데 자, bike는 일단은 바이크는 바이시클을 줄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네네.
2: Alright, so 바이크는 이 문맥에 따라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아, 자, 그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바이크 다시 한번
1: 네.
2: 제가
1: 아까 아이랑 이렇게 바이시클 아 이거군요.
2: 맞습니다.
1: 아,
2: bi로 시작을 하게 되면요, 그게 두 개라는 뜻이에요.
1: 아, right. 바퀴가 두 개니까.
2: Yes, 그래서 두 개 달린 사이클이구나.
1: 네.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Okay? So, bicycle, bicycle. 그러면 참고로 혹시 세발 자전거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드 앞에 하나 있고 뒤에 두 개 달린 거?
1: 트리플 시클.
2: 굉장히 비슷해요.
1: 오, 그래요?
2: 자. 네.
1: 아, 트라이시클.
2: 사실 트리플에서 그 부분만 딴
1: 네.
2: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시클. 들어본 적 있나요?
1: 저는 이거 애기 지금 있어요.
2: Yeah?
1: 저희 애기 3살이니까.
2: 오,
1: yeah.
2: 너무 귀여워. So, tricycle or 줄여서 그것도 가끔 trike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두 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삐리리리리리 하면서 세발자전거를
1: 네.
2: 타는데 bicycle이라고 알려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겠죠.
1: Tricycle.
2: Okay. So, try는 세 개라는 뜻이죠.
1: 네.
2: 그래서 triangle 이렇게
1: 맞아요.
2: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대여하다라는 동사로 뭘 썼을까요?
1: rent.
2: rent를 썼습니다.
1: 네.
2: 전에 제가 rent 하는 거랑 borrow 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1: 맞습니다. 이게 돈에 관련된 거는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해요.
2: 그렇죠. 이게 네. 빌리는 건데 뭐가 달라요?
1: rent는 일정 페이를 지불을 해야 돼요.
2: 오.
1: borrow는 그냥 eraser 같은 거.
2: 오케이.
1: 펜 같은 거. 예.
2: 이거 빌려도 되겠니?
1: 그쵸.
2: 꼭 금전적인 지불이 당장 없어도 빌릴
1: 네.
2: 수가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borrow 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1: 맞습니다.
2: 오케이. Very nice. 자, 여기 보세요. 우리 그동안은 어떤 명사가 얼마냐라는 건 많이 해봤어요.
1: 네.
2: 그죠? So, how much is it? How much is this? How much is that?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how much is the shirt? How much is the skirt?
1: 맞아요.
2: How much are they?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를 뭔가 바꿔가면서도 연습을 해봤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얼마냐.
1: 와.
2: 이거예요.
1: 문장이 엄청 길어져요.
2: 네. 그러면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오늘은, 그쵸? 바이크가 얼마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1: 네네.
2: 그걸 대여하는 게 얼마냐. 행동이잖아요. 그쵸? So, how much is it?

0: 동사 원형 뭐뭐 하는데 얼마죠?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1: 네.
0: 보고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트라이 해볼게요. 이걸 보내는데 얼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택배 하는데
1: 아,
0: 왔다던가 뭐
1: 포스트
0: 우체국
1: 오피스군요.
0: 예스
1: 아하.
0: 가서 이거 보내는데 얼마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How much is it to send this?
0: 그렇죠.
1: 우와.
0: Send this. 이걸 넣어주면 되는 거. How much is it to send this? Right? 오케이.
1: Mm-hmm. 네.
0: Okay. 자, 이거 해볼게요.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얼마죠?
1: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0: Rent a car. There you go.
1: 오.
0: 오, 잘하시네, 오늘. 너무
1: 기분 마치
0: 좋아요.
1: 원어민.
0: Okay, very, very nice. Okay. So, 여러분들, 앞으로는, how much is it까지 그냥 똑같이 쓰고, to do
1: 와,
0: something을 바꾸면
1: 네.
0: 되는구나. 이걸 아셨을 겁니다.
1: 음흠.
0: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How much is it to send this?
1: How much is it to send this?
0: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1: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0: Alright.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1: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0: There you go. 자, 이랬을 때 이게 이제 시간당 받나 봐요. 자전거는.
1: 그쵸, 그쵸.
0: 그래서, 아, 시간당 5달러예요. 그래서
1: 예.
0: 몇대 필요하세요? 까지.
1: Oh, it's $5 시간당. How many do you need? 얼만큼 필요하냐?
0: 맞습니다.
1: 그러면은 여기는 시간당. 그러니까 한 시간에 얼마냐 이거니까요. 그러면 all hour 할게요. 예.
0: 오, 오케이.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아쉬운데요.
1: 왜요? 아!
0: 그렇습니다. An hour.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1: 그러네요.
0: 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음 앞에서는 어고, 모음 앞에서는 언이다. 이렇게
1: 언이고.
0: 배웠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H는 자음이면 어잖아요.
1: 하지만 묵음이죠.
0: 그죠. 이게 hour, 묵음이 아니라
1: 예. 네.
0: hour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1: 아.
0: 발음 자체가 모음 사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인지 언인지 구분하는 거는 스펠링이 아니라 발음입니다.
1: 발음으로
0: 네.
1: hour이기 때문에
0: 그래서
1: on이 들어가야
0: 그렇죠.
1: 되는군요.
0: H가 아무리 스펠링이 자음이지만 사운드 자체는 아 이기 때문에 모음 취급하는 겁니다.
1: 그러면 a hour이라고 말하면 안 될까요?
0: 본인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1: 예,
0: 안
1: 헷갈리니까요.
0: 됩니다. 네. So an hour가 맞고요. Oh, but
1: 네.
0: that's a great idea.
1: 예.
0: But it's $5 an hour. 시간당.
1: an hour.
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뭐 당연히 여러분들 원하시면 원래 뭐뭐 이렇게 쓰게 되면
1: 네.
0: 뭐뭐 하나 당이란 뜻이거든요.
1: 음흠.
0: 그래서 뭐 a minute
1: 예.
0: 이렇게 하면 1분당이 되겠고, a second 그러면 1초당이 되겠죠. So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여기서 how many라고 하는 거는 how
1: 얼마나
0: many
1: 많은?
0: 뭐가 생략이 됐을까요? How many
1: How many? How many?
0: 뭐몇 개가 필요하냐고 물어본 걸까요? How
1: How many
0: many?
1: bike?
0: 그렇죠. How
1: 아하.
0: many bikes?
1: Yes.
0: Right? How many bikes를 받아주는 이
1: Bikes.
0: many가 대명사 같은 역할을 좀 한다고 봐야 돼요. So, how many,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신은 필요로 하나요?
1: 네.
0: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응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how many 하고 나서 질문 어순을 넣으면, 얘가 그러니까 의문사 같은 거죠, 얘 자체가.
1: 네.
0: 그래서 몇 개를 뭐뭐 하죠? 여기서는
1: 예.
0: 몇 개를 당신은 필요로 하죠?
1: 네.
0: 이거 보고 하셔도 되니까요. 자, 아주 간단하게, How many do you need는 몇개 필요하냐라는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 몇 개를 너는 원하니? 그럼 어떻게 해요?
1: How many do you want?
0: Do you want?
1: 오.
0: 조금만 바꾸면 되죠.
1: 네.
0: How many do you want?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너몇개 먹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왜 쿠키 모자라지? 그러면서 몇 개를 하면 일단
1: How many
0: how many? 자, 넌 먹었니? 과거로.
1: did you eat?
0: 그렇죠.
1: 와우.
0: How many did you eat? 이거는 결국에는 뭐 how many cookies did you eat이라든가
1: Yes.
0: how many of them? 그것 중에 몇 개를 먹었냐? 뭐 이런
1: 네.
0: 것들이 이제 many로 다 받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오케이? 물론 이제 many를 쓰는 이유는 그 얘기하는 것이 얘기되는 대상이 셀수 있는 단어였던 거죠. 아까
1: 네.
0: 바이크 같은 거셀
1: 오,
0: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1: 그쵸.
0: many를 쓴 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셀수 없는 거면 뭘 쓸까요?
1: Much?
0: 그렇죠. How
1: 오호.
0: much do you need? 그러니까 뭐또 예를 들어 I need money. 돈이 필요해요. Right? money라는 단어는 셀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1: 네네.
0: how much do you need? 이런 식이
1: 예.
0: 되겠죠. 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How How many do you want?
1: How many do you want?

0: Hey, how many did you eat?
1: How many did you eat?
0: All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1: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우리 트레이닝 해보도록 할게요.
2: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0: 네, 다음 미션 문장입니다.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들어볼게요.
1: One for an and 여기서 끊어볼까요?
0: Okay.
1: 그리고 one for a 12-year-old. 12살 위한 거 하나. 그 다음에 네. 성인이네요. 여기 성인이니까 adult. An adult. A니까 on 잘 쓰셨네요.
0: 지금 본인이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했죠.
1: 예, 예, 예.
0: Alright, so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Okay, 정답 맞습니다. 오. 성인이라는 단어. Adult, right?
1: 네.
0: 자, 강세를요. U에다가 찍고 아. 발음을 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1: 네.
0: Adult. Adult.
1: Adult. Adult.
0: 이 adult라고 하는 단어, 발음을 지금 제가 adult 하라고 했었잖아요.
1: Adult.
0: 하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adult라고 오. 하는 곳이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1: 오, 진짜 adult. 만약에 adult라고 했으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있겠어요.
0: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는 좀 할 수 있어야겠지만
1: 네.
0: 아무튼 그런 강세도 있기는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세요. 하나 주세요. adult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주세요. 12살짜리를 위해서.
1: 네.
0: 일단은 이거는 complete sentence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예를 들어 we need one for 뭐 이런 것이 생략이 된
1: 네,
0: 겁니다.
1: 네.
0: 아, 지금 보면 12살짜리 하나요 이렇게 했잖아요.
1: 네.
0: 그 사람이 이렇게 탈 거 하나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기 보면 a 12-year-old가 나와 있죠.
1: 네.
0: 그리고 어? 그러면 12살짜리 사람이라든가 뭐 학생이라든가 소년, 뭐 소녀 이런 단어가 뒤에 나와야 되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1: 그쵸.
0: 원래 그게 나오는 게 정석이지만 걔를 없애도 그 나이가 된 사람을 뜻합니다. 이미 저 자체가.
1: 아~
0: 네, 그래서 제가 열둘 저거만 빼고 그 응용할 수 있게
1: 네.
0: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어 몇 살 쓰고 나서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a 12-year-old boy, right?
1: 네.
0: a 12-year-old 뭐 student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그걸 빼도 이미 그런 사람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진짜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가 두 살인 거예요.
1: 네.
0: 어, 저 두 살짜리 아기가 있어요. 이렇게
1: 오,
0: 얘기를 할 때
1: 예.
0: baby 이런 단어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 I have
0: 두 살짜리
1: a 2-year-old.
0: That's it.
1: 오.
0: I have a 2-year-old. 엄청 많이 쓰게 돼요.
1: 네.
0: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기? 뭐 여자아이? 뭐 이런 단어 안 나오나?
1: 그쵸.
0: 아니에요.
1: 오.
0: 자, 다음. 다섯 살짜리 아이가 그 개를 구했다, 세이브했다.
1: 오.
0: 자 그러면은 다섯 살짜리 아이 그냥 뭐라고 하면 될까요?
1: A 5-year-old.
0: That's it.
1: Wow.
0: A 5-year-old.
1: Old.
0: 자 구했다.
1: Saved.
0: 그 개를
1: the dog.
0: The dog. 이런 거는 특히 있잖아요. 회화에서도 많이 쓰지만 뉴스 같은 데서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1: 아 그러네요.
0: 몇 세 누가
1: 네.
0: 뭐 했습니다.
1: 아.
0: 엄청 많이 씁니다.
1: 원래라면은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애가 다섯 살인데 그 애가 개를 구했어요.
0: 아, 너무 복잡해요.
1: 세 문장까지 갔어야 됐는데
0: right.
1: 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군요.
0: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지만 마치 뭐 2-year-old boy 이게 나온 것처럼
1: 네.
0: 걔 꾸며줄 때 단수로 했잖아요. 얘도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 자체가 하나의 명사 역할? 형용사와
1: 네.
0: 명사를 좀 섞은 듯한 느낌?
1: 오케이.
0: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2-year-old.
1: I have a 2-year-old.
0: A 5-year-old saved the dog.
1: A 5-year-old saved the dog.
0: 네, 자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 표현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게, 완전 접수예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성별 얘기도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죠. 읽어보겠습니다.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0: 12-year-old.
1: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0: Alright. 자, 문장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양식에 서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빌려서 그런 거 있잖아요.
1: 계약서 써야 돼요.
0: 그런 거 써야 되고 네. 뭐 다쳤을 때 뭐 기타 등등
1: 맞아요.
0: 뭐 분실 도난 뭐 써야 되거든요.
1: 거창하진 않지만 뭐 고장 났을 때의
0: right. 예,
1: 그런 것들도 그러면은 이게 양식이니까 우리 그때 했었던 거 기억이 살짝 나거든요. Form.
0: Form.
1: Yes, please sign this form.
0: Oh. 그렇죠. 이거는 뭐 비행기에서도 많이 듣죠.
1: 네.
0: F-O-R-M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Very good. So form, 양식. 발음할 때 여러분 제가 항상 트레이닝 시켜드리죠. 그냥 form. form은 더 안 됩니다. F니까 입술 붙으면 안 돼요.
1: 네.
0: 거기에서 R 먼저 혀로 당겨주고 닫아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form 하지 마시고 form의 느낌으로 가볼게요. form. Form.
1: Form. Form.
0: 오, 아주 좋습니다.
1: 네.
0: Very nice. 자, 참고로 같이 항상 우리가 양식하면 알아둬야 되는 단어가 있죠. 신청서.
1: 어, 그래요? 요거. 이거 알아, 꼭 알아야 될까요?
0: 꼭 알아야 돼요.
1: 네. 모르겠네요. 예. 아! 어.
0: A로 시작해요.
1: 그쵸. 어플리케이션. 아,
0: Go ahead. 틀려도 돼요.
1: 아, applicate. Application.
0: Mm-hmm.
1: Yes.
0: 네. Alright. 여기 CA인 것 같아요. 지금
1: 네,
0: 보니까.
1: CA.
0: 맞습니다. Application. All보다는 application. 라고 해서 이건 신청서가 되겠고요.
1: 네.
0: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 form을 뭐하라 그랬어요?
1: Sign이요.
0: Sign해달라. 서명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1: 네.
0: 그래서 sign이 서명하다, sign하다 라는 일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명사형을 알아야 돼요.
1: 네.
0: 서명이라고 하는 명사. 뭐라고 하면 될까요?
1: Signature.
0: 오.
1: 예. Sign 먼저 쓰고요. Signature. 아, 단어를 고등학교 때 열심히 썼는데 지금은 못 쓰고 싶, 안 쓰고 싶거든요.
0: 근데 거의 비슷해요.
1: 아, 그래요?
0: 거의 맞았어요.
1: Signature.
0: A가 빠졌죠.
1: 아,
0: I가 아니라
1: A군요.
0: Signature.
1: Signature.
0: Right. Signature. 이거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명이지 무슨 뭐 연예인의 사인 그런 뜻은 아닙니다.
1: 네.
0: Okay. Signature. 그래서 앞쪽 I의 강세를 좀 주면서 사실은 signature. 그러니까 살짝 나오지만 실제로는 발음을 빠르게 들으면 거의 signature. 거의 A 발음이 거의 안 나오게
1: 돼요. 네, 그러니까 헷갈려요.
0: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sign도 명사로 쓸 수는 있지만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럴 때 sign은 뭔가 신호가 온 거예요.
1: 맞아.
0: 뭔가 계시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it's a, this is a sign. 이렇게는 쓰지만 그런 서명의 뜻은 아닙니다.
1: 네.
0: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sign this form. 그냥 이래버리면 너무 거친 느낌 있지 않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뭐를 넣었죠? 앞에?
1: 어, please.
0: Please 넣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please를 진짜 많이 쓰나요? 원어민들 굳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귀찮더라도 꼭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 이게
0: right?
1: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존댓말 같은 거잖아요.
0: Yes, yes. 그래서 이게 없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실제로 이거를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어요.
1: 있을 것 같아요.
0: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떤 동사를 쓰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이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 네.
0: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just to be safe, you
1: yeah,
0: know?
1: Yeah, yeah.
0: 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1: 자,
0: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 데서 뒤로 물러나 계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그 혹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뒤로 물러나 있는 거?
1: Please.
0: 걸음을 뒤로 해라라고 하거든요.
1: Please back.
0: 아, back. Step back입니다.
1: 아, step back.
0: 네, 그래서 그럴 때도 step back 이러면 너무 강해요.
1: 무서워.
0: 네, 무서워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Please step back. 조심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1: Please be careful.
0: Please be careful. Right? 이게 빠지면 상황 혹은 억양에 따라 거의 경고라든가 협박 수준. Be careful. 약간 뭔가, you know? Okay?
1: 그쵸.
0: 자, 읽어보겠습니다. Please step back.
1: Please step back.
0: Mm-hmm. Please be careful.
1: Please be careful.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Mm-hmm. Please sign this form.
1: Please sign this form.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0: Please sign this form. Please sign this form.
1: 자,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2: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1: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2: One an adult,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1: 네, 이거 좀 길긴 합니다. 네. 자, 미션 기억하면서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0: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3: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0: Please sign this form. Please sign this form.
1: Ne, 직접 소리내서 참여하는 이병작 타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 패턴은 How much is it? To do something.
2: 네.
1: Alright. 이거 보고하셔도 괜찮으니까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2: 네.
1: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자, 얼마예요?
2: How much is it?
1: 자전거를 대여하는데.
2: To rent a bike.
1: 그렇죠.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뒤에 to 동사원형 왔습니다.
2: 네.
1: 자, 이거 보내는데 얼마죠? 지금 post office에요. 이거 보내는데 얼마예요?
2: How much is it to send this?
1: 그렇죠. How much is it to send this? Or send this. Box, send this packag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2: 네.
1: 자, 차 대여하는데 얼마죠?
2: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1: 오,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오,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2: 예.
1: 좋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How much is it to send this?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Very nice. 자, 다음 패턴은요?
2: 네.
1: 숫자 year old 이러면 몇 살짜리 사람.
2: 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첫 문장. 나 두 살짜리 아이가 있어? 나 두 살짜리 아이가 있어?
2: Oh, I have a 2-year-old.
1: 그렇죠. I have a 2-year-old. 뭐 아들이면 뒤에 son 붙여도 되고 뭐 딸이면 뭐 girl 뭐 이런 거 넣어도
2: 예.
1: 되고요. 자, 다음. 다섯 살짜리 아이가 그 개를 구했어.
2: A 5-year-old saved the dog.
1: 오, 너무 좋습니다. Very, very nice. So 이거를 주어로 삼았네요. 그렇죠?
2: 네.
1: 자, 하나 더요. 이거는 완전한 문장 아니어도 됩니다.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자, 성인을 위한 거 하나.
2: One for an adult.
1: 그리고 어떻게 하죠?
2: And.
1: 오케이, 12살짜리 하나.
2: One for a 12-year-old.
1: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2-year-old. A 5-year-old saved a dog.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Very nice.
2: Oh.
1: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전체 빈칸 채워진 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5: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4: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5: Please sign this form.
1: 미션 해결할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0: Oh,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2: Oh,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0: Please sign this form?
2: This
0: okay?
2: one?
0: Yeah.
2: Okay.
1: Wow. Good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2: 네.
1: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우리 마유쌤의 문장이었죠?
1: 그렇죠.
2: 난 먹는 걸 잘해. 였는데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에는 우리 직업 관련돼 있는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자, 오늘은요. 소개팅 직전 말썽인 구두굽.
1: 아유.
0: 이라고 얘기를 해서 와, 지금 뭔가 구두 수선을 받으러 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1: 구두 굽이 어떻게 됐나 보다.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소개팅을 나가셔야 되는데 예쁜 아이고, 하이힐을 샀는데
1: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올라가.

0: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1: 그쵸.
0: Alright.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situation인데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자, 일단은 미션 우리말로 들을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굽 하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이거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쵸,
0: 다칠 수도
1: 그쵸.
0: 있지 않나요?
1: 당연하죠. 발목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0: 그러니까요. Right.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두 수선하는 곳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다행이다. 오래 걸릴까요? 요거를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1: 왜냐면 수선하는 동안은 그 구두 가게에 있는 다른 이제 보조 신발을 빌려주신데 그게 이제 조금 많이 슬리퍼거든요. 예, 그 소개팅 상황에 또
0: 그건
1: 슬리퍼
0: 안 되니까.
1: 쭉 끌고 다녀야 되니까
0: 아,
1: 질질 이렇게.
0: 조금 그거는, 그럴 수 있죠.
1: 모양이 약간 빠지죠.
0: 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1: 아,
0: 하겠습니다.
1: 재밌겠다.
0: 오케이. 자, 그럼 미션 한번 해보러 가보도록 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이거 보세요.
2: Oh, is there a problem, ma'am?
1: 굽 하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2: Something wrong? Do you speak English?
1: You're boss in this store?
2: Me, yes.
1: Yeah, really?
2: Yes.
1: 사장님이 바뀌었네.
2: Huh?
1: Okay. My shoes broken.
2: Your shoes are broken? Let me see. It's an easy fix.
1: Easy?
2: Yeah, it's an easy fix.
1: You can fix?
2: 예,
1: 오!
2: sure.
1: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 오래 걸릴까요?
2: Sorry?
1: Thank you.
2: No problem.
1: So, 그, how many take time?
2: Oh, how long?
1: How long?
2: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1: No time?
2: I can fix it in no time.
1: No time?
2: Have a seat.
1: Sit.
2: Have a seat. Yeah, I'll fix it in no time. Okay?
1: Okay. Thank you.
2: 오케이.
1: 오케이.
0: 아우, 결국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화려한 슬리퍼를 신고 가셨다고.
1: 그 보석박힌 게 있더라고요.
0: 보석박힌 게 있어서?
1: 보석박힌 게그 와중에 있었어요.
0: 그런 분들이 많으셨나 보다, 거기에. 네,
1: 그쵸.
0: 사장님이 또 준비해 놓으셨나 봐요.
1: 디테일하세요.
0: Alright. 자, 오늘 굉장히 생활 밀착형 표현들,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전치사 이런 것도 활용해서 영어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대됩니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최대한 빈칸 채워 주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One of the gills broke off completely.
4: Let me see. It's an easy fix.
3: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4: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굽 하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이거를 표현을 영어로 할 겁니다.
1: 네. One of the broke off. Completely. 오프 보니까 왠지 어제 배웠던 I'm off the school 생각이 나는데요.
0: Yes.
1: 그러니까 떨어졌다라는 해석이 나오니까 이
0: 느낌
1: 오프가
0: 오죠?
1: 에 들어가 있군요. 근데 broke off? break off 뭔가 깨져서 떨어지는 느낌? 그런데 근데 굽 하나니까 굽은 우리가 high heel 높은 굽이잖아요.
0: That's right.
1: high heel 할때 힐이
0: 오,
1: 언덕인가요? 이건 언덕인데. 같은 말로 쓰이는 것 같아요.
0: okay.
1: High heel 할때 힐. One of the heel broke off completely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0: 완전히, 그렇죠. 왜냐면 양쪽을 신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뭐
1: 네.
0: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불안해하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1: 이구나.
0: 일단은 어떤 단어를 썼든 간에 그 중에 하나니까 여러 개중 하나니까 복수가 돼야 되죠. 이 heels 중에 하나인 겁니다.
1: 그쵸.
0: Right?
1: 그래서.
0: 오케이. 자, 그것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이 스펠링을 틀렸는데 이거는 제가 슬기 씨 이것도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엄청 많이 나오는 실수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1: 헷갈렸어요.
0: heel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구두에 하이힐 같은 거.

0: 구두의 굽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1: 응?
0: 발 뒤꿈치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1: 아.
0: 여러 개면 S를 붙여야 되겠죠?
1: 네.
0: 자,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게 얘랑 헷갈리면 안
1: 아,
0: 돼요.
1: 그거
0: 얘는
1: 봐요.
0: 뭐라고요?
1: 언덕이요.
0: 왜 헷갈리나
1: 같이
0: 저도
1: 쓰는 게
0: 생각을
1: 아니구나.
0: 해봤는데
1: 예.
0: 일단 발음이 좀 비슷해요. 똑같진 않아요.
1: 응?
0: 그리고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1: 그니까요.
0: 그리고 왠지 하이힐이면 언덕에 올라간 느낌 이렇게 높아지는 거 아닌가?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연관성을 짓다 보니까 엄청 실수가 나와요. 네,
1: 아.
0: 근데 의미가 아예 다르죠.
1: 네?
0: 굽이나 아니면 뒤꿈치 얘는 진짜 실제로
1: 언덕.
0: 언덕입니다. 자, 그것도 그렇고 스펠링도 다르지만 심지어 발음도 다르다고 했죠. 얘는 모음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서 입 모양을 좀 벌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1: 네.
0: 얘는 그냥 heel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heel, heel.
1: heel.
0: So high
1: heel.
0: heels지 high heels가 아니에요. 그거는
1: 아.
0: 뭐 뭔가 높은 언덕 이렇게 뭐될 수가 있겠죠.
1: 에.
0: So you have to be careful, alright? So heel 입 모양 벌려서
1: heel.
0: 두번 발음 해보겠습니다. heel, heel.
1: heel.
0: 오,
1: heel.
0: 완전 좋아요. 근데
1: 오.
0: 힘을 빼고 그냥 heel. Hell 해보세요.
1: heel. heel.
0: Hell, okay? Hell, hell. 얘는 언덕입니다.
1: 이게
0: 네,
1: 언덕이군요.
0: 그거를 처음에는 오버해서 heel, hell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입 모양을 굳이 안 바꿔도 충분히 그 사운드가 나올 수 있게 이게 뭔가 근육이 연습이 돼요.
1: 근데 이거랑 비슷한 거또 있잖아,
0: What
1: 선생님.
0: is
1: 우리 치유하다, 힐.
0: Heel, heal the world.
1: 예.
0: 걔도 얘예요.
1: 비슷해요?
0: Right. Heal.
1: 아.
0: 걔는 발음 heal the world.
1: heal the
0: 세상을
1: world.
0: 치유한다 뭐 이런 거
1: 아.
0: right that's right 비슷한 소리가
1: 비슷한
0: 많네요
1: 게
0: alright
1: 많아요.
0: so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선 당연히 굽들 중에서
1: 응?
0: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자 떨어져 나가다는 단순하게 고장이 나면 break지만 그렇게 해서 off가 되는 거 떨어져 나가다 방금 슬기 씨가 얘기해 준거 너무 좋았어요 I'm off to school. You guys remember this?
1: 네.
0: Alright. 여 거기서 off가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여기서도 그 전체 구두에서 그 뒷부분에서 둥 하고
1: 떨어져
0: 완전히 이렇게
1: 나간
0: 나온
1: 거.
0: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break off, right?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요. break off도 알아두면 좋지만 주인공이 있습니다.
1: 뭐요?
0: 바로 얘예요.
1: One of
0: One of
1: the
0: the
1: heels?
0: heels. 지금 보세요. One of the heels는 하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1: 하나죠.
0: Heels가 복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에 하나.
1: 하나.
0: 얘가 주인공인 겁니다.
1: 그쵸.
0: 오케이. One of 여러 개들 중 하나.
1: 하나.
0: 그래서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One of 복수명사. 그래서 이 전체는요, 복수명사가 아닌 거예요. 이 전체는요, 그냥
1: 단수구나.
0: 하나예요.
1: 아.
0: 그거가 중요합니다.
1: 헷갈려요, 근데. 힐스로
0: That's right. 그래서 이걸
1: 끝나니까요.
0: 보고 동사를 매칭하려고 하는데 얘는 과거여서 상관이 없지만
1: 네.
0: 현재형이 되면 굉장히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캅이야, 경찰이야. 이 얘기를 하고
1: 아오.
0: 싶으면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이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1: 한 명이요.
0: 당연히 한 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해요? 내 친구들 중에 한 명.
1: One of my friends
0: 자, 그 다음에 are a cop이에요, 아니면 is a cop이에요?
1: is a cop.
0: 그렇죠. 중요한 건한 명이니까.
1: Yes.
0: That's right. 자, 두 번째 거는 뭐 주어로 안 쓰니까 그렇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긴 합니다.
1: 네.
0: 난 알아. 그 여자애들 중에 한 명을. 자, 난 알아. 어떻게요?
1: I
0: I
1: know
0: know 한명그 여자애들 중에.
1: one of the
0: 그쵸?
1: girls.
0: I know one of the girls. 그 여자애들 중에 내가 한명 알아.
1: Yes.
0: 얘네는 again 주어 아니니까 매칭 신경 쓰진 않아도 되죠. Okay, so 여러분들이 one of 어쩌고저쩌고 뒤에 뭐가 아무리 나와도 그냥 한 명인 겁니다.
1: 네.
0: Alright.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One of my friends is a cop.
1: One of my friends is a cop.
0: Oh, I know one of the girls.
1: I know one of the girls.
0: There you go. 자, 굽 하나 완전히 떨어졌어요. 가볼게요.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1: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0: 아, 두 번째. 어디 좀 볼게요.
1: Yes.
0: 간단히 고칠 수 있어요. 굉장히
1: 오.
0: 오래 하신 분이에요.
1: 예. 장인 느낌이 나네요. Let me see. 내가 보게 해주세요. Let me
0: That's
1: see.
0: right.
1: It's on. 간단히 고칠 수 있다.
0: 그걸 영어로 뭐라고
1: 아,
0: 하냐?
1: 그러니까 고치는 거는 이 장인 아저씨한테는 늘 일상 있는 일이니까 고치다, 뭐 fix 이런 건안 쓰고, 이거 간단한데요?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Okay.
1: It's on simple. 이거 완전 심플한데요?
0: 근데 궁금한 것은 원래 심플 앞에 이렇게 뭔가 언 이런 게 들어가나요?

0: 붙이셨어요.
1: 왜 붙였을까요? 제 실수일까요?
0: 네.
1: 맞는지 한번
0: 지워버려요.
1: 알겠습니다. 어, 과감한 도전. 처음 네. 있는 일입니다. 정답.
0: 아, 어?
1: It's an
0: easy
1: fix. 라고 하는 덩어리 명사가 있습니다.
0: 명사
1: 정해져 이게? 있는 명사예요.
0: 우와.
1: Yeah. Easy fix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간단히 고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얘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easy가 나왔다 보니까 어가 아니라 on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좀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제가 뭐뭐 할게요인데 내가 나 이거 꼭 할 거야 이런 의지를 너무 강하게 하지는 않고 좀 네. 부드럽게 제가 이거 보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let me를 쓰는 게 더 자연스럽죠. So again, let me 동사원형 그러면 뭐뭐 할게요 라고 의역은 되지만
0: 네.
1: 직역을 하게 되면 제가 뭘 하게 허락해 주세요. 원래 이거예요. Again, 이게 정말 헷갈리는 분들은 I will 이거보다 좀 본인의 의지를 좀 부드럽게 나타낸다?
0: 네.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et me do something. 내가 뭐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있잖아. 내 아내한테 물어볼게. 그러면 I will 이거보다는
0: 네.
1: 어떻게 할까요?
0: Let me ask my wife.
1: 그렇죠. Let me ask my wife. 부드럽게. Okay? 자, how about this? 가서 그걸 가져오다라고 할 때는 뭐라 그럴까요?
0: Bring.
1: Go and get.
0: Get.
1: Go and bring도 가능해요. 근데 go and get it. 가서 그걸 가져오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제가 가서 그거 가져올게요.
0: Let me go and get it.
1: Let me go and get it.
0: Mm-hmm.
1: Alright. 중요한 건 let me 뒤에 동사 원형 넣어주는 거.
0: 네.
1: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ask my wife.
0: Let me ask my wife.
1: Oh, let me go and get it.
0: Let me go and get it.
1: 네. So again, I will 써도 되지만 너무 의지 강해지죠.
0: 그쵸.
1: You know what? I'll go and get it. 나 가서 가져올 거야. 이런 느낌. 자, 읽어보겠습니다. Oh, let me see. It's an easy fix.
0: Let me see. It's an easy fix.
1: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Let me see. It's an easy fix. Let me see. It's an easy fix.
1: 네, 자 이랬을 때 아, 다행이다 그러면서 오래 걸릴까요? 요거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0: What a, will it take a long time? 이거 오래 걸릴 거예요? 약간 will 써가지고, 그죠? 좀 약간 공손 느낌 나는데 재촉하는 느낌도 있어요.
1: 네. 네. 아, 공손 느낌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0: 모르겠어요. 그냥 좀 약간 공손은 해 보여요. 네. What a 다행.
1: 다행이다.
0: 와, 정말 다행이야. 이거 옛날 했었죠?
1: 감탄사, 맞아요. 했었어요.
0: What a 기억나요.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요?
1: I don't know.
0: Relief? Relief
1: 처음 들어보는 단어긴 한데.
0: 그래요? 아, 이런 거 하지 않았나요?
1: Very, very close.
0: 어?
1: 스펠링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what a...
0: 왜 이건가?
1: You're making it worse.
0: 이건가요?
1: 저희 죄송한데요. 영어 맞는 거죠? 이거 다 넣었네요.
0: 예.
1: Okay, so 자 what a 정답?
0: 오.
1: 네.
0: 아.
1: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였는데 자 relieve의 명사형입니다. So relief라고
0: relief.
1: 하면은 안도, 다행.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 다행이다 이런 거는 다른 표현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좀 부드러운 표현이 아, what a relief 그러면 굉장히 뭐 뭐라 그럴까요? 조금 격식의 느낌이 강해요.
0: 네.
1: So what a relief 하면서 will it take a long time? 자 일단은 what a relief는 직역을 하면 이게 안도라고 했었잖아요.
0: 네.
1: 근데 여러분 많이 아마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what 뒤에 뭐 명사 이런 걸 쓰게 되면 감탄사를 나타낼 때 쓸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what a relief 이건 엄청난 안도야.
0: 오.
1: 이건 내 의역을 해서 아 다행이다. 이렇게 what a relief가 되는 거고요.
0: 네.
1: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마 들어봤을 것은 이런 거죠. Oh, thank goodness.
0: goodness.
1: 들어본 적 있죠?
0: 네.
1: 여러분들. 이것도 의미 같습니다. 뭐 heavens를 쓰기도 해요. Oh, thank goodness.
0: Heavens.
1: Oh, thank heavens. 이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뭐 감사하라 이거가 의역이 되면서
0: 음흠.
1: 아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걔보다 조금 더 얌전한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0: 네.
1: 같이 알아두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0: 자,

0: 여기 지금 보세요. Will it take a long time?
1: 네.
0: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라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a long time 있죠?
1: 네.
0: 이게 무슨 뜻이죠? a long time.
1: A long time, 긴 시간.
0: 긴 시간.
1: 네.
0: 그렇죠? 긴 시간이 걸릴까요? 라고 했는데, 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알아두세요.
1: 오!
0: Forever. 이거 무슨 뜻이에요? Forever.
1: 영원이요.
0: 영원히. 원어민들은요, 특히나 캐주얼하게 얘기할 때, 와, 진짜 오래 걸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forever를 써요. It took forever. 이런 식으로 영원히 걸렸어. 근데 한국어에서도
1: 예.
0: 야, 진짜 평생 기다렸잖아.
1: 오.
0: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1: 맞아요.
0: Right? 조금 더 이렇게 과장해서.
1: 완전 100년 걸렸어.
0: 백만
1: 이런
0: 년
1: 얘기.
0: 만이다.
1: 맞아요.
0: 과장하는 거 약간 위트 있게 쓰잖아요.
1: 네.
0: 영어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a long time 대신에 forever도 자주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여기서 벌써 패턴이 뭐가 중요한 게 나올지 느낌이 왔을 것 같아요.
1: Yeah.
0: 자, will it take a long time? take가 여기서 무슨 역할일까요?
1: Take 걸리다.
0: 맞아요.
1: 네.
0: 시간이 얼만큼 걸린다라고 할 때는 동사 take를 쓰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서는 a long time이라는 것을 그게 take 할까요? 걸릴까요? 소모시킬까요? 라는 뜻으로 쓰게 됐어요. So take 뒤에 어떤 시간, 뭐몇 달이 될 수도 있고 기간 같은 거 쓰면은 그만큼이 걸리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So, for example, it will로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여러분
1: 네.
0: 도전해 보세요. 그거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거 오래 걸릴 거예요. 여기서 일단 물어봤잖아요. 그거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럼 대답만 어떻게 해요?
1: It will take a long time.
0: It'll take a long time. 그거의 질문형이 Will it take a long time? 이거죠.
1: 네.
0: 자, 이번에는 걸렸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 Took.
0: took. 그러면 그건 30분 걸렸어. 어떻게 해요?
1: It took 30 minutes.
0: 그렇죠. It takes가 아니라 it took
1: Took.
0: 30 minutes. There you go. 아, take는 뭔가 소모시킨다는 거구나. 나로부터 가져가는 거구나. 이렇게
1: 네.
0: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It will take a long time.
1: It will take a long time.
0: It took 30 minutes.
1: It took 30 minutes.
0: Alright,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연기하는 느낌, 다행이라는
1: 네.
0: 느낌, right? Oh,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1: What a relief. Oh, will it take a long time?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자,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아주 금방 고칠 수 있어요.
1: 멋지다.
0: 앉으세요.
1: I can fix it in no time. 오, 시간이 없이
0: 직역이 좀 애매하죠, 그렇죠?
1: 해도 그거를 고칠 수 있어요. Have a 앉으세요. Have a seat. Have a seat.
0: Have a seat. 오, 덩어리로 들어봤는 것 같아요.
1: Yeah, have a
0: 자,
1: seat.
0: 덩어리로 들어봤고
1: 예?
0: 틀렸습니다.
1: 아, 맞춘 것처럼 그렇게
0: 아, 저도
1: 함정에 빠뜨리지 마세요.
0: 순간 들었을 때 맞췄나 했는데 자 우리가 SIT라고 하는 건 앉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렇죠? Right. 그래서 만약에 덩어리 표현으로 바꿀 때는 좌석을 have 하세요. 자리를 have
1: 명사로.
0: 하세요. 네, 그렇게 써야 맞습니다.
1: 네.
0: So have a seat 여기서 SEAT는 좌석이나 자리라는 명사가 되겠죠. Have a seat. 자
1: 네.
0: 저는 어디 앉으세요라고 얘기를 할때 sit down 보다는 have a seat 강력 추천드릴게요.
1: 뭔가 더 멋있는 느낌이 나는데요.
0: Have a seat.
1: Have a seat.
0: Right? 왠지 sit down은 너무 명령하고 동작을 강조하는 느낌이라 제가 슬기 씨한테, 물론 이제 표정도 좀 변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sit down. 이러면
1: 나
0: 너무,
1: 무슨 취조받아야 될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Sit down.
1: 제가 안 그랬습니다.
0: Let's sit.
1: 아니에요.
0: 그러니까,
1: 제가 범인
0: 너
1: 아니에요.
0: 피자 내가 먹었지. 아니, 내 피자 너가 먹었지. 막 이러면서 뭔가 좀 강해요.
1: 네,
0: 근데 have a seat은 정말 공손한 느낌? 손님을 받을 때 얘기할 때 너무 좋죠. Have a seat. 앉으세요. 이런 느낌 추천을 드릴게요.
1: 네.
0: 자, 지금 보세요. I can fix it, right? I can fix it. 근데 얼마 걸린다고 했죠?
1: No time.
0: No time이 걸린대요.
1: 네.
0: 원래 in이 예전에 얼마 있다가였잖아요.
1: 네.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 in 30 minutes, 그러면 30분 있다가
1: 네.
0: 그게 다 고쳐진다. 근데 노 타임만에 고쳐진다예요.
1: 오.
0: 그 얘기는 시간이 정말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1: 어허.
0: 덩어리 표현으로서 in no time은요 아주 금방 순식간에라는 뜻이고요. 회화에서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1: In no time.
0: 정말 뭐 1초도 안 걸려요. 노 타임만에 고칠게요.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So for example, right? 그 비행기는 아주 금방 도착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네.
0: 자. 그 비행기가 뭐예요?
1: The airplane.
0: The airplane. Or 그냥 the plane.
1: The
0: Right?
1: plane.
0: Will 써주세요. Will
1: will
0: 도착할 거다.
1: arrive
0: 아주 금방.
1: In no time.
0: In no time, right? Mm-hmm.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뿅 이런 느낌. The so the plane will arrive in no time.
1: Yeah.
0: 자, how about this? Mm-hmm. 어떤 회사에서 다리를 지었어요.
1: 네.
0: 와, 근데 정말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꽤나 금방 지은 거예요.
1: 야.
0: 자, 보세요. 그들은 그 다리를 지었다. 근데 순식간에 지었다. 자, 짓다가 뭐죠, 뭔가?
1: Build.
0: Build, right? 자, 그러면은 그거의 과거형이 뭘까요?
1: Built.
0: Built. 그들은 지었다, 그 다리를.
1: They built the bridge.
0: Yes, 순식간에.
1: In no time.
0: In no time.
1: 오호.
0: Perfect.
1: 네.
0: So, 요렇게,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1: 네.
0: The plane will arrive in no time.
1: The plane will arrive in no time.
0: Right. They built the bridge in no time.
1: They built the bridge in no time.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 나 새로운 표현도 없나요? 막 이런 거 재밌어요 하시는 분들은 교재에 필기만 해 주세요.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In the blink of an eye.
1: 윙크인가요? 윙크?
0: 눈 깜짝할 사이.
1: 아, 우와.
0: 네, 진짜 비슷하죠?
1: 네.
0: 블링크 할 때만 할 만해. 그 다음에 before you know it. 알아채기도 전에.
1: 오.
0: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1: 그러니까 그게 진짜 빠르게 뭔가 진행이 확 됐을 때 쓸 수 있는 말이겠네요.
0: 그렇죠. 뭐 오. 예를 들어 it will be finished before you even know it.
1: 그렇죠.
0: 정신 차리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을 거예요.
1: 너의 뭐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준비했어.
0: 뭐 something like that. Right? So 이런 것들도 좀 번갈아가면서 쓸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1: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0: Alright, 미션 정리할게요. 굽 하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1: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0: 그렇죠. 두 번째, 아, 다행이다. 오래 걸릴까요?
1: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2: Let me see. It's an easy fix. Let me see. It's an easy fix.
0: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2: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0: 네, 이병작 타임 돌아왔습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절대로 잊을 수 없을
1: 네.
0: 것 같습니다. 네. 자, one of 복수 명사. 여기서 중요한 주인공은 one입니다.
1: 단수.
0: 오케이. 자, 틀려도 되니까 도전해 주세요.
1: 네.
0: 목소리를 키워서 나 그 여자애들 중 한 명을 알아. 나 알아 그 여자애들 중 한 명.
1: I know one of the girls.
0: 그렇죠. Oh, I know one of the girls.
1: Mm-hmm.
0: Okay. 자, how about this? 내 친구 중 한 명이 경찰관이야. 자, 내 친구들 중 하나 어떻게 해요?
1: One of my friends.
0: Okay. 경찰관이야.
1: Is a cop.
0: Is a cop, right? 나 are가 아닙니다.
1: Yeah.
0: 자, 세 번째. 굽이 heel. 여러 개는 heels, right? 자, 굽 하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자, 그 굽들 중에 하나.
1: One of the heels.
0: 오케이. 떨어져 나갔다, 완전히.
1: Broke off completely.
0: 그렇죠. Very, very nice. 자, 읽어보겠습니다. I know one of the girls. One of my friends is a cop.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0: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자, 다음은요. Take
1: 테이크.
0: 시간, 기간. 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1: 진짜 많이 쓰잖아요, 이
0: Of
1: 말은.
0: course. 그거 30분 걸렸어. 과거입니다.
1: 네. It took 30 minutes.
0: There you go. 자, 그거 오래 걸릴 거예요. Will 쓰세요.
1: It will take a long
0: It
1: time.
0: will take a long time, right?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것은 오래 걸릴까요? 지금 어순만 바꿔서.
1: Will it take a long time?
0: 그쵸? Will it take a long time? Alright, 읽어볼게요. It took 30 minutes. It'll take a long time. Will it take a long time? Great job, you guys. Alright, 자, 그렇다면 우리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One of the gills broke off completely.
3: Let me see. It's an easy fix.
2: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3: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0: 어?
1: 아,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4: Let me see. Oh, it's an easy fix.
1: Oh,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4: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1: Wow,
4: okay,
1: thank
4: no
1: you.
4: Problem.
1: Yeah.
4: Okay, there,
1: there you
4: thank
1: are.
4: you.
0: Yeah, okay, thank you. Yeah. Oh! 수고하셨습니다. Good job, you guys.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리 회사 다녀올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off to work.
0: Right,
1: 맞죠?
0: we are, off,
1: we are
0: to work.
1: off to work.
0: 왜냐면 떨어져서 work로 가는 거니까요.
1: 네.
0: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중요합니다. Take 쓰고 나서 뭐 시간, 기간을 쓰면 얼만큼이 걸린다라는 뜻이었죠.
1: 네.
0: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거 일주일 걸렸어. 그거 일주일 걸렸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예문 많이 만들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nd thank you for coming to the show. Okay, so it is our business or job interview series. 네, and we are still continuing with Tell Me About Yourself or Introduce Yourself. 자기 본인 소개를 하는 건데 다양하게 할 수 있죠. So I have given you many different possible answers. So let's find out what kind of answer you can give today. 자유 시간에 저는 주말에 캠핑을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Okay, 자유 시간에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Alright, I like to go camping on the weekend. 저는 자연 속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스트레스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I love being in nature. It helps me to release my stress. 다음 주 근무 시간을 위해 재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recharge for the next work week. All right, let's go ahead and see how we say 자유 시간에 in English. So in a job interview, you want to talk about your education. You want to talk about your work experience and also a little bit about your hobby. 아, 이 사람은 그냥 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와, 되게 잘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일을 잘하는지 칭찬을 해주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잘하시네요, 요리 잘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떠한 일을 잘하십니다 라고 칭찬하는 방법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떠한 일을 잘한다 라고 칭찬해주고 싶을 때는요, You are good at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행동하는 거를 막 보고 있을 때 너 그거 잘하신다 라고 칭찬하는 방법이 바로 You are good at ing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칭찬할 수 있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들 어떠한 것을 잘한다라는 것을 배우기 전에요, 상대방이 지금 좋다, 상태가 괜찮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You are good 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방법이 있죠. You are good, 너 괜찮아 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good at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good at이라는 거는요, 어떠한 일을 잘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You are good at 잘하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 일을 상대방에게 잘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끝나도 되는데 그 잘하는 일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ing로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0: 상대방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거 되게 잘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you are good at ing.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일, 그거를 되게 잘할 때, 그거 되게 잘하시네요 라는 칭찬하는 방법, you are good at ing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억지를 막 하는 거예요. 요리 잘하신다. 요리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You are good at 잘하는 일인데, ing로 표현해서 You are good at cook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리 잘하시네요. 라는 칭찬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are good at cooking. 한 번만 더. 시작. You're good at cooking 해서 와, 요리 잘하시네요. You're good at ing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발표 되게 잘하시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presentation이라는 거는 발표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발표를 speech 한다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지만 그 발표를 전달하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전달하다라는 거는요. give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you are good at giving presentation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발표를 잘 전달하시네요 라는 의미. 요거 많이 쓸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You're good at giving presentations. 발표 잘하십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You're good at giving presentations. 한 번만 더. 시작. You are good at giving presentations. 설마 발표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그쵸, 발표를 잘 전달한다라는 의미니까 요거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발표 잘하시네요. 죄송합니다. You're good at giving presentations.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주차 잘하시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you are good at 하고 나서 parking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평행주차 어렵죠? 평행주차는요, parallel parking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평행주차 잘하시네요. You are good at parallel parking. 요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You are good at parallel parking. 한 번만 더. 시작. You are good at parallel parking. 해가지고 평행주차를 잘하시네요. 그냥 주차를 잘하시네요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You are good at parking. 요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거. 평행주차라고 얘기를 할 때, 평행선이라는 거를 바로 parallel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parallel parking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문장으로는요, 눈치가 빠르시네요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가 빠른 거는요, 사람의 마음을 읽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you are good at reading people. 혹은 people's min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의 마음을 빨리 읽으시네요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눈치가 빠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You're good at reading people.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You're good at reading people. 한 번만 더. 시작. You're good at reading people. 해서 오, 되게 눈치가 빠르신데요라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그거 되게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쵸? You are good at ing로 얘기를 해서 be good at이라는 거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be good at 무언가를 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you're good at ing, 그거 잘하시네요 라는 문장 살펴봤거든요. 이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You're good at cooking. You're good at cooking. You're good at giving presentations. You're good at giving presentations. You're good at parallel parking. You're good at parallel parking. You're good at reading people. You're good at reading people.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평행주차 잘하시네요라는 거, You are good at parallel parking 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혹시 주차 좀 잘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방법,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상대방에게 물어봐야 되니까, 그쵸? Are you good at ing?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혹시 그거 잘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주차 잘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Are you good at parking?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 굳이 평행주차까지 얘기를 하고 싶으면 Are you good at parallel park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죠. 핵심은 뭐다? 그렇죠. Are you good at ing로 물어보면 혹시 그거 잘하시나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Are you good at parallel parking? 한 번만 더. 시작. Are you good at parallel parking? 해가지고 평행주차 잘하시나요? 라는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눈치가 되게 빠르신데요. You're good at reading people.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눈치가 빠르지 않다. 당신은 그거를 잘 못하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도 될 겁니다. 잘 못한다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바로 not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눈치를 잘못 채시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You are not good at reading people.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뭘잘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You are not good at ing. 제가 어떤 거를 잘 못해요. 제가 눈치를 잘못 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그쵸? I am not good at reading people.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부정문도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강조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우, 눈치가 별로 안 빠르신데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You are not good at reading people. 해가지고 당신이 어떤 것을 못한다 혹은 제가 못한다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이 같이 응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와, 그거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You are good at ing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Hello everyone, how do you feel today? Welcome back to the weekly review of Try Again. 매일 10분 영어죠. 바로 그 중에 하루 딱 한 문장으로 다시 해보는 그런 순서입니다. 바로 네, 이근철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운동을 해서 조금씩 근육이 늘어나죠. 예를 들면 오늘 내가 24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운동을 했다고 바로 근육이 쫙 올라오나요? 네, 그러다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병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근육량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네, 앞으로 쭉 나왔던 것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할 겁니다. 자, 출발해봅니다. The Weekly Review, here we go. 네, 먼저 Mission Impossible 아니죠. 빰빰빠람빰빰 Mission Possible 가능합니다. 월요일 거부터 볼까요? 너는 일과 놀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어. 그랬더니 오, 맞아. 둘 다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일과 놀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기억나시죠? 따란. 자, you need to인데 빨리 하면 need to. 더 빨리 하면 need, you need, 이렇게 들립니다. You need to balance, 밸런스를 잡는 거죠. You need to balance your work and play. 아니면 여기처럼 between work and play. 둘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balance A and B라고 바로 쓰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balance between A and B라고 하셔도 됩니다. 반응은요? 오, both are important. 둘 다 중요하죠. 너무 일만 하시고.

나 너무 놓으시면 힘듭니다. 왜? 인생의 커다란 재미 한쪽을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즐겁게 일도 하시고 즐겁게 놀기도 하세요. Okay, you need to balance between work and play. Both are important, of course. 자, 두 번째 화요일에는요. 어떤 정보든 저희한테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이 지역에 지도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any information. 그래서 something will be a great help. 이거냐, 그죠? 그래서 any information will be a great help to us. 우리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Any information.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말을 이제 받아서 here's the map of this town. 아니면 here's the map of this area. 하시면 되겠고요. 발음은요, information이고요. 얘가 발음하기도 길고 귀찮아서 실제로 원어민들은 info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info까지도 많이 씁니다. info, info. 그리고 첩보원 영화들이 나오는 그런 미드나 영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첩보물. 이런 데서는요, information이라고 안 쓰고 intelligence라고 씁니다. 지능이란 뜻의 intelligence를 줄여서 intel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회사 이름이 아니고요. intel 그러면 그거는 정보란 뜻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CIA 할때그 I가 intelligence예요. 아시게 정보국이잖아요. agency. 됐죠? 자, 그래서 any information will be a great help to us. Here's the map. Here's the map of this area. 됐습니다. 자, 수요일은요. 불평 그만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라고.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불평을 그만해라. 뭐뭐 할 때다. It's time이죠. It's time to stop. 그쵸? 뭐예요? Complaining. 불평 좀 그만하고. 그쵸? 발음 complaining. 낸처럼 들려요. Complaining and do something. 종종 do something을 들리는 말이 do something, some은처럼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그래서 something은 뭐지? something이라고 하는 거 미드나 영화에서 들으실 겁니다. It's time to stop complaining and do something. 그랬더니 네가 무슨 말인지 I understand you, I hear you, I hear what you are saying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해하다는 뜻입니다. 자, 목요일은요. 예. 우리는 시간 말고는 손에 날게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한번 시도해 보자. 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은 손에 날게 없으니까 hey, let's try. Okay? 예. 그래서 바로 시간 말고는 손에 날게 아무것도 없다. We've got nothing. 되시겠죠? We have nothing. 아니면 we've got nothing to lose but time. but은 그러나의 뜻으로 번역해도 상관없지만 제외하고의 뜻입니다. 시간을 제외하고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구어체에서는요, we have got nothing이라고 발음합니다. 아시겠죠? We've got nothing. We've got nothing. 요거를 약간 더 구어체에서 흑인 분들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Ain't got nothing, ma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ain't got, ain't got. 그게 ain apostrophe t인데, 그게 주로 have not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줄여서 이렇게 쓰죠. 그래서 ain't got nothing. 그래서 알리샤 키즈의 노래 중에 Ain't Got You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자, We have nothing to lose but time. 됐고요. 한번 해봅시다는요. Let's give it a try인데요. 이거 발음이 try라고 안 들리고요. 추추추. 추추. 이게 기차 갈때 나는 소리. try처럼 들립니다. Let's give it a try. 아니면 Let's give it a go.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금요일에는요. 국민을 위한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할까? 갖춰야 할까 어려울 것 같지만 뭐가 필요하다? 무엇이 그 사람을 만든다 해서 What makes a good leader?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본보기를 잘 보여줘야 된다. What makes a great? 이거는 위대한 거죠. Leader for people. 사람들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뭘 갖추고 있어야 돼? 다른 거 없죠? 네,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They lead by example. 그래서 이때 by 다음에 왜 관사가 없나요? 아니면 examples s 써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이라고 할때 for example이라고 썼잖아요. 그때도 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보기란 뜻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by example 속성을 보여줄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다 할때 go to church죠. 그러니까 그거 교회의 속성. go to school 그러면은 학교에 가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속성을 보여줄 때는 관사가 쓰이지 않습니다. They lead by example. They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요일. 매일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건 당연히 즐겁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행복을 불러오니까. 자, 그래서 learning is fun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ing is fun.

혹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일을 멈출 때 보인다. 행복이 보이는 데는 때는 바로 그때겠죠. 자,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When you stop, 그쵸? 예, comparing yourself to other people, happiness is found. 그러면 happiness을 먼저 쓰면 행복은 발견됩니다. Happiness is found. Happiness is found when you stop comparing yourself to other people.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나의 행복을 남의 눈을 통해서만 확인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겠죠. 자, 그래서 더 이상 포인트는 행복을 바깥에서 찾지 말고, 그렇죠, 스스로 안에서 찾으시고요. 비교를 통해서 행복이 꼭 발견되어지는 거라면 세상에서 제일 갑부인 빌 게이츠가 제일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재산의 99%를 다 기부하려고 하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시고요. When you stop comparing yourself to other people, happiness is right there inside your heart. 자, time to say goodbye. 여러분, 다시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반복해 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 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We'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0: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제니,
1: 난 민준이야.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2: 다들 준비됐지?
3: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4: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목표! 목표란 말 혹시 들어봤나요?
5: 자기가 달성해야 하는 미션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6: 자기가 세운 거나 아니면 자기 목적을 꼭 이루어내는 것 같아요.
4: 그래요. 목표는 활동을 통해 이루거나 얻으려는 대상이란 뜻이에요. 올해의 목표는 책 50권 읽기예요. 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지요. 여러분은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세워본 경험이 있나요?
6: 그림 그리기 시합이 있었거든요. 어린이집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목표로 그림을 일주일에 한번 그리기 해가지고 더 좋았어요.
4: 그래.